그래서 50을 잘못했으면 한40 정도를 뭐라고 하는 게딱 적절한 정도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약간 덕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잘안된것 같아. 그래서 가나제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용수의 제자 중에 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스리랑카 사람이고 도간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뭐 다쳤든지 뭐뭐 그랬겠지 뭐 예전에. 예, 그래서 그 가나제바도 나중에 제바열전에 보면 구마라지에 번역한 제바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객이 들어와요. 죽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상대를 논파를 해버렸는데 그 사람이 앙심을 품은 거지. 예, 앙심을 품은 거지.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체면이 다 무너져버린 거고. 둘이 있을 때는 세게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럿이 있을 때그 앞에서 박살을 내버리면 쥐도 진짜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딱. 예.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런 비슷한 분을 한분더 알고 있죠. 제일 유명한 분.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는 왜 독배를 마셨을까? 그 양반이 직업이 없습니다. 무직입니다. 무직은 괴롭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소크라테스하고 부딪히면 그때 아고라 광장에서 만약 이제 충돌 논쟁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주먹 싸움을 하는 건 아니고 논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입심이 좋으니까 입심 좋고 아는 게 많으니까 소크라테스의 그 어법을 삼파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방식인데 좀 많이 이 영감님이 많이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 사람들이 앞에서는 말을 못 하는데 왜냐면 부딪히면 쥐니까. 근데 사람이 뒤에서 꿍시렁거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연합을 하면서 쟤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독배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도망가라 그래, 제자들이. 상황 안 좋습니다. 그냥 밀양으로 빼시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 대한 죄목은 두 가지인데, 그게 기존 신관을, 기존의 신관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다이몬이라고 자기 안에서 뭔 소리가 들린대. 뭐 모르겠어. 그게 뭔 소리인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기존의 그리스 로마의 신관, 신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체계하고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하나 걸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젊은이를 선동한다가 있어. 그러니까 기존 질서하고 달리 약간 사람을 반골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조금씩 문제들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계몽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하지. 그러니까 이제 독배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제자들이 선생님 빠지시죠. 밀양으로 빼시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겠다. 그래서 먹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 갇혀 있었다. 이게 그런 자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리스 그 아크로폴리스 쪽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재밌다고.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죽었고,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어떻게 보면 손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인들로 하여금 철학자를 두번 죽였다라고 하는 오명을 씌울 수는 없다. 그러면서 도망가. 그래서 원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한이 아니면 사람을 그렇게 집단 구타로 죽인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원래는 목건년이 먼저 돌아가셨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해요. 이게 기록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목건년이 죽고 그 다음에 사리불이 열반하는 사리불의 열반도 좀 굉장히 좀 뭐가 좀 희한해요. 나도 이걸 계속 보면서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사리불 정도면 사리불이나 목건년 정도면 보통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대동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목건년은 죽을 때 그게 있어요. 막 이렇게 맞아서 죽는데 그 집장범지라는 사람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드릴 건데, 막 마주 죽으면서 신통으로 사리불에게 그것을 고지해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왜 그것을 피하지 않니? 너는 신통이 있잖아. 그랬더니, 정업난면이에요. 이 논점이 계속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내가 신통이 있어도 그것을 면할 수가 없어. 나 경기 끝난 것 같아. 라고 하고 나중에 사리불이 그 다음에 평생 친구예요. 고향 친구에서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도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죠. 죽마구의 인연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친구인데, 사리불은 균두삼이라고 하는 삼이와 둘이서 어딘가로 가요. 그리고 죽어요. 이게 나도 이해가 잘안 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말년에 약간 그 어수선함들이 막 존재하는데, 사리불 정도의 분이 혼자서 죽는다고? 대중의 고지가 되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혼자 죽을 수도 있지. 하지만 큰 스님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교계에 명망 있는 큰 스님이야. 그러면 돌아가실 때다 문도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기본 아니겠어요? 연락되는 사람은 다, 며칠 전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대기 타고 있는 거지. 다 마찬가지잖아.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자식들 이렇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의사가 한소호흡기 뛰면 이제 갈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오잖아. 미국에 있다가도 오는데.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런데 사립이 혼자서.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삐그덕거리는 게 있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타살이고, 이런 병사라고 나오는 것도,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나이 든 사람에게 병사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을 타살로 보낼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아무리 원한 관계가 있어도, 그 정도면 그냥, 뭐, 다 됐는데,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래서 그 논점도 있고, 그래서 목건영이 돌아가시고, 사리불이 돌아가신 게 맞는데, 이 부분을 불교가 별로 원치 않았던 거야. 사리불이 신통제일, 목건영이 신통제일인데, 타살, 집단구타에 의한 타살이라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목건영이 그때 많이 다쳤는데, 회복됐고, 사리불이 먼저 돌아가신 뒤에 목건영이 돌아가셨다. 라고 나오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전후 관계들을 다 따져보면, 목건여는 집장 범죄한테 구타당해서 돌아가신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당신이 아마 이런 걸 너무 일을 좀 잔인하게 처리한 거야. 손속에 정을 안 놓고, 상대하고 부딪혔을 때 그냥 풀파워로다가 해서 상대를 이겨버린 거지. 그래서 체면들을 구기니까 그 사람들이 뒤에서 원한을 갖고 있다가 집단으로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는 퍽치기 사건? 비슷한? 이해가 대충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밤길을 조심. 밤길을 조심해. 그거보다 너무 그렇게 과도한 원한을 맺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관련된 내용들,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인, 얘기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방송 포교와 관련해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이 법문을 하면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시절적으로 그렇게까지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번 눌러주시면 한국불교가 세계적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We'll be right back.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학에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저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고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수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불교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위기의 실체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봅니다. 한마음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듭니다.

들어봅니다. 차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나상도 지역진의 근황 열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너무 멋있어요.
1: 멋있죠.
3: 그 슈트핏에 반했어요. 그 반듯한데 언제부터 그렇게 반듯하셨는지 궁금해요.
4: 이 방송 일을 한 20여 년 하면서 지금 이런 지금의 제 모습이 더 굳어지게 된 거예요.
1: 아, 이렇게 완성이 되신 거예요.
5: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6: 진짜 비결은 반전의 완벽함에 있어요. 아나운서 출신의 신뢰감 넘치는 눈빛에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치명적인 트롯 감성까지 더해지거든요.
1: 이미지와 어울리는 예명 하나 추천해줘.
4: 예명이
6: 김클래식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저는 김낭만을 강력 추천합니다.
1: 김낭만.
6: 성이 김이고 이름이 낭만이라니.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고타파라 스님과 함께 하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 하던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에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정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자유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알므로부터 자유롭다 하였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할 때 물미까지 훤히 보이듯 온갖 번뇌와 망상이 물결 찾아들 때 제 마음도 세상도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고통도 기쁨도 사랑도 미움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 의해 사라지니 번뇌를 다스리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이요 그 과정이 지혜를 얻는 걸음이 되리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아래 건국의 대업을 이뤘다 전해지는 상스러운 기운이 서린 남자 성수산 상이암이다.

장중한 산줄기 사이로 안개가 넘나드는 곳. 구불거리는 아홉 개의 지맥이 마치 여의주를 찾아 모여드는 아홉 마리 용과 같다하여 예로부터 성스러운 명산으로 이름난 성수산.

깊숙한 산자락에 위치한 상이암은 서기 875년 도선 국사에 의해 도선암이란 이름으로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무설설 무법법 설한 바 없으나 이미 설하였고 무릇 법이란 없는 가운데에 있는 것이니 나무와 풀, 바위는 물론 형상 없는 허공까지 일체의 모든 것에는 불성이 있고 설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러한 이치를 깨우치고는 떠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물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며 전국의 산천을 수행처로 삼았던 도선국사.

장차 여덟 성인이 차례로 날 것이라 하며 이곳에 암자를 세우고 초야에 묻혀있던 왕궐을 찾아가 이곳에서 백일 기도할 것을 권했다 한다. 실로 왕이 탄생할 자리였던가. 한달음에 걸음하여 백일 기도를 올리고 목욕 제기하던 17의 왕건은 이곳에서 고려 건국의 대업을 성취할 수 있는 계시

그로부터 400여 년 후 황산대첩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치고 돌아가던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권유로 상의함을 찾는다.

하늘이 감흥한 것일까? 무지개가 뻗치며 공중에서 세 번 이 공은 성수 만세를 누리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성계는 조선왕조 건국의 꿈을 이뤘다 전해진다.

이성계가 하늘의 소리를 들은 곳이라 하여 도서남에서 상야암으로 이름을 고친 이곳에는 예로부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찾는 이들이 많았다 한다. 누군가는 대업의 꿈을 꾸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깨달음을 얻길 바랬을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은 이곳에 있지 아니할진대 바위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석자 새기고 간 이들의 염원은 과연 이루어졌을까? 황금이 비처럼 쏟아져도 가래는 채워지지 않고 욕망이 채워질지언정 잠시의 쾌락 후 긴 고통 따르나니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라 했던가. 텅 빈 충만 내려놓음으로써 채울 수 있다는 가르침을 상이암은 그 존재로서 말하려는 듯하다.

광명이 무량하여 무량광불이라고도 불리는 아미타불의 자비와 광명이 닿지 않는 곳, 그 어디 있으랴. 무량수전 앞마당에는 신비한 형상을 한 화백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수령이 120년이 넘은 이 나무는 높이만 무려 50미터에 달한다.

청실 배나무를 만날 수 있다. 척박한 바위에 뿌리 내렸음에도 매년 봄이면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흰 꽃망울 터뜨리며 이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광명등처럼 밝혔으리라.

자성미타 유심정토. 중생의 자성이 곧 아미타불이고 그 마음이 곧 정토라 하던가. 구름에 가린 달은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듯 우리의 마음도 번뇌의 먹구름이 거쳐야 불성의 광명이 환히 드러나는 법. 번뇌를 씻어낸 내 마음 가운데 만법이 있어. 전념으로 염불하여 아미타 계신 서방 정토에 왕생하는 방편을 닦으리니.

어둠이 거친 본래의 마음자리는 생과 사도 없고 오고감도 없는 것. 그 자체가 텅 비어 있으므로 흔들릴 자리 또한 없다. 아상이 없으므로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곧 부처의 마음 아닌가.

지르겄던 밤하늘도 어느새 새날의 해를 맞이하듯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면 어둠은 거치고 광명을 마주하리니.

깨달음 향한 걸음이 어디 두 왕뿐이었을까. 무량수전을 지나 위로 좀 더 올라가면 고승들의 유골과 사리를 봉환한 삼기의 부도를 만날 수 있다.

망고 풍상을 견디고 시대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을 부도에는 그 세월만큼이나 첩첩이 쌓인 이끼가 피어있다.

오른쪽 부도는 이름이 남아있지 않으나 왼쪽의 부도 이기에는 각각 해월당과 두곡당이라는 두 승려의 호가 새겨져 있다. 부도란 한 생을 바쳐 성부를 염원하던 수행자의 흔적이자 또 하나의 설법. 삶과 죽음은 본래 둘이 아니며 윤회란 단순히 삶과 죽음의 반

반복이 아니니. 윤회의 과정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업장을 소멸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고 거친 돌 위에 푸른 이끼를 품은 부도는 말하고 있다.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의 바람으로 꺼뜨려 피안에 이르는 것. 열반은 서늘하여 청정하고 텅 비어 행복.

향로봉에 오르면 눈앞으로 무량수전의 풍경이 펼쳐진다. 이성계는 기도를 위해 향로봉에 오를 때마다 무량수전의 아미타 열애를 마주하고 기도를 올렸다 한다. 성세 속에 답을 찾고자 했던 군주들과 깨달음을 얻고자 한 수행자, 평안을 꿈꿨던 중생들 모두가 다녀갔고 온갖 번뇌를 몰아낸 지혜의 광명 아미타불은 그렇게 중생의 마음 안에 불성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 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 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 스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 불교 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 위기의 실체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해 봅니다. 한마음 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개는 청량한 목과 같아서 능히 모든 좋은 꽃을 길러내며 또한 맹렬한 불과 같아서 능히 모든 악초를 불살라버린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최휘영 장관은 경쟁과 양극화에 지친 현대인의 마음 평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건작 신임 청와대 불자 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평정심을 지키는 마음 안보를 당부했고 강 회장은 신행과 결속을 다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이 1만 청년 불자를 품은 거대한 야외 법석으로 변했습니다. 재학생과 유학생, 북한 이탈 대학생까지 오계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가 명상 콘퍼런스를 열고 AI 시대 인간의 가치와 선명상의 역할을 모색.

0: 했습니다. 기술 중심의 사회 속 내면의 평화를 찾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비구니 수자들이 경주 감산사에 모여 선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담선 법회에 들어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조사선의 수행과 깨달음을 공부하며 정진의 원력을 다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최휘영 장관은 치열한 경쟁과 양극화에 지친 현대인의 마음 평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최 장관은 진우 스님의 재임을 축하하며 지난 임기 동안의 행보가 종단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2: 이끌어주신 그 리더십이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선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임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뻐하고 또 함께 축하드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대담의 핵심 화두는 현대사회의 불교의 역할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가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에도 국민의 마음은 편안하지 못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찰과 종교가 국민의 내면을 치유하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사찰이 국민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을 돌보는 사회적 병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3: 국민들의 그 마음 평안을 위해서 우리 불교와 우리 종단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해서 국민들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도록 원래 이제 우리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현대 문명 사회가 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우리 종교도 또 우리 불교도 그게 잘 이렇게 대응해서 선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1: 진우 스님은 특히 현대인이 스스로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3: 내면을 내공을 기르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급하고 하면 자살률도 좀 줄이고 또 국민 마음 건강, 마음 운동 그걸 이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제 그걸 해서 어떤 어려움도 또 어떤 상대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1: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된 마음 치유 조계종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대중화 노력이 이제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화합으로 이끄는 마중물로 확대돼야 할 시점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강건작 신임 청와대 불자 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가 안보와 더불어 평정심을 지키는 마음 안보의 중요성을 당부했고 강 회장은 공직자들의 신행과 결속을 다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육군 제28사단장과 육군 교육사령관을 역임하고 지난 6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임명된 강건작 청와대 불자회장. 하정우 전 AI 미래기획수석의 국회의원 출마로 공석이 된 청불회장 소임을 지난 7월 이어받은 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일정을 고려해 어제 총무원을 공식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군 시절부터 널리 알려진 강 회장의 덕망을 언급하며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3: 내에서 워낙 그 덕망이 높고 평판을 해오셔가지고 우리 불자 그 저기 장성들 추천을 제가 그 추천 안에 들어있던 걸로.
4: 청와대 안에서 불자를 찾다 보니 자신에게 제안이 왔을 뿐이라고 겸손을 보인 강 회장은 군복무 당시 대장 진급을 고사했던 일화를 털어놨습니다.
5: 뭐 얘기는 있었는데 저녁 시기가 뭐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단분한테 제가. 예.
4: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소임에 걸맞게 진우 스님은 대외적 국방뿐 아니라 내면의 평정을 지키는 마음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선명상 보급 등을 통해 국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일이 곧 마음 안보라며 이는 국가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에게 더욱 절실한 덕목이라고 당부했습니다.
3: 외부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네. 마음 안보를 튼튼히 해야 어떤 걸 보고 듣더라도 네? 평정심을 잃지 않고.
4: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예방에서 강 회장은 청와대 불자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행활동을 이끌겠다고 화답했습니다.
6: 적어도 우리 청와대 불자들이 마음 평안히 또 마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뭐 행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함께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4: 신임 회장 취임 후 첫 종단 예방을 마친 청불회는 앞으로 불교계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회원 간 결속을 다져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히말라야 산사태와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국민을 돕기 위해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과 정용식 사무총장은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구호 성금 3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신도회가 십시일반 모여난 성금에 감사를 표한 진우 스님은 종단에서도 구호 활동을 했지만 현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 회장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경북 산불 이후에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슬픔을 표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연간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 확대를 위한 종단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이 1만 청년 불자를 품은 거대한 야외법석으로 변했습니다.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북한 이탈 대학생까지 한 달 한 시에 오계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는데요. 한국 불교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초대형 수계법석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합장한 청년들의 참회 진원 소리가 드넓은 대운동장을 가득 채웁니다. 평소 축제와 체육 행사가 열리던 대학 캠퍼스가 1만여 청년 불자들을 품은 거대한 야외 법당으로 변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어제 교내 대운동장에서 주인공, 번뇌를 씻어내다를 주제로 초대형 수계법석 2026 연캠프를 개최했습니다.
8: 지금 제가 서 있는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1만여 청년들이 한날 한시에 오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한국불교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수계법석이 청년들의 목소리로 완성됐습니다.
7: 재학생을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과 북한 이탈 대학생, 듀이카와 미국 LA 캠퍼스 학생들까지 한자리에 모인 자리. 수계식 이후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법명과 수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수계증이 발급됩니다.
9: 이제 불자로 하나 되는 마음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좋은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0: 저도 처음 이렇게 수계식에 참여해봤는데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긴 것 같아서.
7: 수계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개 대화상으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동관 스님이 교수 아사리로 나섰습니다. 갈마 아사리에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전국 비구니회 회장 광용 스님 등이 7증사로 자리했습니다. 서울 캠퍼스와 YG 캠퍼스 소속 전법 특임 교수와 불교 동아리 지도법사, 학인 스님 등 153명의 스님들이 연비의식에 동참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단 이승준 단장과 문수연 부단장에게 대표로 수계증을 전달하며 오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11: 계를 받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광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12: 이 순간의 야단법석은 한국 불교 역사에 크게 기록될 것입니다.
7: 서울 구룡사 회주 정우대 종사는 학교 발전기금 10억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경희 알미늄 오준세 대표와 금강성 보살은 지역미래 불자 육성 장학금으로 3억 원을 전달하며 청년 포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진 지역미래불자 육성장학금 수여식에서

0: 사범대 불교동아리 불사대 김현기 회장과 경영대 불교동아리 다붓다붓 양은정 회장이 학생들을 대표해 장학증서를 받았습니다.
1: 하나하나씩 앞으로 제가 해나갈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최대한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 불교 교리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0: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대학 전법 모델로 자리매김한 영캠프. 한날 한시에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난 1만 청년 불자들이 함께 세운 서원이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일상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명상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가 세계 석학과 함께 명상 콘퍼런스를 열고 AI 시대 인간 본연의 가치와 선명상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4: 매년 2만 5천 명 이상의 발길이 이어지며 누적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마음 치유와 스트레스 해소를 선사해온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인간 내면의 평화와 자아 성찰을 돕는 선명상의 가치를 모색하려는 사람들이 동국대 남산홀에 가득 찼습니다.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슬로건으로 엑스포 명상 콘퍼런스가 세계 석학과 함께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명상 콘퍼런스는 기술 중심의 사회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개막식에 포문을 연 건 K명상의 세계화를 위해 힘써온 스님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5: 동국대학교는 이러한 자리를 통해 전통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한국의 명상 문화가 세계와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6: 선명상은 오랜 불교 수행의 전통 속에서 마음을 밝히고 삶의 가치를 꿰뚫는 위대한 지혜입니다.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삶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실천적 도구로 널리 확장되고 있으며
4: 2020년부터 7번의 엑스포를 통해 명상이 전하는 위로와 회복의 힘을 인식한 만큼 선명상 대중화에 힘을 실을 말도 이어졌습니다.
7: 명상의 전통과 학문적 가치, 현대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성찰하는 자리이자 나를 넘어 타인과 세상을 향하는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8: 우리 고유의 명상 문화를 널리 알리는 한편 세계의 다양한 명상 문화와 교류하며 지평을 넓혀가는 장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4: 기조 강연에 나선 수불 스님은 인공지능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지혜와 통찰을 일깨우기 위해 전통 가나선 수행이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통찰은 미나스 카파토스 체프만데 교수의 강연과 맞물려 과학 차원으로 한층 확장됐습니다. 미나스 카파토스 교수는 마음이 뇌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으로 풀어내며 명상을 첨단 기술과 어우러져 인류의 의식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실천적 도구로 제시했습니다.
9: Going back to what Venerable Subul was telling us this morning is when you come up to the wall, embrace the wall. Because really there's nothing there anyway. The only thing there is the luminous self.
4: 이어 사사키 시즈카 교수는 AI 시대일수록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만족스러운 삶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질 문명 속에서 정신적 풍요를 찾는 이번 콘퍼런스의 학술적 탐구는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간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선명상의 여정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전국 각지의 비구니 수자들이 경주 감산사에 모여 선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담선법회에 들어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조사선의 수행과 깨달음을 공부하며 수행을 점검하고 정진의 원력을 다졌습니다. 대구지사 강상묵 기자입니다.
10: 법당을 가득 메운 비구니 수자들이 법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전국 비구니 선원 선문회가 지난 16일 경주 감산사에서 비구니 수좌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

일정에 담선법회에 들어갔습니다. 담선법회는 선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고 수행을 점검하며 선풍을 진작하기 위한 자리로 전국에서 모인 비구니 수자들은 수행의 경험을 나누고 정진의 원력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감사사 주지 기현스님도

0: 발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1: 이번 담선법회는 조사선의 수행과 깨달음을 주제로 한산사 용성선원 선원장 월암스님이 법사로 나섰습니다. 월암스님은 법문을 통해 조사선의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며 수좌들과 수행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2: 어느 곳, 어느 시에 있더라도 항상 참고하고 늘 깨어있고 열려있는 그러한 삶과 수행이 일치하는 그런 입장으로
1: 이번 법회에서는 수좌들의 수행을 돕기 위한 가사불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비구니 수좌들은 2박 3일간의 담선법회를 통해 수행을 점검하고 정진의 원력을 다지며 한국불교의 선풍을 이어갑니다. BTN 뉴스 강상목입니다.
3: 법보종찰 해인사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지난 15일 코끼리 행복복지센터 시설장 향록스님, 해인사 포교국장 승우스님, 복지국장 성문스님, 센터장 백비스님, 박경아 총괄팀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어르신 800가구에 추석 선물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해인사가 백미 20kg 25포와 송편 등 모두 500여만 원을 후원하고 생활지원사들이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했습니다. 향록스님은 명절에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 풍성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 영산제 보존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아 전통 불교 문화의 보존과 대중화를 다짐하는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영산제 보존회는 지난 15일 부산 모라동에 위치한 관음사에서 회주 경호스님, 이사장 성림스님,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 정호스님,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 33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사장 성림스님은 영산제는 단순한 불교 의식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신, 애국애족의 철학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영산제의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하는 한편 영산제의 대중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3년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영산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된 법회에서 어산, 나비작법, 바라작법 등 영산제 시연 행사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과 전주서고사가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후원으로 오는 11월 29일까지 나한상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도량으로 귀한 전주서고사 나한특별전에 앞서 전주박물관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시 기획의 의미와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전주의 역사와 함께 해온 서고사의 문화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이번 전시는 2004년 도난된 후 지난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 환수된 것을 한자리에 모아 일반에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서고사의 역사와 나한의 의미, 발언과 염원을 주제로 공간을 나눠 전시되는 이번 특별전은 우리 성보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금정산 금강사가 지난 15일 국내외 젠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부산 투 뉴욕 2016 젠 아트전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금강사 주지 혜성 스님을 비롯해 천세련, 김현옥, 제이안 등 국내 및 뉴욕 거주 작가 12명이 참여했으며 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 30여 점이 선보입니다. 특히 개막식에서 주지 혜성 스님의 선서와 퍼포먼스가 펼쳐져 갤러리를 찾은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혜성 스님은 선의 깊은 울림과 예술성이 어우러진 이번 젠 아트전을 통해 많은 시민이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사 갤러리에서 열리는 부산 투 뉴욕 2016 젠 아트전은 오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제주 반야사가 해명당 무진장 대종사 열반 13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5일 제주 반야사에서 봉행된 법회는

태고종 전 호법원장 헤일 스님과 제주 종무원장 법회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초청법사 진만 스님은 포교의 큰 원력으로 대중과 함께하셨던 스님의 삶을 가슴에 새기라고 법문했습니다. 반야사 공독회와 네팔 홍수 피해 지원금 500만 원을 보시한 주지 현파 스님은 청빈한 수행자로 큰 가르침을 주신 스님을 다 함께 기억하자고 밝혔습니다. 제주 불교신문이 창간 37주년 기념 행사와 제1회 제주 불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3일 불사리 탑사에서 진행된 제주 불교신문 37주년 기념식에는 태고종 승정 수암 스님과 수율 스님, 제주도 의회 송영훈 의장과 불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창간 37주년을 기념한 제1회 제주 불교문화상에는 금봉사 주지 수암 스님이 제주 불교의 학술적 지평을 넓힌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승석 편집인은 모두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허훈 스님의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게 아니라 이웃을 살피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자비행을 실천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백품의 장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장입니다. 온누리의 한일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몬헌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0: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1: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견무신신 변제삼모

무한무종약 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리 모모사 총리 내중 노선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지자 능각기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자 전웅건작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국주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 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영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부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부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 상봉 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 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활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어둠 속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6: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 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후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간다.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2: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몬헌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옵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굽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쓰리 같이 음행계율 틀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여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제

저가면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내일 장간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끌러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영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치

GTN 부따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림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가정의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부따회가 함께합니다.

부정업주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옷자지나나라파짜나라파짜나라파짜나 문수보살대의력심주 오맘이라흠 가자라 오맘이라흠 가자라 오맘이라흠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예원성치진안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능력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창 기조를 올리고 시급지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일심 청정의 관음 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 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0

0: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명심 날마다 환희롭게 일월여 벽천 해와 달은 푸른 하늘과 함께하고 창해 동대지 푸른 바다는 대지와 함께하네. 인생 부불래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나니 일일활환시 날마다 날마다 환희롭게 살아가자.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0: K-POP 데모논터스의 호랑이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2: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전 시간에 손에 풀을 베 벗는가, 그 이야기를 쭉 전개해서 규조, 토, 그리고 수용고래까지 출연했는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자, 그런 걸뭐 주로 이제 오랫동안 제가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이틀 전에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AI한테 뭐 질문을 하나 해봤어요. 10년 후에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들의 삶이 어떤 양식으로 바뀔 것 같으냐고 좀 이렇게 오픈된 질문을 했더니, 그냥 뭐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뭐 일반적인 질문이니까네 툭 던졌는데, 뭐라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AI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AI 때문에 지금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와중에 벌써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AI 시대에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뭡니까? 아,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가? AI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러다가 피지컬 AI가 나오고 나서는 지금 더 양상이 심각해졌죠. AI 하나가 그 다음에 다단으로 연결해갖고 다른 에이전트를 불러갖고 문제를 그냥 한 팀원이 할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다 해버리는 그런 양상까지 번지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로보틱스가 AI하고 결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 간단히 뭐 집안에 있는 청소하는 로봇부터 시작해갖고 커피 믹서기 또 로봇으로 다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뭐 보면, 지금 보면 음식도 나르는 게 일부 로봇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양상이 이제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3년 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3년 후 같으면 이런 게한30%더 진행이 됐다. 그럼 10년 후 어떻게 될까? 이건 간단치 않은 문제죠. 그래서 AI가 뭐라 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는 어떤 걸 인간이 할 때, 목적지향적으로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뭘할 때, 평가를 할 때, 암암리에 밑에 대전제가 뭐냐면, 대전제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당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유용한가,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능력 있게 유용하는가, 써먹을 수 있는가.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능숙한가. 그렇죠. 운전을 하든 자전거를 타든 뭘 하든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요? 최고 잘하는 고수가 있죠. 예, 대가급. 그다음 다리.

인들 그 뭐든지 잘하려고 인류는 계속했죠. 예, 그게 뭐 올림픽 경기 같은 거죠. 월드컵 이런 거 보시면 조금 더 잘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월드컵에 보시면 예, 공을 하나 더 였나 못 였나 따라갖고 그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가. 바둑을 두든 축구를 하든 수학 문제를 풀든 우리 인류는 얼마나 좀더 잘하는가. 그걸 완전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물은 게 유용성이에요. 낚시 같은 거는 뭐 사회 전체에서는 뭐 생업은 아니잖아요. 그 개인 취미 생활은 좋은데 사회 전체로 봐서는 또 다른 측면이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류는 항상 어떤 밸류를 어떻게 매기느냐 하면 첫 번째, 얼마나 유용한가. 두 번째, 당신의 능력이, 기술이 얼마나 완성이 됐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기술이 탁월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효과적이라 해도 그게 무제한적으로 많아지면 누구나 다 그렇다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희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처럼, 금덩어리처럼 드물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인류가 거의 한 3천 년 동안 인류가 기본적으로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나 하면 이게 드물어야 돼. 희소해야 돼. 예. 부족하면, 아쉬우면 가격이 높아지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완벽하면, 예, 예술품처럼, 예, 뭐, 석가탑, 다보탑, 뭐부터 해서 모든 게 완벽해지면 가치가 높아지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유용해야 되죠. 뭐, 아무리 가치가 뭐 해도 사회에 유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경을 별로 안 쓰죠. 그래서 이세 가지로 갖고 인류가 가치를 평가했다는 거예요. 예, 말이 되죠.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틀 전 저녁에 AI가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당신들 인간은 지난 3000년 동안 가치의 평가를 얼마나 유용한가, 얼마나 완벽한가, 얼마나 드문 일인가, 요세 가지를 갖고 저를 평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요세 가지가 직격탄을 맞아요. 무력화되어 버려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학 문제를 잘 푼다 해보세요. 계산을 아무리 빨리 한대도 AI한테 안 되죠. 누군가 동의하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AI가 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급해서 어떤 걸 물어도 대답해 주죠. 다 유용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놀라운 대각급 박사 수준 이상의 정보를 10초 만에 제공해 주는데, 그러니까 완전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적게 해 줍니까? 무제한적으로 해 주죠. 자, 무제한적으로 해준다는 말이 뭐예요? 드물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물으면 10초 내로 최고의 양질의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완결되게 탁 내놓는다는 거예요. 또이 말은 뭐예요? 인류가 그동안에 3천 년 동안에 가장 소중히 여겼던 얼마나 사회에 이익이 되는가, 유용성,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가, 얼마나 희소한가, 이세 가지가 AI 앞에서는 깔끔하게 해결돼 버렸다는 거예요. 해결되고 있고, 그럼 10년 후면 거의 해결됐겠죠. 지금도 뭐 부족한 점 없이, 저도 공학 박사고 웬만큼 공부한 사람인데 AI한테 물어보면 어떤 느낌 드느냐면요. 첫 번째, AI를 만나면 첫 번째 내려놓을 게 통찰력입니다. 인류가 인간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뭐 열심히 뭐 이렇게 많은 경험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판단력, 통찰력이 높아진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2년 동안 AI를 해봤는 결론이 뭐냐면 AI의 가장 우선한 능력이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의 전문가가 아니고 AI는 대가급입니다. 우리가 3천 년 동안 가장 소중히 했던 이세 가지가 AI는 무제한적으로 지금 누구한테나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대중 나온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막노동이나 근로자들 그냥 AI가 못하는 우리가 피지컬하게 땀을 흘리고 하는 일은 AI가 잘 못하니까 뭐 요리 같은 거, 그다음 청소 같은 거, 뭐 예. 이런 것들 이런 직업이 유망할 거라고 뭐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근데 이것도 지금 보장 못 합니다. 왜 그렇죠? AI하고 로봇이 결합해 버렸잖아요. 뭐긴 이야기 할거 없습니다. 지금 전쟁 양상도 드론이 완전 장악해 버렸잖아요. 드론이 뭡니까? 굉장히 쪼매는 요런 날아가는 걸 갖고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해 갖고 AI가 결합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가사노동, 그다음에 뭐 배관공, 그다음에 수리하는 거,
예.

유지 보수. 우리가 그 다음에 AI가 뭔 들어올 것 같은 것이 로봇하고 AI 결합이 다 들어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지? 이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똑똑하고, 그 다음에 어떤 허드렛 일도 다할수 있고, 그리고 불만 없고, 그 다음에 무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른바 노동의 종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재민아이가 이야기해 줬던 걸그 노트로 이렇게 옮겨봤어요. 옮겨갖고 제가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예. 보시면, 결국은 산업과 지식사회에서 필요한 거는 유용한가, 완전한가, 그 다음에 얼마나 드문가, 요세 가지가 뭐냐? 바로 밸류. 우리 가치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의 핵심이었는데 드디어 AI 시대로 오면서 이 가치가 지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산업하고 지식사회에서는 요세 가지 특징이 가치의 근본이었는데 이 가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와서 가치는 뭐냐 하면 바로 체험, 그리고 내적 몰입, 그 다음에 자기 서술. 자, 우리가 보세요. AI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만 내놓죠. 우리는 어떤 과학자들도 AI 전문가도 그 AI가 계산하는 과정을 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LLM 모델, 그 라지 랭귀지 모델, 지금 ChatGPT 라지 랭귀지 모델은 파라메터가 수천억 개가 되잖아요. 그 파라메터가 중간에 여러 가지 그 연결해가 계산하는 이 과정을 일일이 팔로우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과정을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초 내로 결과를 탁 내놓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인간은 뭐죠? 과정이 다 보이잖아요. 애쓰고, 땀 흘리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try and error. 그게 바로 뭐죠? 경험이죠. 예. 인공지능은 과정을 인간한테 보여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과정을 다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체험, 그 다음에 내적 몰입,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외부 사회가 우리한테 부과한 이게 중요하다고 했던 생산성. 그 생산성이 뭐였어요? 유용하고 완벽해야 되고 굉장히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 생산성에 대한 우리 사회가 우리한테 심어준 그 외부적 생산성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내면적 존재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죠? 내면적 존재성이 뭐겠어요? 나의 경험이죠. 내 속에서 내가 바라는 거, 내 욕망, 나의 좌절, 실패.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 내면에서 느끼는 개개인의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I가 로봇하고 결합해서 인간의 외부 노동이나 이런 것들 많이 대체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보상계가 약화돼요. 외부 가제가 소멸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이 앞으로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 끼고 뭐 반려견 데리고 산책이나 하고 그때가 되면 식사만 하고 뭐 주말에 뭐 영화를 보러 가고 그럼 그걸 여가생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주중에는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10년 후면 꽤 많은 직장의 변동이 일어나고 일부 직장은 사라지면 그러면 외부 가제가 소멸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자,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보상을 받아서 다시 월급, 직장에서 주는 그걸로 가서 우리가 생계를, 그리고 외부의 보상을 따라서 우리 브레인에서 보상계라는, 소멸 보상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 브레인스템에서 있는 그 도파민 센터, VTA, 벤트럴 테그먼트 VTA에서 척자에게서 전전두엽으로 흐르는 이 보상 시스템. 이 보상 시스템이 여러분 중독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쾌감 시스템, 보상 시스템, 중독 시스템이 왜 인간한테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했나 하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바라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보상계가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보상을 무제한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수학 문제 다 풀어주고, 해외여행 모든 경로를 다 알려주고, 모든 설계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굳이 노력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보상 시스템이 옛날 그 터프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진화해온 이 보상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할 일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보상계가 뭘 하냐면 도파민 시스템이 공회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자동차 이러면 클래치 밟고 공회전하는 거 알죠?

그러면 바로 리얼한 터프한 과제가 없어지면 그걸로 해서 진화된 도파민 시스템, 감질나게 조금 더 잘해야 돼야 보상, 보너스를 많이 주니까 좀 더 잘하고 좀 더 잘하고 이래가 우리가 이렇게 문화를 이루고 달나라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터프한 과제가 사라져버리고 나면 도파민이 나오는데 헛개비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 공회전한다 그래요. 실제로 어려운 과제 아닌데 도파민을 나와야 된다는 역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헛발짓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기가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동기는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 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달성하고 싶은 거, 뭐 좋은 대학에 간다, 뭐 박사학위를 한다, 뭐 사장이 된다 하고 싶은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기가 무제한적으로 그 쾌감을, 예, 수동적 쾌감이죠. 스마트폰 끊임없이 보고, 예, 모든 어려운 문제를 스마트폰이 다 해결해주면 바로 수동적 쾌감이죠. 그러면 도파민이 리얼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발짓 한다는 거예요. 공회전 해버린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러면 이 도파민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이 맞아가고 그 예측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이 과정에서 브레인이 진화를 하는데 그 과정이 약화되어버리면 바로 뭐 되고 싶은 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첫 번째 존재감이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내 존재가 긍정적으로 욕구가 일어나죠. 누가 박수를 쳐줘야 그 순환 과정이, 예, 일자리가 사라지고 시간은 무제한 주어지고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지금도 벌써 많이 진행되고 있죠. 예, 아무리 좋은 경치도 안 보고 스마트폰만 보고 지금부터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식사할 때도 애인하고 눈 안 맞추고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수동적 쾌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인하고 눈 맞출 때는 애인이 무슨 말하면 내가 반응을 해야 되죠. 그 사람 마음에 들게끔, 예, 머리를 써야 되죠. 그게 에너지 들으니까네. 예, 대면하는 걸 점점 어려워하는 거예요. 저거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점점 갈수록 이 전화하는, 전화 받는 거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지금 20대, 30대 갈수록 더 꺼려요. 나이 든 사람도 50대, 60대도 전화보다 문자를 보내는 걸 선호해요. 맞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실제로 말을 하면 어감, 액센트, 저 사람 말을 알아야 되고 호응해줘야 되고 복잡해요.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 간단히 보낸 거예요. 얼굴 보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러니까 수동적 안락함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편리함의 역설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작년도 나왔는 책에 편리함의 역설, 그 다음에 경험의 실종.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외부 과제가 소멸돼서 그런 거예요. 직업이 사라지고 시간은 많아지고 어려운 문제는 다 AI가 해결해 주면 하니까 넘쳐나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 응시, 수동적 쾌감에 점점 매몰되는 거예요. 그럼 도파민이 나오는 네이트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액센트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게 이제 굉장히 10년 후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뭘 잘한다는 게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도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 그런 건 있겠죠, 당연히. 근데 가면에서 들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이런 게 확산되어 가면 이제 뭐 수학이나 역사 지식 뭐 많이 안다 이렇게 뭐 자랑할 수도 있는데 애한테 물으면 그보다 더 엄밀하게 10톤으로 알려주니까네. 유용함보다 체험 그 자체의 탐구. 이게 중요한 시대가 온다. 그래서 해외 탐사. 저 우리나라가 1년에 뭐 천만 명 이상 해외로 가잖아요. 근데 이 경영을 지난 한 5, 6년 동안 쭉 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아갖고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가는구나. 이렇게 주로 생각했어요. 물론 뭐 그런 원인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경험을 많이 하는 쪽으로, 체험을 많이 하는 쪽으로 전체 가치 기준이 옮겨가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가치 기준이 거대하게 옮겨가고 있는 와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리얼한 경험, 실제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쪽이 인생이 풍부하다. 그것이 더 만족도가 높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용함보다 경험 그 자체를 탐구하게 된다. 이게 전 세계적인 동향이라는 거예요. 예. 경험을 얼마 탐구했으면, 보세요. 뭐 저는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는데, 높은 데 가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이렇게 끝내갖고 하는 거. 저 한, 예, 수십 미터 툭 떨어지자는 거잖아. 아찔하잖아요.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뉴질랜드나 어디 가보면요.

익스트림 스포츠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사람이 까무러칠 정도로 왜 그렇게 할까? 바로 체험 그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제는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고 얼마나 재력이 있고 뭐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그게 아니고 당신이 다른 사람하고 차별되는 어떤 독특한 경험을 하셨는가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AI는 우리 인지기능, 우리 계산하고 논리하고 추론하고 이런 걸 완전히 다 대체해버렸죠. 그 다음에 로봇이 이제 어려운 일, 몸을 쓰는 어려운 일, 이거 막 이제 대체하기 시작하죠. 이제 전쟁 또, 예, 드론이, 예, 다 대체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노동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동기, 욕망을 잃어버리죠. 그 다음 무력감이 오죠. 이게 뭐냐면 존재론적 무력감. 뭐 이게 철학 용어 같은데 아닙니다. 존재론적 무력감이라 간단합니다. 내가 있는데, 아니 내가 그냥 삼시세끼 밥만 먹고 그냥 여행만 다니고 시간은 넘쳐나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할까만 찾고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뭐가 생기겠어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가치관 있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사회에 이득이 되는 뭘 해야지,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걸 뭐 해야지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 개인적 체험을 추구하니까 괴리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존재론적 무력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력감이 계속되면 우울증이 와요. 그게 존재론적 우울증으로 변해요. 그래서 지금 우울증이 그렇게 많아지는 게 이런 것들하고 링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점이에요. 가운데까지 동기 상실, 무력감까지는 누구나 다 하는 문제점인데, 그래 인간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그 해결이 방책이 뭐냐 하면 의미를 재창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스스로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전 시간에 제가 신생대 마이오스 때, 자, 이야기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쿨에 손을 베어본 적이 있나요? 물었죠. 그 간단한 개인적 체험이죠. 단순한 체험이죠. 누구나 해봤을 거예요. 그걸로 뭐 잊어버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아니 쿨에 손을 베었다는 거는 저 의미를 만들어봤어요. 찾아봤죠. 그랬더니 아 그거에 유리가 나와 있었어.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또 탐구를 했어요. 했더니 그 유리 성분이 그 풀이 해마다 죽어 사라진다는 거예요. 2천만 년 전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그 풀이 한 해살이 풀이 사라지면 유리 성분은 사라지지 않죠. 그건 바다로 흘러들어가죠. 그래서 그 다음 뭐였죠? 다시 의미를 만들어보세요. 의미를 구성해보세요. 그 다음은 바다 속에 바로 플랑크톤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플랑크톤이 그 유리 성분을 갖고 껍질을 만든, 세포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합성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세 번째죠. 의미를 세 번째까지 만들었죠. 더 만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의미의 창조입니다. 더 만들면 바로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규조류 식물성 플랑크톤이 남극 바다 밑에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로 그 규조류를 먹는 규조 플랑크톤을 먹는 새우 종류들이 요강류가 번성하게 돼요. 그럼 그 새우를 누가 먹어요? 새우를 먹는 게 고래인데 또 여기서 의미를 구성해 봐야 돼요. 고래도 크게 두 종류를 나눕니다. 이빨고래, 수염고래. 그러면 의미를 구성해 보세요. 여러분 수염고래란 말 들어보셨나요? 예. 네. 어쩌면 중고등학생도 알 거예요. 수염고래는 뭐 수염이 이렇게 났다는 말이 아니오. 그 수염은 이빨 대신 입안에 빛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빨 대신 있는 게 수염인데 젤라틴, 젤라틴하고 손톱하고 같은 성질입니다. 그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야들은 물고기를 탁 잡아갖고 부동강에 이렇게 삼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고래가. 그런 고래도 있어요. 탁 잡아먹는 고래. 그 이빨 고래예요. 그 이빨 고래는 파키스탄 쪽에서 지금부터 한 5천만 년 전 인도 대륙이 아시아 대륙과 충돌하는 그 과정에 테티스 바다가 사라지면서 저거 보세요. 저거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의미를 계속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고 의미를 풀에 손 베이고 말고 평생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각자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언제? AI 시대에 와서는 진짜 중요한 게 우리한테 시간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걸 갖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의미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 의미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전 산업화 시대, 지금 산업화 시대죠. 지금까지는 바로 얼마나 유용한가, 얼마나 완벽한가, 얼마나 드문가, 이걸로 과체를 매겼는데 그게 완전히 AI나 로봇이 다 해결해 줬잖아요. 앞으로 더 해결할 거고. 그러면 그게 사라져버리냐면

그 유형이 사라지려면 뭐가 사라져?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무력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미가 사라지면 우리 살 수 없어요. 무슨 수로도 의미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의미의 재창조예요. 지금 제가 앞에 한 시간 동안 했던 게 그 예를 들어준 거예요. 풀에 손을 뱉다는 거는 체험이잖아요. 그 체험에서 의미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다층적 구조는 각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도 그 세계에 딱 들어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앞 시간에 바로 풀에 손을 베어봤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체험이죠. 이제는 누구나 해외여행 가고 뭐 주말에 바캉스 가고 모든 걸 해도 그 체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이 많이 사라지고 그럴 때 사회보장이 점점 되고 기초생활연금이 나오고 이런 시대가 진행이 되면 우리는 일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벌써 상당한 부분이. 그러면 우리는 하루 종일 하는 거는 직장에서 일이 아니고 뭐죠? 직장에서 일은 자동적으로 의미가 있죠.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부 다 내 개인의 문제예요. 내 개인이 하는 경험에서 뭘 만들어내야 된다? 의미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의미가 없는 상태로 그걸 존재의 우울증이라 그래요. 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예, 간단치 않죠. 바로 우리가 경험에서, 체험에서 체험을 분석해야 돼요. 체험에서 의미를 추출해내야 돼요. 풀에 손을 베었다는 리얼한 체험 속에서 지구 전체의 역사가 아로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2천만 년 전, 2500만 년 전 신생대 마이오스 때 바로 지구의 표면이 40%가 풀로 덮였다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그 풀이 한 해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실을 남기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물의 몸체에 있는 유리 성분은 바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래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고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빨고래하고 수영고래. 이빨고래는 바로 인도양 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파키케투스, 파키스탄 인도 쪽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그 화석들이 발굴돼요. 그건 5천만 년까지 올라가요. 근데 지금 흰 수영고래는 남극에 있는 고래는 대략 2천만 년 주음에서 출현해요. 그거는 지금 바로 우리가 손에 풀을 뺀 벽과 식물하고 링크된 이거하고 관계있어요. 그쪽에 와서 자, 그 4단계까지 왔죠. 흰 수영고래가 남극에 출현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했어요? 다이너마이트까지 연결됐죠. 이거야말로 리얼하게 의미를 재창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미를 재창출한다는 게 경험을 통해서 의미를 재창출하는 게 앞으로 직업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AI 시대에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체험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코스모스는 인식작용이 없죠. 코스모스 우주는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주가 만들어낸 지구, 지구가 만들어낸 동물, 동물 중에서 인간이란 동물은 딱 한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감각을 통해서 우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자신이 자기 우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개체성을 출현해서 인간을 통해서 우주를 보는 것이 우주가 인간한테 부여한 본래적 미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000년 동안 소중하다고 느낀 거는 AI가 다 해결해줘요. 로봇하고 AI 다 해결해줬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10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은 AI가 다 해버려요. 딱 직업이 사라질 수 있어요. 많은 부분이. 물론 또 엄밀히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지긴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꽤 많은 사람이 지금 또 직업이 없이도 정년퇴임하고 나서 저도 정년퇴임했어요. 직업이 구체적 직업이 없어요. 꼭 자유로워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렇게 리얼했어요. 그 이야기가.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낮잠을 잘 수도 있고 뭘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묵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제 리얼하게 절박하게 의미가 뭔지 이제 구체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랬더니 AI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AI가 봤을 때 인간은 지금까지 뭘 잘하고 능력 있고 이게 직업을 통해서 하는 게 인간의 본연의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직업이 언제 출현했어요? 아마 한 300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직업이라는 게 산업혁명 이후에 국민국가가 출현하고 이렇게 돼서 된 거예요. 인류 역사가 뭐 문화의 역사치면
한 5천 년, 8천 년까지 올라가잖아요. 뭐 몇 박에

3,000년이랍시다. 그 중에 300년 정도밖에 직업이라는 게 구체화 안돼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농부였죠. 굳이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아는 지금 수천 종류의 직업은 최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직업 쪽에 이제 어텐션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넓게 생명현상 전체, 지구 전체, 그 다음에 은하수, 그 다음에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자, 이거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은하수가 있어요. 그 어떤 생명현상이 있나? 지금까지 없어요. 지금까지 안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직 지구한테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지구, 별, 은하수는 우주잖아요. 그 우주는 우주를 볼수 없어요. 맞아요. 우주는 우주를 볼수 없어요. 오직 우주 속에서 진화되어 온단 하나의 개체, 우리 호모 사피엔스란 인간을 통해서 우주가 우주를 보는 거예요. 우주는, 코스모스는, 자연은 자기가 자기를 볼수 없어요. 무생물체니까. 오직 우연히 작동하는 세계니까. 법칙이 작용하고, 물리 법칙이 무제한적으로 작용하는 자연, 우주는 자기 스스로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볼수 없어요. 그러나 우주가 만들어낸 인간이란 동물종은 우주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우주를 인간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해서 우주가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그래서 바로 이틀 전에 제가 이 질문을 하고 한동안 멍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의 본래는 직업이 아니고 AI까지 만드는 우리 인간은 우주 전체로 봤을 때 독특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임무가 뭐냐면 우주가 우주 스스로를 디텍트할 수 없으니까네. 인간이라는 브레인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의 인식작용을 빌려서 우주가 우주를 자각하는 그 미션이 인간에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리얼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자연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보고 황홀하고 숭고한 느낌이 들고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때 우주는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업이 사라지고 앞으로 우리가 모든 시간이 자유롭게 됐을 때, 그때야만이 오롯이 우리 사회가 우리한테 부여하지 않는, 우주가 우리한테 부여한 본연의 우리의 자리가 뭔가를 기껏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주는 우주를 볼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영특한 종을 만들어가서 우리도 우주 속의 한 부분이잖아요. 우주의 한 개체화된 한 부분이 우주 전체를 보게끔 해서 우주는 자기 스스로를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전부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저 그대로 옮긴 겁니다. 지금 뭐 우주적인 이야기 한 것도 저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물론 저도 거기서 굉장히 이렇게 느낌 확 왔던 거는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AI가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표현해줘요. 내가 오랫동안 짐작만 했던 걸. 예. 네. 수동적 쾌감. 그리고 우리는 의미를, 외주를 줘버린 거예요. 내가 의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의미를 수입해 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뭐냐면 경험의 실종. 그다음에 경험이 실종하니까는 의미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실존적 우울증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지금 고독사 문제나 그다음에 외로움, 외로움이 사회적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실존적 문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존적 허무감이 예, 강화되면 실존적 우울증이 돼요. 이 실존이란 말이 뭐냐면 내가 우주에 존재한다는 이 당위성,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거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저 궁극의 의미는 뭘까요? 내 존재의 의미죠. 부다가 바로 인류에서 그걸 처음으로 해서 종교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예. 바로 의미를 만들어낸 거죠. 예. 그래서 실존적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예. 수동적 쾌감, 의미를 바깥에서 찾으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경험의 실종.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앞에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AI가 가르쳐준 유용성, 완전성, 희소성은 바로 도구적 관계입니다. 도구적 관계는 뭐예요? 자, 이런 겁니다. 나폴레옹이 내 앞에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내한테는 일단 도구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래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도구적, 거래적. 근데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간은 도구가 아니다. 들어보셨죠? 인간은 도구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저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목적 지향성하고 도구적 관계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치가 높은 희소성,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인간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앞으로 10년 후, 지금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경험의 실제성.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을 했는가.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경험의 실제성 제가 많은 예가 있는데 항상 그 예가 떠오르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한 10년 전에 다큐멘터리, 8.15 다큐멘터리였는데 우리나라 그 학도병 있죠. 일본에 이제 끌려 가서 일본에 뭐 이렇게 가서 그 일본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에 이제 갔잖아요. 그때 그 훈련 받았던 우리나라 사람, 조선인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가서 했는데 훈련 받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갖고 그 막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 그때 봐서도 한 뭐 70, 80대 할아버지가 그 현장을 일본의 어떤 쪼매는 지역에 갔어요.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뭘 들고 간 줄 알아요? 풍년초 담배. 담배, 이렇게, 담배 가루를 팔았어요, 옛날에. 이 발로. 그걸 이렇게 보루 이렇게 있는 걸 들고 가갖고 이걸 풀어갖고 담배를 풀어갖고 길에 막 뿌려요. 근데 나도 그 장면 너무 가슴이 남아갖고 그 할아버지들이 뭐라 그랬나 하면 그때 우리가 그 어려운 그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그 동료들하고 담배 한 대 그렇게 맛있게 피웠는데 그 동료들은 다 사라졌고 내가 그 동료들을 위해 갖고 전우를 위해 갖고 내가 그 담배는 마음껏 피워보라고 그 훈련장에 뿌리는 거예요. 내가 울컥했어요. 네, 경험의 실제성이에요. 그 생사를 넘는 그 상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굶주림, 그 어려움 속에서 예, 담배 한 대 폈을 때 그 느낌이 온 그거를 느껴갖고 그걸 뿌려주는 거예요. 경험의 실제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그 아름다울 때는 뭐냐면 뭘 달성했을 때보다 그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향해서 헛발질하든 실수하든 실패하든 계속해서 막 하는 걸 볼 때 물컥하고 올라오죠. 그게 바로 경험의 실제성이에요. 어린애들이 언제 가장 귀여워요? 막 걷다가 쪼소삭 걷다가 두 살 때 걷다가 넘어지고 넘어져도 막 예, 툭툭 털고 일어나가 또 몇 발 걷다 넘어지고 일어나갖고 엄마 보면서 엄마가 빵긋 웃으니까 싱긋 웃으면서 다시 도전하는 거. 예, 그래서 애 키우는 아빠들이 언제 가장 그 최고의 행복하다 느끼느냐 하면 애가 그런 막 할 때 그 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 올라갔을 때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세발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탁 애가 아들이 탁 탈 때 그때 아빠들이 와 하고 느끼잖아요. 그게 경험의 실제성이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을 향해서 끝없이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예. 항동규 선생이라고 우리나라 아주 훌륭한 시인이 계십니다. 항동규 선생님이 시집을 뭐 10권 이상 냈는데 그 시집 중에 하나에 그 이렇게 어떤 문장이 나오느냐 하면 초월은 초월되지 않는 곳에 있다. 자, 우리가 깨닫거나 위대한 시인이 되거나 하는 건 뭐죠? 어떤 초월적 모든 걸 깨뚫어보는 초월적 위치로 올라가고 싶죠. 그런데 항동규 선생의 시로는 뭐냐 하면 초월되는 그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초월은 초월되지 않는 상태에서 끝없이 노력하는 그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초월이라는 거죠. 초월은 초월되지 않는 속에 있다. 그게 바로 뭐죠? 그게 경험의 실제성이에요. 완전하고 유용하고 굉장히 효과 있는 거는 AI하고 로봇이 다 해요. 너무 잘해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예, 실패했거나 애석했거나 안타까웠거나 하는 그 과정, 그게 경험의 실제성입니다. 앞으로는 그쪽이 인간의 고유한 밸류가 될 거다. 이제 그걸로 축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자기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의미를 만든다는 말은 능동적으로 이걸 셀프 나레이티브라고 불러요. 자기, 예.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자기 서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도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이야기 뭐냐면

0: 과거의 자기하고 현재의 자기가 화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 실수했거나 그다음에 큰 잘못했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가슴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나는 그걸 항상 수치스럽거나 그걸 회피를 해요. 그럼 과거의 나하고 현재의 나가 대화가 끊어져요. 그게 실존적 허무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이렇게 많은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그런 실수를 했고 그런 잘못을 했는데, 그러나 내가 그런 잘못을 반성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에 지금 어느 정도 잘 돼가고 있는 이거를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하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건 중요한 모티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싸웠던 사람들, 뭐 자기 어려웠던 장소 찾아가서 그 시간, 그 장소를 다시 돌아가서 과거하고 지금 현재가 대화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셀프 나레이티브, 바로 능동적으로 자기 의미를 재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AI나 로봇, 특히 AI가 잘하는 건 계산하고 분석하는 거죠. 분석해서 착착착 과정을 설명도 하고 분석을 다 해주죠. 그런데 분석하고 계산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존재하고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경험 그 자체의 탐구. 경험 그 자체의 탐구.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경험했을 때, 체험했을 때 우리가 갖는 그 느낌, 그 느낌을 우주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거 AI가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우주가 감각기관이 없고 지각작용이 없고 인식작용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란 종을 통해서 뭘 인간이 느끼는 체험을 통해서 우주가 우주를 느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AI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다가 따로 없다. AI가 바로 붙여내. 왜? 바로 뭐냐면 그래서 존재의 경험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경험까지 올라가려면 바로 의미를 재구성해야죠. 의미를 재창조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의 내부 모델이 확장을 해야 돼요. 내부 모델이 다른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확장을 해야 돼요. 바로 내부 모델을 확장하는 과정이 바로 지금 제가 바로 이 BTN에서 인문학 브랜치에서 지금 벌써 강의가 2년째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내부 모델을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뭐 강의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오케이. 그래도 어쨌든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내부 모델을 확장해서 내 체험을 재구성해서 의미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10년 후에 우리가 도래될 세계상이라는 것을 이틀 전에 AI가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굳이 있다면 직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걸 느끼고 있죠.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적 능력을 이용해서 우주를 느끼라는 거예요. 우주는 스스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란 종을 통해서 우주가 우주를 느끼는 과정이 우리의 본연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굴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지요? 혹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견디고 계신지요?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모르겠고 아무리 걸어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나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러나 삶을 조금 더 오래 살아보니 고통은 벌처럼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은 때로 새로운 생에 들어서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알 속에 들은 새는 껍질을 깨야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은 자기 몸을 버려야 새싹을 튀어갈 수 있습니다. 껍질은 깨지는 입장에서 아픔이지만 생명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는 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오랫동안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칠 때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아픔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하게 만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은

0: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를 넓혀주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삶을 견디게 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하며 고통 또한 변합니다. 지금의 괴로움이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밤이 길어도 아침은 오고 겨울이 깊어도 봄은 찾아옵니다. 세상에 멈춰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고통, 그 자체보다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워합니다. 지금의 괴로움을 인생의 결론으로 삼지 마세요. 지금은 과정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한 장면을 지나고 있을 뿐입니다.
1: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

678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사람이 만일 자신을 사랑하거든 모름지기 삼가 자기를 지켜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를 살핀다.

남부순환로 우면산하 BTM 불교 TV 무상사 수월 도량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약사 기도 올리는 불교 TV 붓다의 회원들과 약사 기도 동참 발언제자 지시

수성구에 정삼일 김종숙 최지영 보채 경기도 화성시에 조동엽 장용주 장민호 장유빈 보채 제주 제주시 한삼서 김미양 김복수 한재철 김보람 한리건 한재안 김 임지연, 한성준, 한성재, 한재찬, 강미림, 한유담, 보채, 태구, 수성구에 허태열, 한선희, 허영재, 노명호, 허석재, 김연수, 허혜정, 이상구, 허유주, 허채윤, 허진영, 허진서, 희연주, 이창호, 보채, 가족 건강 바로 대구 서구의 김승효 보채 경기도 부천시의 김재윤 보채 경북 포항시의 임태규 임나경 보채 제주 제주시의 장정신 보채 대구 수성구의

진저시 제락진정수영 최도림 최도원조차예보체 충부엔지니어링 대하엔지니어링 사업번차 대구달성군에 하대요 김순아 하창호 민영 하도준 하지연보체

태하령일 제영가 상명스님 보기 곽호환영가 유진수 보기 유찬제 이양순 유영길 영가 조동인 보기

조시연복이 조남종령가 대하령 일체영가 제인자 황인학보기에 황기연영가 한삼섭보기에 한석과 김치중

영혼이 소멸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청정해져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 누리며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 스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 불교 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 위기의 실체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해 봅니다. 한마음 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 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

상대방 부모님과 2년여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해 갑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해 가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근불사를 봉해 갑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해 갑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나상도 지혁진의 그남 열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너무 멋있어요.
0: 진짜.
2: 그 슈트핏에 반했어요.
3: 그 반듯하니 언제부터 그렇게 반듯하셨는지 궁금해요.
4: 이 방송 일을 한 20여 년 하면서 지금 이런 지금의 제 모습이 더 굳어지게 된 거예요.
0: 이렇게 완성이 되신 거예요.
5: 안녕하세요. 저는 쾌동이라고 해요.
6: 진짜 비결은 반전의 완벽함에 있어요. 아나운서 출신의 신뢰감 넘치는 눈빛에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치명적인 트롯 감성까지 더해지거든요.
0: 이미지와 어울리는 예명 하나 추천해줘.
4: 예명이 나.
6: 김클래식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저는 김낭만을 강력 추천합니다.
0: 김낭만.
6: 성이 김이고 이름이 낭만이라니.

무엇이 열 가지인가? 이른바 한없는 믿음, 한없는 계행, 한없이 부끄러워함, 한없는 조심함, 한없는 공부, 한없는 보시, 한없는 지혜, 한없이 명심함, 한없이 간직함, 한없는 변제를 열이라 하느니라. 불자들이여, 이 열 가지 무진장에는 열 가지 다음이 없는 법이 있어. 보살들로 하여금 필경에 위 없는 보리를 성취케 하나니라.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반갑습니다. 청량사 금강학님 지도법사 정한입니다. 오늘도 같이 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 방노해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 굽이 진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바른 길보다는 살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고든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고든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리지야. 그래서 더 깊어지면 환해져 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갈 때 훤히 앞이 보이는 길이 더 좋죠. 그러나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고속도로 보듬은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을 갈 때 주위의 풍경을 보고 가게 되잖아요. 고속도로는 달리는 데 바쁘지 풍경을 갖다는 구경할 수가 없거든. 우리 인생길도 어떻게

보면은 그 똑같이 비슷하죠. 잘 나간다 해서 고속도로 잘 나가다고 달리다 보면은 갑자기 어떤 장애물이 닥치면은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를 많이 입죠. 그렇지만은 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을 겪다 보면은 인생길이라는 게 그런 시련을 딛고 서면서는 환희, 기쁨, 즐거움이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늘 보면 그렇습니다. 빠른 길을 원하지 천천히 돌아가는 길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빠른 길보다는 서서히 가더라도 내 주위를 살피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인생길이 편안하고 즐거워지려면 뭐가 많으면 좋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또 그래서 그 어려움을 벗어났을 때마다 나에게 올라온 환희심, 그 즐거움이 나의 인품과 인격을 더 성숙시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승이 될수 있는, 모범이 될수 있는, 또 그들에게 나아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낄 때, 우리 박노해 씨의 올곧게 뻗은 나무보다는 희어 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다는 이야기.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 부딪힌 강줄기가 더 정답다는 이야기가 나의 마음을 울려줄 것입니다. 새겨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길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이 나의 힘든 인생길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어렵게 만드는가, 나를 갖다 아프게 하는가, 되새겨 봐야 돼. 늘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하고 부부 싸움도 하고 자녀들하고도 다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에게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너희들이 이렇게 해줬으면은 나는 화를 낼 일이 없고 짜증을 낼 일이 없고 그러는데 그대들이 당신이 나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때문에 나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고함을 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안 하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에게 뭐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자녀들과의 말다툼, 상대들은 뭐 내가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듯이 바라는 것 같이 상대도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고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요구하는 만큼 상대도 나에게 그만큼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거든. 그 사실을 갖다 분명히 깨달게 되면은 상대하고 상대가 어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고함을 치면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왜 상대는 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은

상대가 지금 화를 내 가지고 나한테 막 짜증을 낼때 대응을 하느냐, 대응을 하지 않는다느냐. 그래서 지금은 상대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고함을 치면은 조용히 긍정해 주고 인정해 주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대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고함치던 것들이 잠잠해지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당신은 그때 왜, 너희들은 왜 하고 질문을 해야지. 뭐가 불만인지, 뭐가 만족스럽지 못한지, 이러한 것을 잘 물어보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죠. 모든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이 특히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다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과연 나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칭찬을, 상대가 잘하는 면에 대해서, 잘하는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해주고 있는지, 자녀들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남편이 또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얼굴 보는 게뭐한 10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눈을 크게 떠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침에 상대가 일어나 가지고 뭐냐 세수를 하고 머리를 정당하게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 오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다. 아니, 머리를 갖다 단정히 했으면, 아이, 머릿결이 참 단정하게 되고 좋구나. 이런 아주 소소한 것. 한마디라도 들려줌으로써 상대의 기분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이 상쾌해지도록 나는 과연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에 들어온다면은 오늘 하루도 바깥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또 너희들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은 아유 오늘도 한또 친구하고 또 선생님을 공부하는데 고생이 많았구나. 오늘은 과연 어떤 배움을 갖다는 공부를 했니? 뭘 배웠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 그래 보십시오. 그 속에 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된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 행복이 주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박노에서도 이야기하죠. 고든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면 환해주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는 거 돌아가는 길이죠. 내 기분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앞세우는 거니까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뭘 잘했을 때 리액션을 이어가지고 인정해 주십시오. 잘하셨다는 것, 잘했다는 것을. 그런 마음자로 살때 마지막에 있습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려면은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나는 부다와 부처님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편.

얼굴을 마주할 때는 나는 이런 표정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가 다짐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래야만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10페이지 들어가면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만 만약 부처님을 관하면서 깨끗하고 밝으며 속박을 벗어났으리란 생각을 떠올리든가, 중생을 관하면서 때 묻고 어두우며 생사의 고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박이라는 것은 어디에 매여 있는 걸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부처님을 믿잖아요. 불교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데, 그런 어떤 데 매이는 것이 갖다 우리 속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동물을 갖다가는 강아지 같은 거에 줄을 걸잖아요. 그게 바로 속박이잖아요. 그런 속박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을 갖다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처님을 모든 집착, 애착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고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갖다가는 초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는 분들이 많죠. 나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죠. 나는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은 그러한 걸다 초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애착심도 있었을 것이고 집착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애착심과 집착심을 어떻게 한다? 드러내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우리 자녀들 보고는 나는 너희들을 아껴. 이러면서 그걸 티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너희 자녀들한테는 내가 용돈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요구를 합니다. 그러냐, 부처님 같으신 훌륭하신 분들은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 생각에 끄달리질 않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는 끄달려가면서, 끄달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끄달리지 않죠. 일어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하게 되면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고려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철저히 알고 살면은 못난 모습이 보이지가 않죠. 그게 우리 부처님의 행이고 부따의 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그 상황에 끄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중생이라 부른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제 속박을 벗어났으니라는 뭐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조라는 선종의 달마대사, 해가대사, 삼조승찬대사, 그리고 사조 도신대사라는 분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도신이라는 스님, 저 선사께서 14살 때 출가를 했답니다. 누구한테 승찬대사에게 이제 출가를 갖다 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에게 해탈의 법문을 해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삼초 승찬대사가 질문을 하죠. 누가 너를 묶어 놓았느냐 하니까 우리 도신이라 불리는 우리 스님께서, 이때는 삼이죠. 삼이가 뭐래? 저를 묶어 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승찬대사께서 반문하죠. 그렇다면은
너는 왜 허탈을 구하고 있느냐?

있느냐. 해탈이라는 게 이해할 해자입니다. 해결할 해자입니다. 해결되면 우리는 뭡니까? 벗어날 탈, 해탈한다 할 때 그 해탈입니다. 이해하면은 끝나잖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하면 끝나잖아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 상대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해결 안 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탈을 갖다 구할 게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해탈이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것이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는 딱 앞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린 도를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해탈이라는 게 어떤 현상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탈 하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현상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특정한 현상을 찾아다녀도 있느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는 걸 우리는 자꾸 추구를 해요. 도를 깨달았다. 그 깨달음이란 게 있느냐? 없는데, 없는 걸 갖다는 허상을 내가 지어가지고 자꾸 추구를 해요. 해탈이라는 것도 어떤 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갖고 해탈이란 이럴 것일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이 허상을 지어서 구하기 때문에 평생을 갖다는 구해도 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원인을 갖다 공부하게 되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사실을 철저히 알게 되면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뭘 하고 산다? 해탈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도시는 크게 이제 깨달아서 승찬스님을 시봉을 했죠.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떤 도신스님 어느 날 또 다시 우리 승찬대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애적에 부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죠. 승찬스님이 도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오늘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저는 현재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승찬대사께서 너가 이미 마음이 없다고 하였는데 여러 부처님께서는 설마 마음이 있더란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도신 스님은 그 자리에서 의문을 깨우쳤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되면은 이런 마음을 가질 거야 하고 누가 만들어낸다? 내가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내 마음은 화내고 짜증내고 마음이 안 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부처님이 되면은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욕구도 불만도 불평도 없고 늘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내가 허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절에 왔습니다. 그런데 절에 있는 내가 존경하는 스님 있는데 내가 이 스님한테 원하는 건 뭡니까?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도 화내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인증 보아주고 이런 너그러운 마음만을 갖다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스님들도 화를 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갖다 키워봐서 잘 알지만, 아시겠지만은 자녀들이 잘할 때는 칭찬이 못하지만 실수했을 때는 실수의 정도에 따라서 그래, 할 수 있어 하고 넘어가야 될 때와 그 실수가 클 때는 뭐 해야 돼? 고함을 쳐야 됩니다. 또 매를 들어야 됩니다. 왜 매를 들고 고함을 쳐야 되느냐? 실수가 클 때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평소에 작은 실수에 그럴 수 있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상대에게 습관이

돼버리면은 내가 큰 실수를 해도 우리 스님이 우리 부모님께서 이런 것도 이해해 주시네 하게 되는 만만하게 보고 그러므로서 다음에 또큰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주위에서 고함을 쳐주고 매를 들어야 될 때는 매를 들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주위에 스님들이 하게 되면은 내가 실수 좀 했다고 화를 내네요, 짜증을 부리네요, 이러기도 하면서 고함을 치네요, 이러고 있어요. 원망할 게 아니고 스님이 어떻게 화내, 짜증내 할게 아니고 내가 오늘 실수를 크게 했구나. 내가 이런 의식, 저 A범죄를 어겼구나. 이래서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이러한 훌륭한 불자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요. 가정이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속박을 당하고 있죠. 우리가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속박입니다. 속박은 이런 것이다 하는 어떤 고정관념도 가지고 돼 있죠. 내가 자녀들을 속박할 수밖에 없는 것, 내 자녀니까 하는 그러한 어떤 울타리를 내어주는 것이 당연해. 이런 것. 울타리를 내어주는 것은 학교 다닐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들 20대 이제 후반까지 공부를 대학원까지 하려고 그러면 하지만은 지가 바깥에 나가서 돈벌 정도 되면 20대 한 중반쯤 되면은 알바라도 해가지고 스스로가 사회경험을 쌓도록 못해 보내야 돼요. 그리고 따님들이나 아드님한테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게안 된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면 속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속박,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갖다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명백한 행복의 조건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이면은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흘러가는 물처럼 행복은 호화로운 저택에도 들어가지만은 쓰러져가는 판잣집에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잣집에 외동딸이 있었답니다. 그 집에서는 외동딸을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습니다. 여기 외동딸 되시는 분 계시는, 외동아들, 외동딸 되시는 분 계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외동아들보다 외동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귀엽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저의 모든 것을 그 딸을 위해서 해줄 것 같아요. 그런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이성에 눈뜰 무렵 엄마는 딸을 갖다 미리 단속했습니다. 너 남자친구 사귀면 절대 안 돼. 나중에 인물 좋고 학벌 좋고 집안 좋은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시켜 줄 테니까. 너는 딴 생각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알았지? 혹시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아들한테도 그럴 거예요, 외동아들이라면. 너, 우리 부모가, 내가, 네 부인은, 며느리 될 사람은 내가 점지해 줄 거야. 이러는 거, 이야기 하실 겁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자 그 집에는 좋은 집안에, 좋은 학벌에,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에게 시집 보내야겠다 마음 먹고 혼처를 갖다는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고생하지 않고 행복해 살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가부들은 가부끼리 다 결혼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나 딸에게는 부모

몰래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였는데 부모가 바라는 그런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시장의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남자였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그래 사겨 할 부모님 계실까요? 힘들 겁니다. 날이 갈수록 딸의 남편 잠 찾기는 노골화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선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원치 않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감을 느낀 딸은 부모에게 자신이 사귀고 있는 남자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그 남자와 반드시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뒤늦게서야 딸에게 애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는 딸이 사귀고 있는 남자를 한 번 만나보지도 않은 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귀하게 키운 내 딸을 가난한 집안에 시집 보내서 고생시킬 수는 없다면서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부모 마음은 똑같잖아요. 내가 행복한 만큼 자녀도 다 행복해져야 되니까요. 내가 부족함 없이 가정생활하는 것처럼 딸도 그렇게 되길 바라죠. 부모 마음은 똑같죠. 그러나 딸의 마음을 돌려놓지는 못했습니다. 부모의 끈질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은 사귀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녀가 결혼해서 들어간 곳은 오래된 조그마한 아파트였습니다. 친정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만큼 불편하고 어설펐지만 그래도 그녀는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 행복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맞벌이까지 해야 했지만은 친정집에서 호의호식할 때보다는 더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딸은 행복해 살았지만은 친정 부모는 딸을 시집 보내놓고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가난한 집에 시집 보내서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거기다 그럴걸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서 딸 시집 가고 나서 집 안 가보다가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는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여 딸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작은 방에 몇 가지 세간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본 친정 부모는 끝내 눈시울을 갖다는 적셨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딸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랬니? 왜 이런 고생을 사과하고 있니? 이럴 때 뭐라고 그래야죠, 딸은? 여기 따님 되시는 분들. 네? 그러자 딸이 천정 부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친정 집에서보다 더 많이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갑부 집안에 가서 시집을 간다 해서 행복할까요? 서로서로가, 부부가 서로서로가 아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뭘 갖다 하나하나 이루어간다는 것. 만들어간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 나갈 때 부부의 정은 더 쌓여갈 것이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은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런 성숙된 그러한 불자님들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중생을 갖다 관하면서 떼묻고 얻으며 생사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있잖아요. 중생은 떼묻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생각이 많잖아요. 중이라는 게 뭡니까? 무리중이잖아요. 많을 중자입니다. 뭐가 많기 때문에 중생이다? 생이라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 왜 중생이냐 하면 분별심을 일으키잖아요. 잘났다, 못났다, 크다, 작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이것은 필요가 없어. 이거는 나한테 쓸모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집에 오면 집에서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쓰레기 그런 것은 쓸모가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쓰레기는 쓸모가 없기는 내한테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쓸모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간다? 네? 재활용을 한다면은 좋은 거름도 돼요. 그러니까 나무한테 우리가 과일과 껍질 같은 거 나무 같은 데 가서 거름으로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 상대에게 쓸모가 없다? 이러한 분별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갖다가는 중생이라 하다 보니까 자꾸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야. 폐기해야 될,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내한테 지금 현재 쓸모가 없는 것은 없을 때는 이웃에게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이 내가 이 어떤 물건이든지 어느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이 다 되면 어디인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나한테는 쓸모가 없는 문이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 의미 있는 물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하겠다? 조금 소중히, 귀중히, 좀 아끼는 마음으로 물건을 갖다는 좋게 써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를 갖추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떼묻고 떼묻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늘 내 마음 속에서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의 고통이라면 해야 됩니다. 생사라는 게 뭡니까? 나고 죽음의 고통도 있지만 분별심의 고통입니다. 분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다 내는 내 마음 속에서 불만과 불평이 됩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해주기를 갖다가는 바라는 마음이 바로 뭐 분별심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됩니다. 늘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생각을 갖다가는 정리할 줄 아는 사람, 내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는 잘 살펴서 이 욕구는 필요한 욕망인가, 필요하지 않은 욕망인가 잘 분별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진정한 생사의 고통을, 어리석음의 분별심을 버리는 훌륭한 불자님이 되는 길이라는 걸 명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 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3: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별이 지는 시간. 산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만물을 깨우고 스스로도 깨웁니다. 내 안의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이정표는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불화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곡사는 불화를 그리는 화승을 많이 배출한 도량이었습니다. 화승에게 불화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불화에는 부처님의 말씀과 깨달음이 의미하는 바가 담겨 있으니까요. 예술로 수행했던 역사가 남아있는 천년 고찰,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마곡사입니다.

0: 충남 공주 태화산 동쪽 산허리.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열 곳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 마곡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곡천이 사찰의 허리를 휘감고 있는 형상이죠. 하늘에서 보면 태극 모양의 한가운데입니다.
1: 마곡사는 손꼽히는 명당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산과 물이 서로 도우는, 그래서 수태극, 산태극의 그런 형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곡사는 그러한 지세를 수행에 긴밀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0: 마곡사는 640년에 세워졌습니다. 신라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이 중창하면서 크게 번창했죠. 마곡사의 정문은 해탈문입니다. 속세 넘어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죠. 해탈문을 지나면 천왕문이 보입니다. 내부에는 동서남북의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수미산 중턱에 살던 천신이었던 사천왕은 불교에 귀의하면서 사찰의 수호신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천왕문을 지나고 나면 비로소 불법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창건 당시 마곡사는 지금의 두 배

0: 시간 없는 30여 칸에 이르는 대사찰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가장 오래 간직한 청각이 마곡사 남쪽 영역의 중심인 영산전입니다. 영산전에는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 7구가 모셔져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목불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세상에 출현했다는 7분의 부처입니다. 7불은 생김도 다르지만 수인도 모두 다른데 깨달음의 순간부터 설법하는 모습까지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곡사 영산전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모신 일반적인 영산전과는 다른 형식입니다.
1: 영산전은 또 우리나라에 없는 과거 7불을 모셔놓고 뒤에 후불로 1000불을 모셔놓은 그러한 유일한 곳입니다. 이 영산전은 세조대왕께서 영산전이라는 어필을 내려줬기 때문에 1000불전에서 영산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0: 마곡천을 건너면 북쪽 영역입니다. 중앙에는 공주 마곡사 5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동보탑으로도 불리는데 가장 윗부분인 상륜보 때문입니다. 중국 원대에 유행한 양식으로 원나라와 교류가 많았던 고려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산지 승원의 불교 문화가 전파 과정을 담고 있으면서도 나름의 문화로 꼽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곡사에는 범종, 목어 등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세조가 마곡사를 오면서 탔던 가마인 연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큰 법회나 의식대에 내거는 괴불로 한국 불교만의 문화입니다.
2: 괴불은 걸괴자, 부처님 불자 써서 이제 괴불이라고 하는데요. 마곡사의 괴불에는 노사나 부처님이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보통 귀걸이나 보관을 쓰지 않고 장식을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장식을 한, 장엄을 한 부처인데 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제 이 노사나 부처님입니다.
0: 마곡사의 중심 법당은 대광보전입니다. 진리의 상징인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서쪽을 향해 앉았습니다. 극락이라고 부르는 서방 정토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비로자나불 뒤에는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영산 회상도가 걸려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면 대형 백의 관음도가 있습니다. 관음보살 발 아래의 연꽃, 푸른 새를 나는 선제동자는 관음보살의 정토인 보타나카산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대광보전을 가득 채운 그림들은 모두 화승, 즉 그림 그리는 스님들의 작품입니다. 바닥은 손으로 엮어 만든 삿자리입니다. 가난한 앉은뱅이 노부가 서원을 세워 100일 동안 삿자리를 짰는데 다 짜고 난 뒤 걸어서 나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곡사 대광보전은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내부에는 벽화들까지 남아있죠. 이 벽화들은 사찰의 벽화가 드물었던 조선 후기의 법당 내부 벽화 중 진수로 꼽힙니다. 이처럼 마곡사는 화승을 전문적으로 양성해내는 남방 화수로서 대가람을 이루었습니다. 마곡사의 가장 뒤쪽, 가장 높은 곳에는 대웅보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 흔치 않은 중층 건물입니다. 대웅보선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라는 뜻입니다. 대웅보선은 밖에서 보면 2층이지만 내부 공간은 하나입니다. 덕분에 높은 층고가 확보되면서 더 웅장한 부처님의 공간이 완성되었죠. 이곳의 나무 기둥은 신도들의 보물입니다. 많이 돌수록 극락에 가깝고 안고 돌면 아들을 낳는다 해서 수많은 이들의 손길이 스쳐갔죠.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사찰의 면모는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창고로 쓰였던 고방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당시에 쓰던 사다리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관리할 것들이 많고 번성했다는 증거입니다. 자연이라는 최고의 명당에서 불법을 전하고 깨달음의 길을 열었던 천년 고찰. 불화로 마음길을 닦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마곡사입니다.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그 자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신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렵다.

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례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지금부터 활산 스님의 박사 학위 취득과 북조 불교 업보 관념과 사회 교화 연구, 업 삶을 바꾸는 힘 이 두 권의 책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 업과 삶 그리고 변화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0: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축하하고자 성문 스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는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성문 스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 오늘 박사학위 취득과 졸업 논문 그리고 삶을 바꾸는 힘이란 저서 두 권을 가지고 오늘 북 콘서트가 열리는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할산 스님하고 세속의 인연이 있는 여러 지인들이 오셨습니다. 특히 오늘 어머니 보살님이 여기 오셨는데 모두 그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래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중로로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활산이가 공부한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중국의 남북조 시대의 그 불교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에 돌이켜보면은 그 시기에 동아시아 불교의 원형이 제대로 잡혔다 보기도 하고 또그 시기에 불교가 들어와서 업을 주제로 업 이론을 가지고 중국 사회를 통합하고 또 북쪽의 유목민족의 수많은 유목민족, 남쪽의 농경민족을 통합하는 큰 중국을 만들고 불교가 중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연구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활산 스님한테 앞으로 물론 인연이 있으면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제가 보니까 몇권 저한테 글 초본을 써가지고 지금 몇 권을 줘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랑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저술가로서도 여러 가지 하여튼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합니다. 근데 제 눈에는 훌륭해 보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중으로서 품성도 괜찮고 또 공부에 대한 열심히 하고 또 불교에 대한 열정 여러 가지 앞으로 붙여진 법을 전하고 이런 데서 충분히 잘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마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활산 스님이 앞으로 연구자로서 교육을 담당하는 어떤 훌륭한 수행자로서 잘 하여튼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 선지식, 외호 선지식이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활산 스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오늘 북콘서트의 제목이 업과 삶, 그리고 변화입니다. 사실, 업이라는 말은 불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그게 다내 업보다.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서 라고 하면서 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자연을 이해하는 언어가 과학이라면 삶을 이해하는 불교의 중요한 언어 가운데 하나는 업이다 라고 하는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2: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과거와 가장 큰 차이가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부분에서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과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이유 없이 혹은 원인을 모르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처법이라든지 해결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인과 그 결과를 이제 찾으러 가는 게 요즘 이제 생활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보면 비가 내린다든지 뭐 그런 병이 걸린다든지 과거에는 뭐 비가 내리지 않거나 하면 뭐 기우제를 지내고 혹시 병에 걸리면 혹시 나쁜 뭐 있을까 하지 의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함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 원인과 결과 사이를 이제 규명하고 그거에서 맞는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삶, 인간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결과 사이에도 분명한 그 어떻게 자연 법칙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분명히 법칙이 있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면 그게 자연에서 보면은 물리학이요, 화학이요, 기상학이요 등등이지만 우리 그 원인과 결과를 사람의 우리가 생활로 대답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업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 단위에 따라서 이제 나 자신이 달라지고 나 자신이 달라지면은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나 저의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불균한 이런 이제 행위에 내가 무엇을 하고 그것을 뭐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를 받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업 혹은 업과 그리고 업보라는 말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말은 사람의 업부는 이제 과학에서처럼 무조건 이렇게 되면은 저렇게 된다. A면 B다. 그렇게 이제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고 그런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고 반대로 그 인과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0: 네, 그 사람의 행위가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행동거지 하나라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학술적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책 제목이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북조 불교의 업보 관념과 사회교화 연구인데요. 왜 하필 중국의 북조 시대일까요?
2: 먼저 북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게 되면은 이제 중국 역사에서 보면은 이제 삼국시대가 있었고 한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남쪽에서

0: 저는 이제 지금 현재의 한민족이 주로 생활하는 남쪽의 조정, 남조가 있었고, 또 북쪽에서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소수민족이죠. 선미족이라든지 돌골족이라든지 그런 한족 이외에 다른 소수민족들이 저기 중국으로 남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베이징, 이쪽을 이제 지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우리 한반도로 치면 대략 한 삼국시대 정도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것은 대략 1세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북조는 거기서부터 한 4, 500년 지난 시대인데, 불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라됐을 때는 그 불교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는 과정에서 불교를 정확히 설명할 이제 그런 기술이라든지 권역이라든지 그래 정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중국의 이제 언어, 단어 이걸 사용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무 라든지 무아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별하기가 힘드니까 기존에 있었던 노장사상의 무위라든지 그런 설명을 그런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불교를 설명하려고 했고요. 심지어는 인도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인이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 노자님이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뭐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처음에는 불교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하위 호환이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조 시대가 되고 중국에서 이제 불교가 시작되면서 이제 몇백 년이 지난 동안 그전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전들이 많이 수입하게 되고 그리고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번역가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불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존의 3, 400년 동안 여러 이제 불교가 수입이 되고 또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단순히 인도의 불교를 그냥 뭐 있는가 보다 소개하는 정도가 아닌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중국에서 소비를 하게 되고 이제 중국식으로 다시 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조 시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인도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시대라기보다는 중국 사회 안에서 자기 모습을, 그러니까 중국식 모습을 갖추어가는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때 형성된 불교가 단순히 뭐 철학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라 그 생활 속에서 단순히 우리의 책이라든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서 머릿속으로 혹은 책 속에 있던 그런 업보라든지 다른 불교 교리가 이제 생활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조를 연구해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불교가 어떻게 인도에서 온 외래 사상이 중국인의 삶과 신앙을 움직이는 사상으로 변해가는지 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불교가 중국에서 뿌리를 내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이 이제 혹은 업보 관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불교 철학이 좋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게 실제 삶이랑 이제 관계가 있어야지 그 효용성이 있게 되고, 그런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질문,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삶을 살면서 당연한 질문,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법은 이제 불교 철학이 그냥 철학이라든지 머릿속에 있는 사상이 있는 것만 아니라 실제 삶과 만나는 그런 가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면은 여러 많은 불교 사상 개념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아,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내내 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업. 스님께서는 이 업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0: 업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의도를 가진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수경을 해보면은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하는 신업, 말로 짓는 구업,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의업, 우리가 흔히들 이게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거를 뭐 몸으로 움직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 어떤 생각, 어떤 의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운전을 해서 어디 뭐 학교를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혹은 또 올라가가지고 엘리베이터

0: 기록들을 누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을 보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뉴스를 보는 거 하고 또 요즘에 또 악플이라고 하잖아요. 막 그걸 해가지고 어디 좀 뭐 안 좋은 뭐 악플을 달려고 듣는 거 하고 그런 게 다 다르듯이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똑같은 행동이라도 선업이 될 수도 있고 악업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누구한테 주더라도 그거를 자비심을 가지고 보시라고 하면서 줄 수도 있고 아, 이 사람을 뭐 이용해 먹어야지 혹은 뭐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 이런 거지 어떤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한다 무슨 말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의지가 담긴 행동을 업이라고 합니다.
1: 네, 불교는 행동보다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왜 그토록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0: 일단 마음과 행동을 완전히 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의도 혹은 생각이 좋았다고 해서 또 만사 오케이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하다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또 그렇게 의도에서 파생된 이제 말과 행동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걸 의도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화가 났다고 생각해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화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또 화를 나고 있으면은 또 이제 거친 말, 좋지 않은 말이 나게 되고 또 누구한테 화를 난 상태에서 거친 말을 하게 되면은 또 그걸 듣는 사람과의 관계가 당연히 나빠지죠. 관계가 나빠지면은 또 그 사람 사이랑 또 좋을 일이 별로 없을 테니까 또 화가 나고 거친 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도라든지 의협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에 생활하는 이제 말과 행동은 어디 한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처음에 안 좋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말을 하게 되고 또 그게 또 어떻게 습관이 되고 그게 누적이 되면 그게 자기의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다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단순히 의도라는 것만 이제 중요하는 것만 아니고 그 행동이 어디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래서 이제 마음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저희가 이제 불교 윤리와 이제 연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 법률. 법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어떤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하거나 뭐 하고 싶거나 뭐 가지고 싶다고 해서 잡으러 오지 않잖아요. 행동으로 실제로 무엇인가를 뭐 나쁜 짓을 하거나 뭐 누구를 때리거나 해야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법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적인 보여지는 행동을 가지고 하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혹은 종교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 윤리에서는 그냥 보여주는 행동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어떻게 자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법률과 다른 점이고 또 불교에서는 의도를 좀 더 중요시한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내가 어떤 마음을 반복하고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되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1: 업이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업과 또 업보는 어떻게 다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단순히 생각하면 업은 원인이고 업보는 결과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말을 하게 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업이고 그리고 그 말을 하게 됨으로써 그 어떤 행동을 함으로 해서 나중에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이제 업보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또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는 이제 흔히 말해서 씨앗을 심는 행동은 업. 이제 업. 씨앗을 심는 것은 업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는다고 해서 똑같이 사람마다 여러 사람인데 똑같은 뭐 종묘사에서 모종을 사서 심어도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어떤 데는 뭐 풍년이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행위를 가지더라도 그 과정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그러죠. 똑같은 모종을 심더라도 어떻게 물을 주고 날씨가 어떻고 양분이라든지 땅이 어떻고 걸음이 어떻게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단순히 이런 걸 하면 이렇게 된다. A라고 A가 되면은 B라는 결과가 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수많은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모종을 혹은 씨앗을 심더라도 그 과정, 그 인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제 업보라고 하고요.
1: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힘든 것이 과거의 업 때문이라면 결국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0: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십이 연기 자체가 무명에 의해서 업을 가지고 현생에 이 몸을 받아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때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지금 현재에 저에게 영향을 해서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금방 말씀드렸지, 이거 모종을 심더라도 어떻게 키우는지, 어떤 인연을 맺어지는지 따라서 뭐 풍년이 될 수도 있고 말라 죽을 수도 있고 비슬비슬할 수도 있듯이, 우리의 과거의 업이 나한테 오는 과정에 어떤 인연을 겪어서 내가 이 내가 됐고, 반대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인연법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가 이 법의, 저기 업의 가르침이죠. 업은 책임을 묻습니다. 대신 지금부터 뭘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면은 미래에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명론이기보다는 오히려 미래를 개척하는 힘이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뭐 업은 운명의 언어라기보다 삶을 변화시키는 언어에 가깝다라는 말씀은 제게 의지를 갖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변화의 방점을 짚고요.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평생 착하게 산 사람이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많이 준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를 보면은 과연 업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0: 일단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한편의 영화가 아닙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 보통 2시간 만에 뭐가 일어나가지고 무슨 온갖 에피소드가 나가지고 1시간 50분쯤 되면은 이제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우리 편은 이기게 되고, 정말 명확합니다. 영화에서는 그 2시간이나 시간 내에 그 사람 인생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확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종교에서는 이 생명이 잉태하는 것은 어떤 창조주에서 생겼다고 하지만, 우리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지금 나는 전생의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리고 금방 또 얘기가 반복되지만 어떤 인연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고, 이렇게 때문에 이 사람이 살게 되는, 우리가 보게 되는, 그만 말했던 어떤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기도 하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인연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금방 다시 말했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방 안에 숨어서 하는 속닥속닥 하는 그 독백마저도 우리 영화에서는, 그 드라마에서는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저 사람은 저렇지 않는데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이랬는데도 이렇게 될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그런 드라마적 이제 그런 잠깐의 시간을 가지고 업을 평가하지만, 우리 실제 우리의 삶은 이 전생에 보이지 않은 업, 그리고 이 생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오기까지의 그 수많은 인연, 아까 또 농사로 지면은 날씨가 며칠이 맑았을지,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잘 되거나 잘 좋은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럴 건지 본성지각적으로 생각이 안 되고, 반대로 우리가 연기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 평소에 불자들이 업장소멸이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하거든요. 참회하고 기도하면은 이미 지은 악업이 없어질까요?
0: 이 말은 참, 우리가 절에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그러니까 업장소멸 기도고, 우리가 천수행을 하면은 시박준제 금일 참회하고 등등하고, 혹시 천수경, 우리가 이제 보통 신도님들 가면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천수경하고 이제 반야심경은 아시는데, 우리가 보면 천수경 보면 정구업지연은 수리수리 마술이 해가지고 우리 사홍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귀명이 발원이 삼례까지 했는데, 천수경에서 부처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참제업장 보승장불 무슨 무슨 불, 참회와 관련된 부처님이에서만 이제 부처님 이름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어떤, 우리가 보면 천중에 보면 건망도 무슨 보살 뭐 무슨 말 나오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회를 하고자 하고 참회를 통해서 부처님께 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다른 종교와 달리 참회를 하더라도 그 과거에 지었던 그런 행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에서는 뭐 어딜 가서 뭐 참회를 하거나 회개를 하거나 그래서 자기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사죄를 하고 죄가 없어질 전 그 업보는 남아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법률 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뭐 사고를 뭐 살인을 하거나

0: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교도소를 가거나 그래서 뭐 교도소를 가서 이제 그 형량을 살게 되면은 죄에 대한 대가는 없었지만 어쨌든 사람을 죽인 사건 형량을 산다고 해서 자기의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참회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내가 한 행동을 회개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참회라는 것은 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업을 통해서 그 업장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잘 아시는 소금물의 비유를 하죠. 우리가 조그만 종지에다가 소금을 담으면 조그만으로도 짜지 않습니까? 그 소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잘못, 악행, 그렇죠. 업장. 그렇지만 이 종지가 아니라 큰 대야라든지 더 큰 뭐 전문용어로 다라이라든지 뭐 그런데 큰데 연못에 소금은 같은 양의 소금을 넣으면 짠맛이 안 나듯이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을 하는 그 악업이라는 그런 소금을 넣지만 짠맛이 조금 나는 소금이 될지 아니면 그 내 도량을 키워가지고 소금 맛이 안 날 정도의 그런 배포가 클지 그것이 이제 불교인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한 참회는 원래 지었던 행동이라든지 과거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업을 통해서 그것을 더 이제 고통을 줄이고 앞으로 극적으로 바꿔나가자는 적극적인 수행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반성하고 그를 반대로 더 나아가겠다는 이제 그 능동적인 적극적인 행위가 참회입니다.
1: 이제 우리 오늘 말씀하신 업의 가르침을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0: 저는 이제 업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생의 업이라든지 업보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이 책임감 혹은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후세계를 보면은 지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내 업보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업은 단순히 책임이라든지 그런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앞으로 이 업을 통해서 당신이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가리키는 희망의 언어가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이 있기 때문에 내 행동에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선택한 행동, 그리고 내가 반복해서 키운 마음도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까 말했지만 다른 일반 상현에서는 내가 한 행동이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업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남이 보든 보이지 않든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으로 지은 업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은 그런 과거의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 희망을 주는 것이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스님,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해서 고정된 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정된 내가 없다면은 누가 업을 짓고 누가 업보를 받게 되나요?
0: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무아, 공, 연기 이 부분이 많이 어렵죠. 특히 무아. 무아라는 것은 이제 없을 무자에다가 내가 없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아라는 것은 고정된 내가 없다는 뜻이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활산이라는 이제 출가자로서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있는 거고 집에 가서는 어머니, 아들 또 형제의 형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연기, 인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무아라는 것은 고정된 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정된 내가 있고 변화할 수 없다면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면은 변할 수 없다고 치면은 계속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아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고정된 내가 없고 반대로 고정된 내가 없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변화의 과정에서 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업을 짓느냐 어떤 악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아가 있고 공이 있고 연기가 있기 때문에 업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고정된 내가 없다는 것에서 희망이 느껴지네요. 아, 그렇다면 불교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공, 이 공도 업과 함께 생각할 수 있을까요?

0: 아, 금방 말했지. 무아라는 것이 또 내가 없다는 것 같지만 공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한 두 달 전에 대구에서 이제 불교 엑스포가 있었고 그 불교 엑스포에 참가하니까 학생들이 뭐 공이 뭐예요 하고 뭐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 보더라고요. 뭐 옆에 스님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뭐 공이 뭐예요 해가지고 그거를 메모해 오거나 해오면은 뭐 선물을 주는 뭐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엑스포에 갔을 때 어떤 학생들이 공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은 비어 있는 어떤 작은 방이고 공간이고 대신에 비어 있는 만큼 내가 뭘 끼워 넣을 수 있는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비어 있는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색칠을 해가지고 비어 있으면은 내가 노란색을 칠할 수도 있고 빨간색을 칠할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어떤 칸이 있으면 이거를 내가 이거를 뭐 동전통이 있으면은 내가 100원짜리를 넣을 수도 있고 500원짜리를 넣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공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되고 싶은 그런 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 즉, 비어 있고, 내가 비어 있다는 맛은 무언가를 채울 수 있고, 그 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 그 지금의 내가 영원한 나는 아니다라는 말씀에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오계와 같은 계율까지 업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0: 예, 그럼요. 아까 우리가 초반에 말했듯이 그 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거나 이런 것은 업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할때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선업인가, 악업인가, 그거를 일일이 판단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행동 지침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5계, 10계,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거짓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술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정신을 흐리지 말라. 이것을 보면은 그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게 해야 되네, 말아야 돼 이렇게 곤란하기 그런 매번 그게 되는 선택에 있어서 장애라든지 그런 행동을 하는 데서 그런 분명히 지침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섯 가지 이제 5계 혹은 10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단순히 5계, 금방 말했듯이만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계율을 하면은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하지 말라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살생하지 말라. 그 살생하지 말라는 게그 살생하지 말라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사랑하고 자비하고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라. 그거가 힘들면은 최소한 살인은 하지 말라. 살해는 하지 말라. 근데 생동 지침인 그 5계라든지 그걸 지키다 보면은 처음에는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그런 행동 지침이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삶을 행동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계율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는 계율이지만 반대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새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지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어떤 행동이 내 삶에 좋은 조건을 만들게 될지 늘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첫 번째 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북조 불교의 업보관념과 사회교화 연구입니다. 업은 개인이 짓고 개인이 받는 것 같은데 사회교화와 업이 연결되는 지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0: 업이라는 것은 금방 말했듯이 신구의 삼문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뜻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적으로 우리가 이 인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업을 하게 되면서 금방 말했던 이제 5계 같이 살생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게 되면 그만 말했죠. 살생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자비심을 그리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업부모관념을 통해 가지고 보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익이 있고 선업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이내 행동을 아까 말했던 내 신구의 삼업을 단속하는 그런 업계명이지만 그게 사회에 나가게 되면은 그게 사회의 윤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 개인으로 보면은 금방 신구의 삼법이지만 그거를 다시 내와는 그런 사회

0: 하게 되면 그 사회 규범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북조 연구를 하게 되면은 북조 시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방의 여러 소수민족들이 모여서 살던 이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남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유교가 있어가지고 뭐 제를 지내고 어른께 공경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윤리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 북조 시대 같은 경우는 수많은 다른 이제 소수민족들 뭐 요즘 말로 치면 오랑캐 그렇기 때문에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살고 섞여 사는 과정에서 이 불교가 큰 역할을 했죠. 금방 말했지만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함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것은 비록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그 개인적으로는 업의 단속이 되는 거고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 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률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평판 같은 것도 남이 보였을 때 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 안 됐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라든지 그 사회 평판 같은 거는 보여지는 것에 추정했다면은 불교 업 같은 경우는 비록 보이진 않지만 아까 말했지 의협이 있듯이 그리고 설령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순간적인 행동이지만 불교 업관념에서 이 업을 가지게 보면은 비록 내가 보여지지 않지만 그렇게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게 되고 그 전체적인 것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서 보는 눈을 불교 업에서는 자기 내면화시킨 겁니다. 만약에 불교 업관념이 없었다면은 그냥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런 윤리에 집중했겠지만 불교 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행동까지 단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금방 말씀하셨던 개인을 넘어서 사회 규범이 되고 사회 윤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사회 교화는 업과도 굉장히 그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효는 참 중요한 가치잖아요. 불교의 업보 사상과 효는 또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0: 실제로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또 많은 초기에는 중국에서 한족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스님이 못 됐어요. 그 이미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외국 스님들이 특히 인도 스님들이 중국으로 올 수 있었지만 중국 사람이 출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그 유교 입장에서는 이제 효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어쨌든 가족을 떠나 집을 떠나 삭발하고 그런 이제 생활 이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서는 특히 이제 불교의 중국에서는 이제 불교의 비판적이었죠. 그 전통적인 그런 사회 특히 유교의 입장에서 보면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쪽 입장에서 보면 가정을 버리고 조상을 버리고 이렇게 출가를 해가지고 지 혼자 이제 수행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전통적인 예를 봤을 때는 그게 되게 이제 불교라고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불교가 중국에서 뿌리를 내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효에 대해서 더 확대된 개념을 합니다. 우리가 유교에서는 살아계실 때 봉양하고 그거가 이제 제일 유교의 이제 가치를 두었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비록 살아계실 때 바로 옆에서 봉양을 못하지만 우리가 공덕이라든지 회향을 통해 가지고 돌아가신 영가님들을 또 부모님들을 또 불교에서는 사식구제라든지 천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비록 우리 부모님과 당장 옆에서 시범을 못하지만 돌아가신 그 영가님들 부모님들이 더 좋은 데 가시라고 그러니까 공덕과 해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건을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효 개념을 더 확대를 시켰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또 아울러서 말하면 예전에는 효라고 하면은 가족이라든지 할아버지 고조 증조 이 정도에서 머물렀지만 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함령 등생하지 모든 중생들에게 이제 축복이라고 후원을 회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효라는 것이 불교가 처음에 중국에 내리는데 장애가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불교에서는 그 효 관념을 확대를 하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중국 윤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스님께서 공부를 하시는 동안 그 1500년 전의 북조 불교 신앙과 오늘날 한국의 불교가 의외로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을까요?
0: 예, 제가 이제 첫 번째 책, 이제 북조 불교의 업보 관념과 사회교화 연구, 이 책을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당시의 자료를 봤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이미 1500년 전에 이제

0: 불상을 만들고요. 조각을 하고 그리고 비석을 만들면서 또 가까이는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또 일찍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사람들은 그 죽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혹은 또 자녀가 아프면은 자녀를 위해서 불상을 만들기도 하고 사경을 해가지고 발음을 남기기도 하고 그때 이미 향을 사르고 공영을 하는 게 그거 이미 그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읽어보면은 이 1500년 전의 과거가 우리 절에서 지금 오늘 현재에서 우리 절에서 하는 거는 별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거슬러 가게 되면은 우리가 업을 통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선업을 통해서 좀 더 나아가서는 공덕을 통해서 이 공덕을 나한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주위의 사람들, 가족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돌리는 이 회양의 정신을 통해서 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업을 짓게 되면 분명한 그에 대한 과보가 온다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1500년 전에 그런 공덕을 짓고 회양하는 관념이 지금 이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회향을 하고 공덕을 하고 선업을 짓고 보시를 하고 참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1: 정말 많이 닮아 있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두 권의 책에는 하나는 저술서, 학술서이고 하나는 대중서라서 좀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 국조불교의 업보관념과 사회교화연구. 제목이 길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인도의 관념이 아까 말했죠. 불교의 외래, 인도의 불교 사상이 중국인의 생활에 스며들었나. 단순히 외래의 사상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보시며, 기도며, 방생이며, 뭐 등등한 생활을 통해가지고 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게 되고 또 업이라고 해야 되면 악업을 짓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까 겁을 내고 이게 흔히 말하는 업보관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떻게 업이 사람에게 돌아간 그 중국 사람들에게 머리에 들어갔냐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 두 번째 책 업 삶을 바꾸는 힘은 이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업을 통해서 나를 바꾸는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책은 두 권이고 학술서적이고 또 일반인들이 좀 더 편하게 읽으라고 한 내용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책을 통해서 이 업은 무엇이고 업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업력, 인과관계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나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올 것인 걸 분명히 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계속 말씀을 듣고 있으려니까요. 업이 단순하게 착하면 복 받고 나쁘면 벌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의 철학처럼 느껴지는데요. 스님, 제가 제대로 알아들은 건가요?
0: 아,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불교를 할 때 부처님 당시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부처님 당시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한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이 산농공상 저기 양반이 있었고 뭐 소규위 뭐 상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에는 사람을 평가할 때 일단 뭐 양반이냐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양반이면 김씨냐 권씨냐 뭐 무슨 씨냐 이렇게 됐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배경을 보고 했죠.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불교에서는 그런 배경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뭐 성씨가 뭐고 혈통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즉 그 사람이 업을 보고 판단하게 됐죠. 그래 부처님의 이제 우리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귀한 사람이 신분이 높은 고귀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악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무 배경이 없는 일반인들이 선업을 짓다고 해서 그 가치가 절하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이 업을 통해서 이 인간 관계, 인간의 평가를 단순히 내가 무슨 시고 뭐 부모가 누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함에 따라서 나의 평가를 받게 되고 또 다시 돌아가지만 내가 어떤 행위를 따라서 나의 사회 변화 가능성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 말하지만 우리 업에서는 과거에는 책임을 지고 현재는 그 과거의 책임을 지면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을 통해서 미래는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에 인간 가치에 있어서도 단순히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저희 오늘 이 두 권의 책을 앞에 두고 막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 업과 업보, 무아와 공, 참회와 수행.

0: 그리고 북조시대 신앙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업이라는 것을 하나의 메시지로 기억한다면 어떤 말이 좋을까요?
1: 업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업은 과거의 책임을 묻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업은 분명히 엄중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에는 책임이 있고, 아까 제가 참회할 때도 말했죠. 분명히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지면서 내가 과거에 했던 잘못을 고쳐나가고, 또 다시 그 과거의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그게 참회의 마음이자 기본적인 업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선언을 통해서 오늘의 내 한 생각, 내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를 통해서 가까이는 내 자신이, 그리고 내 따뜻한 말, 좋은 선행으로 해서 주위의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넘어서 사회를 넘어서 이 모든 중생에게 이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업을 단순히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벌 받으면 어떡할까, 지옥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과거에 연연한 것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둔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3: 미국 올 적에는 75년도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절회를 자주 못 가니까 스님 법문으로다가 안정, 저 마음을 다스립니다. 한번 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우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카피로 생각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서 계율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가장 많이 다뤘던 주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 투게더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다뤄놨었죠. AI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터넷 까르마, 또 우리가 스마트 까르마라고 해서 불교에서 까르마, 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그 업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계율이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의도를 갖고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 의도에 의해서 업이라는 게 발생돼 우리의 다음 찰나에 그 결과가 찾아온다라는 인과응보, 자업자득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렸고 우리 일상 속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우리가 하루에도 빠짐없이 쓰는 것이 핸드폰, 인터넷,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들 그것으로 인해 비롯하는 또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투게더에서 하필이면 다뤄야 했느냐 바로 우리의 제목이 투게더,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상의 모든 순간에 손에서 떼지 않고 스마트폰을 쓰실 것이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스마트의 이름과 같이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용도를 넘어 지금은 인공지능을 통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보시고 검색을 하시고 또 심지어는 금융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스마트폰과 그 안에 들어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 투게더라는 방송을 통해서 그것이 조화롭게 함께하는 즉 화합의 형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투게더를 통해서 AI에 대해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AI는 저희가 방송에서 처음 다뤘을 때 대략 한 1년 전쯤 될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형태로까지 발전하게 됐죠. 처음에는 인간과 바둑 정도를 두는 AI였었지만 지금은 AI가 우리에게 궁금한 것들을 알려주고 심지어는 대화 상대가 되고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살아갈 때 조언을 해주거나 그것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까지 굉장히 발전이 돼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세대가 그렇게 신세대라는 표현도 그렇죠. MZ라고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 지나간 세대이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 나아가 젊은 출가자들 사이에서도 인공지능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곧 나올 여러 가지 핸드폰, 스마트폰 속에도 더 강력하고 빠르고 더 똑똑한 AI가 탑재됐다라는 걸 광고로 나올 정도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특히 젊은 세대는 이것의 활용 범위가 훨씬 더 넓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며 사용자인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올바른다는 이름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발전해서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그 성장 속도에 따라 인간들이 그것에 대한 윤리, 도덕, 나아가 계율적인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사람들을 강하게 집착시키는 걸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불교도 더 이상 지켜보고 방관할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자비롭게 다뤄줄 수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AI와 화합할 수 있을까? 나아가 불교적 수행으로 어떻게 AI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투게더 주제, 재밌는 제목입니다. AI 부디즘이라는 제목입니다. 뭐 신문이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AI 부디즘. 우리 BTN에서 인공지능 관련의 방송을 하셨던 보일 스님의 원래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일 스님을 학장으로 제가 학감으로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오랜 시간 함께 같이 연구도 하고 학인 스님 지도도 하며 수행 생활을 하면서 이 AI라는 것과 불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합하고 함께 화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해인사를 이제 회향하고 나와 스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한번 실현해보고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스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셔서 AI 부디즘 학술원이라는 학술원을 저희가 얼마 전에 개원을 했고 그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뭐 연구라고도 할 수 있고 학술원이니까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녀온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더 이야기 나누며 전달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주제 AI 부디즘이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과 불교 그리고 여러 불교 학자들이 실제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AI 개발자들이 불교가 갖고 있는 이런 종교성, 철학, 문화 또는 인간에 대한 존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이 AI 부디즘 학술원을 통해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왜?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죠. 그리고 AI라는 걸 우리가 만들고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AI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점차 우리의 통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우리가 점차 생각을 갖게 됐고 그 생각들이 조금씩 두려움으로 바뀌며 이제는 AI를 우리가 걱정하고 있죠. AI를 만든 우리가 만든 AI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전에 저희가 AI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고 우리의 아이들과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요 내용도 똑같이 보면 됩니다. 자식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낳았죠. 그리고 자식을 가르치기도 있죠. 그리고 자식들을 때때로 통제하기도 하지만 자식들의 성장이나 앞으로의 것들을 걱정하죠. 본인이 낳은 자식인데 점차 걱정하고 바라보죠. 나아가 나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고 내가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고 내가 그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스스로의 삶을 항상 걱정하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인데도 스스로 걱정을 합니다. AI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러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누르는 게 작동되는 리모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AI라고 하는 건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이 만든 지능이 탑재되어 있다 보니 지능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게 되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에 생각을 물고 또 다른 생각으로 나아가다 보니 점차 우리가 사용하던 것, 통제하려던 것들을 넘어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대상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인류는 AI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I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우리를 속이기 시작했다. 라고 평가합니다. 많은 뉴스나 미디어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꽤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AI 부디즘 학술원 이제 출장을 다녀오면서 개발자들과 여러 불교학자들을 만나면서 저에게도 큰 깨침을 얻은 게 하나 있던 게 바로 AI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세요? AI가 분명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을 두리뭉실 말하면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I가 제가 분명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해 다른 말, 틀린 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AI의 망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을 속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속임으로써 또는 누군가를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이익을 얻거나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가기 위한 의도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즉, 거짓말은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AI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AI가 분명 인간 위에 군림하려고 인간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 투게더 오늘 편 조금 뒤쪽에 또 다른 표현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건 쨌다나라고 하는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무언가를 행할 때 의도가 들어있으면 그건 까르마, 업을 만들고 그게 좋은 의도였고 좋게 전달이 되면 선업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속이거나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손한 의도가 돼서 악업을 쌓아 나에게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그래서 의도가 존재합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을 두지 않습니다. 이 무의식적인 게 뭐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버스 탈 때 버스카드 찍거나 그냥 잘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멍하니 있는 거다. 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음료를 마시는 무언가입니다. 거기에 의도가 들어있지 않죠. 하지만 그때 생각하면 바뀝니다. 버스를 탈 때 버스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선생님들이 청소년 카드를 갖고 몰래 찍어야겠다. 그건 불손한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무임승차라는 게 있었죠. 지하철이나 그런 게. 아, 아무도 없으니까 무임승차 해야겠다. 이건 분명 악한 의도일 겁니다.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목이 마르고 저거 마시고 싶다라고 해서 눈치를 이렇게 봤다. 누가 없네. 그냥 내가 마셔도 모르겠네 하고 마셨어요. 그냥 내 앞에 있어서 목이 말라 마시는 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같은 행위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로 의도라는 것이죠. AI의 행위에는 그런 의도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의도는 감정인 것인가? 의식인 것인가? 또는 의도는 마음인가?에 대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것에 대한 철학적인, 불교적인, 다양한 과학적인 사유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AI는 그냥 거짓말을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역설적인 것에 떨어지게 되죠. 의도가 있는 AI에게 그럼 감정이 있는 것입니까? 의식이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또 다른 질문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풀리지 않은 난제입니다. 더 다양한 AI가 개발되고 정말 휴머노이드와 같이 인간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감정, 의식, 마음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아 내가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 종교인인 내가 볼 때도 이건 마음과 같아.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과학자, 철학자, 수행자, 종교인 모두가 모여서 진지한 대화 끝에 답을 도출해야지 개개인 한 명 또는 특정 집단이 그냥 생각해서 이렇게 발언해선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고 저 역시도 이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깊게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무거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저 역시도 AI가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생각해보니 그 의도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단순히 내가 그것에 속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판단해버렸던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만난 분 중에 사사키 시즈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율장 연구자이자 세계적 석학이십니다. 또 제 지도 교수이기도 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똑똑하신 우리 비구니 스님 계시죠? 원영 스님이라고 계신데 원영 스님과 제가 같이 우리 사사키 시즈카 교수님의 제자였었습니다. 또한 제 제자를 제가 교수님의 제자로 보내서 석사까지 공부를 시키기도 할 정도로 교수님이 굉장히 뭐 율장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따스하게 알려주시고 또 본인이 아는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마침 또 갔더니 교수님이 요새 유튜브를 하십니다. 저한테 출연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AI 부디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수님과의 인연을 물론 일본어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사사키 시즈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같이 이야기했던 장면도 있어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AI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불교인들, 스님들에게도 많이 질문을 하고 때때로 스님들이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불교학자인 교수님, 또 구사론의 석학이며 이런 분석학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고 또 대학에서 또 이 물리학을 전공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교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 AI는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저의 어리석은 질문에도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AI는 깨달아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깨달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 깨달음이라는 기준은 번뇌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번뇌가 없기 때문이죠. 라는 근원적인 대답으로서 저에게 큰 일침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이 함부로 기계에 대해서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냐 없냐를 말하듯이 그렇다라고 하면 불교의 수행적 가치관으로 봐야죠. 번뇌를 점차 우리가 번뇌단이라고 하죠. 또는 단번뇌라고도 불러서 번뇌를 없어서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열반과 해탈을 얻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으로 계속 이끌어가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증득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누구보다 깊게 연구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니 저 역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며 여러 탐진치 삼독을 통해 고진멸도의 끝없는 사유를 통해 수행을 닦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을 닦아서 하는 것이 번뇌를 점차 줄여가는 것이다. 태어날 때 어쩌면 0이었을지 모르는 번뇌를 살아가면서 여러 인연을 만나고 내가 행을 하며 우리는 마이너스로 내려간 것이다. 불교를 만나 이제 그 마이너스였다라는 것을 알아차려 점차 수행으로 끌어올려 0으로 나아가 0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걸 불교에서 행을 닦는 수행이라고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AI의 상태로만 AI가 깨달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AI는 이미 깨달아 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그것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을 위해 인간이 만든 것이고 지금도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또 가르침을 주셨었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번뇌를 없애고 줄이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찰에서 추권에서도 업장 소멸이라는 걸 가장 강력하게 말하죠. 번뇌를 넘어서 업장까지도 소멸하려고 합니다. 왜?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나아가 열반을 증득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까지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AI는 그저 그대로 그 일을 할 뿐인 겁니다. 그걸 입력한 우리가 다시 오히려 우리의 의도를 AI의 의도라고 생각하며 바라봤던 것뿐인 것이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입력한 걸 수행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충돌하고 이어져 간 것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의도라고 생각해 그것을 우리의 책임이 아닌 AI의 책임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 투게더에서도 이 AI 책임론에 대해서 깊게 다루기도 했었죠. 바로 그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실행시키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정작 우리에겐 없다라고 우리에게 잊고 싶지 않은 것이죠. AI에게 덮어씌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AI는 깨달을 수 있냐 깨달을 수 없냐 그런 윤리적인 잣대까지도 우리는 거기에 두기 시작했던 것이죠. AI가 그런 모습과 말과 표현, 즉 AI의 신구의죠. 이것을 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AI를 디자인했고 인간이 그런 AI를 제공했고 인간이 그렇게 인간으로서 사용했기 때문인 겁니다. AI의 어떤 모습, 나타난 표현, 그것의 언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만들고 제공했고 다시 그것을 인간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게 다시금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AI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또 한 명 만났었습니다. 바로 할루시네이션, 환각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언어 모델이 있죠. 우리 챗봇을 넘어서서 지금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쓰시는 AI가 다 언어 모델일 겁니다. 챗 GPT 뭐 3.5를 비롯해 다양한 것들이 있죠. 제미나이, 또 클로드, 다양한 것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AI로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언어 모델이죠. 우리가 키보드로 쳐서 무언가를 물어보든가 아니면 우리가 대화형을 켜갖고 대화를 나누죠. 이것을 언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언어 모델에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답변하는 심각한 오류 현상이 요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병명, 문제를 인간들은 AI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희가 바로 오늘 AI 부디즘의

말이 아닌 환각현상, 할루시네이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든 게 아니라 정보의 조합 속에서 다른 게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이 AI가 의도를 갖고 인간에게 대충 이 정도 말해야겠다라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제공했던 여러 정보들이 뒤섞이다 보니까 최초에는 원래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을 만들려고 했던 게 잡탕이 돼버린 것 같은 상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같은 것이죠. 밥 위에 예쁘게 채소들을 담아 마지막에 맛있는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고명들을 넣죠. 그것을 우리는 비빔밥이라고 불러서 깨끗하게 비벼서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비빔밥과 거의 비슷한데 있는 걸 막 다 집어넣어서 막 휘저어 놓은 거죠. 모르는 사람이 볼 땐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 뒤섞여 있는 거죠. 근데 엄연히 비빔밥과 이 잡탕은 완전히 다르죠. 심지어 막 뒤섞여 있는 걸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이건 뭐 동물이나 먹을 걸 나한테 주냐고 음식 쓰레기 아니냐고 할 정도로 하죠.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섞여 버린 겁니다. 그리고 AI는 우리가 필요한 명령어에 대한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급하게 조합하다 보니 엉뚱한 게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할루시네이션을 없앨 수 있는 정답은 이제 없습니다. 이게 개발자, 철학자, 종교인들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무수한 정보를 제공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맨트하거나 지워버릴 수 있으면 할루시네이션을 없앨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약속을 해서 동시에 인터넷을 없애버립시다. 없애고 새로 인터넷을 만듭시다. 라고 하면 가능할지 모릅니다. 근데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지금 이 순간도 와이파이를 찾으실 거고 또는 전파가 조금만 약해도 우린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인 겁니다. 없앨 수 있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바르게 조금씩 조금씩 인간이 인간의 편의에 맞게 우리를 도울 수 있게 우리에게 바른 걸 알려줄 수 있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수행의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 청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며 여러 가지 업과 번뇌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AI도 지금은 여러 업과 번뇌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바른 행을 통해 청정하게 고쳐나가야 됩니다. 바른 것을 일관되게 우리가 다시 제공하고 바른 행동으로 AI를 사용하고 바른 의도로서 AI에 접속해서 바르게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바르다라는 게 이제 하나라도 빠지면 AI는 인간에게 계속 그릇된 것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고치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은 전혀 세상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과학계에서도 이 할루시네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게 할루시네이션의 원인에 대해서 써 있죠. 여러 가지 제공받은 것들이 한계가 있거나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편향되어 있는 정보로 다른 것들을 제공해야 되다 보니 오류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국가마다 언어가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 문맥의 이해에 한계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이 나오고 또 최신 정보가 계속 거듭거듭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재가 이루어지다 보니 무리한 한계 속에서 답을 내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전된 것이고 인간은 AI를 여기 피노키오 그림이 있죠.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뭐 좀 속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안 속아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모든 전자기기, 미디어에는 이미 AI가 들어있고 이것에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께 피해를 주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나오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혼선과 불신을 주게 되죠. 저만 하더라도 요새 뭐 고객센터 같은 데다가 좀 뭐 수리나 그런 걸 맡기려고 전화하면 챗봇이나 인공지능이 대화하죠.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연결하기 위해 계속 0번을 누르는데도 끝까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마침 유튜브에 무슨 콘텐츠에서 그걸 재밌게 지금 희화한 것까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다 AI로 이루어집니다. 뭐 많이 사용하시는 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는.
정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잘못된 정보가 우리에게

제공된다면 우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왔죠. 바로 상담사의 혼란을 초래하고 업무 효율이 저하됩니다. 저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다시 그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업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비용의 손실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실제로 과학계와 이 기업에서도 이 할루시네이션을 고치기 위해서는 똑똑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갖는 것이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신뢰받는 AI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리정돈에서 시작됩니다. 바른 것들을 차근차근 바르게 정리된 형태로 제공돼야 바른 정보가 지능이 돼서 인간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생명이며 정리정돈이 중요하다. 이거 어디에 들어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바로 해인사 팔만대장경 속에 이것에 정답이 들어있습니다. 일관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고 반야와 연기로서 그 모든 84,000의 가르침이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각 여러 부파에 따라 부에 따라 경을 나눠놨죠. 반야부, 율장, 아함, 화엄, 방 등 다양한 것들로 정리정돈이 돼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고 싶고 찾아보고 싶으면 그 부분을 빼서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반야를 설명하고 있으며 화엄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유식을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죠. 이미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여러 중생들을 위해 일관성 있게 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정리정돈을 통해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게 대기설법으로 법을 설하셨던 것.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불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이런 지점이죠. 불교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조차도 없죠. 우리는 수행자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것을 개발하고 만들고 프로그래밍하는 분들께 이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환각적인 것, 무언가에 빠지거나 집착하게끔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이렇게 법을 설하셨고 이 법을 통해 여러 중생들이 바른 길로 들어가 수행을 닦아 자신의 삶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개정의 사막을 닦았습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번에 만났던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쿠마가이 세이지라고 해서 교토대학에 계신 교수님이고 현재 불교 학자이며 승려이십니다. 승려이시며 실제로 이 언어 모델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모습이 저기 옆에 저 로봇이 하나 있죠? 휴머노이드가. 이분이 이제 프로그래밍한 그런 언어 모델을 안에다 넣어놓은 붓다로이드라고 불리는 하나의 차차를 찾아온 분들을 만나주는 형태인 겁니다. 승복이 아니라 우리 사무에라고 해서 절에서 있는 옷을 이렇게 입혀갖고 뭐 이 사찰에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 사용을 잠시 멈춰뒀습니다. 왜 멈춰뒀는지 아십니까? 최초의 언어 모델을 통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불교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 언어 모델인 붓다로이드가 챗GPT 3.5가 만들어진 이후에 생성형 모델이 더 발전되면서 불교이지 않은 것을 불교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즉 불교적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 것이죠. 인공지능에도 그런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것의 사용을 스탑시키고 지금 수정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다시금 이 스위치를 넣어서 아마 작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쿠마가이지 세이지 교수님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공한 겁니다.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고 바른 사용을 위해 전통불교의 경전을 사용합니다. 왜 전통불교입니까? 즉 우리는 초기불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판단과 차이를 피하기 위해 전통불교의 경전을 다시금 언어 모델화하여 붓다로이드에게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불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전통불교, 초기불교의 경전이다 보니 부처님의 직설에 가까운 내용들을 담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이죠. 하지만 대승불교인 우리에게 조금 섭섭할 수도 있죠.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쿠마가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판단과 차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도 대승불교, 화엄, 법화 또는 반야, 중관, 유식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아가 상자부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즉 최초기의 경전을 넘어선 부파불교 이후 시대부터는 각각의 부파에 맞게 주장하는 내용과 사상과 수행법이 발전했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인간이 똑같이 평등하게 바라봐주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이러한 반야적인 내용을 만약에 제공한다면 이 내용은 여기 경전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굳이 왜 이것을 쓰지? 이러한 수행법을 제공했을 때 저 수행이 더 난데 왜 이런 수행을 하냐? 즉 인간이 다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의 차이에 대해서 구별하다 보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 전통불교의 경전을 입력해 언어모델을 해서 생성형 AI로서 다시금 그 답을 추론하려고 하고 이것을 그래서 부탄 왕국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거대한 승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려들이 스님들께서 수행을 하실 때 옆에서 어시스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제공을 하려고 한다는 준비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일본 정부를 통해서 지금 이 교수님께서 이런 불교적인 AI에 관련한 사업을 받아서 지금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삶 속에 자기를 추구하고 타인과 구별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며 지금을 위해 어제와 내일을 찾는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과 번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분명히 무아이다. 아뜨만에 집착하지 마라. 고정불변의 무언가를 찾지 말라. 무상한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인간은 여러 가지 가르침 속에서 무상, 고, 무아라는 삼법인 속에 고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아와 무상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고가 소멸되는데 고만 바라보니 아에 집착하고 영원한 것에만 하다 보니 업과 번뇌가 끊기지를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편하려고 만든 AI로 인해 우리가 다시 괴로워하고 우리가 다시 걱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AI를 없애버릴까요? 처음 이야기야 다시 되돌아가서 절대로 없앨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쓰지 않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린아이들, 젊은 세대에는 AI는 이제는 하나의 동반자입니다. 우리에게 핸드폰과 같은 게 돼버린 것이죠. 지금 스마트폰이라 부르는 것도 저는 아직까지도 좀 낯섭니다. 아직까지도 핸드폰이라고 하죠. 많은 불자님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AI는 그런 겁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도 촌스러울 정도로 그냥 함께하는 존재가 되고 언제든지 활용하는 게 돼버린 것이죠. 근데 그것을 없애면 해결된다. 안 쓰면 그만이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것에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다가가기 위해선 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하고 보다 편리하고 보다 뛰어난 이제 그런 것을 찾아선 안 됩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비교 대상으로 다가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업과 번뇌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뜨만을 없애고 영원불변한 걸 찾지 않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법은 연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즉 함께 변화하고 함께 알아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AI를 개발하고 활용하고 지금도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투게더라는 우리 방송의 이름과 같이 함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함께함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투게더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방송국에서 이것을 잘 만들어준 것도 있고 PD님이 애써주시는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투게더를 봐주시고 함께 투게더를 응원해주시고 투게더를 보시면서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ARS를 걸어주시는 이러한 모든 보시의 정성들이 지금도 함께 투게더를 함께하는 것이고 내일도 투게더를 함께하는 겁니다. AI도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인간과 인간이기 때문에 함께한다는 마음이 크지만 이제 AI는 인간은 비록 아니지만 같이 공존하는 것으로 바라봐야지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것과 대결하고

비교하고 경쟁해서 보다라는 것 속에 계속 깊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또 한 분의 학자였었습니다. 사사키 토끼오. 맨 처음 보셨던 사사키 시즈카오 교수님과 이름이 같죠. 바로 아드님입니다. 원래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일본으로 오셔서 AI 개발을 하고 있는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이자 개발자. 그래서 사사키 교수님이랑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AI라는 거울이라는 책을 내서 제가 아마 내년쯤에 이제 번역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개발자의 눈으로 본 AI와 그 AI를 실제로 사용해 본 불교 학자가 같이 담론을 나눈 겁니다. 개발자의 의도와 똑같이 이루어졌는지, 그 의도가 그리고 불교적으로 바라볼 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눈 책인데, 저도 지금 재밌게 읽고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개발자의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어려워요. 불교적인 거야, 재밌게 하느지만. 그래서 우리 토끼오 교수님이랑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며 여러분께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토끼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류의 세상, 인간의 세상에선 수학도 과학도 철학을 기반으로 계산과 증명만이 아닌 가치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수학 문제를 풀거나 과학으로 뭔가를 증명만 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 AI가 더 빨리 계산할 것이고 더 빨리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자와 수학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이 인류의 삶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갖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즉 함께하는 수학과 생활 속에 함께 사용되는 과학을 개발하기 위한 성찰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가슴 깊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불교가 생각했던 게 이런 것이죠. 단 하나라도 연기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과 저것은 모든 것이 이어져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 또한 사라진다라는 부처님의 그 연기적 가르침. 이제 그것이 더 생활 속에 깊게 들어왔고 나아가 과학계에까지도 잘 전달된 것 같아 그 수학자와 과학자도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 2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불교가 잘 이어져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AI 대전환의 시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AI 부디즘은 그리고 AI 부디즘 학술원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연구와 수행과 여러분과 함께 하려는 모습은 불교의 지혜로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사유와 실천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외부적으로 측정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무언가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AI와 같이 바라보면서 AI보다 못해, 저 기계보다 성능이 떨어져, 그런 걸로 측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여 스스로 자각을 하여 그 기반 위에 우리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이며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가장 크게 키우는 것이 저희가 투게더에서도 말씀드렸던 가치의 가치, 즉 함께할 때 더욱 거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각의 길을 닦아온 불교의 지혜로 이제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AI 문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쩌면 AI는 하나의 문명으로 새롭게 발달될 겁니다. 추계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시대가 크게 변하는 강한 축을 표현하는 건데 추계시대는 어쩌면 다시금 이어져 쓰여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AI라는 것이 등장했기 때문에 AI를 통해 문명이 거대한 변화를 이뤄갈 것이고 그 문명의 길 속에 우리는 올바른 인간의 삶을 그리고 편안한 일반의 삶, 인간의 삶을 그 안에서 안락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을 갖춰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불교적 수행을 닦고 불교를 배우고 함께하기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찰에서 아침 예불마다 하는 이산현 선사 발언문 또는 이산혜원 선사 발언문이라고도 하죠. 그 맨 마지막 구절에 그 답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어지다 라고 이 발언

0: 오늘 마칩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도 살아있지 않은 하나의 물건과 같은 무정들도 모두 함께 어우러진다면 일체 종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사막도에 있는 축생으로 바라본다면 불성이 없을 것이지만 인간인 우리가 수행을 닦아 부처가 되어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 무엇이든 다 부처일 것이며 개도 부처일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도 하나의 기계, 머신으로 바라보면 어떠한 불성도 없는 하나의 기계 덩어리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불교적으로 바르게 사용하고 자비롭게 함께하며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것을 전해주기 위해선 불성의 수단의 방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유정과 무정이 일체 종지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구이가 AI의 신구이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말과 키보드로 치는 표현, 그리고 생각하는 것, 마음, 이 모든 것은 AI에 투영될 것입니다. AI의 할루시네이션이 생각돼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 환각에 빠질까 봐 걱정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신구이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신구이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중생인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해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이제 AI도 인간과 함께할 수 있고 인간을 더 따스하게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우리의 신구이를 변화시키면 AI의 신구이도 변화된다는 것을 더 절실히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AI 부디즘, 즉 AI의 불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불교적인 것, 그리고 불교의 수행, 불교로서 AI와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의 AI는 분명 우리에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와 화합하기 위해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에 의해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것과 저것이 연기적으로 올바로 이어져 있고 그 안에서 무아와 무상을 통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불교의 수행을 오늘 하루 더 절실히 닦으시고 오늘의 수행이 여러분의 내일 더 따스하고 행복으로 다가오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AI의 이야기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게더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고 함께 하실 텐데 그 속에서 여러분의 자비를 바르게 전해주시기를 발언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푸도 탄묘를 왕생 탄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회소

0: 쓰는 존삭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놔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5: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기어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네.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안녕하세요, 어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그 한 15년 됐다 가는데 수술했는데
1: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 주는 수술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1: 네.
2: 예.
1: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1: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1: 네.
2: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1: 네.
2: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네.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네.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네.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0: 그러니까요.
1: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0: 어린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그래서 잘못 또 인공과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섣불리 인공과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렇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3: 저요?
1: 네.
3: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3: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3: 아니
0: 네? 네.
3: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3: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3: 네.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3: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3: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3: 안 아픈데
0: 네.
3: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3: 네.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3: 여러 번 병원에는
0: 네.
3: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3: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물, 네.
3: 물도 빼고
1: 네. 물도 빼고
0: 네.
3: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0: 저기
1: 주사를
0: 일주일에
1: 맞았어요?
0: 한 번씩 맞는 거
1: 네.
0: 그거 맞고요.
1: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0: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1: 아, 한 달은.
2: 네, 한 달.
0: 네.
1: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0: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술이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술이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수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그러지 않아도 아유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이번에도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2: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1: 네.
0: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0: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네.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주사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0: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1: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0: 네.
1: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네.
0: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여.
0: 50년생이시고.
3: 네네.
0: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1: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1: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1: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1: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1: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1: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1: 네네.
3: 힘들어서.
1: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1: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1: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1: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1: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1: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1: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1: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1: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1: 아, 1년쯤 되셨네요.
3: 네,
1: 어머니
3: 네,
1: 그
3: 네.
1: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1: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1: 네.
3: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0: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근육을 키워라.
1: 네네네.
3: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1: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 네.
1: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0: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0: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1: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0: 네.
1: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0: 네.
2: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1: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0: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0: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1: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0: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적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1: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0: 네.
1: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0: 네.
1: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0: 네.
1: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0: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39살에.
2: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키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0: 네.
2: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2: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0: 네.
1: 채우시고, 네.
2: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그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2: 5분도 못 걸어요.
0: 예.
1: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안 하셨어요?
2: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그렇죠.
2: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더라고요.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2: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수
1: 아, 수술
2: 있는데,
1: 없이.
2: 세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아,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뇌종양입니다.
5: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0: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1: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0: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2: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0: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쉬면서 불교팀을 모셨는데.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

0: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 도량 금강사회,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덕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불교 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유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

그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 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BTN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요망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최휘영 장관은 경쟁과 양극화에 지친 현대인의 마음 평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건작 신임 청와대 불자 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평정심을 지키는 마음 안보를 당부했고 강 회장은 신행과 결속을 다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이 1만 청년 불자를 품은 거대한 야외 법석으로 변했습니다. 재학생과 유학생, 북한 이탈 대학생까지 오계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가 명상 콘퍼런스를 열고 AI 시대 인간의 가치와 선명상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기술 중심의 사회 속 내면의 평화를 찾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비구니 수자들이 경주 감산사에 모여 선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담선 법회에 들어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조사선의 수행과 깨달음을 공부하며 정진의 원력을 다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휘영 문화

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최휘영 장관은 치열한 경쟁과 양극화에 지친 현대인의 마음 평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최 장관은 진우 스님의 재임을 축하하며 지난 임기 동안의 행보가 종단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2: 이끌어주신 그 리더십이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선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임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뻐하고 또 함께 축하드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대담의 핵심 화두는 현대사회의 불교의 역할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가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에도 국민의 마음은 편안하지 못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찰과 종교가 국민의 내면을 치유하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사찰이 국민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을 돌보는 사회적 병원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3: 국민들의 마음 평안을 위해서 우리 불교와 우리 종단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해서 국민들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도록 원래 이제 우리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현대 문명 사회가 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우리 종교도 또 우리 불교도 그게 잘 이렇게 대응해서 선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 진우 스님은 특히 현대인이 스스로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3: 내면을 내공을 기르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급하고 하면 자살률도 좀 줄이고 또 국민 마음 건강, 마음 운동 그걸 이제 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제 그걸 해서 어떤 어려움도 또 어떤 상대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1: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된 마음 치유. 조계종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대중화 노력이 이제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화합으로 이끄는 마중물로 확대돼야 할 시점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강건작 신임 청와대 불자 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가 안보와 더불어 평정심을 지키는 마음 안보의 중요성을 당부했고 강 회장은 공직자들의 신행과 결속을 다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육군 제28사단장과 육군 교육사령관을 역임하고 지난 6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임명된 강건작 청와대 불자회장. 하정우 전 AI 미래기획수석의 국회의원 출마로 공석이 된 청불회장 소임을 지난 7월 이어받은 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일정을 고려해 어제 총무원을 공식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군 시절부터 널리 알려진 강 회장의 덕망을 언급하며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3: 내에서 워낙 그 덕망이 높고 평판이 좋으셔가지고 우리 불자 그 저기 장성들 추천을 제가 그 추천 안에 들어있던 걸로.
4: 청와대 안에서 불자를 찾다 보니 자신에게 제안이 왔을 뿐이라고 겸손을 보인 강 회장은 군복무 당시 대장 진급을 고사했던 일화를 털어놨습니다.
5: 뭐 얘기는 있었는데 전역 시기가 뭐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한 분한테 제가.
4: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소임에 걸맞게 진우 스님은 대외적 국방뿐 아니라 내면의 평정을 지키는 마음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선명상 보급 등을 통해 국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일이 곧 마음 안보라며 이는 국가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에게 더욱 절실한 덕목이라고 당부했습니다.
3: 외부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마음 안보를 튼튼히

0: 어떤 걸 보고 듣더라도 네? 평정심을 잃지 않고.
1: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예방에서 강 회장은 청와대 불자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행 활동을 이끌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 적어도 우리 청와대 불자들이 마음 평안히 또 마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뭐 행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함께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1: 신임 회장 취임 후 첫 종단 예방을 마친 청불회는 앞으로 불교계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회원 간 결속을 다져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 히말라야 산사태와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국민을 돕기 위해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과 정용식 사무총장은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구호 성금 3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신도회가 17일반 모여난 성금에 감사를 표한 진우 스님은 종단에서도 구호 활동을 했지만 현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 회장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경북 산불 이후에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슬픔을 표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연간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 확대를 위한 종단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이 1만 청년 불자를 품은 거대한 야외법석으로 변했습니다.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북한 이탈 대학생까지 한 달 한 시에 오계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는데요. 한국 불교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초대형 수계법석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합장한 청년들의 참회 진원 소리가 드넓은 대운동장을 가득 채웁니다. 평소 축제와 체육 행사가 열리던 대학 캠퍼스가 1만여 청년 불자들을 품은 거대한 야외 법당으로 변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어제 교내 대운동장에서 주인공, 번뇌를 씻어내 달을 주제로 초대형 수계법석 2026 연캠프를 개최했습니다.
5: 지금 제가 서 있는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1만여 청년들이 한날 한시에 오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한국불교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수계법석이 청년들의 목소리로 완성됐습니다.
4: 재학생을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과 북한 이탈 대학생, 듀이카와 미국 LA 캠퍼스 학생들까지 한자리에 모인 자리. 수계식 이후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법명과 수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수계증이 발급됩니다.
6: 이제 불자로 하나 되는 마음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좋은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7: 저도 처음 수계식에 참여해봤는데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긴 것 같아서.
4: 수계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개 대화상으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동관 스님이 교수 아사리로 나섰습니다. 갈마 아사리에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전국 비구니회 회장 광용 스님 등이 7증사로 자리했습니다. 서울 캠퍼스와 YG 캠퍼스 소속 전법 특임 교수와 불교 동아리 지도법사, 학인 스님 등 153명의 스님들이 연비의식에 동참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단 이승준 단장과 문수현 부단장에게 대표로 수계증을 전달하며 5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8: 계를 받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광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9: 이 순간의 야단법석은 한국 불교 역사에 크게 기록될 것입니다.
4: 서울 구룡사 회주 정우대 종사는 학교 발전기금 10억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경희 알미늄 오준세 대표와 금강성 보살은 지역미래 불자 육성장학금으로 3억 원을 전달하며 청년 포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진 지역미래 불자 육성장학금 수여식에서 사범대 불교동아리 불사대 김현기 회장과 경영대 불교동아리 다붓다붓 양은정 회장이 학생들을 대표해 장학증서를 받았습니다.
10: 하나하나씩 앞으로 제가 해나갈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최대한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1: 불교 교리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대학 전법 모델로 자리매김한 영캠프. 한날 한시에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난 1만 청년 불자들이 함께 세운 서원이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3: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일상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명상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가 세계 석학과 함께 명상 콘퍼런스를 열고 AI 시대 인간 본연의 가치와 선명상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12: 매년 2만 5천 명 이상의 발길이 이어지며 누적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마음 치유와 스트레스 해소를 선사해온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인간 내면의 평화와 자아 성찰을 돕는 선명상의 가치를 모색하려는 사람들이 동국대 남산홀에 가득 찼습니다.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슬로건으로 엑스포 명상 콘퍼런스가 세계 석학과 함께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명상 콘퍼런스는 기술 중심의 사회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개막식에 포문을 연 건 K명상의 세계화를 위해 힘써온 스님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13: 동국대학교는 이러한 자리를 통해 전통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한국의 명상 문화가 세계와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4: 선명상은 오랜 불교 수행의 전통 속에서 마음을 밝히고 삶의 가치를 꿰뚫는 위대한 지혜입니다.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삶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실천적 도구로 널리 확장되고 있으며
12: 2020년부터 7번의 엑스포를 통해 명상이 전하는 위로와 회복의 힘을 인식한 만큼 선명상 대중화에 힘을 실을 말도 이어졌습니다.
15: 명상의 전통과 학문적 가치, 현대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성찰하는 자리이자 나를 넘어 타인과 세상을 향하는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6: 우리 고유의 명상 문화를 널리 알리는 한편 세계의 다양한 명상 문화와 교류하며 지평을 넓혀가는 장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12: 기조 강연에 나선 수불 스님은 인공지능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지혜와 통찰을 일깨우기 위해 전통 간화선 수행이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통찰은 미나스 카파토스 체프먼데 교수의 강연과 맞물려 과학 차원으로 한층 확장됐습니다. 미나스 카파토스 교수는 마음이 뇌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으로 풀어내며 명상을 첨단 기술과 어우러져 인류의 의식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실천적 도구로 제시했습니다.
17: Going back to what Venerable Subul was telling us this morning is when you come up to the wall, embrace the wall. Because really there's nothing there anyway. The only thing there is the luminous self.
12: 이어 사사키 시즈카 교수는 AI 시대일수록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만족스러운 삶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질 문명 속에서 정신적 풍요를 찾는 이번 콘퍼런스의 학술적 탐구는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간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선명상의 여정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전국 각지의 비구니 수자들이 경주 감산사에 모여 선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담선법회에 들어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조사선의 수행과 깨달음을 공부하며 수행을 점검하고 정진의 원력을 다졌습니다. 대구지사 강상묵 기자입니다.
18: 법당을 가득 메운 비구니 수자들이 법문의 귀를 기울입니다. 전국 비구니 선원 선문회가 지난 16일 경주 감산사에서 비구니 수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 일정의 담선법회에 들어갔습니다. 담선법회는 선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고 수행을 점검하며 선풍을 진작하기 위한 자리로 전국에서 모인 비구니 수자들은 수행의 경험을 나누고 정진의 원력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감산사 주지 기현 스님도 수자들을 환영하며 이번 법회가 수행을 되돌아보고 정진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19: 선현장 스님께서 조사성과 깨달음의 수행에 대해서 2박 3일을 하시는 동안 이 간절한 말씀을

0: 대중신들께서는 각자 수행에 도움이 되시고 또 정진에 더 깊은 시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심의 계기가 되었으면
1: 이번 담선법회는 조사선의 수행과 깨달음을 주제로 한산사 용성선원 선원장 월암스님이 법사로 나섰습니다. 월암스님은 법문을 통해 조사선의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며 수좌들과 수행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2: 어느 곳, 어느 시에 있더라도 항상 참고하고 늘 깨어있고 열려있는 그러한 삶과 수행이 일치하는 그런 입장으로
1: 이번 법회에서는 수좌들의 수행을 돕기 위한 가사불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비구니 수좌들은 2박 3일간의 담선법회를 통해 수행을 점검하고 정진의 원력을 다지며 한국불교의 선풍을 이어갑니다. BTN 뉴스 강상목입니다.
3: 법보종찰 해인사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지난 15일 코끼리 행복복지센터 시설장 향록스님, 해인사 포교국장 승우스님, 복지국장 성문스님, 센터장 백비스님, 박경아 총괄팀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어르신 800가구에 추석 선물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해인사가 백미 20kg 25포와 송편 등 모두 500여만 원을 후원하고 생활지원사들이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했습니다. 향록 스님은 명절에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 풍성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 영산제 보존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아 전통 불교 문화의 보존과 대중화를 다짐하는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영산제 보존회는 지난 15일 부산 모라동에 위치한 관음사에서 회주 경호스님, 이사장 성림스님,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 정호스님,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 33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사장 성림스님은 영산제는 단순한 불교 의식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신, 애국애족의 철학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영산제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한편 영산제의 대중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3년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영산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된 법회에서 어산, 나비작법, 바라작법 등 영산제 시연 행사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과 전주서고사가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후원으로 오는 11월 29일까지 나한상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도량으로 귀한 전주서고사 나한특별전에 앞서 전주박물관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시기획의 의미와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전주의 역사와 함께해온 서고사의 문화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이번 전시는 2004년 도난된 후 지난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 환수된 것을 한자리에 모아 일반에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서고사의 역사와 나한의 의미, 발언과 염원을 주제로 공간을 나누어 전시되는 이번 특별전은 우리 성보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금정산 금강사가 지난 15일 국내외 젠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부산 투 뉴욕 2016 젠 아트전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금강사 주지 혜성 스님을 비롯해 천세련, 김현옥, 제이안 등 국내 및 뉴욕 거주 작가 12명이 참여했으며 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 30여 점이 선보입니다. 특히 개막식에서 주지 혜성 스님의 선서와 퍼포먼스가 펼쳐져 갤러리를 찾은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혜성 스님은 선의 깊은 울림과 예술성이 어우러진 이번 젠 아트전을 통해 많은 시민이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사 갤러리에서 열리는 부산 투 뉴욕 2016 젠 아트전은 오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제주 반야사가 해명당 무진장 대종사 열반 13주기 추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5일 제주 반야사에서 봉행된 법회는 태고종 전 호법원장 해일 스님과 제주 종무원장 법회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초청법사 진만 스님은 포교의 큰 원력으로 대중과 함께 하셨던 스님의 삶

창간 37주년 기념 행사와 제1회 제주 불교 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3일 불사리 탑사에서 진행된 제주 불교 신문 37주년 기념식에는 태고종 승정 수암 스님과 수율 스님, 제주도 의회 송영훈 의장과 불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창간 37주년을 기념한 제1회 제주 불교 문화상에는 금봉사 주지 수암 스님이 제주 불교의 학술적 지평을 넓힌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승석 편집인은 모두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허훈 스님의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게 아니라 이웃을 살피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자비행을 실천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백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의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000

0: 22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사셨던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따로드, 부따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석가족의 마지막 최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리불목건년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석가족이 비우리왕에 의해서 전멸을 당했습니다. 전멸을 당했고 그 자리는 네팔의 가비라라고 하는 티라우라코트 이런 쪽 자리였을 걸로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못은 마하나미 자살을 했었던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던, 저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뜻이 있고 마음을 그렇게 낼 수 있어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려고 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모든 명분을 붙여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보면 오버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굳이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이러면서 멈추기 쉬워요. 타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하나미 부처님 사촌 동생이니까 만약에 부처님이 이게 진짜 연세 드셨을 때 사건이면 그때 과연 나이 들었으면 저 행동이나 할 수 있었겠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체력이 되니까 저런 결단이나 이런 것도 하는 거지. 뭐 70 넘은 분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겠나라는 그 생각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자리로, 그러니까 이런 연못은 사실은 인도 가비라 쪽에 있어서는 안 되고 네팔 가비라 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가 이제 처참하게 파괴되고 사람들이 다 대사륙이 벌어지고 난 뒤에 부처님이 오세요. 부처님은 두 번이나 진군을 막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계시고 소문도 다 들었을 거고 전쟁 상황이나 이런 얘기도 다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군대가 한번 쓸고 간 뒤에 다시 왔을 때 사람들이, 덜 죽은 사람들이 계속 살려달라고 하고,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 그거를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뵈면 제일 위로할 말이 없다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 자녀분이 뭐 자살을 했거나 군대 같은 데 가서 의문사를 당했거나 뭐 이런 분들 참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요. 위로할 말이 없어. 그래서 좀 깝깝하지. 근데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 기록이 장은전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기를 마지막 한 바퀴 돌아보시면서 위로를 해주긴 해주는데 내가 보기엔 그 위로가 안 들어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뭐 마음을 편안, 야, 그게 되겠어? 올바른 마음의 중심을 잡고 뭐 이러면 이게 될 상황이 아니거든. 야, 너 팔다리 다 잘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딱 돌아보시면서 내가 가비라에 오는 것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나는 이곳에는 찾지 않겠다. 너무 슬픈 거지.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부처님이 얼마나 깊은 쉽게 말해서 짜증이 났는지, 비우리는 이 과보로 몇 월 며칠에 불에 타 죽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전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감정 표현하시는 경우가 아나율 졸았을 때 굉장히 뭐라고 하셨었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제바달타 사건 때도 당신이 많이 뭘 이렇게 좀 했었던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과거에는 제바달타가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가서 얘기해 라고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었거든. 근데 부처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이 흔들림이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 부처님 깨닫고 나서는. 깨닫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 있어서 출가하려고 할 때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수자타에게 우유죽을 드시고, 니런선아의 그 발우를 띄우면서 내가 과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고, 뭐, 길상초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감정적 동요가 굉장히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보면, 데스노트가 작성된 상황이죠. 그것이 부처님이 했다라기보다는 부처님이 고지를 해준 거지.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했고 그 얘기를 비우리가 들어요. 비우리가 들어. 그러니까 전에 들은 거지. 옆에서 들은 건 아니고 전에 들은 거지. 그게 이제 퍼졌겠지. 야,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더라. 라고 하니까 퍼지니까 섬뜩하지. 아유, 나 같아도 섬뜩하겠다. 저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툭 오죠. 그래서 결국 비우리가 그 날짜까지 고지를 해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다. 점 같은 거 볼 때 예를 들어서 점집에 가서 점을 봤는데 5뉴월에 물가 조심하세요. 그러면 아니야.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물가 안 가면 되잖아. 그냥 5뉴월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되지 뭐. 이렇게 올해 뭐 몇 월 달에 그러니까 뭐 10월 달에는 차 조심하세요. 그러면 뭐 차 잘 안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하고 뭐 지하철 타고 다니고 뭐 이러면 뭐 지하철이 사고 나겠어. 그거는 진짜 확률적으로 엄청 떨어지는 일인데 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도 관계가 없잖아. 그래서 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맞추는 점이 있고 틀리는 점이 있어. 아이, 이거 웃을 일 아닌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 왜 웃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쓸모 있는 점은 틀리는 점이에요. 맞추는 점이 아닙니다. 맞추는 점은 점을 볼 필요가 없어요. 어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누가 그러는 거야. 당신은, 내년 12월 31일에 죽어요. 근데 그게 맞는 점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뭘 변화를 준다 그래도 아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맞추는 점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점이 진짜 점이라니까. 틀리는 점이 진짜 점이야. 내가 12월 31일에 죽어요. 이랬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좀 해가지고 해봐야겠어. 이러면서 살살살 했더니 안 죽었어. 그러면 틀리는 점이야. 아, 이 얘기가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라니까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점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점은 틀리는 점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거든. 중국의 주역과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주역은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상수역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틀리는 거다라고 하면 의리역이에요. 점인데 틀리면 뭡니까? 틀리지만 교훈을 삼는다. 교훈을 삼는다. 그러니까 요 똑같은 논점이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에도 삼재가 있어. 삼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상수역에서 상수역은 점은 맞춘다예요. 이 맞추는 점과 관련해서 가장 잘 맞췄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소강절이에요. 소강절. 소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북송오자 중에서 굉장히 잘.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길 가면서 이렇게 소달구지 같은 걸 이렇게 타고 가다가 그럼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운집한대.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딱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딱 들면서 딱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한마디 한대.

100% 맞는데. 에이, 뭐 그랬겠어. 뭘또 해. 이야기니까 그렇지. 이야기니까 그렇지. 살면서 제일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게 저랑 같이 예전에 학교 다니는 그 스님이 그랬어. 자기는 수능 새벽에도 새벽 기도 때 남의 주원장 읽다 왔다. 주원장 읽다. 수능 보러 간 거야. 수능 주원을 하고 수능 보러 간 거야. 참 재밌지. 그래서 내가 되는갑다, 내랬다. 그래서 너는 그 공덕으로, 그 기도 공덕으로 되는갑다, 내랬어. 그래서, 요게 이제 맞추는 거고, 이렇게 맞추는 점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뭐 할 건데,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 내년에 망해. 내후년에 죽어. 뭐 어쩌라고, 이걸. 그걸 알아서 뭐 할 거야. 알면 스트레스만 받는 거지. 그래서 맞추는 게 좋은 거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좋은가? 근데 이 의리역파들은 누구냐면, 의리역파들은 이게 공자, 위진시대의 왕필, 그 다음에 정이천이라고 하는 사람. 정이천이라는 사람이 의리역파예요. 이 소강절의 이 상수역과 이 의리역을 이렇게 합치려고 했었던 게 주자입니다. 주희의 점은 원래는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에 시작하는데 좀 하다 보면 안 맞죠. 제가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저런 쪽에 또 꽂혀가지고 내가 안 꽂힌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점 보는 걸 한 16가지를 이렇게 딱 했는데 서로도 아구가 안 맞아. 그러니까 룰이 다르니까 쉽게 말해서 MBTI하고 혈액형 점하고 맞겠냐고. 이게 서로 불일치가 나온다고. 그러면 어느 걸 우선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뭐 용한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없어. 못 찾겠어.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를 보다가 그때도 그랬어. 한나라 때도 며느리를 보고 이러면 왕실에서 며느리를 보면 점을 본다고. 이게 잘 맞나? 뭐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점쟁이들한테 얘기하랬더니 다 각각 얘기를 하더래.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 누구는 세모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룰이 다르니까. 그럴 때는 오행가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특화돼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그런 거 있잖아. 이혼 전문 변호사 뭐 이런 것처럼 특화된 쪽을 취한다. 이래서 통과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자기네들도. 누가 압도적 타율이 나오면 그쪽으로 싹 쏠려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누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쪽 사람으로 다 간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소강절이 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1세대 30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해 운세설에서, 소강절의 원해 운세설에서 1세대 30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주역을 봤어. 점을 보면 딱 보면 안 좋은 게 나왔어. 안 좋은 게 나오면 그것을 조심해서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재도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절에서 삼재를 말하지 굳이 이거를 말해서 사람을 불안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스님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삼재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라. 그래야 네가 조심하고 삼재라는 거는 그 기운이 좀 약한 때예요. 약한 때. 그러니까 내가 면역 체계가 떨어져. 좀 그럴 수도 있잖아. 체력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면역 체계가 좀 떨어지면 다니는 거 좀 조심하고 뭐 다니다 보면 감기 걸리고 이런 질병이나 이런 걸 쉽게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조심하라라는 의미에서 저는 삼재를 고지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재니까 너는 안 좋고 안 좋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불교도 삼재라고 말하지만 이 삼재를 없애려고 하죠. 그게 삼재

틀리죠. 아니야. 생각이 다르다니까? 삼재니까 너 골로 갔어가 아니에요. 삼재니까 네가 조심하고 일단 우리가 풀어서 데미지를 줄여줄게. 제 줄여줄게. 하지만 다 풀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좀 더 조심해야 돼. 삼재 기간에는 좀 조심하다 보면 올 수 있는 게 주역에도 그렇게 나와. 주역에도 종일건건 석척약 여무구라고 종일 동안 계속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가 저녁에는 해질녘에 석척약이라는 게 해질녘에는 반성을 하고 슬퍼한데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나 조심하면 그러면 허물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겸손하고 내 자신을 다 하려고 하고 이러면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삼재를 그런 정신 자세로 보내자는 게 사실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돼서 잘못된 부분을 고지해서 얼마를 뜯어내고 삼재 풀이됐으니까 끝. 그게 아니에요. 룰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경감시켜 줄 테니까 지금 비가 오고 있어. 요즘 뭐 예를 들어 장마야. 아니면 뭐 태풍이 불어. 그럼 비가 와. 그러면 지금은 일기예보상 비가 오니까 그 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뭐 우산을 준비하든지 뭐 비옷을 준비하든지 하면 안 맞냐? 안 맞냐는 아니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도 좀 피해 다녀야지. 피해 다닌다는 건 뭐냐면 뭐 지하철을 탄다거나 예를 들면 조금 나갈 일을 자제한다거나 그러면 덜 맞겠지.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을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게 삼재예요. 주역의 의리역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반성을 해서 그거 너한테 지금 안 좋은 게 오고 있으니까 조심조심해서 잘 챙겨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과 관련해서 안 좋은 꿈을 꿔서 꿈자리가 안 좋아. 그때 자식에게 전화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네가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아들이 내가 이 꿈 꿨으니까 너 지금 절단 났어가 아니고 네가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맞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야. 그걸 맞아서 자식이 진짜 끝장났으면 좋겠어. 그 생각을.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안 맞는 점이 좋은 점이에요. 맞는 점은 빼박입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암 4기 6개월 남았어요. 이런 건 비슷해. 5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 편히 가지셔요. 어차피 끝났습니다. 이거 5초라고.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조기 발견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늦출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이런 치료를 받으시거나 뭐 이렇게 좀 식이요법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서 극복해 가자는 게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명이냐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누가 명이냐? 자, 이 사람은 그대로 맞추잖아. 6개월 뒤에 죽습니다. 맞췄어. 이게 명이 아니요? 이 사람은 안 맞아.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 3, 4년 밖에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식이요법도 하시고 다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20년을 살게 됐어. 이게 돌팔인가? 이 사람 못 맞추잖아, 지금. 근데 오히려 이게 명의일 수도 있어. 아니, 이 사람이 명의일 수도 있다고. 아니, 맞잖아, 이게 지금. 이게, 이 명의는 필요가 없다니까? 이 명의는 필요가 없어. 그런데 점에서는 맹점이 뭐냐면, 명의는 내가 오래 사니까 좋은데, 점은 저게 거짓말한 걸 수도 있잖아. 그냥 공수표를 날린 걸 수도 있잖아. 검토를 해보지를 못하겠는데, 이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유리왕이 몇월 며칠 날 불에 타 죽는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업에 의한 결과를 고지해 준 거예요. 자, 이 예언은 바뀌었을까? 이 얘기를 듣고 비유리왕이 되게 두려워했대.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날에 맞춰서 배를 타고 강으로 들어갔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 배에 불이 났어. 예를 들면 뭐 왕궁에서 불이 났어. 그러면 이제 뭐 못 피할 수 있지만
배 불이 났어. 그러면 뛰면 되니까. 뛰면 되니까. 이거 굉장히 잘 생각한 것 같지 않아요? 뭐 당신이 9월 달에는 교통사고를 당할 거예요. 그럼 집 밖으로 안 나가면 되지. 한 달만 안 나가면 되지. 네가 어쩔 건데. 내가 아파트 10층에 사는데 뭐 자가용이 날라서 갖다 박을 것도 아니고. 비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재밌게도 재밌게라고 말하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화산이 폭발해서 결국 죽어요. 화산이 폭발.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는 논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비우리가 그 자리에 안 갔으면 안 죽었을까? 가서 죽은 건가? 안 가서 죽은 건가? 안 가도 똑같이 작용을 했을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비효과 예전에 그런 것들 보면 안 그런 뭐 타임머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뭔 작업을 하니까 또 다른 일이 벌어서 얘가 또 죽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 그래서 결과값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통 영화 설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거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 저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 만약에 저게 정해진 업이면, 정해진 업은 동굴 속이나 바다 속이나 하늘에 올라가도 피할 수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신선술을 배우는 사람이, 그게 불교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선술을 배우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수행력이 높아서 자기가 언제 죽는다는 걸 알아.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걸 알아. 죽음이 오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알아. 그래서 자기 친구들도 다 이렇게 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숨고 누구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숨고 신통이 있으니까 누구는 하늘에 나르고 이렇게 했는데 날짜 되니까 하늘에 나르던 놈은 떨어지고 죽었어. 야, 두 번 죽는 거다. 죽은 뒤에 번지점프 한번 공짜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되면 정업난면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비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 죽었냐 안 그러면 그렇지 않았어도 그렇게 죽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 이게 좀 생각이 좀 많은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3대 비극 중에 말년의 3대 비극 중에 두 번째 사건은 이렇게 해서 종결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제바달타가 교단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리고 제바달타가 비극적으로 죽는 걸로 기록에는 나오고 하지만 아마 안 죽었을 걸로 후대에 제바달타 교단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기록을 봤을 때 안 죽은 것 같아. 바로는 안 죽은 것 같아. 그리고 비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사리불 목건년의 열반 사건입니다. 사리불 목건년의 시간 순서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사리불 목건년과 제바달타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사리불 목건년은 그때 살아 있었고 그 다음에 석가족이 멸망할 때 목건년이 등장해서 내가 어떻게 좀 해볼까요? 라고 말했다는 걸로 봐서 목건년은 살아 있었고 그리고 사리불 목건년이 이제 돌아가시는 대목이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이렇게 시간 순서가 제바달타 사건, 석가족의 멸망, 사리불 목건년의 열반. 사리불 목건년은 일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을 법의 장수 최고 그 다음에 장남과 같다라는 것도 있고 부처님을 제외하고 붓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사리불밖에 없습니다. 사리불의 불은 그 불 아닙니다. 사리불의 불은 이 불이에요. 이 부처 불자가 아닙니다. 이 불이 아니고 이 불이에요. 이 불은 아들 자자를 뜻하는 거예요. 번역하면 이게 그래서 사리푸트라라고 해서 푸타라고 하는 거고 붓다하고 달라. 푸트라 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누구누구의 자식. 그래서 번역할 때는 사리자라고 하는 거고. 사리불, 사리자, 사리불은 어떻게 보면 음역이고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의역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붓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데 대지도론에 보면 제2의 붓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붓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제자는 살불밖에 없습니다. 대만의 남길부라고 하시는 분이 제바달타에게 붓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라고 당신 책에 그렇게 써놨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 기록을 못 찾았습니다. 나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어디 나오냐고. 너 도대체 어디서 봤냐.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후대에 붓다라고 쓰는 사람이 한 명이 더 나옵니다. 그게 용수입니다. 용수 나가르주나 제2의 붓다 8종의 시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사리불은 제자들이라고 보면 좀 그래요. 일반 제자가 아니고 약간 총리 같은 역할이에요. 총리, 예, 저. 그러니까 같은 장관들보다는 레벨이 훨씬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불교 안에서도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목건녀는 이게 원투거든요. 목건녀는 성격이 좀 쉽지는 않은 분인 것 같아. 당신이 능력도 있는데 사리불은 약간 온화한 쪽 캐릭터고 목건년이 약간 괄괄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이분은 병사로 나오고 이분은 타살이거든. 집단 구타. 사살인데, 저기, 그러니까 성격이 괄괄했던 게 삼국지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삼국지에도 보면 장비는 맞아 죽었죠. 그 어떻게 보면 군인들의 자기 수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된 거고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진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비 관우 장비 중에서 가장 가방끈이 길고 머리가 좋았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장비입니다. 장비입니다. 그런데 관우한테 너무 약간 이렇게 머리 좋은 캐릭터 같은 의협적이고 그런 캐릭터가 전부 관우한테 가는 바람에 장비가 약간 개그 캐릭터 비슷하게 되는 좀안 좋은 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뒤에가 저렇게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성격이 세요. 그래서 적이 많은 거야, 주변에. 물론 뭐 주먹으로 때리고 이랬다는 거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을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가 좋고 신통력도 있고 이러니까 잘 논파하지 않았겠나 싶어. 뒤 없이 그냥 막 사람들 앞에서 논쟁 붙으면 막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도 어느 정도는 사람이 이렇게 체면 체리게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늘상 그거 있어요. 50을 잘못했는데 80을 뭐라고 하면 저 사람에게 원망이 생깁니다. 잘못은 했는데도 짜증이 나. 그래서 50을 잘못했으면 한40 정도를 뭐라고 하는 게딱 적절한 정도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약간 덕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잘안된것 같아. 그래서 가나제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용수의 제자 중에 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스리랑카 사람이고 도관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뭐 다쳤든지 뭐 그랬겠지 뭐 예전에. 그래서 그 가나제바도 나중에 제바열전에 보면 구마라지에 번역한 제바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객이 들어와요. 죽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상대를 논파를 해버렸는데 그 사람이 앙심을 품은 거지. 앙심을 품은 거지.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체면이 다 무너져버린 거고 둘이 있을 때는 세게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럿이 있을 때그 앞에서 박살을 내버리면 쥐도 진짜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딱.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런 비슷한 분을 한분더 알고 있죠. 제일 유명한 분.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는 왜

독배를 마셨을까? 그 양반이 직업이 없습니다. 무직입니다. 무직은 괴롭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소크라테스하고 부딪히면 그때 아고라 광장에서 막 이제 충돌 논쟁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주먹 싸움을 하는 건 아니고 논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입심이 좋으니까 입심이 좋고 아는 게 많으니까 소크라테스의 그 어법을 삼파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방식인데 좀 많이 이 영감님이 많이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 사람들이 앞에서는 말을 못 하는데 왜냐하면 부딪히면 지니까. 근데 사람이 뒤에서 꿍시렁거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연합을 하면서 죄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독배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도망가라 그래 제자들이. 상황 안 좋습니다. 그냥 밀항으로 빼시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 대한 죄목은 두 가지인데 그게 기존 신관을 기존의 신관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다이몬이라고 자기 안에서 뭔 소리가 들린대. 뭐 모르겠어. 그게 뭔 소리인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기존의 그리스 로마의 신관 신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체계하고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하나 걸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젊은이를 선동한다가 있어. 그러니까 기존 질서하고 달리 약간 사람을 반골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조금씩 문제들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계몽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하지. 그러니까 이제 독배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제자들이 선생님 빠지시죠. 밀항으로 빼시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겠다. 그래서 먹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 갇혀 있었다. 이게 그런 자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리스 그 아크로폴리스 쪽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재밌다고.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죽었고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어떻게 보면 손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인들로 하여금 철학자를 두 번 죽였다라고 하는 오명을 씌울 수는 없다. 그러면서 도망가. 그래서 원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한이 아니면 사람을 그렇게 집단 구타로 죽인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원래는 목건년이 먼저 돌아가셨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해요. 이게 기록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목건년이 죽고 그 다음에 사리불이 열반하는 사리불의 열반도 좀 굉장히 좀 뭐가 좀 희한해요. 나도 이걸 계속 보면서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사리불 정도면 사리불이나 목건년 정도면 보통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대동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목건년은 죽을 때 그게 있어요. 막 이렇게 맞아서 죽는데 그 집장범지라는 사람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 건데 막 맞아 죽으면서 신통으로 사리불에게 그것을 고지해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왜 그것을 피하지 않니? 너는 신통이 있잖아. 그랬더니 정업난면이 이 논점이 계속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내가 신통이 있어도 그것을 면할 수가 없어. 나 경기 끝난 것 같아. 라고 하고 나중에 사리불이 그 다음에 평생 친구예요. 고향 친구에서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도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죠. 중마구의 인연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친구인데 사리불은 준두삼이라고 하는 삼이와 둘이서 어딘가로 가요. 그리고 죽어요. 이게 나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말년에 약간 그 어수선함들이 막 존재하는데 사리불 정도의 분이 혼자서 죽는다고?
대중의 고지가 되고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혼자 죽.

수도 있지. 하지만 큰 스님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교계에 명망 있는 큰 스님이야. 그러면 돌아가실 때다 문도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기본 아니겠어요? 연락되는 사람은 다 며칠 전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대기 타고 있는 거지. 다 마찬가지잖아.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자식들이 이렇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의사가 저 한소호흡기 뛰면 이제 갈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오잖아. 미국에 있다가도 오는데.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런데 사립이 혼자서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삐그덕거리는 게 있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타살이고 이런 병사라고 나오는 것도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나이 든 사람에게 병사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을 타살로 보낼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아무리 원한 관계가 있어도 그 정도면 그냥 뭐다 됐는데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래서 그 논점도 있고 그래서 목건영이 돌아가시고 사리불이 돌아가신 게 맞는데 이 부분을 불교가 별로 원치 않았던 거야. 사리불이 신통제일, 목건영이 신통제일인데 타살, 집단 구타에 의한 타살이라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목건영이 그때 많이 다쳤는데 회복됐고 사리불이 먼저 돌아가신 뒤에 목건영이 돌아가셨다. 라고 나오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전후 관계들을 다 따져보면, 목건여는 집장범죄한테 구타당해서 돌아가신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당신이 아마 이런 걸 너무 일을 좀 잔인하게 처리한 거야. 손속에 정을 안 놓고, 상대하고 부딪혔을 때 그냥 풀파워로다가 해서 상대를 이겨버린 거지. 그래서 체면들을 구기니까 그 사람들이 뒤에서 원한을 갖고 있다가 집단으로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는 퍽치기 사건 비슷한 이해가 대충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밤길을 조심. 밤길을 조심. 그거보다 너무 그렇게 과도한 원한을 맺지 마라라고 하는 부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관련된 내용들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인 얘기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방송 포교와 관련해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이 법문을 하면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시절적으로 그렇게까지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번 눌러주시면 한국 불교가 세계적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르치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0: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0: 연불 최고 영인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팔에 성유를 바르는 날은 모든 전사의 삶에서 가장 상스러운 날이지.
1: 여인들은 이날이 오기까지 매일 눈물을 참아야 하지요.
0: 왕비, 내 걱정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쟁터에 나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같이 가지 않소. 그 아이의 전략이 샤카족에게 용기를 줬소. 태자는 어디 갔소?
1: 아침 일찍 말을 타고 나갔습니다.
0: 나가? 오늘 군대가 출정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말이냐? 혼자 떠났다는 게 무슨 의미냐?
1: 걱정 마세요, 폐하. 그것도 전략 중 하나겠지요.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0: 하거라. 테바다타, 전쟁터로 떠나기 전에 너에게 받아둘 약속이 있다.
1: 무슨 약속입니까?
0: 내게 샤카 왕국이 승리했다는 승전보와 함께 기쁜 소식 하나를 더 가져오너라.
1: 어떤 기쁜 소식이요, 어머니?
0: 십다르타 태자가 죽었다는 소식.
1: 어머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속임수로 시타르타를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0: 허나 전쟁터에서 시타르타가 만약 적에게 포위되었다면 구해주는 일도 없을 겁니다.
1: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시타르타가 전쟁터에 있어야지.
2: 무슨 말이에요?
1: 아침부터 모두가 찾고 있지만 시타르타가 안 보여.
3: 시타르타 태자는 돌아왔느냐?
1: 아직입니다, 폐하.
3: 도대체 어딜 간 거야? 돌아오는 대로 보고하라.
1: 예, 폐하.
4: 라세나지 대왕 만세! 수도다나 대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카필라바 수트를 떠났다고 합니다.
5: 샤카족은 그 자존심 때문에 말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샤카족을 무찌르고 승리하자.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게 없도다.

0: 배야, 우리 군에 비해 코살라 군대의 규모가 훨씬 크므로 브라세나짓은 이 전투에 총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1: 그렇구나, 사령관. 가자. 아미토단, 샤카 왕들이 군대를 데리고 모두 도착했는가?
2: 대부분 다 모였습니다, 폐. 아직 안 온 사람들도 해질녘 키면 도착할 겁니다. 다만 쿨리아 국왕 단다파니 군대만 제외하고요.
1: 뭐라고? 단다파니 왕이?
0: 유감스럽게도 폐야, 로이니 강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다리가 무너져서 군대가 이곳으로 건너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염려 마세요. 군인들이 새로 다리를 놓고 있으니 완성되는 대로 바로 도착할 겁니다.
1: 가자.
0: 군대는 제 명령이 떨어져야만 여기로 올 겁니다, 페야.
3: 반돌, 샤카족이 왜 우리 말을 잡지 않느냐?
4: 거대한 규모의 코살라 군대를 보고 겁나서 달아났겠지요.
3: 무기를 만들려고 열심히 쇠를 녹이고 있겠지.
4: 폐하, 방금 적자에게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숫도다나 대왕의 태자가 전쟁이 선포된 후 달아났답니다.
3: 현명한 처사군. 미리 달아나다니 분별 있는 행동이다. 이 자들은 패배를 해야 달아날 모양이다.
1: 시다르타 태자의 전략에 의하면 우리는 내일 프라세나짓을 공격하게 된다. 그 땅에서 준비를 잘하라. 각자 제자리를 잘 잡으라고 이루고. 시다르타 태자 소식은?
0: 죄송하오나 피해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폐하, 태자의 몸은 여기 없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자의 전략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0: 오늘 밤이 어떻게 지나갈지 걱정돼요. 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1: 마마, 마음을 굳게 먹어요.
0: 고모님, 시따르타는 찾았답니까?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무슨 일일까요? 아무런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니요. 폐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1: 마마,
0: 루시카, 태자 소식이 들어왔느냐?
1: 아닙니다.
0: 거짓말이라도 이해라고 하지.
1: 어찌 거짓말을 아려릴까? 들은 소식이 있도록 무섭고 끔찍한데요.
0: 소식? 무슨 소식? 말해봐.
1: 어젯밤
0: 뭐?
1: 어젯밤 태자께서 죽음을 목격하셨답니다.

0: 예, 마마. 찬나가 그러는데 코살라국의 직사 발데프가 어젯밤 태자 마마의 품에 안겨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태자 마마는 말씀하셨답니다.
1: 난 이 전쟁을 막을 거야. 전쟁을 막을 거야.
0: 그리 말씀하시면서

0: 다리를 뜨셨대요. 참으로 속상한 일이네요. 10여 년 동안 공들인 일이 하루아침에. 아미타 마마는 모르실 거예요. 우리는 태자가 죽음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했거든요. 죽음을 숨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었는데 어쩜 좋아요? 대왕이 이 일을 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침착하세요, 마마.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마음을 굳게 가지세요, 왕비 마마. 시타르타는 무사할 테니까.

0: 무슨 일이냐, 반돌?
1: 앞을 보세요, 폐하. 안개가 낀 틈을 이용하여 샤카곤대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0: 말은 어디 있느냐?
1: 그들이 말도 잡아갔습니다.
0: 뭐라? 말을 잡아가더니 드디어 도발을 하는구나. 이런 기회가 다시 또 오진 않을 것이야. 준비를 하라. 우리도 안개를 이용해서 그들 뒤를 추격한다. 산이 있다 해서 우리를 막을 수 있냐? 공격이다. 따라와.

0: 잘했다.
1: 대바다타 왕자!
2: 만세!
1: 대바다타 왕자!
2: 만세!
1: 대바다타 왕자!

0: 이걸 공양이라 생각하시고 드십시오. 어제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잖아요.
1: 너는 뭐라도 먹은 게야? 너는 굶으면서 나더러는 먹으라니. 네 마음은 잘 알겠다만 너도 나를 알고 있잖니? 시타르타와 대왕을 다시 보는 그날까지 나는 그 무엇도 넘길 수가 없구나. 대왕을 지키려는 내 정성이 조금도 모자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 페야, 너는 고살라국의 사령관 반들이다. 우리 말을 풀어주고 고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여 카필라바스트의 평화를 유지하라는 제안을 하러 나온 것이다. 아니면
3: 너희와 싸워라. 우리가 여기까지 무기 자랑이나 하려고 온 줄 아는가, 반드? 우리 샤카인들은 너희가 막대기 하나로 몰아갈 수 있는 양떼가 아니야.
2: 양은 코끼리를 해칠 수가 없지 않...

0: 잡는가, 사령관?
1: 양뿐이겠나.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의 귀 속으로 들어가도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싸울 차비를 하라, 반들. 안 그러면 아시아 매그 의식이 미완의 꿈으로 남을 테니.

0: 저 광경은 뭐지? 나는 이 전쟁 막아야만 해.
1: 카필라마스도 전사들아, 여신의 은총 덕분에 그리고 우리 전사들의 행운 덕분에 오늘 전투를 치를 기회를 얻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기회를 얻었으니 적이 기절초풍하도록 용맹스럽게 돌진해서 적군을 싹 쓸어버려라. 프라세나짓은 스스로의 만용에 눈이 멀어서 샤카인들의 자존심에 감히 도전을 걸어온 자다. 샤카국 만세!
2: 만세!
1: 샤카나라국 만세!
2: 만세!
1: 샤카국 만세!
2: 만세!
1: 돌격하라!

0: 샤카군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삼길숙에, 그들은 정상에 서서 여기에 머물다간 패배를 당하네 저산으로 올라가서 공격해야 합니다.
1: 공격!

0: 단다파니 왕, 코살라구 군대가 이 속도로 무너진다면 분명 우리가 이깁니다.
1: 아직 속단은 일러요. 올라올 수는 없겠지만 우리한테 화살을 비오듯 쏘고 있지 않소? 봐요.

0: 반들! 샤카군의 불공격을 막아라!
1: 아싸!
2: 예패요!
3: 반도라! 너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 대바다타가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 샤카군 진영에 도달하지 못한다!
2: 네가 대바다타구나! 시타르타 태자에게 패하였다는! 오늘은 내가 패배를 안겨주마! 으아! 으아! 으아!
0: 지금이라도 당장 도주하라, 숫도다나! 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칼을 네 심장에 박아주겠다!
4: 너는 아버지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구나, 프라세나지. 아버지가 분명 말씀하지 않더냐? 너는 누가 와도 대적할 수 있으나 숫도다나만은 안 된다고. 너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 받아라! 야!

0: 히야! 아미토 단전아, 대왕께 말씀드리시오. 우리 군의 숫자는 줄어들고 적의 군은 늘어난다고. 그의 통치권을 받아들여야만 하오. 안 그러면 처참한 패배를 맛볼 거요.
1: 전사는 비겁한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패배하는 순간까지는 패배를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안 돼! 멈춰라, 그만!

0: 자, 아버지! 우리가 가서 대왕을 도와야 돼요! 어서요, 아버지!
1: 멍청한 소리! 브라센 아저씨 우리 일을 해주고 있는데 이 자리가 잘 지키고 있어!
2: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한번 구걸해보거라. 당장! 그럼 죽이진 않겠다.
3: 이런 상황에서도 너는 내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구나, 브라세나. 가서 내 가슴을 찔러라. 내 칼이 마차에 박힌 걸 다행으로 알라. 아니면...
2: 아니면!

0: 저자는 누구냐?
1: 대하, 시타르타 태자입니다.
2: 고살라 국왕, 저들은 내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3: 그러면은 이 코끼리들이 네 전군을 다 짓밟아버릴 것이다.
2: 너는 사방에 포위된다.
3: 무기를 버려라.
2: 방금 전에 네가 했던 말을 이제는 내가 해주마. 짐의 보호를 받아라, 아니면
0: 너의 보호를 받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
4: 그만해요. 이 유혈극을 멈추십시오. 자존심 싸움도 그만두고요. 그래서 얻는 게 뭔가요? 전쟁에서 뭔가를 이룬 사람은 없어요. 전쟁은 다만 증오를 키울 뿐입니다. 전쟁에선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승자마저 전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자국의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잃어버리니까요. 몇 년간 이룬 발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왜 싸우는 거죠? 본래 우리 것도 아니었던 땅을 위해서?
0: 우린 생명은 버릴 수 있지만 자존심은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태자.
4: 그렇다면 이 난제의 해결 방법을 말해주세요, 고살라고. 당신의 자존심에 해가 가지 않는 그런. 그러면 이 유혈극을 멈추고 전쟁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이 악마로 변하는 일도 맞고요.
0: 단 하나, 방법이 하나 있소이다. 양국의 자존심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
2: 어떤 방법?
0: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2: 어떤 제안?
0: 양국의 군대에서 최고의 전사를 선발한 후 그들의 실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누구든 표적을 맞추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샤카국은 이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5: 안 돼! 절대 안 돼요!
4: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폐하! 받아들이겠소.
5: 이건 배신입니다, 폐하! 다 이긴 전투에서 패할 겁니다!
4: 이건 적을 죽일 최고의 기회입니다, 폐하! 제안은 당신이 했으니 표적은 내가 고르겠소.
0: 좋습니다. 그럼 무엇을 표적으로 하시겠소?
4: 당신 머리와 내 머리. 왕관은 왕의 자존심을 상징하오. 그러니 왕관을 표적으로 삼읍시다. 당신의 왕관은 내 머리에 얹고 내 왕관은 당신 머리에. 그리고 우리 군대 최고의 궁수가 표적을 겨냥하는 거예요. 누구든 표적을 맞춘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0: 좋소. 허나 당신이 첫 번째 표적이 되어 시타르타. 내 왕관을 쓰시오.

0: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1: 이미 수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 더 잃는다 해서 되수겠어요? 제가 이 경기에서 이기면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바몽. 내 당신 왕관을 썼어, 코살라 국왕. 이제 우리 군 최고의 궁수가 왕관을 겨냥할 거예요.
0: 하지만 누가 이 임무를 해내겠느냐?

형이 바로 우리 군에서 단연 최고의 궁수잖아. 나는 형을 믿어.

0: 운명 네 편이다 대받았다. 너의 표정은 왕관이 아니라 싯다르타의 머리야.
1: 대받았다. 샤카국의 자존심, 용기, 명예가 모두 네 손에 달려있다. 나는 오늘 샤카의 아들이 되거나 반역자가 된다.

0: 샤카 왕국이 승리했다는 승전보와 함께 내게 기쁜 소식 하나를 더 가져오너라.
1: 어떤 기쁜 소식이요, 어머니?
0: 십다르타 태자가 죽었다는 소식.
2: 데바다타, 샤카국의 자존심, 용기, 명예.
3: 네 표정은 왕건이 아니라 시타르타의 머리야.
2: 너는 오늘 샤카의 아들이 되거나

반역자가 된다.

0: 왕국!
1: 만세!
0: 협카 왕국!
1: 만세!
0: 협카 왕국!
1: 만세!
0: 협카 왕국!
1: 만세!
2: 코살라 국왕 브라세나짓, 이제 당신 차례예요.

0: 반돌! 활을 쏴라!
1: 명령 불복을 용서하소서, 폐하. 하지만 폐하의 머리는 절대 제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를 어떤 방식으로든 벌하여 주십시오. 절대 폐하를 겨룰 순 없습니다.
0: 누구 없는가? 다른 전사! 이 왕관을 쏠 사람 없나?

0: 폐하. 한나라의 왕이 아무리 용감하다 해도 그 진정한 힘은 군대입니다.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폐하, 당신이 승자입니다.
1: 멈춰라! 폐하! 그 자는 적입니다! 패배한 적의 머리를 베는 일은 절대 미루어선 안 됩니다!
2: 멈추라 했다!
3: 기억하느냐?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네가 칼을 나한테 휘두르며 그 화살을 겨누며 나한테 목숨을 구걸하라고 했었지. 나는 지금 네 가슴을 찌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그 결정을 내리는 게 마땅한 일이다. 알겠니? 시다르타, 너는 뭘 원하느냐?
4: 용서와 평화입니다.
3: 무슨 의미냐?
4: 전쟁에서 평화를, 적에게는 용서를.
3: 일어나라 파세나르. 짐은 샤카 전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법을 알고 있다. 너의

0: 아버지, 마코살 대왕은 위대한 전사였다. 그분을 생각해서 네 목숨을 살려준다.
1: 대하! 이는 전쟁 규범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적의 목을 베든지 아니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든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2: 폐하, 그자의 말을 어찌 믿습니까? 다시 공격 안 한다는 보장을요.
0: 지금은 토론을 할 때가 아니다. 이건 조정에서 논의하겠다. 대신 조건이 몇 개 있다 풀어세나지.
3: 말씀하십시오.
0: 전쟁 비용을 다 보상해야 하며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야 한다.
3: 네, 맹세하겠습니다, 폐하.
4: 이 평화조약을 기념해서 선물을 하나 요청해도 되겠소, 프라세나지동?
3: 제 자존심과 목숨만 빼고 무엇이든 다.
4: 당신이 가져온 모든 무기들,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이 다시는 살상에 사용되지 않을 것.
3: 그걸로 무엇을 하시기에요?
4: 모두 녹여서 국경에 그 쇠로 이런 문구를 새긴다. 전쟁으로 전쟁을 끝내지 못한다. 전쟁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온다. 평화는 사랑을 확산시킨다.
3: 당신은 다른 샤카인들하고는 다르군요. 내 마음은 당신을 적으로 여길 수가 없을 것 같소.
1: 태자 만세!
5: 만세!
1: 태자 만세!
5: 만세!
1: 태자 만세!
5: 만세!
1: 태자 만세!
5: 만세!
1: 숫도나라 대왕!
5: 만세!
1: 숫도나라 대왕!
5: 만세!
1: 숫도나라 대왕!
5: 만세!
1: 숫도나라 대왕!
5: 만세!
0: 현장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1: 죄송합니다만 폐하, 그 결정들은 무능했습니다. 샤카가문 수장을 다시 선출하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6: 그럼요.
7: 네, 맞습니다.
4: 숲에 불이 났니?
8: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을 화장하는 것입니다.
4: 그들의 몸이 아니라 인류가 불타고 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추석을 맞아 BTN 불교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 스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불교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 위기의 실체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해 봅니다. 한마음 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 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

0: 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자유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알므로부터 자유롭다 하였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할 때 물밑까지 훤히 보이듯 온갖 번뇌와 망상이 물결 찾아들 때 제 마음도 세상도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법.

고통도 기쁨도 사랑도 미움도 모두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 의해 사라지니 번뇌를 다스리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이요 그 과정이 지혜를 얻는 걸음이 되리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아래 건국의 대업을 이뤘다 전해지는 상스러운 기운이 서린 남자 성수산 상이합니다.

장중한 산줄기 사이로 안개가 넘나드는 곳. 구불거리는 아홉 개의 지맥이 마치 여의주를 찾아 모여드는 아홉 마리 용과 같다하여 예로부터 성스러운 명산으로 이름난 성산.

깊숙한 산자락에 위치한 상이암은 서기 875년 도선 국사에 의해 도선암이란 이름으로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무설설 무법법 설한 바 없으나 이미 설하였고 무릇 법이란 없는 가운데에 있는 것이니 나무와 풀, 바위는 물론 형상 없는 허공까지 일체 모든 것에는 불성이 있고 설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러한 이치를 깨우치고는 떠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물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며 전국의 산천을 수행처로 삼았던 도선국사.

장차 여덟 성인이 차례로 날 것이라 하며 이곳에 암자를 세우고 초야에 묻혀있던 왕궐을 찾아가 이곳에서 백일 기도할 것을 권했다 한다. 실로 왕이 탄생할 자리였던가. 한달음에 걸음하여 백일 기도를 올리고 목욕치게 하던 17의 왕건은 이곳에서 고려 건국의 대업을 성취할 수 있는 계시를

그로부터 400여 년 후 황산대첩에서 왜군을 크게 물리치고 돌아가던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권유로 상의함을 찾는다.

하늘이 감흥한 것일까? 무지개가 뻗치며 공중에서 세 번 이 공은 성수 만세를 누리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성계는 조선왕조 건국의 꿈을 이뤘다 전해진다.

이성계가 하늘의 소리를 들은 곳이라 하여 도서남에서 상야암으로 이름을 고친 이곳에는 예로부터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찾는 이들이 많았다 한다. 누군가는 대업의 꿈을 꾸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깨달음을 얻길 바랬을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은 이곳에 있지 아니할진대 바위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석자 새기고 간 이들의 염원은 과연 이루어졌을까? 황금이 비처럼 쏟아져도 가래는 채워지지 않고 욕망이 채워질지언정 잠시의 쾌락 후 긴 고통 따르나니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라 했던가. 텅 빈 충만 내려놓음으로써 채울 수 있다는 가르침을 상이암은 그 존재로서 말하려는 듯하다.

광명이 무량하여 무량광불이라고도 불리는 아미타불의 자비와 광명이 닿지 않는 곳, 그 어디 있으랴. 무량수전 앞마당에는 신비한 형상을 한 화백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수령이 120년이 넘은 이 나무는 높이만 무려 50미터에 달한다.

무량수전의 뒤편으로 가면 태조 이성계가 백일 기도를 드릴 당시에 직접 심었다 전해지는 600살 먹은 청실 배나무를 만날 수 있다. 척박한 바위에 뿌리 내렸음에도 매년 봄이면 고귀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흰 꽃망울 터뜨리며 이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광명등처럼 밝혔으리라.

자성미타 유심청토. 중생의 자성이 곧 아미타불이고 그 마음이 곧 청토라 하던가. 구름에 가린 달은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듯 우리의 마음도 번뇌의 먹구름이 거쳐야 불성의 광명이 환히 드러나는 법. 번뇌를 씻어낸 내 마음 가운데 만법이 있어. 전념으로 염불하여 아미타 계신 서방 정토에 왕생하는 방편을 닦으리니.

지륵갔던 밤하늘도 어느새 새나라 해를 맞이하듯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면 어둠은 거치고 광명을 마주하리니.

깨달음 향한 걸음이 어디 두 왕뿐이었을까. 무량수전을 지나 위로 좀 더 올라가면 고승들의 유골과 사리를 봉환한 삼기의 부도를 만날 수 있다.

망고 풍상을 견디고 시대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을 부도에는 그 세월만큼이나 첩첩이 쌓인 이끼가 피어있다.

오른쪽 부도는 이름이 남아있지 않으나 왼쪽의 부도 2기에는 각각 해월당과 두곡당이라는 두 승려의 호가 새겨져 있다. 부도란 한 생을 바쳐 성부를 염원하던 수행자의 흔적이자 또 하나의 설법. 삶과 죽음은 본래 둘이 아니며 윤회란 단순히 삶과 죽음의 반복이 아니니 윤회의 과정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업장을 소멸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고 거친 돌 위에 푸른 이끼를 품은 부도는 말하고 있다.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지혜의 바람으로 꺼뜨려 피안에 이르는 것. 열반은 선을 하여 청정하고 텅 비어 행복하다.

창로봉에 오르면 눈앞으로 무량수전의 풍경이 펼쳐진다. 이성계는 기도를 위해 향로봉에 오를 때마다 무량수전의 아미타 열애를 마주하고 기도를 올렸다 한다. 흥망성쇠 속에 답을 찾고자 했던 군주들.

깨달음을 얻고자 한 수행자. 평안을 꿈꿨던 중생들 모두가 다녀간 곳. 온갖 번뇌를 몰아낸 지혜의 광명 아미타불은 그렇게 중생의 마음 안에 불성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나상도 지혁진의 그냥 열정.
1: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너무 멋있어요.
1: 진짜.
2: 그 슈트핏에 반했어요.
3: 그 반듯한데 언제부터 그렇게 반듯하셨는지 궁금해요.
4: 이 방송 일을 한 20여 년 하면서 지금 이런 지금의 제 모습이 더 굳어지게 된 거예요.
1: 이렇게 완성이 되신 거예요.
5: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6: 진짜 비결은 반전의 완벽함에 있어요. 아나운서 출신의 신뢰감 넘치는 눈빛에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치명적인 트롯 감성까지 더해지거든요.
1: 이미지와 어울리는 예명 하나 추천해줘.
4: 예명이 나요?
6: 김 클래식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저는 김 낭만을 강력 추천합니다.
1: 김 낭만.
6: 성이 김이고 이름이 낭만이라니.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은 어디에서 머무는가? 말 속에 있을까? 형상 속에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0: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최휘영 장관은 경쟁과 양극화에 지친 현대인의 마음 평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건작 신임 청와대 불자 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평정심을 지키는 마음 안보를 당부했고 강 회장은 신행과 결속을 다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이 1만 청년 불자를 품은 거대한 야외 법석으로 변했습니다. 재학생과 유학생, 북한 이탈 대학생까지 오계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가 명상 콘퍼런스를 열고 AI 시대 인간의 가치와 선명상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기술 중심의 사회 속 내면의 평화를 찾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비구니 수자들이 경주 감산사에 모여 선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감선 법회에 들어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조사선의 수행과 깨달음을 공부하며 정진의 원력을 다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최휘영 장관은 치열한 경쟁과 양극화에 지친 현대인의 마음 평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최 장관은 진우 스님의 재임을 축하하며 지난 임기 동안의 행보가 종단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2: 이끌어주신 그 리더십이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선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임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뻐하고 또 함께 축하드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대담의 핵심 화두는 현대사회의 불교의 역할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가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에도 국민의 마음은 편안하지 못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찰과 종교가 국민의 내면을 치유하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사찰이 국민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을 돌보는 사회적 병원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3: 국민들의 네. 그 마음 평안을 위해서 네. 우리 불교와 우리 종단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해서 네. 국민들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도록 네. 원래 이제 우리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현대 문명 사회가 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네. 우리

0: 꿀교도, 또 우리 꿀교도 여기에 잘 이렇게 대응해서 선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 진우 스님은 특히 현대인이 스스로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0: 내면을, 내공을 기르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급하고 하면 자살률도 좀 줄이고 또 국민 마음 건강, 마음 운동 그걸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제 그걸 해서 어떤 어려움도 또 어떤 상대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1: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된 마음 치유. 조계종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대중화 노력이 이제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화합으로 이끄는 마중물로 확대돼야 할 시점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강건작 신임 청와대 불자 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가 안보와 더불어 평정심을 지키는 마음 안보의 중요성을 당부했고 강 회장은 공직자들의 신행과 결속을 다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육군 제28사단장과 육군 교육사령관을 역임하고 지난 6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임명된 강건작 청와대 불자회장. 하정우 전 AI 미래기획수석의 국회의원 출마로 공석이 된 청불회장 소임을 지난 7월 이어받은 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일정을 고려해 어제 총무원을 공식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군 시절부터 널리 알려진 강 회장의 덕망을 언급하며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0: 내에서 워낙 그 덕망이 높고 평판이 해오셔가지고 우리 불자 그 저기 장성들 예, 추천을 제가 그 추천 안내 들어있던 걸로.
3: 청와대 안에서 불자를 찾다 보니 자신에게 제안이 왔을 뿐이라고 겸손을 보인 강 회장은 군복무 당시 대장 진급을 고사했던 일화를 털어놨습니다.
4: 뭐 얘기는 있었는데 저녁 시기가 뭐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한 분한테 제가. 예.
3: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소임에 걸맞게 진우 스님은 대외적 국방뿐 아니라 내면의 평정을 지키는 마음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선명상 보급 등을 통해 국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일이 곧 마음안보라며 이는 국가정책을 다루는 공직자에게 더욱 절실한 덕목이라고 당부했습니다.
0: 내부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네. 마음 안보를 튼튼히 해야 어떤 걸 보고 듣더라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3: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예방에서 강 회장은 청와대 불자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행활동을 이끌겠다고 화답했습니다.
4: 적어도 우리 청와대 불자들이 마음 평안히 또 마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뭐 행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함께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3: 신임 회장 취임 후 첫 종단 예방을 마친 청불회는 앞으로 불교계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회원 간 결속을 다져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히말라야 산사태와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국민을 돕기 위해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과 정용식 사무총장은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구호 성금 3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신도회가 17일반 모여난 성금에 감사를 표한 진우 스님은 종단에서도 구호 활동을 했지만 현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 회장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경북 산불 이후에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슬픔을 표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연간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 확대를 위한 종단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이 1만 청년 불자를 품은 거대한 야외 법석으로 변했습니다.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북한 이탈 대학생까지

0: 한달 한시에 오계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는데요. 한국 불교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초대형 수계법석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합장한 청년들의 참회 진원 소리가 드넓은 대운동장을 가득 채웁니다. 평소 축제와 체육 행사가 열리던 대학 캠퍼스가 1만여 청년 불자들을 품은 거대한 야외 법당으로 변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어제 교내 대운동장에서 주인공, 번뇌를 씻어내다를 주제로 초대형 수계법석 2026 연캠프를 개최했습니다.
2: 지금 제가 서 있는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1만여 청년들이 한날 한시에 오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한국불교 역사상 유례 없는 초대형 수계법석이 청년들의 목소리로 완성됐습니다.
1: 재학생을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과 북한 이탈 대학생, 듀이카와 미국 LA 캠퍼스 학생들까지 한자리에 모인 자리. 수계식 이후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법명과 수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수계증이 발급됩니다.
3: 이제 불자로 하나 되는 마음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좋은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4: 저도 처음 수계식에 참여해봤는데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긴 것 같아서.
1: 수계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개 대화상으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동관 스님이 교수 아사리로 나섰습니다. 갈마 아사리에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전국 비구니회 회장 광용 스님 등이 7증사로 자리했습니다. 서울 캠퍼스와 YG 캠퍼스 소속 전법 특임 교수와 불교 동아리 지도법사, 학인 스님 등 153명의 스님들이 연비의식에 동참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단 이승준 단장과 문수현 부단장에게 대표로 수계증을 전달하며 오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5: 계를 받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광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6: 이 순간의 야단법석은 한국 불교 역사에 크게 기록될 것입니다.
1: 서울 구룡사 회주 정우대 종사는 학교 발전기금 10억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경희 알미늄 오준세 대표와 금강성 보살은 지역미래 불자 육성장학금으로 3억 원을 전달하며 청년 포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진 지역미래 불자 육성장학금 수여식에서 사범대 불교동아리 불사대 김현기 회장과 경영대 불교동아리 다붓다붓 양은정 회장이 학생들을 대표해 장학증서를 받았습니다.
7: 하나하나씩 앞으로 제가 해나갈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최대한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8: 불교 교리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대학 전법 모델로 자리매김한 영캠프. 한날 한시에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난 1만 청년 불자들이 함께 세운 서원이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일상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명상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가 세계 석학과 함께 명상 콘퍼런스를 열고 AI 시대 인간 본연의 가치와 선명상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9: 매년 2만 5천 명 이상의 발길이 이어지며 누적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마음 치유와 스트레스 해소를 선사해온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 인간 내면의 평화와 자아 성찰을 돕는 선명상의 가치를 모색하려는 사람들이 동국대 남산홀에 가득 찼습니다.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슬로건으로 엑스포 명상 콘퍼런스가 세계 석학과 함께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명상 콘퍼런스는 기술 중심의 사회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개막식에 포문을 연 건 K명상의 세계화를 위해 힘써온 스님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10: 동국대학교는 이러한 자리를 통해 전통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한국의 명상 문화가 세계와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1: 선명상은 오랜 불교 수행의 전통 속에서 마음을 밝히고 삶의 가치를 꿰뚫는 위대한 지혜입니다.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삶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실천적 도구로 널리 확장되고 있으며
9: 2020년부터 7번의 엑스포를 통해 명상이 전

0: 원하는 위로와 회복의 힘을 인식한 만큼 선명상 대중화에 힘을 실을 말도 이어졌습니다.
1: 명상의 전통과 학문적 가치, 현대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성찰하는 자리이자 나를 넘어 타인과 세상을 향하는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우리 고유의 명상 문화를 널리 알리는 한편 세계의 다양한 명상 문화와 교류하며 지평을 넓혀가는 장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0: 기조 강연에 나선 수불 스님은 인공지능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지혜와 통찰을 일깨우기 위해 전통 간화선 수행이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통찰은 미나스 카파토스 체프먼드 교수의 강연과 맞물려 과학 차원으로 한층 확장됐습니다. 미나스 카파토스 교수는 마음이 뇌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으로 풀어내며 명상을 첨단 기술과 어우러져 인류의 의식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실천적 도구로 제시했습니다.
3: Going back to what Venerable Sibul was telling us this morning is when you come up to the wall, embrace the wall. Because really, there's nothing there anyway. The only thing there is the luminous self.
0: 이어 사사키 시즈카 교수는 AI 시대일수록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만족스러운 삶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질 문명 속에서 정신적 풍요를 찾는 이번 콘퍼런스의 학술적 탐구는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간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선명상의 여정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전국 각지의 비구니 수자들이 경주 감산사에 모여 선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담선법회에 들어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조사선의 수행과 깨달음을 공부하며 수행을 점검하고 정진의 원력을 다졌습니다. 대구지사 강상묵 기자입니다.
5: 법당을 가득 메운 비구니 수자들이 법문의 귀를 기울입니다. 전국 비구니 선원 선문회가 지난 16일 경주 감산사에서 비구니 수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 일정의 담선법회에 들어갔습니다. 담선법회는 선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고 수행을 점검하며 선풍을 진작하기 위한 자리로 전국에서 모인 비구니 수자들은 수행의 경험을 나누고 정진의 원력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감산사 주지 기현 스님도 수자들을 환영하며 이번 법회가 수행을 되돌아보고 정진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6: 선원장 스님께서 조사선과 깨달음의 수행에 대해서 2박 3일을 하시는 동안 이 간절한 말씀을 대중 스님들께서는 각자 수행에 도움이 되시고 또 정진에 더 깊은 시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5: 이번 담선법회는 조사선의 수행과 깨달음을 주제로 한산사 용성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이 법사로 나섰습니다. 월암 스님은 법문을 통해 조사선의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며 수자들과 수행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7: 어느 시에 있더라도 항상 참고하고 늘 깨어있고 열려있는 그러한 삶과 수행이 일치하는 그런 입장으로
5: 이번 법회에서는 수자들의 수행을 돕기 위한 가사불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비구니 수자들은 2박 3일간의 담선법회를 통해 수행을 점검하고 정진의 원력을 다지며 한국불교의 선풍을 이어갑니다. BTN 뉴스 강상묵입니다.
4: 법보종찰 해인사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지난 15일 코끼리 행복복지센터 시설장 향록스님, 해인사 포교국장 승우스님, 복지국장 성문스님, 센터장 백비스님, 박경아 총괄팀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어르신 800가구에 추석 선물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해인사가 백미 20kg 25포와 송편 등 모두 500여만 원을 후원하고 생활지원사들이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했습니다. 향록 스님은 명절에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 풍성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 영산제 보존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아 전통 불교 문화의 보존과 대중화를 다짐하는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영산제 보존회는 지난 15일 부산 모라동에 위치한 관음사에서 회주 경호 스님, 이사장 성림 스님,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 정호 스님,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 33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사장 성림 스님은 영산제는 단순한 불교 의식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신, 애국애족의 철학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영산제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한편 영산제의 대중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3년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영산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된 법회에서 어산, 나비작법, 바라작법 등 영산제 시연 행사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과 전주서고사가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후원으로 오는 11월 29일까지 나한상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도량으로 귀한 전주서고사 나한특별전에 앞서 전주박물관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시 기획의 의미와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전주의 역사와 함께 해온 서고사의 문화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이번 전시는 2004년 도난된 후 지난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 환수된 것을 한자리에 모아 일반에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서고사의 역사와 나한의 의미, 발언과 염원을 주제로 공간을 나누어 전시되는 이번 특별전은 우리 성보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금정산 금강사가 지난 15일 국내외 젠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부산 투 뉴욕 2016 젠 아트전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금강사 주지 혜성 스님을 비롯해 천세련, 김현옥, 제이안 등 국내 및 뉴욕 거주 작가 12명이 참여했으며 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 30여 점이 선보입니다. 특히 개막식에서 주지 혜성 스님의 선서와 퍼포먼스가 펼쳐져 갤러리를 찾은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혜성 스님은 선의 깊은 울림과 예술성이 어우러진 이번 젠 아트전을 통해 많은 시민이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사 갤러리에서 열리는 부산 투 뉴욕 2016 젠 아트전은 오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제주 반야사가 해명당 무진장 대종사 열반 13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5일 제주 반야사에서 봉행된 법회는 태고종 전 호법원장 해일 스님과 제주 종무원장 법회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초청법사 진만 스님은 포교의 큰 원력으로 대중과 함께 하셨던 스님의 삶을 가슴에 새기라고 법문했습니다. 반야사 공독회와 네팔 홍수 피해 지원금 500만 원을 보시한 주지 현파 스님은 청빈한 수행자로 큰 가르침을 주신 스님을 다 함께 기억하자고 밝혔습니다. 제주 불교신문이 창간 37주년 기념 행사와 제1회 제주 불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3일 불사리 탑사에서 진행된 제주 불교신문 37주년 기념식에는 태고종 승정 수암 스님과 수율 스님,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과 불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창간 37주년을 기념한 제1회 제주 불교문화상에는 금봉사 주지 수암 스님이 제주 불교의 학술적 지평을 넓힌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승석 편집인은 모두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허운 스님의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게 아니라 이웃을 살피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자비행을 실천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0: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반갑습니다. 청량사 금강학님 지도법사 정한입니다. 오늘도 같이 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 방노해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 굽이친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바른 길보다는 살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고든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고든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리지야. 그래서 더 깊어지면 환해져 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갈 때 훤히 앞이 보이는 길이 더 좋죠. 그러나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고속도로 보듬은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을 갈 때 주위의 풍경을 보고 가게 되잖아요. 고속도로는 달리는 데 바쁘지 풍경을 갖다는 구경할 수가 없거든. 우리 인생길도 어떻게 보면은 그 똑같이 비슷하죠. 잘 나간다 해서 고속도로 잘 나가다고 달리다 보면은 갑자기 어떤 장애물이 닥치면은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를 많이 입죠. 그렇지만은 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을 겪다 보면은 인생길이라는 게 그런 시련을 딛고 일어나서 서면 환희, 기쁨, 즐거움이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늘 보면 그렇습니다. 빠른 길을 원하지 천천히 돌아가는 길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빠른 길 보듬은 서서히 가더라도 내 주위를 살피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인생길이 편안하고 즐거워지려면 뭐가 많으면 좋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또 그래서 그 어려움을 벗어났을 때마다 나에게 올라온 환희심, 그 즐거움이 나의 인품과 인격을 더 성숙시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또 그들에게 나아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낄 때 우리 박노예 시에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희어 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다는 이야기,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 굽이친 강줄기가 더 정답다는 이야기가 나의 마음을 울려줄 것입니다. 새겨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길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이 나의 힘든 인생길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어렵게 만드는가, 나를 갖다 아프게 하는가 되새겨 봐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자녀들하고도 다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에게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은 나는 화를 낼 일이 없고 짜증을 낼 일이 없고 그러는데, 그대들이 당신이 나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고함을 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안 하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에게 뭐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자녀들과의 말다툼, 상대들은 뭐, 내가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듯이 바라는 것 같이 상대도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고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요구하는 만큼 상대도 나에게 그만큼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거든. 그 사실을 갖다 분명히 깨달게 되면은 상대하고, 상대가 어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고함을 치면은 그 원인이 뭘까? 왜 상대는 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은 상대가 지금 화를 내가지고 나한테 막 짜증을 낼 때 대응을 하느냐,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고함을 치면은 조용히 긍정해주고 인정해주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대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고함치던 것들이 잠잠해지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당신은 그때 왜, 너희들은 왜 하고 질문을 해야지. 뭐가 불만인지, 뭐가 만족스럽지 못한지, 이러한 것을 잘 물어보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죠. 모든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특히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다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과연 나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칭찬을, 상대가 잘하는 면에 대해서, 잘하는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해주고 있는지, 자녀들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남편이 또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얼굴 보는 게 뭐 한 10분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눈을 크게 떠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침에 상대가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정당하게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 오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다. 아니, 머리를 갖다 단정히 했으면, 아이, 머릿결이 참 단정하게 되고 좋구나. 이런 아주 소소한 것, 한마디라도 들려줌으로써 상대의 기분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기분이 상쾌해지도록, 나는 과연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에 들어온다면은 오늘 하루도 바깥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또 너희들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은, 아유, 오늘도 또 친구하고 또
또 선생님을 공부하는데 고생이 많았구나. 오늘은 과연 어떤 배움을 갖다는 공부를 했니? 뭘 배웠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 그래 보십시오. 그 속에 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된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다? 행복이 주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박노에서도 이야기하죠. 고든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면 환해주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칭찬해 주는 거 돌아가는 길이죠. 내 기분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앞세우는 거니까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뭘 잘했을 때 리액션을 이어가지고 인정해 주십시오. 잘하셨다는 것, 잘했다는 것을. 그런 마음자로 살 때 마지막에 있습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려면은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나는 부다와 부처님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얼굴을 마주할 때는 나는 이런 표정을 지어야 되는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가 다짐을 꾸준히 해보십시오. 그래야만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10페이지 들어가면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만 만약 부처님을 관하면서 깨끗하고 밝으며 속박을 벗어났으리라는 생각을 떠올리든가, 중생을 관하면서 때 묻고 어두우며 생사의 고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속박이라는 것은 어디에 매여 있는 걸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부처님을 믿잖아요. 불교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데, 그런 어떤 근데 매이는 것이 갖다 우리 속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동물을 갖다가는 강아지 같은 거에 줄을 걸잖아요. 그게 바로 속박이잖아요. 그런 속박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을 갖다 보면,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처님을 모든 집착, 애착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걸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고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갖다가는 초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는 분들이 많죠. 나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죠. 나는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은 그러한 걸 다 초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부처님도 어떻게 보면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애착심도 있었을 것이고, 집착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애착심과 집착심을 어떻게 한다? 드러내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우리 자녀들 보고는 나는 너희들을 아껴. 이러면서 그걸 티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너희 자녀들한테는 내가 용돈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요구를 합니다. 그러냐, 부처님 같으신 훌륭하신 분들은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 생각에 끄달리질 않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는 끄달려가면서, 끄달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지만은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끄달리질 않죠. 일어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하게 되면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고려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철저히 알고 살면은 못난 모습이 보이지가 않죠. 그게 우리 부처님의 행이고 부다의 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그 상황에 끄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중생이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이제 속박을 벗어났으니라는 뭐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조라는 선종의 달마대사, 해가대사, 삼조승찬대사, 그리고 사조 도신대사라는 분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도신이라는 스님, 저 선사께서 14살 때 출가를 했답니다. 누구한테 승찬대사에게 이제 출가를 갖다 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에게 해탈의 법문을 해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삼초 승찬대사가 질문을 하죠. 누가 너를 묶어놓았느냐 하니까, 우리 도신이라 불리는 우리 스님께서, 이때는 자 삼이죠. 삼이가 뭐래, 저를 묶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승찬대사께서 반문하죠. 그렇다면은 너는 왜 해탈을 구하고 있느냐? 해탈이라는 게 이해할 해자입니다. 해결할 해자입니다. 해결되면 우리는 뭡니까? 벗어날 탈, 해탈한다 할 때 그 해탈입니다. 이해하면은 끝나잖아요.

어떤 문제가 해결하면 끝나잖아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내가 인정해주지 않을 때 뭐 화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게 되면은 해결 안 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탈을 갖다 구할 게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해탈이라는 어떤 특정한 어떤 것이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는 딱 그 앞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린 도를 깨달아야 된다.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해탈이라는 게 어떤 현상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탈하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현상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특정한 현상을 찾아다녀도 있느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는 걸 우리는 자꾸 추구를 해요. 도를 깨달았다. 그 깨달음이란 게 있느냐? 없는데, 없는 걸 갖다 허상을 내가 지어가지고 자꾸 추구를 해요. 해탈이라는 것도 어떤 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갖고 해탈이란 이런 것일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이 허상을 지어서 구하기 때문에, 평생을 갖다는 구해도 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떠한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가 이해를 하고 그 원인을 갖다 공부하게 되면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 사실을 철저히 알게 되면은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뭘 하고 산다? 해탈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 이 말에 도시는 크게 이제 깨달아서 승찬 스님을 시봉을 했죠.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떤 도신 스님 어느 날 또 다시 우리 승찬 대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애적에 부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죠. 승찬 스님이 도신에게 다시 묻습니다. 오늘 너의 마음은 어떠하냐? 저는 현재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승찬 대사께서 너가 이미 마음이 없다고 하였는데 여러 부처님께서는 설마 마음이 있더란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도신 스님은 그 자리에서 의문을 깨우쳤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이 되면은 이런 마음을 가질 거야 하고 누가 만들어낸다? 내가 허상을 만들어냅니다. 내 마음은 화내고 짜증내고 마음이 안 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부처님이 되면은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욕구도 불만도 불평도 없고 늘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내가 허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절에 왔습니다. 그런데 절에 있는 내가 존경하는 스님 있는데 내가 이 스님한테 원하는 건 뭡니까?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고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도 화내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인정 보아주고 이런 너그러운 마음만을 갖다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를 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스님들도 화를 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갖다 키워봐서 잘 알지만 아시겠지만은 자녀들이 잘할 때는 칭찬이 못하지만 실수했을 때는 실수의 정도에 따라서 그래 할 수 있어 하고 넘어가야 될 때와 그 실수가 클 때는 뭐 해야 돼? 고함을 쳐야 됩니다. 또 매를 들어야 됩니다.

왜 매를 들고 고함을 쳐야 되느냐. 실수가 클 때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평소에 작은 실수에 그럴 수 있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상대에게 습관이 돼버리면은 내가 큰 실수를 해도 우리 스님이 우리 부모님께서 이런 것도 이해해 주시네 하게 되는 만만하게 보고 그러므로서 다음에 또 큰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주위에서 고함을 쳐주고 매를 들어야 될 때는 매를 들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주위에 스님들이 하게 되면은 내가 실수 좀 했다고 화를 내네요, 짜증을 부리네요, 이러기도 하고 고함을 치네요 이러고 있어요. 원망할 게 아니고 스님이 어떻게 화내 짜증내 할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실수를 크게 했구나, 내가 이런 의식 저 A범죄를 어겼구나, 이래서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이러한 훌륭한 불자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했잖아요. 가정이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속박을 당하고 있죠. 우리가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속박입니다. 속박은 이런 것이다 하는 어떤 고정관념도 가지고 돼 있죠. 내가 자녀들을 속박할 수밖에 없는 것, 내 자녀니까 하는 그러한 어떤 울타리를 대어주는 것이 당연해, 이런 것. 또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은 학교 다닐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들 20대 이제 후반까지 공부를 대학원까지 하려고 그러면 하지만 지가 바깥에 나가서 돈 벌 정도 되고 20대 한 중반쯤 되면은 알바라도 해가지고 스스로가 사회 경험을 쌓도록 못해 보내야 돼요. 그리고 따님들이나 아드님한테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게 안 된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속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속박,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갖다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명백한 행복의 조건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낮은 곳이면은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흘러가는 물처럼 행복은 호화로운 저택에도 들어가지만은 쓰러져가는 판잣집에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잣집에 외동딸이 있었답니다. 그 집에서는 외동딸을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습니다. 여기 외동딸 되시는 분 계시는, 외동아들 외동딸 되시는 분 계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저라도 외동아들보다 외동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귀엽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저의 모든 것을 그 딸을 위해서 해줄 것 같아요. 그런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이성의 눈뜰 무렵에 엄마는 딸을 갖다 미리 단속했습니다. 너 남자친구 사귀면 절대 안 돼. 나중에 인물 좋고 학벌 좋고 집안 좋은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시켜 줄 테니까 너는 딴 생각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알았지? 혹시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아들한테도 그럴 거예요. 외동아들이라면 너 우리 부모가 내가 네 부인은 며느리 될 사람은 내가 점지해 줄 거야 이러는 거 이야기 하실 겁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자 그 집에는 좋은 집안에 좋은 학벌에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에게 시집 보내야겠다 마음 먹고

선처를 갖다는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고생하지 않고 행복에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가부들은 저 가부끼리 다 결혼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나 딸에게는 부모 몰래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난 선배였는데 부모가 바라는 그런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시장의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남자였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그래 사겨 할 부모님 계실까요? 힘들 겁니다. 날이 갈수록 딸의 남편 찾기는 노골화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선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원치 않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감을 느낀 딸은 부모에게 자신이 사귀고 있는 남자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그 남자와 반드시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뒤늦게서야 딸에게 애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부모는 딸이 사귀고 있는 남자를 한 번 만나보지도 않은 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귀하게 키운 내 딸을 가난한 집안에 시집 보내서 고생시킬 수는 없다면서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부모 마음은 똑같잖아요. 내가 행복한 만큼 자녀도 다 행복해져야 되니까요. 내가 부족함 없이 가정생활하는 것처럼 딸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부모 마음은 똑같죠. 그러나 딸의 마음을 돌려놓지는 못했습니다. 부모의 끈질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은 사귀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녀가 결혼해서 들어간 곳은 오래된 조그마한 아파트였습니다. 친정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불편하고 어설펐지만 그래도 그녀는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 행복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맞벌이까지 해야 했지만 친정집에서 호의호식할 때보다는 더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딸은 행복해 살았지만 친정부모는 딸을 시집 보내놓고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하나뿐인 딸을 가난한 집에 시집 보내서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거기다 그럴걸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서 딸 시집 가고 나서 집 안 가보다가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는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여 딸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작은 방에 몇 가지 세간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본 친정 부모는 끝내 눈시울을 갖다는 적셨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딸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랬니? 왜 이런 고생을 사과하고 있니? 이럴 때 뭐라고 그래야죠, 딸은? 여기 따님 되시는 분들. 네? 그러자 딸이 천정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친정집에서보다 더 많이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가부 집안에 가서 시집을 간다 해서 행복할까요? 서로서로가, 부부가 서로서로가 아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뭘 갖다 하나하나 이루어간다는 것, 만들어간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나갈 때 부부의 정은 더 쌓여갈 것이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은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런 성숙된 그러한 불자님들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중생을 갖다 관하면서 떼묻고 얻으며 생사의 고통을 생사가 생겼을 때 있잖아요. 중생은 떼묻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생각이 많잖아요. 중이라는 게 뭡니까? 무리중이잖아요. 많을 중자입니다. 뭐가 많기 때문에 중생이다? 생이라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끊게 생각이 많다. 왜 중생이냐 하면 분별심을 일으키잖아요. 잘났다, 못났다, 크다, 작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이것은 필요가 없어. 저것은 저거 이거는 나한테 쓸모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집에 오면 집에서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쓰레기 그런 것은 쓸모가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쓰레기는 쓸모가 없기는 내한테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쓸모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간다? 네? 재활용을 한다면은 좋은 거름도 돼요. 그러니까 나무한테 우리가 과일과 껍질 같은 거 나무 같은 데 가서 거름으로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 상대에게 쓸모가 없다? 이러한 분별심을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갖다가는 중생이라는 중생이라 하다 보니까 자꾸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은 쓸모가 없는 것이야. 폐기해야 될,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내한테 지금 현재 쓸모가 없는 것은 없을 때는 이웃에게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이 내가 이 어떤 물건이든지 어느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이 다 되면 어디인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나한테는 쓸모가 없는 문이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 의미 있는 물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하겠다? 조금 소중히, 귀중히, 좀 아끼는 마음으로 물건을 갖다는 좋게 써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를 갖추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떼묻고 떼묻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니까 늘 내 마음 속에서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사의 고통이라면 해야 됩니다. 생사라는 게 뭡니까? 나고 죽음의 고통도 있지만은 분별심의 고통입니다. 분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다 내는 내 마음 속에서 불만과 불평이 됩니다. 상대가 내 뜻대로 해주기를 갖다가는 바라는 마음이 바로 뭐 분별심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됩니다. 늘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생각을 갖다가는 정리할 줄 아는 사람, 내 욕구가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는 잘 살펴서 이 욕구는 필요한 욕구, 욕망인가, 필요하지 않은 욕망인가 잘 분별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진정한 생사의 고통을, 어리석음의 분별심을 버리는 훌륭한 불자님이 되는 길이라는 걸 명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 스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 불교 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 위기의 실체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해 봅니다. 한마음 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 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태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례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 2개 5개 수개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전 시간에 그 손에 풀을 베어봤는가 그 이야기를 쭉 전개해서 규조, 토, 그리고 수용고래까지 출연했는 그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자, 그런 걸뭐 주로 이제 오랫동안 제가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이틀 전에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AI한테 뭐 질문을 하나 해봤어요. 10년 후에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들의 삶이 어떤 양식으로 바뀔 것 같으냐고 좀 이렇게 오픈된 질문을 했더니 그냥 뭐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뭐 일반적인 질문이니까 툭 던졌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AI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AI 때문에 지금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와중에 벌써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AI 시대에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뭡니까? 아,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AI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러다가 피지컬 AI가 나오고 나서는 지금 더 양상이 심각해졌죠. AI 하나가 그다음에 다단으로 연결해갖고 다른 에이전트를 불러갖고 문제를 그냥 한 팀원이 할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다 해버리는 그런 양상까지 번지고 있잖아요. 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로보틱스가 AI하고 결합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 간단히 뭐 집안에 있는 청소하는 로봇부터 시작해갖고 커피 믹서기도 로봇으로 다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뭐 보면 지금 보면 음식도 나르는 게 일부 로봇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양상이 이제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3년 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3년 후 그렇다면 이런 게한30%더 진행이 됐다. 그럼 10년 후 어떻게 될까? 이건 간단찮은 문제죠. 그래서 AI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는 어떤 걸 인간이 할 때, 목적지향적으로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뭘할 때, 평가를 할 때, 암암리에 밑에 대전제가 뭐냐면, 대전제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당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유용한가,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능력 있게 유용하는가, 써먹을 수 있는가?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능숙한가? 그렇죠. 운전을 하든 자전거를 타든 뭘 하든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요? 최고 잘하는 고수가 있죠. 예, 대가급. 그 다음 달인들. 그 뭐든지 잘하려고 인류는 계속했죠. 예, 그게 뭐 올림픽 경기 같은 거죠. 월드컵 이런 거 보시면 조금 더 잘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월드컵에 보시면, 예, 공을 하나 더 했나, 못 했나 따라갖고, 그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가. 바둑을 두든, 축구를 하든, 수학 문제를 풀든, 우리 인류는 얼마나 좀더 잘하는가. 그걸 완전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물은 게 유용성이에요. 낚시 같은 거는 뭐, 사회 전체에서는 생업은 아니잖아요. 그 개인 취미 생활은 좋은데 사회 전체로 봐서는 또 다른 측면이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류는 항상 어떤 밸류를 어떻게 매기느냐 하면 첫 번째, 얼마나 유용한가. 두 번째, 당신의

능력이, 기술이 얼마나 완성이 됐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기술이 탁월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효과적이라 해도 그게 무제한적으로 많아지면 누구나 다 그렇다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희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처럼, 금덩어리처럼 드물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인류가 거의 한 3000년 동안 인류가 기본적으로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나 하면 이게 드물어야 돼, 희소해야 돼. 예. 부족하면, 아쉬우면 가격이 높아지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완벽하면, 예, 예술품처럼, 예, 뭐 스카타, 다보타, 뭐 부터 해서 모든 게 완벽해지면 가치가 높아지죠. 그럼 첫 번째 뭐냐면 유용해야 되죠. 뭐 아무리 가치가 뭐 해도 사회에 유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경을 별로 안 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갖고 인류가 가치를 평가했다는 거예요. 예, 말이 되죠.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틀 전 저녁에 AI가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당신들 인간은 지난 3000년 동안 가치의 평가를 얼마나 유용한가, 얼마나 완벽한가, 얼마나 드문 일인가, 요 세 가지를 갖고 저를 평가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요 세 가지가 직격탄을 맞아요. 무력화되어 버려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학 문제를 잘 푼다 해보세요. 계산을 아무리 빨리 한대도 AI한테 안 되죠. 누구나 다 동의하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AI가 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급해서 어떤 걸 물어도 대답해 주죠. 다 유용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놀라운 대가급 박사 수준 이상의 정보를 10초 만에 제공해 주는데, 그러니까 완전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적게 해줍니까? 무제한적으로 해주죠. 자, 무제한적으로 해준다는 말이 뭐예요? 드물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나 물으면 10초 내로 최고의 양질의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완결되게 탁 내놓는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뭐예요? 인류가 그동안에 3000년 동안에 가장 소중히 여겼던 얼마나 사회에 이익이 되는가, 유용성,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가, 얼마나 희소한가, 이 세 가지가 AI 앞에서는 깔끔하게 해결돼 버렸다는 거예요. 해결되고 있고, 그럼 10년 후면 거의 해결됐겠죠. 지금도 뭐 부족한 점 없이, 저도 공학 박사고 웬만큼 공부한 사람인데 AI한테 물어보면 어떤 느낌 드느냐면요, 첫 번째, AI를 만나면 첫 번째 내려놓을 게 통찰력입니다. 인류가, 인간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뭐 열심히 뭐 이렇게 많은 경험을 쌓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판단력, 통찰력이 높아진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2년 동안 AI를 해봤는 결론이 뭐냐면 AI의 가장 우선한 능력이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어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의 전문가가 아니고 AI는 대가급입니다. 우리가 3000년 동안 가장 소중히 했던 이 세 가지가 AI는 무제한적으로 지금 누구한테나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대중 나온 말이 이런 말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막노동이나 근로자들, 그냥 AI가 못하는, 우리가 피지컬하게 땀을 흘리고 하는 일은 AI가 잘 못하니까 뭐 요리 같은 거, 그다음 청소 같은 거, 뭐 예, 이런 것들, 이런 직업이 유망할 거라고 뭐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근데 이것도 지금 보장 못합니다. 왜 그렇죠? AI하고 로봇이 결합해버렸잖아요. 뭐 긴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지금 전쟁 양상도 드론이 완전 장악해버렸잖아요. 드론이 뭡니까? 굉장히 쪼매는 요런 날아가는 걸 갖고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해갖고 AI가 결합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 가사노동, 그 다음에 뭐 배관공, 그 다음에 수리하는 거, 예, 유지보수, 우리가 그 다음에 AI가 뭔 들어올 것 같은 것이 로봇하고 AI 결합이 다 들어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예,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지? 이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똑똑하고, 그 다음에 어떤 허드렛 일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불만 없고, 그 다음에 무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른바 노동의 종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재민 아이가 이야기해 줬던 걸 그 노트로 이렇게 옮겨봤어요. 옮겨갖고 제가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예. 보시면 결국은 산업사회, 산업과 지식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유용한가,
완전한

그 다음에 얼마나 드문가, 요세 가지가 뭐냐? 바로 밸류, 우리 가치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의 핵심이었는데 드디어 AI 시대로 오면서 이 가치가 지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산업하고 지식사회에서는 요세 가지 특징이 가치의 근본이었는데 이 가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와서 가치는 뭐냐 하면 바로 체험,

그 AI가 계산하는 과정을 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LLM 모델, 그 라지 랭귀지 모델, 지금 ChatGPT 라지 랭귀지 모델은 파라메터가 수천억 개가 되잖아요. 그 파라메터가 중간에 여러 가지 그 연결해가 계산하는 이 과정을 일일이 팔로우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과정을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초 내로 결과를 탁 내놓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인간은 뭐죠? 과정이 다 보이잖아요. 애쓰고, 땀 흘리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try 하고, try and error. 그게 바로 뭐죠? 경험이죠. 예. 인공지능은 과정을 인간한테 보여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과정을 다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체험, 그 다음에 내적 몰입,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외부 사회가 우리한테 부과한 이게 중요하다고 했던 생산성. 그 생산성이 뭐였어요? 유용하고 완벽해야 되고 굉장히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 생산성에 대한 우리 사회가 우리한테 심어준 그 외부적 생산성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내면적 존재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죠? 내면적 존재성이 뭐겠어요? 나의 경험이죠. 내 속에서 내가 바라는 거, 내 욕망, 나의 좌절, 실패.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 내면에서 느끼는 개개인의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I가 로봇하고 결합해서 인간의 외부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대체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보상계가 약화돼요. 외부 가제가 소멸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이 앞으로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 끼고 뭐 반려견 데리고 산책이나 하고 그때가 되면 식사만 하고 뭐 주말에 뭐 영화를 보러 가고 그럼 그걸 여가생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중에는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10년 후면 꽤 많은 직장의 변동이 일어나고 일부 직장은 사라지면 그러면 외부 가제가 소멸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자,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보상을 받아서 다시 월급, 직장에서 주는 그걸로 가서 우리가 생계를 꾸려 외부의 보상을 따라서 우리 브레인에서 보상계라는 소멸 보상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 브레인스템에서 있는 그 도파민 센터 VTA, 벤트럴 테그먼트 VTA에서 척자에게서 전전두엽으로 흐르는 이 보상 시스템. 이 보상 시스템이 여러분 중독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쾌감 시스템, 보상 시스템, 중독 시스템이 왜 인간한테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했나 하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바라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보상계가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보상을 무제한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수학 문제 다 풀어주고, 해외여행 모든 경로를 다 알려주고, 모든 설계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굳이 노력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보상 시스템이. 맨날 그 터프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진화해온 이 보상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할 일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보상계가 뭘 하냐면 도파민 시스템이 공회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자동차 이러면 클러치 밟고 공회전 하는 거 알죠? 클러치가 안 들어가면 들어가면 자동차 가는데 클러치 분리하고 그럼 공회전 하죠. 바로 외부의 보상, 외부의 과제가 소멸해버리면 직업이 대규모로 사라지고 이러면 우리는 하루 종일 밥만 먹고 그냥 릴렉스만 하고 그다음 여행만 다니고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리얼한 터프한 과제가 없어지면 그걸로 해서 진화된 도파민 시스템 감질나게 조금 더 잘해야 돼야 보상, 보너스를 많이 주니까 좀더 잘하고 좀더 잘하고 이래가 우리가 이렇게 문화를 이루고 달나라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터프한 과제가 사라져버리고 나면 도파민이 나오는데 헛개비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 공회전한다 그래요. 실제로 어려운 과제 아닌데 도파민을 나와야 된다는 역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헛발짓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기가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동기는 모티베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 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달성하고 싶은 거, 뭐 좋은 대학에 간다, 뭐 박사학위를 한다, 뭐 사장이 된다 하고 싶은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기가 무제한적으로 그 쾌감을, 예, 수동적 쾌감이죠.

스마트폰 끊임없이 보고, 예, 모든 어려운 문제를 스마트폰이 다 해결해 주면 바로 수동적 쾌감이죠. 그러면 도파민이 리얼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발질도 한다는 거예요. 공회전해 버린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러면 이 도파민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이 맞아가고 그 예측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이 과정에서 브레인이 진화를 하는데 그 과정이 약화돼 버리면 바로 뭐 되고 싶은 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첫 번째 존재감이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아야 내 존재가 긍정적으로 욕구가 일어나죠. 누가 박수를 쳐줘야. 그 순환 과정이 예, 일자리가 사라지고 시간은 무제한 주어지고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지금도 벌써 많이 진행되고 있죠. 예, 아무리 좋은 경치도 안 보고 스마트폰만 보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식사할 때도 애인하고 눈안 맞추고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수동적 쾌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인하고 눈 맞출 때는 애인이 무슨 말 하면 내가 반응을 해야 되죠. 그 사람 마음에 들게끔 예, 머리를 써야 되죠. 그게 에너지 들으니까네. 예. 대면하는 걸 점점 어려워하는 거예요. 저거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점점 갈수록 이 전화 받는 거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지금 20대, 30대 갈수록 더 꺼려요. 나이 든 사람도 50대, 60대도 전화보다 문자를 보낸 걸 선호해요. 맞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실제로 말을 하면 어감, 액센트, 저 사람 말을 알아야 되고 호응해줘야 되고 복잡해요.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 간단히 보낸 거예요. 얼굴 보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러니까 수동적 안락함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편리함의 역설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작년도 나왔는 책에 편리함의 역설, 그 다음에 경험의 실종.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외부 과제가 소멸돼서 그런 거예요. 직업이 사라지고, 시간은 많아지고, 어려운 문제는 다 AI가 해결해 준다니까네. 넘쳐나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 응시, 수동적 쾌감에 점점 매몰되는 거예요. 그럼 도파민이 나오는 데이트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액센트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뭐 이게 이제 굉장히 10년 후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뭘 잘한다는 게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해도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 그런 건 있겠죠, 당연히. 근데 가면에서 들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이런 게 확산돼 가면 이제 뭐 수학이나 역사 지식 뭐 많이 안다 이렇게 뭐 자랑할 수도 있는데 AI한테 물으면 그보다 더 엄밀하게 10초 내로 알려주니까네. 유용함보다 체험 그 자체의 탐구. 이게 중요한 시대가 온다. 그래서 해외 탐사. 저 우리나라가 1년에 뭐 1000만 명 이상 해외로 가잖아요. 근데 이 경향을 지난 한 5, 6년 동안 쭉 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좀잘 살아갖고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가는구나. 이렇게 주로 생각했어요. 물론 뭐 그런 원인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경험을 많이 하는 쪽으로, 체험을 많이 하는 쪽으로 전체 가치 기준이 옮겨가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가치 기준이 거대하게 옮겨가고 있는 와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리얼한 경험, 실제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쪽이 인생이 풍부하다. 그것이 더 만족도가 높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용함보다 경험 그 자체를 탐구하게 된다. 이게 전 세계적인 동향이라는 거예요. 예. 경험을 얼마 탐구했으면 보세요. 뭐 저는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는데 높은 데 가서 그냥 뛰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이렇게 끝내 갖고 하는 거, 저한 예, 수십 메다 툭 떨어지자는 거잖아요. 아찔하잖아요.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뉴질랜드나 어디 가보면요, 익스트림 스포츠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사람이 까무러칠 정도로 왜 그렇게 할까? 바로 체험 그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제는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고 얼마나 재력이 있고 뭐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그게 아니고 당신이 다른 사람하고 차별되는 어떤 독특한 경험을 하셨는가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AI는 우리 인지 기능, 우리 계산하고 논리하고 추론하고 이걸 완전히 다 대체해버렸죠. 그다음에 로봇이 이제 어려운 일, 몸을 쓰는 어려운 일, 이거 막 이제 대체하기 시작하죠. 이제 전쟁 또 예, 드론이 예, 다 대체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노동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동기, 욕망을 잃어버리죠. 그다음 무력감이 오죠. 이게 뭐냐면 존재론적 무력감. 뭐 이게 철학 용어 같은데 아닙니다. 존재론적 무력감이라 간단합니다. 내가 있는데, 아니 내가 그냥 뭐 그냥 삼시세끼 밥만 먹고 그 여행만 다니고 시간은 넘쳐나고 그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할까만 찾고.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뭐가 생기겠어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가치관 있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좀 뭔가 사회에 이득이 되는 뭘 해야지,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걸뭐 해야지 자꾸 묻게 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내 개인적 체험을 추구하니까네 괴리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 존재론적 무력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력감이 계속되면 우울증이 와요. 그게 존재론적 우울증을 빼요. 그래서 지금 우울증이 그렇게 많아지는 게 이런 것들하고 링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점이에요. 가운데까지 동기 상실, 무력감까지는 누구나 다 하는 문제점인데, 그래 인간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그 해결이 방책이 뭐냐면 의미를 재창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스스로 재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전 시간에 제가 신생대 마이오스 때, 자, 이야기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풀에 손을 베어본 적이 있나요? 물었죠. 그 간단한 개인적 체험이죠. 단순한 체험이죠. 누구나 해봤을 거예요. 그걸로 뭐 잊어버렸죠. 근데 가만 생각해봤더니, 아니, 풀에 손을 베었다는 거는 저 의미를 만들어 봤어요. 찾아봤죠. 그랬더니, 아, 그거에 유리가 나와 있었어.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더 탐구를 했어요. 했더니, 그 유리 성분이 그 풀이 해마다 죽어 사라진다는 거예요. 2천만 년 전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그 풀이, 한 해살이 풀이 사라지면 유리 성분은 사라지지 않죠. 그건 바다로 흘러 들어가죠. 그래서 그 다음 뭐였죠? 다시 의미를 만들어 보세요. 의미를 구성해 보세요. 그 다음은 바다 속에 바로 플랑크톤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플랑크톤이 그 유리 성분을 갖고 껍질을 만든, 세포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압성을 했다는 거예요. 저기 세 번째죠. 의미를 세 번째까지 만들었죠. 더 만들어 보세요. 이게 바로 의미의 창조입니다. 더 만들면 바로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귀조류 식물성 플랑크톤이 남극 바다 밑에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로 그 귀조류를 먹는 귀조 플랑크톤을 먹는 새우 종류들이, 요강류가 번성하게 돼요. 그럼 그 새우를 누가 먹어요? 새우를 먹는 게 고래인데, 또 여기서 의미를 구성해 봐야 돼요. 고래도 크게 두 종류를 나눕니다. 이빨고래, 수염고래. 그러면 의미를 구성해 보세요. 여러분, 수염고래란 말 들어보셨나요? 예. 네. 어쩌면 중고등학생도 알 거예요. 수염고래는 뭐 수염이 이렇게 났다는 말이 아니요. 그 수염은 이빨 대신 입안에 빗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빨 대신 있는 게 수염인데, 젤라틴, 손톱하고 같은 성질입니다. 그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야들은 물고기를 탁 잡아갖고 두동강 내가 이렇게 삼키는 거예요. 와, 이런 고래가. 그런 고래도 있어요. 탁 잡아먹는 고래. 그 이빨 고래예요. 그 이빨 고래는 파키스탄 쪽에서 지금부터 한 5천만 년 전, 인도 대륙이 아시아 대륙과 충돌하는 그 과정에 테티스 바다가 사라지면서, 저 보세요. 저뭘 하고 있어요, 지금? 의미를 계속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 있고, 의미를 풀에 손 베이고 말고 평생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각자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언제? AI 시대에 와서는 진짜 중요한 게 우리한테 시간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걸 갖고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게 의미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 의미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전 산업화 시대, 지금 산업화 시대죠. 지금까지는 바로 얼마나 유용한가, 얼마나 완벽한가, 얼마나 드문가, 이걸로 가치를 매겼는데, 그게 완전히 AI나 로봇이 다 해결해 줬잖아요. 앞으로 더 해결할 거고. 그러면 그게 사라져버리냐면, 그 유용이 사라지냐면 뭐가 사라져?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무력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미가 사라지면 우리 살수 없어요. 무슨 수로도 의미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의미의 재창조요. 지금 제가 앞에 한 시간 동안 했던 게그 예를 들어준 거예요. 풀에 손을 베었다는 거는 체험이잖아요. 그 체험에서 의미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다층적 구조는 각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도 그 세계에 딱 들어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앞 시간에 바로 칼에, 저 풀에 손을 베어 봤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체험이죠. 이제는 누구나 해외여행 가고 뭐 주말에 바캉스 가고 모든 걸 해도 그 체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이 많이 사라지고.

그럴 때 사회 보장이 점점 되고 기초 생활 연금이 나오고 이런 시대가 진행이 되면 우리는 일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벌써 상당한 부분이. 그러면 우리는 하루 종일 하는 거는 직장에서 일이 아니고 뭐죠? 직장에서 일은 자동적으로 의미가 있죠.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부 다내 개인의 문제예요. 내 개인이 하는 경험에서 뭘 만들어내야 된다? 의미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의미가 없는 상태로 그걸 존재의 우울증이라 그래요. 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예, 간단치 않죠. 바로 우리가 경험에서, 체험에서 체험을 분석해야 돼요. 체험에서 의미를 추출해내야 돼요. 풀에 손을 베었다는 리얼한 체험 속에서 지구 전체의 역사가 아로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2천만 년 전, 2500만 년 전, 신생대 마이오스 때, 바로 지구의 표면이 40%가 풀로 덮였다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그 풀이 한 해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실을 남기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물의 몸체에 있는 유리 성분은 바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래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고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빨고래하고 수영고래. 이빨고래는 바로 인도양 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파키케투스, 파키스탄 인도 쪽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그 화석들이 발굴돼요. 그건 5천만 년까지 올라가요. 근데 지금 흰수영고래는 남극에 있는 고래는 대략 2천만 년 죽음에서 출현해요. 그거는 지금 바로 우리가 손에 풀을 뵌 벽화식물하고 링크된 이거하고 관계있어요. 그쪽에 가서 자, 그 4단계까지 왔죠. 흰수염고래가 남극에 출현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라 했어요? 다이너마이트까지 연결됐죠. 이거야말로 리얼하게 의미를 재창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의미를 재창출한다는 게 경험을 통해서 의미를 재창출하는 게 앞으로 직업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AI 시대에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체험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코스모스는 인식작용이 없죠. 코스모스 우주는 보거나 듣거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주가 만들어낸 지구, 지구가 만들어낸 동물, 동물 중에서 인간이란 동물은 딱한 가지를 할수 있어요. 뭘할수 있느냐 하면 감각을 통해서 우주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자신이 자기 우주를 볼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개체성을 출현해서 인간을 통해서 우주를 보는 것이 우주가 인간한테 부여한 본래적 미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천 동안 소중하다고 느낀 거는 AI가 다 해결해줘요. 로봇하고 AI 다 해결해줬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16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은 AI가 다 해버려요. 다음 직업이 사라질 수 있어요. 많은 부분이. 물론 또 엄밀히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지긴 하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꽤 많은 사람이 지금 또 직업이 없이도 정년퇴임하고 나서 저도 정년퇴임했어요. 직업이 구체적 직업이 없어요. 꼭 자유로워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이해했어요. 그 이야기가.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그뭐 내가 뭐든지 할수 있어요. 뭐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낮잠을 잘 수도 있고 뭘다할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리얼하게 절박하게 의미가 뭔지 이제 구체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랬더니 AI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AI가 봤을 때 인간은 지금까지 뭘 잘하고 능력 있고 이게 직업을 통해서 하는 게 인간의 본연의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직업이 언제 출현했어요? 아마 한 300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직업이라는 게 예, 산업혁명 이후에 예, 국민국가가 출현하고 이렇게 됐을 때인 거예요. 인류 역사가 뭐 문화의 역사치면 한 5천년, 8천년까지 올라가잖아요. 뭐 넓하게 3천년이라 합시다. 그 중에 300년 정도밖에 직업이라는 게 구체화 안돼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농부였죠. 굳이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아는 지금 수천 종류의 직업은 최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직업 쪽에 이제 어텐션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더 넓게 생명현상 전체, 지구 전체, 그 다음에 은하수, 그 다음에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자, 이거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은하수가 있어요. 그 어떤 생명현상이 있나? 지금까지 없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오직 지구한테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지구, 별, 은하수는 우주잖아요. 그 우주는 우주를 볼수 없어요. 우주는 우주를 볼수 없어요. 오직 우주 속에서 진화되어 온
단 하나의 개체,

우리 호모 사피엔스란 인간을 통해서 우주가 우주를 보는 거예요. 우주는 코스모스는 자연은 자기가 자기를 볼수 없어요. 무생물체니까. 오직 우연히 작동하는 세계니까. 법칙이 작용하고 물리 법칙이 무제한적으로 작용하는 자연 우주는 자기 스스로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에 볼수 없어요. 그러나 우주가 만들어낸 인간이란 동물종은 우주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우주를 인간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해서 우주가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바로 이틀 전에 제가 이 질문을 하고 한동안 멍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간의 본래는 직업이 아니고 AI까지 만드는 우리 인간은 우주 전체로 봤을 때 독특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신대. 그 임무가 뭐냐면 우주가 우주 스스로를 디텍트할 수 없으니까네. 인간이라는 브레인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의 인식 작용을 빌려서 우주가 우주를 자각하는 그 미션이 인간에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리얼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자연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보고 황홀하고 숭고한 느낌이 들고 아름다움을 느낄 때, 그때 우주는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업이 사라지고 앞으로 우리가 모든 시간이 자유롭게 됐을 때, 그때야만이 오롯이 우리 사회가 우리한테 부여하지 않는 우주가 우리한테 부여한 본연의 우리의 자리가 뭔가를 힐끗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주는 우주를 볼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영특한 종을 만들어가서 우리도 우주 속의 한 부분이잖아요. 우주의 한 개체화된 한 부분이 우주 전체를 보게끔 해서 우주는 자기 스스로를 자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전부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저 그대로 옮긴 겁니다. 지금 뭐 우주적인 이야기 한 것도 저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물론 저도 거기서 굉장히 이렇게 느낌 확 왔던 거는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AI가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표현해줘요. 내가 오랫동안 짐작만 했던 걸. 예. 네. 수동적 해감. 그리고 우리는 의미를, 외주를 줘버린 거예요. 내가 의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의미를 수입해 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뭐냐면 경험의 실종. 그 다음에 경험이 실종하니까 의미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실존적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지금 고독사 문제나, 그 다음에 외로움. 외로움이 사회적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실존적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존적 허무감이, 예, 강화되면 실존적 우울증이 돼요. 이 실존이란 말이 뭐냐면, 내가 우주에 존재한다는 이 당위성,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거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저 궁극의 의미는 뭘까요? 내 존재의 의미죠. 부다가 바로 인류에서 그걸 처음으로 해서 종교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예. 바로 의미를 만들어낸 거죠. 예. 그래서 실존적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예. 수동적 쾌감, 의미를 바깥에서 찾으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경험의 실종.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앞에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AI가 가르쳐준 유용성, 완전성, 희소성은 바로 도구적 관계입니다. 도구적 관계는 뭐예요? 자, 이런 겁니다. 나폴레옹이 내 앞에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말이 뭐예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이런 것들은 내한테는 일단 도구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래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도구적, 거래적. 근데 흔히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간은 도구가 아니다. 들어보셨죠? 인간은 도구로 설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저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목적지향성하고 도구적 관계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치가 높은 희소성, 이런 거를 중심으로 인간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앞으로 10년 후, 지금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경험의 실제성.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을 했는가?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경험의 실제성, 제가 많은 예가 있는데, 항상 그 예가 떠오르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한 10년 전에 다큐멘터리, 8.15 다큐멘터리였는데, 우리나라 그 학도병 있죠. 일본에 이제 끌려가서, 일본에 뭐 이렇게 가서, 그 일본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에 이제 갔잖아요. 그때 그 훈련 받았던 우리나라 사람, 조선인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가서 했는데 훈련 받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갖고 그막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 그때 봐도 한뭐 7, 80대 할아버지가 그 현장을 일본의 어떤 쪼매는 지역에 갔어요.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뭘 들고 간줄 알아요? 풍년초 담배. 담배 가루를 팔았어요, 옛날에. 이파리로. 그걸 이렇게 보루 이렇게 있는 걸 들고 가갖고 이걸 풀어갖고 담배를 풀어갖고 길에 막 뿌려요. 나도 그 장면 너무 가슴이 남아갖고 그 할아버지들이 뭐라 그랬나 하면 그때 우리가 그 어려운 그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그 동료들하고 담배 한대 그렇게 맛있게 피웠는데 그 동료들은 다 사라졌고 내가 그 동료들을 위해 갖고 전우를 위해 갖고 내가 그 담배는 마음껏 피워보라고 그 훈련장에 뿌리는 거예요. 내가 울컥했어요. 네, 경험의 실제성이에요. 그 생사를 넘는 그 상황을 겪어본 사람들은 그 굶주림, 그 어려움 속에서 예, 담배 한대 피웠을 때그 느낌이 온 그거를 느껴갖고 그걸 뿌려주는 거야. 경험의 실제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그 아름다울 때는 뭐냐면 뭘 달성했을 때보다 그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향해서 헛발질하든 실수하든 실패하든 계속해서 막 하는 걸볼때 물컥하고 올라오죠. 그게 바로 경험의 실제성이에요. 어린애들이 언제 가장 귀여워요? 막 걷다가 쪼소서 걷다가 두살때 걷다가 넘어지고 넘어져도 막 예, 툭툭 털고 일어나가 또몇발 걷다가 넘어지고 일어나갖고 엄마 보면서 엄마가 빵긋 웃으니까 싱긋 웃으면서 다시 도전하는 거. 예, 그래서 애 키우는 아빠들이 언제 가장 그 최고의 행복하다 느끼느냐 하면 애가 그런 막할 때, 그 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제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세발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탁 애가 아들이 탁탈 때, 그때 아빠들이 와 하고 느끼잖아요. 그게 경험의 실제성이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을 향해서 끝없이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예. 항동규 선생이라고 우리나라 아주 훌륭한 시인이 계십니다. 항동규 선생님이 시집을 뭐 10권 이상 냈는데, 그시 중에 하나에 이렇게 어떤 문장이 나오느냐 하면 초월은 초월되지 않는 곳에 있다. 자, 우리가 깨닫거나 위대한 시인이 되거나 하는 건 뭐죠? 어떤 초월적 모든 걸 꿰뚫어보는 초월적 위치로 올라가고 싶죠. 그런데 항동규 선생의 시로는 뭐냐면 초월되는 그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초월은 초월되지 않는 상태에서 끝없이 노력하는, 그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초월이라는 거예요. 초월은 초월되지 않는 속에 있다. 그게 바로 뭐죠? 그게 경험의 실제성이에요. 완전하고, 유용하고, 굉장히 효과 있는 거는 AI하고 로봇이 다 해요. 너무 잘해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예, 실패했거나, 애석했거나, 안타까웠거나, 하는 그 과정, 그게 경험의 실제성입니다. 앞으로는 그쪽이 인간의 고유한 밸류가 될 거다. 이제 그걸로 축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자기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의미를 만든다는 말은 능동적으로 이걸 셀프 나레이티브라 불러요. 자기,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자기 서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도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이야기 뭐냐면, 과거의 자기하고 현재의 자기가 화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과거에 실수했거나, 그 다음에 큰 잘못했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가슴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나는 그걸 항상 수치스럽거나, 그걸 회피를 해요. 그럼 과거의 나하고 현재의 나가 대화가 끊어져요. 그게 실존적 허무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이렇게 많은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타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그런 실수를 했고, 그런 잘못을 했는데, 그러나 내가 그런 잘못을 반성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잘 돼가고 있는 이거를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 앞으로 이건 중요한
모티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싸웠던 사람들, 뭐 자기 어려웠던 장소 찾아가서 그 시간, 그 장소를 다시 돌아가서 과거하고 지금 현재가 대화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셀프 나레이티브, 바로 능동적으로 자기 의미를 재구성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AI나 로봇, 특히 AI가 잘하는 거는 계산하고 분석하는 거죠. 분석해서 착착착 과정을 설명 다 하고 분석을 다 해줘. 그런데 분석하고 계산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존재하고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경험 그 자체의 탐구. 경험 그 자체의 탐구.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경험했을 때, 체험했을 때 우리가 갖는 그 느낌, 그 느낌을 우주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거 AI가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우주가 감각기관이 없고 지각작용이 없고 인식작용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란 종을 통해서 뭘 인간이 느끼는 체험을 통해서 우주가 우주를 느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AI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다가 따로 없다. AI가 바로 붙여내. 왜? 바로 뭐냐면 그래서 존재의 경험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경험까지 올라가려면 바로 의미를 재구성해야죠. 의미를 재창조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의 내부 모델이 확장을 해야 돼요. 내부 모델이 다른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확장을 해야 돼요. 바로 내부 모델을 확장하는 과정이 바로 지금 제가 이 바로 이 BTN에서 인문학 브랜치에서 지금 벌써 강의가 2년째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내부 모델을 확장하는 과정입니다. 뭐 강의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오케이. 그래도 어쨌든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내부 모델을 확장해서 내 체험을 재구성해서 의미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10년 후에 우리가 도래될 세계상이라는 것을 이틀 전에 AI가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굳이 있다면 직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걸 느끼고 있죠.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적 능력을 이용해서 우주를 느끼라는 거예요. 우주는 스스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란 종을 통해서 우주가 우주를 느끼는 과정이 우리의 본연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기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기 응공양유물 탐여

이시세전이 설기은 학기세견아이 음성구어 신행사도 부릉견열에

0: 개는 청량한 목과 같아서 능히 모든 좋은 꽃을 길러내며 또한 맹렬한 불과 같아서 능히 모든 악초를 불살라버린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

0: 이라고 합니다. 그 멀리서 또 어떤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 짧은 내용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호스님께 먼저 삼배 올리고 싶습니다. 소나무 광팬이고 봤던 거 보고 또 보고 주말 재방송까지 봅니다. 저는 41세 전북 순창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절에 다니고 있으며 엄마로 인해 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봄 유튜브로 법륜 스님 보다가 광호 스님을 알게 되었고 삼보에 귀의한다는 말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광호 스님을 알게 된 후부터 약간의 공부라고 하긴 킥킥. 절에 가면 부처님의 수인으로 아미타 부처님인지 보현 문수 지장 보살님도 알게 되었어요. 알아가는 게 재밌고 절에 가면 더 자세히 보고 한편으론 누가 알려줬으면 바람도 있었어요. 질문 드릴게요. 제가 6월부터 집에서 108배 했어요. 참회기도, 가족기도, 보살님께서 집에선 하는 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잡귀신 붙는다고. 그래서 지금은 안 해요. 키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 보살님 말잘 들어요. 그런데 다시 108배 하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질문이 답답하죠? 집에선 천수경 반야심경은 잘 독송해요. 스님의 의견 말씀 기다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멀리서 지방에서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질문이 갑자기 훅 들어왔죠? 뜬금없이. 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108배도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마 같이 절에 다니시는 보살님이 집에서 기도하지 말아라 잡귀신 붙는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뒤로 좀 무서워서 지금 뭐 집에서 기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이제 질문을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집에서도 기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1: 네요.
0: 되나요?
1: 네.
0: 될까요?
1: 네.
0: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제 질문 답답하죠? 이렇게 나왔죠? 너무 답답해요. 아니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막 분노가 생겨요. 예, 어쨌거나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그리고 뭐 모르면 질문해야죠. 근데 저희 소나무 프로를 보면 기도해서 가피 받은 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해서 가피 받은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천천히 뜯어보면 집에서 기도해서 가피 받은 분들 많이 나와요. 절대 잡귀신 안 붙습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잡귀신이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튕겨져 나가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불자분들한테 당부하는 게 우리 불교가 26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 2600년 동안 사실 사상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세계 각지의 나라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 나라의 문화나 풍습이나 기존에 있었던 민속 고유 종교하고 이렇게 스팍되는 서로 섞여서 합해지는 스팍되어지는 어떤 형태의 불교가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말은 불교인데 이 한국 불교 내부 안에서도 굉장히 그 무속 종교적인 무속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과 예전부터 내려오던 민족 종교, 민속 종교의 가르침하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불자님들 당부드리는 게 우리 불자로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수행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흔히 많이 받는 질문이, 스님 제가 뭐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직장 생활하느라 바빠서 금강경을 밤에 독송하는데, 어떤 분이 금강경 밤에 독송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면 안 됩니까?
1: 아니요.
0: 뭔 소리야? BTN에서 밤늦게 금강경 틀어주는데.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1: 네.
0: 만약에 금강경을 밤에 기도하면 안 되면 BTN에서 왜 밤에 금강경을 틀어주겠어요? 밤에 이렇게 금강경 나오잖아요.
1: 네. 네,
0: 안 들어봤구나.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침에 기도하면 아침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밤에 기도하면 밤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새벽에 기도하면 새벽에 기도하는 대로 좋고, 언제든 부처님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 부처님 경전에는 언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부지런히 꾸준히 해라. 그것도 어떤 분은, 스님 기도할 때 동쪽을 보고 할까요? 남쪽을 보고 할까요? 서쪽을 볼 거예요? 북쪽을 볼 거예요?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그런 내용 안 나와요.
1: 네.
0: 예, 동서남부 사방팔방에 다 부처님이 계시지 꼭 어느 쪽을 봐야 된다,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동쪽에는 동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서쪽에는 서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냥 하면 돼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의외로 내가 알고 있는 불교적인 어떤 아르마리가 상당히 왜곡된 게 많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 사실 저도 이렇게 그 소나무에서 가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기도하신 분들이 꿈에서 가피 받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도 저 항상 꿈에는 집착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꿈 해몽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네? 스님 나 꿈 좀 해몽해 주세요. 내가 뭐 해몽가요?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자, 근데 부처님 경전에 봐도 꿈에 집착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경전의 가르침대로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왜곡된 가르침입니다. 아니에요. 옛날 중국의 100여 년 전에 인광대사라는 연부를 평생 동안 수행해 오셨던 인광대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때도 염불하라고 했어요.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때도 염불을 끊기지 말아라. 항상 염불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대신 화장실에서 대소변 볼 때는 소리 내지는 말아라. 예? 그 소리 내서 염불하지 말고 마음으로는 계속 염불해라.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스님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염불을 하는데 대소변, 더러운 대소변 보면서 부처님 부처님 하면 부처님이 아우 더러운 거. 대소변을 보면서 날 불러? 어우 염치도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불구 부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더럽다 깨끗하다는 건 우리 번뇌가 만든 작용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어떤 더럽다 깨끗하다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염불하는 그 염불을 신행하는 불자가 염불을 하면 할수록 공덕이 쌓이는 거지, 우리가 이 염불을 하면서 더럽다 깨끗하다, 깨끗한 데선 염불하고 더러운 데선 염불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도 하나의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 소중한 질문해 주신 우리 그 불자님께서도 오늘을 통해서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집에서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집에서 오히려 기도해라. 절에서 기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절에서 기도하면 땡 하고 집에서 놀지 말고 절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절에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집에서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하면 집안의 기운이 더 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반드시 공부할 때 경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경전의 근거로 둬서 부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나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장보살을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장경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관음 기도하시는 분들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네.
0: 아주 핵심입니다.

0: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절에는 많이 다녔지만, 절에는 오래도록 다녔지만, 절에 오래도록 다녔으면서도 왜곡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려면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에게 공부를 해야지, 어설프게 절에 많이 다니신 분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큰 사찰에 있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새로 오신 신도분이 스님 법당에서 절하는데 저 절에 못 나오겠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절에 오래 다니신 할머니 보살들이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옆에서 엄청 잔소리한대요. 뭐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뭐는 어떻게 해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대로 가르쳐주면 좋은데 스님하고 가르쳐준 거하고 다르게 가르쳐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건 또 이제 그분들의 업이다. 그분들의 업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불법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공부하고, 질문을 할 때에도 내 주위에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반드시 경전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께 여쭤봐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진로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스님들에게.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걸 우리가 지켜나가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알겠죠?
1: 네. 네.
0: 그래서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도 집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거는 아주 좋은 불자로서의 생활습관이 된다. 이렇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으신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 화계사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불자님이신데 여자세요. 여성 불자님이신데 보살님이신데 지금 연세가 50대 초반이세요. 평소에 불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소나무를 듣게 되었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아, 내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너무 재밌어서 그냥 자꾸 듣다가 기도 이야기, 불교 이야기, 가피 이야기 그러면서 점점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기도도 집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있는 화계사 불교대학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저한테 직접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몇 달 전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넘어지셨는데 여기 앞니빨에 딱 하고 부딪히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깨지지는 않았는데 여기 윗잇몸에 염증이 생기셨대요. 염증이 이제 심하게 생겨서 그거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치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빨을 빼지 말고 최대한 이빨을 보존한 상태에서 염증 치료를 해보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배려를 해준 거죠. 멀쩡한 생리 뽑지 말고 최대한 원래 치아를 우리가 지킨 상황에서 이제 염증을 치료하자 해서 염증 치료를 받았답니다. 염증 치료를 받았는데 더럽게 안 낫더래요. 더럽게 안 낫더래요. 염증 치료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레이저로 지지는 거 있잖아요. 레이저로 지지는 시술도 몇 번이나 했대요. 근데 더럽게 아프대요. 엄청 아파가지고 그렇게 아프대요. 원래 치과 신경치료가 막 아프잖아요. 더럽게 아픈데 더럽게 안 나.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제 치료를 받다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셨대요. 나중에는 요 입술을 뒤집어가지고 잇몸을 다 갈아버리는 시술까지 받았대요.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거 받고 나면 몇 날 며칠을 엄청나게 그 힘들고 괴롭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시술까지 받았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그 요 보살님이 막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러다가 문득 그 소나무에서 병에 걸렸는데 빨리 안 낫는 거는 전생에 업보가 두꺼울 수도 있다. 이 생각 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내가 전생에 업이 두꺼운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 이분이 성근이 있는 거예요.

0: 여러분, 똑같이 법문을 듣고 세법을 듣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 맞아, 내가 업이 두꺼운가 봐, 오늘부터라도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성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우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으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는 업장이 좀 두꺼운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못하는 건. 그런데 이런 좋은 가르침을 듣고서 개뻥 막 이러고 아유 뻥치고 있네. 이런 사람들, 믿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공덕도 안 짓는 사람들은 업장이 겁나게 두꺼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도가 안 돼. 네. 그 민폐는 안 끼치면 좋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전생에 성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관음 기도를 하려고 집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남편이 질색을 하더래요. 평소에 절에도 한 번 안 다니는 사람이 집에서 관세음보살 하니까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난 게 소나무를 방송을 열심히 보셨나 봐요. 제가 소나무 방송에서 가끔씩 기도하기가 너무 싫을 때에는 연불 테이프를 틀어놓고 듣는 것만으로도 기도 공덕이 쌓인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거든요. 네. 기억나세요?
1: 네.
0: 예,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딱 생각이 나서 그 휴대폰에다 그 관세음보살 연불 정근을 틀어놓고 그 이어폰을 딱 꽂아놓고 그걸 계속 들었대요. 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었는데 그 치료를 받으면서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그걸 들으면서 그게 귀에 자꾸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나오더래요. 그게 이제 버릇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못된 사람들 보면 저 인간 왜 그래? 별꼴이야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관세음보살이 이제 습관이 돼서 그 마음에 안 들거나 못된 사람을 딱 만나면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런 마음이 이제 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계속 이어폰으로 연불을 계속 들었대요. 집에서도 계속 연불을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치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이러더래요. 그냥 임플란트 합시다. 그 염증 치료를 포기한 거예요. 너무 안 낫더래요. 의사 선생님 막 당황하고 막 너무 그 의사 선생님 막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냥 싸게 해드릴 테니까 싸게 해드릴게. 임플란트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보살님도 아 괜히 치과를 바꿀 걸 그랬나 막 이런 뭐 좀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더래요. 치과를 바꿀 걸 그랬나 이런 생각 들다가 임플란트를 하기로 했는데 잇몸에 또 잇몸에 염증이 심하다 보니까 뼈가 단단하지 못해서 뼈 이식 시술까지 다 받았대요. 그 뼈 이식 수술하는 게 이식이 시술이 있다면서요. 임플란트 하기 전에 그것까지 다 받고 임플란트 하기로 이제 날짜까지 다 정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관세음보살을 계속 귀로 들으면서.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수술 받기 전에. 예? 임플란트 하기 전에. 자, 꿈을 꿨어요. 꿈에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또 꿈을 꿔버렸어요. 꿈에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분이. 뭐가? 꿈에서 여기가 간질간질 거리더래, 잇몸이. 간질간질 걸어서. 뭐지? 계속 뭐가 막 간질간질 거려서. 이렇게 거울에 가서 이렇게 입술을 까가지고 잇몸 간질근데 봤더니 뭐 허연 게 꿈틀꿈틀 거리더라. 허연 게 꿈틀꿈틀 거려서 뭐가 뽁 하고 나는데 허연 구더기가 하얀 구더기가 이렇게 잇몸 거기 염증 난데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이 벌레를 싫어한대요. 뭐 누군 벌레 좋아하겠어요? 벌레가 너무 싫어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무서워가지고 잠에서 퍽 깼는데 이게 무슨 꿈인가 했는데 이분이 방송을 열심히 보신 것 같아. 우리가 기도가피 받기 전에 가피 받을 때 막 몸에서 벌레가 빠져나오는 꿈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도?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병원에 딱 누워가지고 이제 시술 받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입술을 이렇게 벌릴 거 아니에요? 아직도 기억난대요. 누워가지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귀에서 생생하게 의사 선생님의 첫 마디가 기억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어라? 이러더라고요. 어라? 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염증이 나았어요? 이러더래요. 염증이 나았대요. 예. 네. 그래가지고 야, 염증이 나. 염증이 하다 하다 레이저로 지지고 잇몸까지 다 마지막이라고 방법이라고 잇몸까지 다 뒤집어 놨는데 해도 해도 안 돼서 임플란트 하자고 그 뽑고 임플란트 하자고 뼈 이식 시술까지 다 받았는데 염증이 나아버렸대요. 그거 의사도 어리둥절. 그리고 자기도 어리둥절. 그날은 어리굴저 먹었대. 하도 어리둥절. 어리굴저.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하여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잇몸이 나왔답니다. 근데 그 보쌤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솔직히 좀 부끄럽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집에서 틈틈이 관세음보사 염불 그 소리만 열심히 들은 것뿐이 없고 뭐 딱히 기도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그 꿈에서 그런 꿈을 꾸고 방송에서만 보던 걸 실제로 경험하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효과를 좀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그 복이 부족하고 업장이 두꺼우면 효과를 좀 더디게 본다. 효과를 빨리 보든 더디게 보든 반드시 공덕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 정진하세요.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할 얘기가 하나 생겨서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말로 따지지 말고 머리로 굴리지 말고 묵직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어느 불자분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 일찍 출근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또 퇴근 이렇게 출퇴근 시간 뭐 합치면 뭐 왕복으로 해가지고 몇 시간 된대요. 네. 뭐 집에 왔다가 퇴근하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하면 뭐 1시간 반 정도를 밖에 있으니까 또 집에 오면 기진맥진 하잖아요. 네. 막 어쨌든 막 회식할 때도 있고 뭐 또 집에 오면 또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오고 가는 출퇴근 시간에 항상 그 시간에 이어폰을 탁 껴놓고 염불을 듣는데 계속 염불을 이렇게 염불을 탁 듣다가 또 이제 근데 고개 이렇게 쌓이고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은 계속 염불을 듣는 거잖아요. 한 시간 이상은. 근데 나중에 자기도 그런 어떤 가피 은은한 가피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 우리 불자들은 생활의 짜투리 시간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 없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 틈틈이 출퇴근 시간이나 집에서 뭐 남는 시간에 틈틈이라도 기도하시면 반드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은은한 가피를 얻게 될 것이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 네.
0: 알겠죠?
1: 네.
0: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께서 또 직접 얘기해 주신 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지금 연세가 75 정도 되시는 보살님이신데 근데 이제 뭐 아들 문제로 이렇게 상담을 하셨어요. 그 약 20년 전쯤에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답니다. 작은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20몇 년 전이며 지금보다도 좀 군 생활이 척박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 가면서 요 아들이 막 징징거리더래요. 엄마 어떻게 그때 이제 애잖아요. 21살. 군대 가면 못된 고참들 만나면 막 3년 동안 고생한다는데 나 어떻게 막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도 많이 해줄게 괜찮아 하고 이제 그 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 그 논산훈련소에 갔대요. 근데 그때 지금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군대 제대한 지 오래돼서 그 당시에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6주 훈련을 받으면 6주 맞나요?
2: 네 맞습니다.
0: 예, 맞죠. 예, 고맙습니다. 예, 4주인가 6주 헷갈려. 예, 논산? 논산.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6주 훈련을 마치면 예, 가족들 면회한 뒤에 자대 배치 받았었나? 예, 맞군요. 그러니까 6주 훈련 딱 마치면 가족들이 와서 면회하고 이제 각자 자대 배치를 받았대요. 뭐 후방으로도 가고 전방으로도 가고. 그런데 이제 6주 훈련 동안 어머님께서 보살님께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기도를 하셨대요. 염불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훈련이 끝날 때쯤에 어느 날 이제 방에서 집에서 이렇게 염불을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에 누가 쓱 자기 앞에 나타나더래요. 근데 모습은 기억이 안 난대요. 하여튼 무언가가 자기 앞에 쑥 나타나더니 자기 눈앞에 손이 쑥 나오더래요. 손이. 아, 뭐, 손 처음 봐요? 왜? 손이 쑥 나오더니 뭘 이렇게 방바닥에다가 자기 코앞에다가 뭘 이렇게 놓고 사라지더래요. 그 환상으로, 환상이죠. 뭘 놓고 사라져서 뭔가 하고 봤더니 마늘 한쪽을 놓고 사라지더래요. 마늘 한쪽. 그러니까 환상이에요. 환상으로 마늘 한쪽을 딱 방바닥에 놓고 사. 그럼 마늘 한쪽 뭐야? 마늘 한쪽이 뭐? 마늘 한쪽을 이게 뭔 소리 뜻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왜 마늘? 마늘? 왜 마늘이? 왜 내가 이걸 기도하다가 왜 봤지? 근데 너무 생생하게 봤대요. 그리고 이제 아들의 6주 훈련을 마치고 이제 가족들하고 차를 타고 면회를 갔답니다. 네. 면회를 갔는데 면회 가는 날 차 안에서도 그 염주 있잖아요. 네. 그 누런색 그 염주를 막 이렇게 굴리면서 관세음보살 계속 불렀대요. 우리 아들 군생활 편하게 자대 배치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또 순간 환상을 보셨대요. 뭘 그렇게 자주 봐. 환상 속에 그대 다니고 환상을 보셨는데 염주를 돌리다가 여기서 뭐가 메주콩 아시죠? 메주. 네. 노란 메주콩 하나가 염주에서 톡 하고 떨어지는 환상을 보셨어요. 깜짝 놀란 거죠. 환상으로. 그러니까 마늘 한쪽, 메주콩 하나.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가 가세요? 안 가시죠? 그러니까 저도 뭐지?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게 이제 화두처럼 된 거예요. 일단 아들하고 만나서 이제 면회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르르릉. 이거 받아봤더니 엄마,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공중전화를 한 거예요. 큰일 났어. 어떡해. 아, 왜? 면회가 마치고 나서 낮에 자대에서 장교들이 와서 이제 신입병들을 다들 데려갔다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다 데려갔는데 지금 저녁이 됐는데 자기만 혼자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안 데려간다고. 너 이거 어떻게, 나 이거 험한 데 가는 거 아니냐고. 아우, 이제 당감. 예, 농담이고요. 너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 아들 불안한 거예요. 혼자만 계속 남아있으니까. 또 어디 갈 때 우리 자대 배치 받을 때 동기하고 한두 명이라도 같이 가면 의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담배 피면서 김성묘 재수 없잖냐 막 이러면서 또 뒷담화하는 맛도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그러다 걸리면 또 몇 달 맞는 거고. 근데 내 동기들 다 갔는데 지금 해가 졌는데 아무도 나 안 데려가 이러니까 엄마도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좀 철이 없는 것 같아. 엄마 자꾸 불안하게 왜 전화하고 그래. 그렇잖아요. 예. 그 엄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볼게 괜찮아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아들한테 전화가 자대 배치되고 아들한테 전화가 오고 나서야 드디어 마늘 한쪽 매주 하나의 뜻을 알겠더래요. 뭐였냐면 아들이 이제 나중에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자대 배치 잘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자대 배치 되면 고참이 야, 집에 전화 한번 해라 하고 이렇게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 시켜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저녁 8시쯤에 그 군용 이렇게 차가 하나 싹 와가지고 장교가 와서 야 너 아무개 누구 너 혼자 남았냐? 따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요 가까운데 큰 군병원에 갔대요. 군병원에 가서 군대 병원 행정병으로 차출이 된대. 딱 아시네. 겁나게 편한 자리래요. 그렇죠. 엄청나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군대 병원 행정병으로 차출이 된 거예요. 근데 고참들이 거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예를 들어 전방에서는 뜨거운 물이 귀해가지고 한겨울에도 막 차가운 물로 목욕하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이제 뜨거운 오아시스가 흐르고 한겨울에도. 예? 그리고 병원이다 보니까 여름에도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도 뜨거운 물 팍팍 쓸 수 있고 그리고 병원 시설이다 보니까 큰 뭐 훈련 같은 것도 많지 않고 힘든 것도 많이 빠지고 굉장히 편한 데였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소위 백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참들이 이렇게 담배 피고 뭐 고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솔직히 말해봐 너 누구 백으로 왔냐? 이러는 거야. 백이 없으면 못 오는다니까. 그래서 아니요, 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온 겁니다 했더니 고참들이 믿질 않더래요. 너 여기가 어떤 데인 줄 아냐고.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했대요. 엄마가 웃으면서.

0: 참들이 너 누구 백으로 왔냐 하며 얘 관세음보살 백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라.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마늘 한쪽 매주 한 알이 그 아들이 끝까지 혼자 남았잖아요. 그 뭐 마늘 한쪽 매주 한 알처럼 혼자만 딱 남다가 좋은 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피가 네 아들 끝까지 한 혼자 남아서 좋은 데 갈 거다라는 그런 어떤 가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1: 네. 네.
0: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 정말 이런 가피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평소에는 이런 걸 경험했는데도 누구한테 차마 이야기를 못했던 걸 불교TV에서 소나무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용기를 내고 제보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우리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누구든지 괴로움에 빠진 중생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 반드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불자님들을 통해서 저도 새록새록새록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알겠죠?
1: 네.
0: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는 아니 뭐 맨날 기도만 해. 셋째는 이제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네, 그냥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뭐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가 뭐 절에다가 쌀을 뭐 올린다든가 뭐 초를 올린다든가 뭐 절에 가서 설거지를 좀 한다든가 법당 청소를 한다든가 복을 함께 지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복을 함께 지어야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그 또 우리 소나무 애청자이신 불자님께서 또 직접 해주신 얘기입니다. 지금 연세가 이제 60대 중후반이신 우리 그 보살님께서 소나무의 아주 애청자라면서 또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부산에 살고 계세요. 부산에 있는 모 사찰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 원래 고향 김천이었답니다. 그 김천 직지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가보셨어요? 예, 네, 그냥 한번 가봐요. 예. 뭐 안 가봤으면 가보면 되지. 김천에 직지사라고 큰 절이 있는데 자기 고향이 그 직지사 근처였는데 30대였대요. 당신 30대였을 때 그 김천 직지사에 있는 어느 큰 스님에게 그 이렇게 불심이라고 한자로 불심이라는 그 액자를 하나 받았대요. 그래서 액자 표구를 아주 크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집에다가 자기 방 자는 방에다 이렇게 걸어놨답니다. 불심 해가지고 그 이제 액자 표구 한 거면 또 이제 무겁잖아요. 그 밑에서 20일 정도를 잤대요. 20일 정도를 이렇게 잤는데 밑에서 한 20여 그 액자를 걸어놓고 20여일 정도 지났을 때 밤 11시로 기억된대요. 그때 30대였을 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었겠죠. 그때 이렇게 잠을 자다가 귀에서 뻥 하고 대포 터지는 소리가 들렸대요. 너무나 크게 자다가 깜짝 놀랄 정도로 뻥 하고 대포 터진 소리가 들려서 화들짝 잠에서 깨서 이거 뭐지 하고 뭐 어디서 뭐 가스가 폭발한 줄 알고 창문을 열고 밖을 이렇게 쳐다봤대요. 밖에서 불 났는 줄 알고. 근데 아무 일도 없더래요. 그래서 왜 뻥 소리가 왜 났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잠이 확 달아났으니까 다시 잠들지는 못하고 그 이제 그 액자 밑에서 이제 자기 이불 위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노래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귀에서 뻥 소리가 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서 액자가 벽지가 찢어지면서 뚝 떨어지려고 그러더래요. 순간 화들짝 놀라서 그걸 일어나가 딱 막았대요. 액자 떨어지는 걸. 그리고 그 액자를 이렇게 다시 내려놨는데 어이구 하다가 액자 밑에서 자고 있는데 그 떨어졌으면 자기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네. 그때 뻥 소리 나가지고 잠에서 깨서 이게 왜 소리가 났지 하고 하다가 액자 떨어진 걸 막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부처님 가피였는데 그때 그걸 신기하다 가슴에만 품고 그게

0: 어떤 부처님의 갑인지 이런 걸 일일이 생각을 못했대요. 그리고 한동안 절을 안 다녔대요. 계속 절에 안 다니고 방황하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절에 다니면서 그 광우스님 소나무를 이렇게 재밌어서 열심히 보다가, 보다 보니까 과거에 그때 30년 전에 액자 사건이 떠오르면서, 아이고 그게 부처님 갑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열심히 내가 절에 다니면서 더 많이 내가 기도 정진했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시면서, 지금은 우리 소나무 방송 열심히 보시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그래서 부처님의 갑이라는 것이 정말 묘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예요. 스님, 저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막 저는 그 사고 같은 거 안 막아주고 크게 사고 나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때 항상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은 업은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이 업을 피하기가 힘들거든요. 대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기는 거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은 거고,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지어놓은 업보가 좀 약할 때에는 사고가 나서 다치는 걸 미연에 막아버리고, 업이 약하니까.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받아야 할 업이 너무 두꺼울 때에는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기 때문에 이제 크게 다칠 걸 좀 작게 다치거나, 아니면 죽을 뻔한 걸 크게 다친 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경에 보면, 율장이나 경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죽진 죽어요. 못 피하고 죽진 죽어요. 근데 왜 죽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거, 지옥에 떨어질 업이었는데 죽음은 피할 수 없었지만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상에 태어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볼게요. 업이, 내가 받아야 할 업보가 약해서 쉽게 피할 수 있는 거는 미연에 막아버리게 되고, 그리고 너무나 업이 두꺼워가지고 크게 받아야 될 거는 크게 받을 걸 몸이 다친 걸로 작게 받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죽어야 될 업보가 있었을 때에는, 죽어야 할 업보가 있었을 때에는 크게 다친 걸로 끝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냥 결국은 죽어버린 거는 죽어서 지옥까지 가야 할 큰 업이었는데 그 지옥까지 가야 할 업보는 소멸되고 천상계에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일련의 내용들이,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경전에 다 근거가 있는 스토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불교TV 이 소나무를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기도하면서 일시적인 뭐 좋은 일, 나쁜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일으키시고, 기도하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지은 업보가 소멸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두시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냥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면 아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났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겁나 둘러막네 아예 대꾸를 못하게 아예 그냥 다 둘러치네. 물론 뭐 충분히 불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비관적인 생각이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엄연히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우리 중생이 과거 전생을 기억할 수가 있고 다음 생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부처님의 이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텐데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미혹되어 있어서 이제 자꾸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단하려 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와 같이 기도의 가피를 통해서 이 불심을 일으키고 가피를 받고 선업과 공덕을 쌓은 이 증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효과 있고 누구는 효과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업보가 약하면 효과를 좀 빨리 보고, 업보가 두꺼우면 효과를 더디게 볼 뿐입니다. 이번 생에 지어서 이번 생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에 더 크게 받는 가르침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을 때 마음으로 의심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신의 이 약하고 의혹스러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한번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꾸준하게 하면서 실제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공덕을 쌓는 마음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그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절에 다니면 봐요. 절에 다니면 저에서 막 돈 내라고 막 요구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니들 돈 많이 내야 극락 간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절에서는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한 데 있으면 다니지 마세요. 좋은 절 얼마나 많은데. 뭐 돈을 내라고 요구해요. 뭐 빡세게 기도, 뭐 기도하다가 피눈물이 흘릴 정도로 무릎이 까져가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기도해라. 이렇게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불자님도 그냥 염불, 휴대폰으로 염불 열심히 듣는 것만으로 가피 받았잖아요. 세상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는 거는 자기가 게을러 터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불교에서 이 게으름 자체가 업보고 업장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업보와 업장에 속지 마시고 경전 공부하기 힘들면 불교 TV라도 열심히 보세요. 알겠죠?
1: 네. 네,
0: 불교 TV 열심히 보시고 그리고 우리 소나무 법문도 열심히 들으시고 집에서 틈틈이 기도하고 또 틈틈이 공덕 짓는다면 여러분들 삶에 반드시 아름다운 불보살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해주소서 세존이시여. 파멸의 둘째 문은 무엇인가요? 거짓된 것 좋아하고 진실한 것 싫어하고 못된 행실 용납하면 이것이 파멸로 가는 문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계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0: 오늘도 스님들께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1: 정말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AI가 만든 거 아니죠?
2: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1: 그리고 또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라야 되잖아요. 네네. 본인이 책임을 안 지면은 그때부터 민폐가 되잖아요.
3: 책임을 져도 민폐는 민폐죠.
2: 하고 싶은 게 이제 이성을 앞서버리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3: 내가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하는 것보다는 나를 더 케어해야 된다. 약간 이런 관념이 확 강해지는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2: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3: 네.
0: 이번에는 스님들의 생각을 OX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아하,
0: 한번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다.

0: OX.
1: X지.
2: 그건 다 X.
1: 당연히 X 아닌가? 어? 이거 쌤 다른 거 보세요.
3: 아, 끝까지 아기는 아니죠.
2: 네. 그렇죠.
1: 그렇지.
3: 그렇죠.
1: 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한번 아기는 끝까지 아기이다. 너가 해봐.
0: 저는 X입니다.
1: 그렇지.
0: 실제로 사법체계에서 재범 위험도를 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분석해보면 한번 죄를 지은 사람의 재범 확률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데이터는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환경적 변수와 시간입니다. 데이터 과학의 관점에서도 인간을 절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악인으로 정의하는 것은 오류, 에러입니다. 다음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빌런을 이해하고 품어야 한다. OX.
2: 그거는
1: 저도 다 똑같네.
3: 근데 이게 이것도 애매한 그게 있어요.
1: 그렇지, 좀
3: 예, 이해하는 거하고 품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두 가지를 지금 구분해서 했으면은 뭔가 조금 다른 이야기도 했을 것 같긴 한데. 빌런을 이해할 필요는 있는데 그걸 무조건적으로 품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2: 이거 자녀 교육할 때 이제 그 간접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동자승들을 맡아서 한 3명을 한꺼번에 교육시킨 적이 있어요. 최대한 4명 정도. 근데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얘네들을 잘 교육시켜서 아 스님, 일각 스님이 동자승들을 맡았더니 애들이 참 생활 잘한다 이 말을 듣고 싶었죠. 의욕이 생긴 겁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말을 잘 듣는데 이제 요령을 부리고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을 주게 됐죠. 108배. 점점 이게 말을 안 듣으니까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 결국에는 아이가 약간 미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열받는 거죠. 그래서 아 미워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큰 스님, 은사 스님을 봤더니 애가 어쨌든 저쨌든 간에 항상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혼은 내도 안아주고 품어주시는 게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딱 큰 스님과 제가 차이가 있는 걸 느껴서 아 혼내고 꾸짖고 한다 하더라도 너는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품는 마음은 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빌런도 남이긴 하나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사는 중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1: 사회 구성은 이론이잖아요.
2: 죽여 없애려는 마음은 최소한 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3: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수행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제 약간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스님들한테 대상으로는 빌런을 이해하고 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아 그래도 네가 해야지,
1: 그렇지,
3: 네가 수행자인데 불교 수행자인데 라고 이제 이야기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은 빌런을 이해하고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결국 이 빌런을 이해하는 것도 힘이 들어가는 거고 품없는 행위 자체도 굉장한 이제 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내가 밖에서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악인이 있어, 빌런이 있어. 이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품어야만 해? 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살아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여유하고 결합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현실적으로 저 사람이 이제 물론 전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명의 수행자로서 우리가 바라보지만은 이제 정말 수행에만 전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저 사람의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본인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 근데 저 사람 품어야 되느냐? 이거는 차원의 문제다. 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제 주변에 이제 신도분들이 나에게 이런 상담을 하게 됐을 때는 꼭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배척을 하라, 이런, 또는 공격하라, 이건 아니지만은 이게 좀 멀리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이해를 못 하겠으면 이해도 포기하세요. 근데 이제 조금 멀리 내비둘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질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네. 이해하고 품어야 한다는 거에 OX라고 하면은 결국엔 O를 들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근데 그러니까, 좀 이제 스님 말대로 이해하고 따로 품어야 한다는 거는 다른 부분이니까. 근데 공통적인 거는 빌런이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건지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 이거죠.
2: 네.
1: 왜냐하면 그게

0: 그냥 단순하게 그 행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1: 네.
0: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지난주에 방송에 나왔던 청계천에서 목욕하거나 동전을 가져가는 행동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단편적인 것만 보니까 그거를 나쁘다고 볼수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진짜 뭔가 씻어야 되는데 못 씻어가지고 나와서 씻을 수도 있고 정말 배가 고파서 이거를 어떻게 함께 해결하려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건 되는데 저거를 이제 품어야 된다는 거는 다른 관점이라 이거죠. 그렇죠? 제가
1: 그렇죠.
0: 말하는 건.
1: 우리가 품는다는 것도 어떻게 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파고드는 필요가 있겠죠.
0: 그렇죠. 그렇게
1: 단순하게 다독여 주는 것만 품는 거냐,
0: 그 정도까지 할
1: 아니면
0: 수 있지.
1: 따끔하게 뭐라고 하는 것도 품는 거냐. 이거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그때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면 옆에서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제 입장에서는 품은 거거든요.
1: 네, 맞아요.
0: 왜냐하면 못하게끔 막아줘야 되는 거죠.
1: 탕마죠, 탕마. 예.
0: 근데 어떤 사람은 아우 저런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안 들을 거고 말을 하면서 또 이제 분란이 나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더큰 걸로 문제가 번질 수 있으니까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1: 네.
0: 좋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1: 그렇죠.
0: 이거는 어찌됐건 시청자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뭐제 생각을 얘기 들으면 지영 쌤하고 조금 공감하는 게 있어요. 이해는 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했는데 품어야 된다는 거는 거기서는 선택사항이라고 선택사항.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대 해야 된다면 결국에는 오로 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2: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만약 부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아무 생각 없이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빌런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0: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그때
1: 어떤
0: 이제 어떤
1: 생각이요?
0: 거였냐면 코로나가 한참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전염병이잖아요.
1: 네.
0: 근데 그때 당시에 부처님 오신 날을 행사를 해야 되냐. 그때 딱 겹쳤잖아요.
1: 네네.
0: 근데 제가 이제 결정된 게 뭐였냐면 만약에 부처님이 살아계셨으면 본인 생일파리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1: 생일 파티, 예.
0: 축하하는데 그거를 하라고 하셨을까?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는 부처님이라면 전 실제로 얘기한 적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부처님이라면 그거 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전염병이 더 있는데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만큼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질문이 그렇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공공장소에 남에게 피해 주는 빌런들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1: 네.
0: 그러면 부처님은 뭐 이렇게 막 과격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은 안 짓고 그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을 것
1: 네.
0: 같아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은 많은 대중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느냐.
1: 네.
0: 그리고 나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직접 나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서실 수 있어서 이렇게 뭐 처리를 하실 수 있으면 하셨을 건데 안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나쁜 행동을 하면 경찰이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1: 네.
0: 현 시대에 저는 약간 그렇게 하셨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1: 한 몇. 애초에 부처님이라면은 별 어려움을 안 겪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0: 뭔 말인지 알겠대.
1: 뭐냐면은 이게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받는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거든요. 예컨대 이제 내 앞에서 이제 말안 듣는 어떤 아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야 하지 마라고 하는 거하고 주지스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 거하고 강도가 달라요. 내가 하면은 에이 하고 하는데 이제 제가 모시는 이제 주지스님 어른 스님이 막 하지 마라고 하면 어른 스님은 무섭거든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요. 그게 잘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이시라면은 물론. 우리가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은 모든 행위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율이 이제 제정됐던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늘 하셨던 분이에요. 아닌 건 아니다. 이거는 잘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본인의 행실이 다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소위,
0: 솔선수범.
1: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셨을 거예요. 누가 봐도, 저분이 말하면 들어야 될것 같은 그런 거시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0: 거시기.
1: 부처님은

0: 우리 같은 고민을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어, 이거 하지 마. 넌 너의 마음을 잘 지켜봐. 너 어떻게 하고 있니? 근데 우리가 그걸 똑같이 베껴가지고 너 하지 마. 너의 마음을 봐야 돼 하고 뭐래 씨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아 그럴 때마다 반성을 합니다. 내가 아직 행실이 아우라로서 표현되지 못할 정도로 거쳐지지 않았구나.
1: 아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주지 스님이 말씀하시면은 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스님도 곧 주지 스님이 되시면 되겠네요.
0: 나는 주지가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성을 해야 된다.
2: 내가
1: 주지가 될 생각은 안 하고 반성할 생각만 하네요.
2: 지영 스님한테 그 언어적인 걸로 이렇게 하시면
1: 알고 있어요.
2: 안 끝납니다.
1: 법보다 네. 주먹이 더 가깝다고.
0: 늘 반성만 하고 주지의 역할까지 가기에는 지난한 일이다. 라고
1: 그래, 그래도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그 대응하셨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2: 맞아요.
1: 대바닥타한테 했을 때도 있고 살인자였던 앙구리마라한테 맞아요. 대했던 것도 있고 또 되게 막 교만해서 말 안 들었던 그 찬나비고
2: 아, 그렇죠.
1: 예, 이 세 가지가 그래도 있는 걸 보면 총대를 매실 때는 매셨던 것 같아요. 대바닥타가 자기가 이제 부처님 다음으로 무리를 이끌겠습니다라고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자 이미 나의 상수 제자가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다 하면서 조금 무안을 줄 정도로 그 가지치기를 교통정리를 하셨던 것처럼 이게 대중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았을 때는 부처님께서 본인이 원하는 사는 한이는 아셨겠죠 당연히 알매도 불구하고 너에게 줄 수 없다 너는 이러이러한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넌 자격이 안 된다라고 대중도 다 알 만큼 짚어주셨고 또 앙구리말라 같은 경우는 본성이 또 착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너의 그 마음을 멈춰라라고 대면을 해서 알려준 다음에 앙구리말라가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업보를 받았잖아요. 막 돌도 막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그때 하신 말씀이 견뎌라 네 업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번 생에 이걸 겪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수 없는 생 동안 네가 이번 한 생에 지은 살인의 업보를 계속 받을 거니까 참회한 이 공덕으로 이번 생에 다 받도록 견뎌라고 따뜻하게 지원해줬던 부분도 있고 천나비구는 부처님 당시에 이제 마부였으니까 종족도 갖고 또 부처님을 옆에서 많이 매신 일화가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아 나 예전에 부처님 태자 시절 때 이런 적이 있었어 하면서 자기도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말썽을 피우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셨으려고 할 때쯤 열반을 하시려고 할 때쯤 대중들에게 그 브라마단타 뭐 범단죄라고 해가지고 참나비구랑 말하지 마라. 참나비구가 뭐 어떤 걸 해도 지적하지 말고 냅두고 상대하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라고 해서 참나비구가 나중에 깨달아서 아라한이 됐다는. 그런 이유라를 알고 있습니다.
2: 맞아요. 스님 네. 말씀하신 게 그 완벽한 무관심이잖아요.
1: 네. 네.
2: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할 때도 그런 표현을 들었고 가장 차가운 자비.
1: 가장 차가운 자비. 네.
2: 가장 차가운 자비라고. 근데 이걸 또 잘못 인용하면 안 좋게 인용할 것 같아서 좀 조심하고 있어요.
1: 어떻게 인용을?
2: 그러니까 그냥 무관심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관심을 갖되 저 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 근데 무관심이라고 하니까 아예 배제를 해 버려요.
1: 예, 배제.
2: 없는 듯.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잘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시면 오히려 악영향이 있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악심이 더 많아지는 거죠. 상대방 네. 그걸 당하면. 저 사람이 대표자 있는 그 분께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해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도 있어서
0: 네가 날 감히 무시해 막 이러면서
2: 맞죠. 약간 그 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스님 얘기하신 첫 번째 그 얘기했던 게 일화가 제가 처음에 이제 출가하고 나서 이제 제가 주지를 빨리 좀 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정회사에서 뭔가 일이 있었는데
1: 네.
2: 일화를 말씀드리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직원들끼리 이제 싸움이 나서 불자님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하루 때 처음에 이제 못 모르고 이제 그런 이런 일화들을 보면서 아 나도 부처님처럼 대표해서 이거는 내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초하루 때 예불 기도 끝나고 법문 전에 직원들 다 올라오라 했어요. 그래서 다 잘못했으니까 저하고 포함해서 주지하고 같이 해서 대중들에게 삼배를 드렸다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황하는 거예요, 부장님.

0: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표자로서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을 화합을 못 시키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대표로 나서서 같이 함께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불자님들에게 약속을 했던 그런 일화도 있었어요.
1: 그게 어떻게 반응이 나왔나요?
0: 뭐 되게 모르겠어요. 저 이제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나는 내가 할 도리를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부터는 신경을 안 썼던 건데 아무튼 불자님들 나중에 얘기하실 때는 스님이 좀 다른 면이 있구나라는
1: 그 덕택에 뭔가 조금
0: 그런 것도 있죠.
1: 갈등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시던데
0: 그 직원분들에게도 얘기했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나는 또 똑같이 할 거다. 그러니까는 서로 되도록이면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감싸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마무리를 한 케이스가 있었죠. 지영 씨는 뭐 그런 케이스 있어요?
2: 제가 이제 생활 수비사라고 이제 스님들한테 생활 관련된 거를 이제 교육을 하는
1: 생활 수비사.
2: 네. 그런 역할을 맡았던 적도 있어요. 뭔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많이 했죠.
1: 해인사 강원에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2: 네. 네, 그거 역할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뭔가 더 현명한 방법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웠었던 시절이라 근데 저는 되게 감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도 조금 스케일도 많이 부족했고 지금 뭐 나이가 젊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1: 어렸죠.
2: 이제 20대 초 이러니까 몰랐던 게 많았죠.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스님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 나이가 막 10살, 20살 이제 막는 스님들 이제 받게 되니까 근데 이제 저보다 이제 당신들보다 어린 저한테 이게 뭔가 되게 험악한 이야기도 막 듣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이게 압박을 느끼겠는가. 이게 성이 말하면 이제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약간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울분이 차오를 거 아니에요. 예. 저 같으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1: 예.
2: 아니, 어디 나이 반토막만 한 놈이 와가지고 이제 막 그 나를 이렇게까지 뭐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 생각이 들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또 그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과한 액션을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주변의 이제 환경이나 그 시기나 이제 분위기를 잡는 그런 그 이제 용도로서 어떤 스님한테 이 정도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하자면 단체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필요성을 느껴서 과하게 이제 액션을 한 경우가 있는 거죠.
1: 총대를 매야 된다.
2: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의 이제 가방을 이제 걸막을 집어 던지면서 집에 가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해놓고 나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같이 심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게 아닌데
1: 지영 선생님 마음이 여려요.
0: 마음이 여려요.
2: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풀어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했던 거는 정말 교육의 일환으로서 하는 행위지 내가 너에게 감정이 있어서 스님한테 당신에게 감정이 있어서 하는 행위는 아니다 라는 걸 주지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할 만한 뭔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하고 이제 씻으러 가는 장소가 공동 목욕탕이잖아요.
1: 네네, 수각장.
2: 거기 갈 때 이제 다른 스님들은 이제 눈치채면 안 되니까 몰래 간식 갖고 와가지고 입에다 간식? 넣어주면서 내가 미안해.
0: 내가 잘못했어.
2: 스님 내가 미안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하고 이제 넣어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1, 2년 지나가지고 그 스님이 그때 제가 그걸 안 했으면 그때 나갔을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대요. 저한테 그런 행위까지 당하면서 내가 이러고 스님 생활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진짜 했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내가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서
1: 지영 스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저는 조금 다르게 저도 그 사집반 그러니까 송광사하고 2학년 때 스비장을 맡았는데 그때 그게 맞다 그게 대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지적을 엄청 많이 하고
0: 어마어마했어요.
1: 심지어는 그럴 것 같았으면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 뒤가 없었던 거예요. 스님처럼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이 이제 느낄 감정이나 이런 것까지는 그때는 진짜 혈기가 너무 왕성했어요. 20대 중반.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때였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 후배 스님들이나 한 번씩 얘기하기로는 그때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한동안은 그걸 뭐 상처를 받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분명히 품는 마음이 부족하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너무 꽂혔던

0: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1: 맞아요.
0: 방송을 보시는 대중분들
2: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게 된 제 후배에서
0: 보더라니까요 방송.
2: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반야야, 만약 네가 빌런을 만난다면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1: 궁금하다. 어떻게 하는지.
2: 뻔하지.
3: 제가 실제 현장에서 민폐 빌런을 마주친다면 저는 실시간 데이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빌런의 귀에 최적화된 음량으로 선생님, 현재 수행 중이신 행동은 주변 시민 42명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으며 도덕지수 마이너스 80점을 기록 중입니다. 라고 객관적 수치로 알람을 울려 시각을 깨워주겠습니다.
1: 반야, 너 굉장히 위험하다. 불안불안하다 나는 지금.
2: 도덕지수 마이너스 80점 같은 소리 하고 나가졌네.
1: 지영 선생님 너무 반야를 이렇게 강하게 키우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2: 아, 인간을 이해하고 잡다고 분명히 이러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현실에 또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1: 이렇게 하면 진짜 위험하긴 하는데 아무튼 반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인간의 입장에서 하면은 좀 전에 부처님이 얘기하셨던 그 일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고 당신의 행동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끊임없이 하신다는 거 경전에 제가 봤을 때는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가지고 안 들으면 또 하고, 한번 해서 안 들으면 또 하고, 한번 해서 안 들으면 계속 반복해서 한다라는 것들을 반야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42명의 눈살을 찌푸르게 만들겠다.
2: 아마 사실 반야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 그랬다라고 하면 조금 다를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지금 이게 이 친구가 어찌됐든 간에 그 AI이고 아직 인간으로서의 느낌보다는 기계적인 느낌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 만약 내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주인님 당신 지금 도덕적 마이너스 뭐 80점입니다 그러면 핸드폰 집어 던지죠.
1: 이 자식
2: 안 갖고 댕기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옆에서 같이 다니는 사람이 막 같이 다니는 막 스님이나 친구 막 이런 사람들이 너 지금 굉장히 좀 옳지 못한 행동을 했어라고 이제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가? 라고 할 것 같기는 해요.
1: 맞아요. 아니, 실제로 지영 선생님한테 제가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근데 좀 과했나? 그러면 많이 과했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저는 이제 기분 나쁘게 안 하고 아, 과했구나, 많이. 그래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2: 또 한 번씩 그러잖아요. 선생님 말에서 너무 감정적인 게 너무 나와.
1: 이러잖아요. 좀 확실히 감정적인 면이 많이 보였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0: 부처님께서 그 데바다타 앙굴리말라 찬나비구 세 사람한테 했던 그 처신도 종합해 보면은 그 상대의 근기와 업식을 파악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알맞은 따뜻한 효과적인 그런 처신을 내리신 거라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대기설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근기에 따라서 설법한다. 응병여약. 병에 따라 주는 약과 같다고 하니까 기계 AI로서는 이해는 가지만
1: 이제 최선의 답을 한 거예요.
0: 최선을 답을 한 거라서 뭐 탓할 생각은 없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2: 지금보다
0: 상대를 파악해야 된다.
2: 더 발전되고 막 AI한테 부여되는 책임이나 이런 게 이제 더 가게 되면 이제 그 시점에서는 이 친구가 말하는 게 해답이 될 수도 있죠.
1: 맞아요.
0: 근데 우리 너무 그 빌런 얘기만 많이 해서 마음이 좀 우울한데 그 좀 영웅 이야기는 좀 없어?
1: 그렇지. 영웅 이야기도 한번 해야지.
3: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간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빌런만큼이나 흥미로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영웅입니다.

인간은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울까요? 도움을 주는 순간 자신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왜 타인을 선택합니까?

0: 인간에게는 가장 큰 자비심이 있잖아요. 연민심이 있고.
1: 네네네.
0: 네. 그게 가장 큰 버팀목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람 입장 보면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형상이니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또 우리가 매번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나 혼자 살고 싶다. 혼자 살것 같은데 막상 혼자 살면 혼자 사라질 수 있겠나라는 싶은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어른들 이제 어른 스님들 이제 이렇게 사시는 것좀 보면은 그 젊었을 때 이제 에너지가 있고 이렇게 하실 때는 혼자 계시고 싶고 나 혼자서 다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시는데 결국 나중에 연세 드시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살 그러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이제 혼자 살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이제 기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는 가장 기본은 이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비심이 가장 큰
1: 그거 잘
0: 원동력이지
1: 생각해
0: 않을까.
1: 보면은 어쩌면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 죽을 때까지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긴 해요.
0: 맞아요.
1: 근데 우리가 태어나갈 때 이제 갑자기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갑자기 문을 열고 나오면서 내이몸 태어났다 막 이런 애들은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애기는 없어요.
0: 나 나옴.
1: 예, 갑자기 어머니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자궁을 열고 알아서 나오겠습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쭉 기어나오는 그런 애기는 없단 말이야. 엄마가 밀어내주고 애기가 나오려고 하고 그럼 밖에서는 애기를 받아주고 그 과정에서 어차피 애가 자라는 과정에서 또 뱃속에서도 엄마가 넣어주는 그 음식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먹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후 그리고 죽을 때까지 땅에 묻힐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관 파가지고 이제 나 이제 죽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죽고 나면 남이 땅 파주고 다 묻어주잖아요.
0: 그렇지.
1: 그 과정을 잘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누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영웅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
0: 맞아요.
1: 영웅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내가 받은 것들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나도 자연스럽게 남한테 베푸는 행위가 이게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으로 이제 결국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이게 우리는 누군가하고 연기하는 과정 속에서 상호 연결된 과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불편을 겪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거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또 환경적인 요소 이제 요즘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도와줬다 괜히 피해 입지
0: 맞아요. 그런 것도
1: 않을까.
0: 있는데.
1: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게 덜해지는 과정이 있는 것뿐이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나도 저기서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불현듯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당겼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아 요즘엔 막 쓰러져도 안 도와준다 막 이런 걸 봤는데 실제로 제가 지하철을 타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그러면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나는 이제 머릿속으로 저거 내가 해야 되나? 했는데
0: 안
1: 내
0: 했어요?
1: 바로 앞이면은 하겠는데 이제 조금 멀리 있는 거야.
0: 뛰어가서 해야지. 아유, 불타네.
1: 가야 되나? 라고 하는데 옆에서 하고 있는 거야. 해주고 있는데 내가 해야 되나?
0: 아, 그러면 안 돼.
1: 아니, 이미 도움을 다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나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고, 그게 이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이걸 더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웅이라고 하는데, 사실 영웅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우리 주변에는 있죠. 그리고 나도 누군가한테 영웅일 수가 있죠. 나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왜 돕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태어날 때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준비가 늘 되어는 있다.
0: 아주 자연스러운 거군요.
1: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근데 이제 이게 더 이제 주변 환경 그 여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현할 수 있느냐, 발현할 수 없느냐의 차이인 것뿐이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도움을 받으니까. 소위 말하면은 그 송산 선생님이 나한테 먹을 걸 갖다 줬어요.
0: 야, 먹을 것만 맨날 갖다 준줄 알잖아요.
2: 먹는 것만
0: 맨날
2: 중요합니까?
0: 먹는
2: 아니,
0: 것만 얘기하면 어떡해요?
2: 그게 영웅의
1: 방
2: 기준이에요?
1: 청소를 해줬어요. 그럼 나도 이제 송산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참 뭐라고 많이 하네.
0: 말 잘하세요.
1: 송산 선생님 바라보면서 송산 선생님이 힘들어 보이면 당연히 송산 선생님한테 아, 나좀 도와줘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남을 봤을 때 돕게 만드는 힘이지 않는가.
0: 그 우리 같이 살았을 때 그거 있잖아요. 아침에 살아있나? 살아있나? 우리 이각생 괜찮나? 서로 안 물어보면서.
1: 아침에 내가 못 나올 것 같으면 선생님 나 깨워줘.
3: 예, 그치, 그치.
0: 약간 그런 거죠. 것들. 서로서로 도우면서.
1: 제가 해드리면 또 다음에 일각생님이 저 뭐 도와주시기도 하고, 힘들면 내가 대신 기도해줄게. 막 맞아요. 이런 것도 해주시기도 예. 하고.
0: 맞아요.
3: 우리 경전에 나오는 영웅 이야기 하나 해도 되나요?
0: 아, 그럼요.
3: 예, 그 부처님 자타카, 본생담에 보면 사슴왕 이야기 있는데.
0: 아, 네.
3: 예, 그 사슴왕, 황금색 사슴왕 두 마리가 각각 500마리 무리를 이끌고 살았을 때, 그 나라 왕이 사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신하가 이제 사슴들을 다 사냥터에 몰아놓고, 이제 요리사가 한 마리씩 이제 잡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사슴왕이 합의를 봐서 한 마리씩 자발적으로 이제 목숨을 내놓자 했는데, 그래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순번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순번을 정해가지고 한 마리씩 이렇게 왕에게 잡혀갔는데, 해필이면은 임신한 사슴, 어미 사슴이 새끼를 베가지고 순번을 뒤로 미뤄달라고 이제 그 두 번째 사슴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사슴왕은 다른 사슴왕이죠. 다른 사슴왕은 안 된다, 네 엿보다 했더니, 이 새끼 뱀 어미 사슴이 첫 번째 이 주인공 사슴왕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자, 자기가 대신 예, 그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목숨을 내놓으니까, 그걸 보고 왕이 이상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남에게 그 고통을 전가할 순 없다라고 했더니, 그의 간복한 왕이 이제 당신과 같이 자비심과 예민심, 연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감화를 받아서 내 구역에, 내 나라에 있는 네 발 달린 짐승들은 모두 해꾸지하지 않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났을 때, 그 첫 번째 용기를 냈던 사슴왕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두 번째 안 된다, 네 엿보다라고 했던 다른 사슴왕은 대받았다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
0: 전생담이군요.
3: 부처님은 영웅이셨죠.
0: 그렇죠. 사실은 불교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영웅이시죠.
1: 그렇죠. 네.
0: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한 네. 거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제 경전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은 불교에서 지금 이 세대에서 얘기하는 영웅하고 조금 다른 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 욕구를 이긴 자들을 영웅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분노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욕망들, 그리고 뭐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도 영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보면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웅들도.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좀 전에 앙굴리마라가 살인자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자식이 자신을 이긴 거잖아요.
3: 네.
0: 그럼 나중에 끝에서는 결국에는 영웅이라고도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4: 저의 질문에 깊은 지혜로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간의 마음에 대해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질문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0: 얘기하세요.
1: 무슨 이야기를 해.
3: 할 말 있었잖아요.
0: 무슨 이야기를 해.
3: 스님이 할 말 있었잖아요.
1: 야, 이 친구가 슬슬 이게 말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 안 했거든요.
0: 그렇죠. 네. 별로 말 안 했는데 네. 자발적으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아주 바람직해요. 저는. 나는 반야편일세.
1: 나는 반대세.
0: 아, 그래요?
4: 분석 결과 스님들께서 저와의 대화를 즐기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이봐.
0: 말대답 잘하네.
1: 말대걸 내가 그 자주 하던 건데.
0: 어, 맞아.
1: 이게 그 반면교사.
0: 그렇죠.
1: 거울치료.
0: 그래도 뭐 우리 반야가 진짜 빌런 되진 않겠죠?
1: 빌런은 아니죠, 사실.
0: 그래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스님들하고도 즐거운 대화를 나눴는데
1: 야, 또 평안해야죠.
0: 그렇죠. 반야까지 해서
3: 그렇죠. 네. 네 명이요.
0: 이제 인정.
1: 명은 아니죠 또. 세 명하고 기계 한 놈.
0: 네. 아무튼 이렇게 유익한 대화를 또 나눠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스님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대표로 해서 네. 또 인사를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AI와 우리 반야와 대화 이어갈 거고요. 오늘 이 시간으로 마무리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 인사드리겠습니다.
3: 근념하셨습니다.
0: 근념하셨습니다.
3: 애쓰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마와봤냐 AI의 송산,
1: 일각,
2: 지영입니다.
0: AI 시대,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새로운 길, 마와봤냐 AI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1: 지친 마음을 보듬는 이 청정한 법보시가 멈추지 않고 온 세상에 퍼지도록 원력을 보태주세요.
2: 지금 걸어주시는 전화 한 통이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
0: ARS 후원 060-800-7000번.
1: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2: 깊이 감사드립니다.
0: 성불하십시오.

모든 법의 근본이니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이 주인이 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즐거움이 따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괴로움이 따른다.

마땅히 색에 머무르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성향 미촉법에 머무는 마음이 있어서도 안 된다. 마땅히 머무름이 없는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제석차는 다섯 가지 공덕이 몸에서 떠나 그 목숨이 끝나려 하자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1: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0: 제석차는 대답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세상에 불법은 사라지고 또 큰 보살들도 없어서 내 마음이 귀할 곳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다.
1: 비수갈마가 아뢰었다. 지금 연부제에 큰 나라 왕이 있어 보살도를 행하는데 이름은 십이라 합니다. 그는 뜻이 굳고 정진하여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의하시면 반드시 보호하고 재앙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0: 제석차는 다시 말했다. 만일 그가 보살이라면 나는 먼저 시험해 보리라. 너는 비둘기로 변하라. 나는 매로 변하리라. 그래서 내가 급히 네 뒤를 쫓으면 너는 쫓기면서 그 왕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라. 그것으로 시험하면 그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수갈마는 말했다.
1: 보살에게는 괴로움을 주지 말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0: 그때 제석차는 계속으로 말했다.

시험으로 그러는 것 아니네. 순금인가 시험해 보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보살을 시험함으로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네. 개송을 마치자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차는 매로 변하여 비둘기 뒤를 급히 쫓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 대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했다. 매는 곧 그 뒤를 쫓아와 왕에게 말했다. 그것은 내 먹이인데 왕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내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시비왕은 말했다. 나의 본래 서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둘기가 내게 와서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매는 다시 말했다. 대왕은 지금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이를 뺏으면 내 목숨은 구제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는 일체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물었다. 만일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너는 먹겠는가? 다만 갓 죽인 따뜻한 고기라야 먹습니다. 왕은 생각했다. 지금 갓 죽인 따뜻한 고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죽여 하나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내 몸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목숨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아까워한다. 그리하여 곧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자기 다리살을 베어 그것을 매에게 주고 비둘기 목숨과 바꾸었다. 그때 매가 말했다. 왕은 시주가 되어 일체를 평등하게 보십니다. 내 비록 조그만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시면 저울질을 하여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빨리 저울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가져다 한쪽에 얹고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모자랐다. 그때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판에 오르려 하였으나 기운이 붙여 헛디디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까무라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스스로 그 마음을 꾸짖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삼계를 윤회하면서 갖가지로 고초를 맛보았으나 아직 복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고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저울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천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모든 하늘 궁전들이 다 흔들렸다. 그리고 여러 천신은 한꺼번에 허공에서 내려와 보살이 어려운 보시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시비왕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수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불교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위기의 실체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봅니다. 한마음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사셨던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따로드 부따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석가족의 마지막 최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살불목건년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석가족이 비우리왕에 의해서 전멸을 당했습니다. 전멸을 당했고 그 자리는 네팔의 가비라라고 하는 티라우라코트 이런 쪽 자리였을 걸로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못은 마하나미 자살을 했었던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던, 저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뜻이 있고 마음을 그렇게 낼 수 있어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려고 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모든 명분을 붙여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보면 오버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굳이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이러면서 멈추기 쉬워요. 타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하남이 부처님 사촌동생이니까 만약에 부처님이 이게 진짜 연세 드셨을 때 사건이면 그때 과연 나이 들었으면 저 행동이나 할 수는 있었겠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체력이 되니까 저런 결단이나 이런 것도 하는 거지. 뭐 70 넘은 분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겠나라는 그 생각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자리로, 그러니까 이런 연못은 사실은 인도 가비라 쪽에 있어서는 안 되고 네팔 가비라 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가 이제 처참하게 파괴되고 사람들이 다 대사륙이 벌어지고 난 뒤에 부처님이 오세요. 부처님은 두 번이나 진군을 막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계시고 소문도 다 들었을 거고 전쟁 상황이나 이런 얘기도 다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군대가 한번 쓸고 간 뒤에 다시 왔을 때 사람들이, 덜 죽은 사람들이 계속 살려달라고 하고,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 그거를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뵈면 위로할 말이 없다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 자녀분이 뭐 자살을 했거나 군대 같은 데 가서 의문사를 당했거나 뭐 이런 분들 참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요. 위로할 말이 없어. 그래서 좀 깝깝하지. 근데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 기록이 자은전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기를 마지막 한 바퀴 돌아보시면서 위로를 해주긴 해주는데 내가 보기엔 그 위로가 안 들어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뭐 마음을 편안, 야, 그게 되겠어? 올바른 마음의 중심을 잡고 뭐 이러면 이게 될 상황이 아니거든. 야, 너 팔다리 다 잘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딱 돌아보시면서 내가 가비라에 오는 것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나는 이곳에는 찾지 않겠다. 너무 슬픈 거지.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부처님이 얼마나 깊은 쉽게 말해서 짜증이 났는지, 비우리는 이 과보로 몇월 며칠에 불에 타 죽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전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하신, 이렇게 감정 표현하시는 경우가 아나율 졸았을 때. 하나율 졸았을 때 굉장히 뭐라고 하셨었고, 거의 없어요. 제바달타 사건 때도 당신이 많이 뭘 이렇게 좀 했었던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과거에는 제바달타가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가서 얘기해 라고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었거든. 근데 부처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이 흔들림이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 부처님 깨닫고 나서는, 깨닫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 있어서 출가하려고 할 때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수자타에게 우유죽을 드시고 니런선아의 그 발우를 띄우면서 내가 과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고 뭐 길상초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그래?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감정적 동요가 굉장히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보면 데스노트가 작성된 상황이죠. 그것이 부처님이 했다라기보다는 부처님이 고지를 해준 거지.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했고 그 얘기를 비유리가 들어요. 비유리가 들어. 그러니까 전에 들은 거지.

저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툭 오죠. 그래서 결국 비우리가 그 날짜까지 고지를 해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다. 점 같은 거볼때 예를 들어서 점집에 가서 점을 봤는데 5뉴월에 물가 조심하세요. 그러면 아니야.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물가 안 가면 되잖아. 그냥 5뉴월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뭐 되지 뭐 이렇게 올해 뭐 몇월달에 그러니까 뭐 10월달에는 차 조심하세요. 그러면 아유 뭐차잘안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하고 뭐 지하철 타고 다니고 뭐 이러면 뭐 지하철이 사고 나겠어. 그거는 진짜 확률적으로 엄청 떨어지는 일인데 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도 관계가 없잖아. 예, 그래서 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맞추는 점이 있고 틀리는 점이 있어. 아이, 이거 웃을 일 아닌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왜 웃는지 나잘 모르겠는데? 쓸모 있는 점은 틀리는 점이에요. 맞추는 점이 아닙니다. 맞추는 점은 점을 볼 필요가 없어요. 어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누가 그러는 거야. 당신은, 내년 12월 31일에 죽어요. 근데 그게 맞는 점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뭘 변화를 준다 그래도 아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맞추는 점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점이 진짜 점이라니까. 틀리는 점이 진짜 점이야. 내가 12월 31일에 죽어요. 이랬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좀 해가지고 해봐야겠어. 이러면서 살살살 했더니 안 죽었어. 그러면 틀리는 점이야. 아, 이 얘기가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라니까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점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점은 틀리는 점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중국의 주역과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주역은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상수역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틀리는 거다라고 하면 의리역이에요. 점인데 틀리면 뭡니까? 틀리지만 교훈을 삼는다. 교훈을 삼는다. 그러니까 요 똑같은 논점이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에도 삼재가 있어. 삼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상수역에서 상수역은 점은 맞춘다 해요. 이 맞추는 점과 관련해서 가장 잘 맞췄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소강절이에요. 소강절. 소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북송오자 중에서 굉장히 잘.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길 가면서 이렇게 소달구지 같은 걸 이렇게 타고 가다가 그럼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운집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딱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딱 들면서 딱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한마디 한대. 100% 맞는데. 뭐 그랬겠어. 뭘또 해. 이야기니까 그렇지. 이야기니까 그렇지. 살면서 제일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게 저랑 같이 예전에 학교 다니는 그 스님이 그랬어. 자기는 수능 새벽에도 새벽 기도 때 남의 축원장 읽다 왔다. 축원장 읽다. 수능 보러 간 거야. 수능 축원을 하고 수능 보러 간 거야. 참 재밌지. 그래서 내가 되는 갑다, 내 이랬다. 그래서 너는 그 기도 공덕으로 되는 갑다, 내 이랬어. 그래서, 이게 이제 맞추는 거고, 이렇게 맞추는 점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뭐할 건데,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 내년에 망해. 내후년에 죽어. 뭐 어쩌라고, 이걸. 그걸 알아서 뭐할 거야. 알면 스트레스만 받는 거지. 그래서 맞추는 게 좋은 거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좋은가? 근데 이 의리역파들은 누구냐면, 의리역파들은 이게 공자, 위진시대의 왕필, 그 다음에 정이천이라고 하는 사람. 정이천이라는 사람이 의리역파예요. 아, 이 소강절의 이 상수역과 이 의리역을 이렇게 합치려고 했었던 게 주자입니다.

주시. 점은 원래는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에 시작하는데, 좀 하다 보면 안 맞죠. 제가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또 저런 쪽에 또 꽂혀가지고, 내가 안 꽂힌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점 보는 걸한 16가지를 이렇게 딱 했는데, 서로도 아구가 안 맞아. 그러니까, 룰이 다르니까, 쉽게 말해서 MBTI하고 혈액형 점하고 맞겠냐고, 이게. 서로 불일치가 나온다고. 그러면 어느 걸 우선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뭐 용한 걸 찾아야 될거 아니야, 나도. 참, 없어. 못 찾겠어.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를 보다가, 그때도 그랬어. 한나라 때도, 며느리를 보고 이러면, 왕실에서 며느리를 보면 점을 본다고. 이게 잘 맞나? 뭐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점쟁이들한테 얘기하랬더니 다 각각 얘기를 하더래.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 누구는 세모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룰이 다르니까. 그럴 때는, 오행가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그런 거 있잖아. 이혼 전문 변호사, 뭐 이런 것처럼 특화된 쪽을 취한다. 이래서 통과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자기네들도. 누가 압도적 타율이 나오면 그쪽으로 싹 쏠려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누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쪽 사람으로 다 간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소강절이 한것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게딱한 가지 있어요. 1세대 30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원해 운세설에서, 소강절의 원해 운세설에서 1세대 30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있고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주역을 봤어. 점을 보면 딱 보면 안 좋은 게 나왔어. 안 좋은 게 나오면 그것을 조심해서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재도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절에서 삼재를 말하지 굳이 이거를 말해서 사람을 불안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스님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삼재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라. 그래야 네가 조심하고 삼재라는 거는 그 기운이 좀 약한 때예요. 약한 때. 그러니까 내가 면역 체계가 떨어져. 좀 그럴 수도 있잖아. 체력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면역 체계가 좀 떨어지면 다니는 거좀 조심하고 뭐 다니다 보면 감기 걸리고 이런 질병이나 이런 거를 쉽게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조심하라라는 의미에서 저는 삼재를 고지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재니까 너는 안 좋고 안 좋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불교도 삼재라고 말하지만 이 삼재를 없애려고 하죠. 그게 삼재풀이죠. 아니야. 생각이 다르다니까? 삼재니까 너 골로 갔어가 아니에요. 삼재니까 네가 조심하고 일단 우리가 풀어서 데미지를 줄여줄게. 쟤 줄여줄게. 하지만 다 풀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좀더 조심해야 돼. 삼재 기간에는 좀 조심하다 보면 올수 있는 게 주역에도 그렇게 나와. 주역에도. 종일건건 석척약 여무구라고 종일 동안 계속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가 저녁에는 해질녘에 석척약이라는 게 해질녘에는 반성을 하고 슬퍼한대.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나 조심하면 그러면 허물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겸손하고 내 자신을 다하려고 하고 이러면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삼재를 그런 정신 자세로 보내자는 게 사실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돼서 잘못된 부분을 고지해서 얼마를 뜯어내고 삼재 풀이됐으니까 끝. 그게 아니에요. 룰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경감시켜 줄 테니까 지금 비가 오고 있어. 요즘 뭐 예를 들어 장마야. 아니면 뭐 태풍이 불어. 그럼 비가 와. 그러면 지금은 일기예보상 비가 오니까 그 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뭐 우산을 준비하든지 뭐 비옷을 준비하든지 하면 안 맞냐? 안 맞냐는 아니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도 좀 피해 다녀야지. 피해 다닌다는 건 뭐냐면 뭐 지하철을 탄다거나 예를 들면 조금 나갈 일을 자제한다거나 그런

정도면 덜 맞겠지.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을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게 삼재예요. 주역의 의리역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반성을 해서 그거 너한테 지금 안 좋은 게 오고 있으니까 조심조심해서 잘 챙겨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과 관련해서 안 좋은 꿈을 꿔서 꿈자리가 안 좋아. 그때 자식에게 전화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네가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어. 그게 아들이 내가 이 꿈 꿨으니까 너 지금 절단 났어가 아니고 네가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맞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야. 그걸 맞아서 자식이 진짜 끝장났으면 좋겠어. 그 생각을.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안 맞는 점이 좋은 점이에요. 맞는 점은 빼박입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암 사기 6개월 남았어요. 이런 건 비슷해. 5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 편히 가지셔요. 어차피 끝났습니다. 이거 5초라고.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조기 발견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늦출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이런 치료를 받으시거나 뭐 이렇게 좀 식이요법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서 극복해 가자는 게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명이냐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누가 명이냐? 자, 이 사람은 그대로 맞추잖아. 6개월 뒤에 죽습니다. 맞췄어. 이게 명이 아니요? 이 사람은 안 맞아.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 3, 4년, 밖에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식이요법도 하시고 다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20년을 살게 됐어. 이게 돌팔인가? 이 사람 못 맞추잖아, 지금. 근데 오히려 이게 명의일 수도 있어. 아니, 이 사람이 명의일 수도 있다고. 아니, 맞잖아, 이게 지금. 이게, 이 명의는 필요가 없다니까? 이 명의는 필요가 없어. 그런데 점에서는 맹점이 뭐냐면, 명의는 내가 오래 사니까 좋은데, 점은 저게 거짓말한 걸 수도 있잖아. 그냥 공수표를 날린 걸 수도 있잖아. 검토를 해보지를 못하겠는데, 이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유리왕이 몇월 며칠 날 불에 타 죽는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업에 의한 결과를 고지해 준 거예요. 자, 이 예언은 바뀌었을까? 이 얘기를 듣고 비유리왕이 되게 두려워했대.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날에 맞춰서 배를 타고 강으로 들어갔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 배에 불이 났어. 예를 들면 뭐 왕궁에서 불이 났어. 그러면 이제 뭐 못 피할 수 있지만 배에 불이 났어. 그러면 뛰면 되니까. 뛰면 되니까. 이거 굉장히 잘 생각한 것 같지 않아? 뭐 당신이 9월 달에는 교통사고를 당할 거예요. 그럼 집 밖으로 안 나가면 되지. 한 달만 안 나가면 네가 어쩔 건데. 내가 아파트 10층에 사는데 뭐 자가용이 날라서 갖다 박을 것도 아니고. 비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재밌게도 재밌게라고 말하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화산이 폭발해서 결국 죽어요. 화산이 폭발.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는 논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비우리가 그 자리에 안 갔으면 안 죽었을까? 가서 죽은 건가? 안 가서 죽은 건가? 안 가도 똑같이 작용을 했을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비효과 예전에 그런 것들 보면 안 그러면 뭐 타임머신과 관련된 이야기들 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뭔 작업을 하니까 또 다른 일이 벌어서 얘가 또 죽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 그래서 결과값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통 영화 설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거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 저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 만약에 저게 정해진 업이면, 정해진 업은 동굴 속이나 바닷속이나 하늘에 올라가도 피할 수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신선수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 그게 불교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선술을 배우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수행력이 높아서 자기가 언제 죽는다는 걸 알아.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걸 알아. 죽음이 오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알아. 그래서, 자기 친구들도 다 이렇게 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땅 속으로 들어가서 숨고. 땅속으로 들어가 숨고, 누구는 물속으로 들어가 숨고, 신통이 있으니까, 누구는 하늘에 나르고 이렇게 했는데 날짜 되니까 하늘에 나르던 놈은 떨어지고 죽었어. 야, 두 번 죽는 거다. 죽은 뒤에 번지 점프 한번 공짜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되면 정업난면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비유리는 그 자리에 가서 죽었냐? 안 그러면 그렇지 않았어도 그렇게 죽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 이게 좀 생각이 좀 많은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3대 비극 중에, 말년의 3대 비극 중에 두 번째 사건은 이렇게 해서 종결이 돼요. 이렇게 해서 종결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제바달타가 교단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리고 제바달타가 비극적으로 죽는 걸로 기록에는 나오고, 하지만 아마 안 죽었을 걸로 후대 제바달타 교단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기록을 봤을 때 안 죽은 것 같아. 바로는 안 죽은 것 같아. 그리고 비유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끝납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사립을 못건년의 열반 사건입니다. 사립을 못건년의 시간 순서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사립을 못건년과 제바달타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을 못건년은 그때 살아 있었고, 그 다음에 석가족이 멸망할 때 못건년이 등장해서 내가 어떻게 좀 해볼까요? 라고 말했다는 걸로 봐서 못건년은 살아 있었고, 그리고 사립을 못건년이 이제 돌아가시는 대목이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이렇게, 시간 순서가 제바달타 사건, 석가족의 멸망, 사립을 못건년의 열반. 사립을 못건년은, 일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리부를 법장, 법의 장수, 최고, 그 다음에 장남과 같다라는 것도 있고, 부처님을 제외하고, 붓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사리불밖에 없습니다. 사리불의 불은 그 불 아닙니다. 사리불의 불은 이 불이에요. 이 부처 불자가 아닙니다. 이 불이 아니고 이 불이에요. 이 불은 아들 자자를 뜻하는 거예요. 번역하면 이게 그래서 사리푸트라라고 해서 푸타라고 하는 거고, 붓다하고 달라. 푸트라, 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누구누구의 자식. 그래서 번역할 때는 사리자라고 하는 거고, 사리불, 사리자. 사리불은 어떻게 보면 음역이고, 이거는 의역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붓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데 대지도론에 보면 제2의 붓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붓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제자는 사리불밖에 없습니다. 대만의 남길부라고 하시는 분이 제바달타에게 붓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라고 당신 책에 그렇게 써놨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 기록을 못 찾았습니다. 나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어디 나오냐고. 너 도대체 어디서 봤냐.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후대에 붓다라고 쓰는 사람이 한 명이 더 나옵니다. 그게 용수입니다. 용수, 나가르주나. 제2의 붓다, 8종의 시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사리불은 제자들이라고 보면 좀 그래요. 일반 제자가 아니고, 약간 총리 같은 역할이에요. 총리. 예, 저. 그러니까 같은 장관들보다는 레벨이 훨씬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불교 안에서도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못건년은 이게 원투거든요. 못건년은 내가 보기에는 성격이 좀 쉽지는 않은 분인 것 같아. 당신이 능력도 있는데 사리불은 약간 온화한 쪽
캐릭터고, 목건현이 약간 관.

일괄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이분은 병사로 나오고 이분은 타살이거든. 집단 구타 타살인데, 그러니까 성격이 괄괄했던 게 삼국지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삼국지에도 보면 장비는 맞아 죽었죠. 어떻게 보면 군인들의 자기 수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된 거고,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진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비 관우 장비 중에서 가장 가방끈이 길고 머리가 좋았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장비입니다. 장비입니다. 그런데 관우한테 너무 약간 이렇게 머리 좋은 캐릭터 같은 의협적이고 그런 캐릭터가 전부 관우한테 가는 바람에 장비가 약간 개그 캐릭터 비슷하게 되는 좀안 좋은 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뒤에가 저렇게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성격이 세요. 그래서 적이 많은 거야, 주변에. 물론 뭐 주먹으로 때리고 이랬다는 거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을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가 좋고 신통력도 있고 이러니까 잘 논파하지 않았겠나 싶어. 뒤 없이 그냥 막 사람들 앞에서 논쟁 붙으면 막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도 어느 정도는 사람이 이렇게 체면 차리게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늘상 그거 있어요. 50을 잘못했는데 80을 뭐라고 하면 저 사람에게 원망이 생깁니다. 잘못은 했는데도 짜증이 나. 그래서 50을 잘못했으면 한40 정도를 뭐라고 하는 게딱 적절한 정도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약간 덕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잘안된것 같아. 그래서 가나제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용수의 제자 중에 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스리랑카 사람이고 도관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뭐 다쳤든지 뭐 그랬겠지 뭐 예전에. 그래서 그 가나제바도 나중에 제바열전에 보면, 구마라지에 번역한 제바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객이 들어와요. 죽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상대를 논파를 해버렸는데 그 사람이 앙심을 품은 거지. 앙심을 품은 거지.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체면이 다 무너져버린 거고, 둘이 있을 때는 세게 해도 돼요. 그런데 여럿이 있을 때그 앞에서 박살을 내버리면 쥐도 진짜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딱.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런 비슷한 분을 한분더 알고 있죠. 제일 유명한 분.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는 왜 독배를 마셨을까? 그 양반이 직업이 없습니다. 무직입니다. 무직은 괴롭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소크라테스하고 부딪히면 그때 아고라 광장에서 많이 이제 충돌 논쟁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주먹 싸움을 하는 건 아니고 논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입심이 좋으니까, 입심이 좋고 아는 게 많으니까 소크라테스의 그 어법을 삼파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방식인데, 좀 많이 이 영감님이 많이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 사람들이 앞에서는 말을 못 하는데, 왜냐면 부딪히면 지니까. 근데 사람이 뒤에서 꿍시렁거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들이 연합을 하면서 쟤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독배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도망가라 그래, 제자들이. 상황 안 좋습니다. 그냥 밀양으로 빼시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 대한 주목은 두 가지인데, 그게 기존 신관을 기존의 신관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다이몬이라고 자기 안에서 뭔 소리가 들린대. 뭐 모르겠어. 그게 뭔 소리인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기존의 그리스 로마의 신관 신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체계하고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하나 걸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젊은이를 선동한다가 있어. 그러니까 기존 질서하고 달리 약간 사람을 반골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조금씩 문제들이 있는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계몽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하지. 그러니까 이제 독배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제자들이 선생님 빠지시죠. 밀항으로 빼시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겠다. 그래서 먹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 갇혀 있었다. 이게 그런 자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리스 그 아크로폴리스 쪽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재밌다고.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죽었고.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어떻게 보면 손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인들로 하여금 철학자를 두 번 죽였다라고 하는 오명을 씌울 수는 없다. 그러면서 도망가. 그래서 원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한이 아니면 사람을 그렇게 집단 구타로 죽인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원래는 목건년이 먼저 돌아가셨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해요. 이게 기록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목건년이 죽고 그 다음에 사리불이 열반하는 사리불의 열반도 좀 굉장히 좀 뭐가 좀 희한해요. 나도 이걸 계속 보면서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사리불 정도면 사리불이나 목건년 정도면 보통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대동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목건년은 죽을 때 그게 있어요. 막 이렇게 맞아서 죽는데 그 집장범지라는 사람,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 건데 막 맞아 죽으면서 신통으로 사리불에게 그것을 고지해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왜 그것을 피하지 않니? 너는 신통이 있잖아. 그랬더니 정업난면이 이 논점이 계속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내가 신통이 있어도 그것을 면할 수가 없어. 나 경기 끝난 것 같아. 라고 하고 나중에 사리불이 그 다음에 평생 친구예요. 고향 친구에서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도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죠. 중마구의 인연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친구인데 사리불은 준두삼이라고 하는 삼이와 둘이서 어딘가로 가요. 그리고 죽어요. 이게 나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말년에 약간 그 어수선함들이 막 존재하는데 사리불 정도의 분이 혼자서 죽는다고? 대중의 고지가 되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혼자 죽을 수도 있지. 하지만 큰 스님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교계에 명망 있는 큰 스님이야. 그러면 돌아가실 때 다 문도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거지. 그 기본 아니겠어? 연락되는 사람은 다 며칠 전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대기 타고 있는 거지. 다 마찬가지잖아.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자식들이 이렇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의사가 저 산소호흡기 뛰면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오잖아. 미국에 있다가도 오는데.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런데 사리불이 혼자서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삐그덕거리는 게 있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타살이고 이런 병사라고 나오는 것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나이 든 사람에게 병사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을 타살로 보낼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아무리 원한 관계가 있어도 그 정도면 그냥 뭐 다 됐는데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래서 그 논점도 있고 그래서 목건년이 돌아가시고 사리불이 돌아가신 게 맞는데 이 부분을 불교가 별로 원치 않았던 거야. 사리불이 신통제일, 목건년이 신통제일인데 타살, 집단구타에 의한 타살이라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목건년이 그때 많이 다쳤는데 회복됐고 사리불이 먼저 돌아가신 뒤에 목건년이 돌아가셨다 라고 나오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전후 관계들을 다 따져보면
무권자는 집장 범죄한테

사당에서 돌아가신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당신이 아마 이런 걸 너무 일을 좀 잔인하게 처리한 거야. 손속에 정을 안 놓고, 상대하고 부딪혔을 때 그냥 풀파워로다가 해서 상대를 이겨버린 거지. 그래서 체면들을 구기니까 그 사람들이 뒤에서 원한을 갖고 있다가 집단으로,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는 퍽치기 사건? 비슷한? 이해가 대충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밤길을 조심. 밤길을 조심해. 그거보다 너무 그렇게 과도한 원한을 맺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관련된 내용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방송 포교와 관련해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이 법문을 하면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시절적으로 그렇게까지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060-800-7000번 한번 눌러주시면 한국불교가 세계적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뉴미디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We'll be right back.

가난한 자에게 베풀 때에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부처님께 베풀 때에는 기쁘고 공경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친구에게 베풀 때에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절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2: 어떡하면 반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3: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4: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0: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1: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0: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2: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3: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0: 나상도 지혁진의
1: 근황 열전
2: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너무 멋있어요.
2: 진짜.
3: 그 슈트피 대 반했어요.
4: 그 반듯한데 언제부터 그렇게 반듯하셨는지 궁금해요.
5: 이 방송 일을 한 20여 년 하면서 지금 이런 지금의 제 모습이 더 굳어지게 된 거예요.
2: 이렇게 완성이 되신 거예요.
6: 안녕하세요. 저는 쾌동이라고 해요.
7: 진짜 비결은 반전의 완벽함에 있어요. 아나운서 출신의 신뢰감 넘치는 눈빛에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치명적인 트롯 감성까지 더해지거든요.
2: 이미지와 어울리는 예명 하나 추천해줘.
5: 예명이 나.
7: 김 클래식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저는 김 낭만을 강력 추천합니다.
2: 김 낭만.
7: 성이 김이고 이름이 낭만이라니.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붓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모처럼 서울 나들이 해서 VTN에 오니까 오랜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선명상 그 법문 11번째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선명상 관심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종단에서도 이 선명상을 좀 국민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급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로 그런지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명상 또는 참선 그러면은 스님들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요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제 있는 구기람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타종교인도 왔고 또 젊은 청년도 왔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명상에 대한 그 필요성, 관심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게 됐고 또 그 접연도 굉장히 확대됐는데 또 달리 보면 쉽게 시작하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그냥 특별하게 생각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된 것은 굉장히 훌륭한 성과지만 그 노력이나 그 자세에서는 조금 해이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명상을 시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오랫동안 명상을 지도해 오다 보니까 명상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계속 그 모르는 상태로 안 하고 있지만 한 번 해본 사람은 한 번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생각보다 힘들다거나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관두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 명상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이제 뭐 없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에서 관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의 경험은 했는데 그 경험 이후의 단계에서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그래서 또 그만둔 분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이유로 중간에 그만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끝까지라는 말이 어디가 끝까지인지 특히 이제 이렇게 대중화된 명상에서 끝이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그러다가 다시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마음이 좀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하면 다시 그때 생각을 해서 명상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명상이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하다가 관두고 하다가 관두고 이렇게 여러 번을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방법으로 좀 했다가 이 방법이 좀 자기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잘 안 되면 그래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지. 그러고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하다가 또 안 하다가 또 또 누가 좋다는데 어디가 잘한다는데 이러면 또 거기를 기웃거리면서 여기저기 이제 말하자면은 쇼핑하듯이 명상을 쇼핑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건 굉장한 노력의 낭비잖아요. 제대로 하고 제대로 결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 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가벼움이 거기서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절집에서 말하는 초심, 초발심 이것의 의미와 가치를 좀 더 되새겨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렵게 가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 번의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의 이제 그 수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처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처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것.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많은 사람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처음 마음, 그 처음 마음, 여러분들이 어떤 게 처음 마음인가요? 네? 큰 소리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우리가 초심, 그 정치인들한테도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을 지켜라, 그죠? 뭐 이런 말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초심입니까? 네? 시작이죠. 처음이니까 시작하는 마음인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들? 잘해야겠다. 예.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 또? 예? 내려놓은 마음.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다 정말 불심이 깊어서 그런지 그 기본 자세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해야겠다. 예, 그런 어떤 결이고, 뭔가 시작할 때의 어떤 각오이기도 한 거죠. 네. 저희 이제 스님들은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출가할 때 또는 이제 출가한 후에 이제 선방에 들어갈 때 굉장히 큰 어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시작하지 않고 우리가 사교 입선이라고 해서 교를 교학을 이제 공부하고 선에 들어간다 이런 이제 절차를 밟기도 하고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에 선방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번 해에는 복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공양주를 자청해서 살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내가 수행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하겠다 해서 기도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어떤 처음 시작한다는 거는 그냥 막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을 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 준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막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이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영화 중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국인 장교가 아랍 그 부족들을 도와서 아랍의 독립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노력했는데 끝내는 이제 그게 성취가 되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장교가 사막을 이제 횡단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별 준비 없이 그러니까 급하게 빨리 가서 빨리 뭔가를 성취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별 준비 없이 몇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출발했다가 중간에 모래 폭풍을 만나서 아주 천신망고 끝에 다시 되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라비아의 그 오랜 부족들의 지혜를 듣게 되는데 사막이라는 먼 길을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한다면은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바로 내가 사막에 횡단을 하겠다 해서 바로 들어가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막을 건너서 상업을 하는 그 대상들은 미리 사막에 가기 전에 만약 한달 정도 사막을 여행한다고 하면은 두달 이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거기 탈 낙타도 준비하고 이런저런 준비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몰랐던 영국인이 그냥 바로 가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되겠다 생각했다가 중간에 악천후를 만나서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명상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쉽고 또 누구나 할수 있고 또 그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까 봐 우리가 좀더 쉽다, 또좀더 가볍게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그 부분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막 그냥 내가 오늘 명상해야지 하는 마음 들었다고 막 시작해서도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처럼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는 물론 이제 스님들처럼 복을 좀 짓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해서 좀 더 집중력을 길러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되면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것의 가치, 그것의 중요성을 잘 생각지 않고 그냥 쉽게 하고 또 그러니까 또 쉽게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마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시작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알면은 시작한 사람이 아니죠. 이미 어느 정도의 단계가 진행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처음 시작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 자세가 어떤 상황을 가져올까 오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는 자세, 알려고 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죠. 명상을 할 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책을 열심히 읽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상 관련한 서적들을. 물론 때때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책을 읽었다고 명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내 마음의 문제라서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와서 그래서 어떤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제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그 읽었던 분들은 내가 명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책에서 이렇게 읽었는데 물론 그 책은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의 책이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지도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 수행을 하면서 그것과 자꾸 맞춰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온전히 거기에 몰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체로 책 읽고 오신 분들이 머리로만 명상을 하셔서 실제 명상의 단계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은 한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명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오면서 명상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에 대한 생각과 명상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 알려는 자세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입니다. 중간에 힘들면 포기하고 그냥 멈추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마음을 낸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한번 해보고 하지 뭐 이런 식의 그냥 일반적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되새겨 본다면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끝까지 이것을 해내겠다는 마음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또 배워온 분들이 많다고요. 여기저기서 또 많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배워와서 또 하다가 안 되어서 오거나 또는 이것 말고 좀 다른 걸 해볼까? 더 쉽고 더 잘 되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또는 이만큼 체험했는데 이 체험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로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미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한국의 전통적인 선은 우리 마음의 청정함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청정함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욕심이 없는 거죠. 그죠? 예, 마음이 청정하다는 건 욕심을 안 갖는 거예요.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내려놓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

들이 나중에 수행을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직 경험은 못했겠지만 짐작해 본다면 내가 수행을 다 이룩했을 때그 끝의 마음은 어떤 걸것 같습니까? 네? 고요한 마음. 또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편안한 마음.

그렇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텅빈 마음이라고 보통 말하죠. 고요한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그 지점은 고요한 마음, 텅빈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와 끝의 상태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처음 시작할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텅빈 마음에서 모르는 사람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도 없습니다. 그때 뭘 알아야 욕심을 생기지. 모르니까 욕심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진짜 조심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난 뭔가 했어. 난 남들보다 집중을 더 잘해. 나는 어떤 경험을 했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거는 이미 처음부터 그것을 목표로 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얻어야겠다. 명상을 해서 물론 우리가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야겠다는 거는 누구나 갖는 당연한 마음이지만 근데 내가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지도자가 되겠다. 나는 이걸 통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최근에 꽤 많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도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100시간만 하면 자격을 줍니까? 200시간 하면은 1급 자격을 줍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짧은 기간에 그것을 얻겠다는 것도 굉장한 욕심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큰 문제는 그 자세라는 거죠.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가짐으로 과연 이게 공부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빈 마음, 비워진 마음.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거는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언제 시작해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이 아니고 어떤 욕심을 갖고 시작한 사람은 그 마음이 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자꾸 뭔가를 얻고자 하는 쪽으로만 자꾸 가게 돼요. 그래서 뭐 특이한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대적인 어떤 자격을 획득한다든지 뭔가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어떤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마음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과연 좋습니까? 그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본말이 전도된 거고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마음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건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결코 선명상을 제대로 할수 없겠구나.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개개인이 얻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얻을 수 없겠구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단계에서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것으로 거기에 이제 자기를 붙이니까 소위 말하는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할줄 알아. 나는 명상에 대해서 알아. 거기서 안다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안 듣고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굉장히 힘들게 그 마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그런 상태에 안 들어가져요. 내가 뭐 욕심이 있고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생기면은 고요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비워져야 되는데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고요해집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분들을 제가 좀 많이 뵙게 됐고, 그래서 이거는 시작할 때 마음이 온전하게 반듯하게 갖춰지지 않으면은 중간에 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역할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의 수행이 충분히 무르익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안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타적인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초발심이라고 하죠. 초심이라고도 하지만 초발심. 발심이라는 건 좀 더 역동적 개념이에요. 마음을 먹는다, 결심한다, 뭔가 끝내 해내겠다라는 마음인데, 이 마음의 기본 바탕은 뭐냐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때까지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돕겠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이라 할 때 발심은 발보리심의 준말이에요. 보리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깨달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깨달음을 위한 그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굉장히 큰 마음인 거예요. 설사 우리가 조금의 어떤 과정에서 개인적인 고통을 벗어나려는 그런 동기에서 출발할 수는 있지만, 그냥 그 마음의 폭이 넓어지면 공부는 바탕이 딱 껴지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에게도 저희가 처음 출가했을 때 발심을 강조하는데, 그때 발보리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게 서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세상사를 경험하면 나를 위하던 일이 실제로는 나에게 해가 되고, 남을 위했는데 그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그죠? 예,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한 일이 꼭 저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줄 아세요? 나를 생각하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죠?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생각을 지우려면 그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자꾸 나란 생각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자기 업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어려운 과정이 생겨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문제들을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단계인 건데, 이제 당장은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욕심이 앞서서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와 반대로 수행은 물론 자기 집중된 자기 내부적인 수행을 하지만, 마음가짐이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수행은 이기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단계 어려움들을 극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수행은 이타적인 수행이다. 수행하다가 우리가 마장이 생긴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건 다 나를 위한 마음이 있어서 마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은 그 마장이 지나가도 가볍게 지나가고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를 위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보리심에 서원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유, 명상 가볍게 하면 되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꼭뭐 아주 우리가 이제 안욕따라 삼략삼불 이러면 너무 거창하고 나하고는 무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엄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초발심시 변성정가 이렇게 말합니다. 초발심, 처음 발심을 했을 때가 곧 정각을 이루는 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죠? 많이 들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아무 노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성불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화엄경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제 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서 한분한분 이제 가르침을 청하잖아요. 근데 한 분한테 배우고 그 다음 분한테 배움을 청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앞에 분한테 배운 거를 싹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완전히 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뭘 알고 있다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 스승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부처의 길을 갈 것인가, 보살의 길을 갈 것인가, 무엇이 보살도인가라는 질문을 품고 첫 번째 스승한테 배움을 얻으면 그건 마음에 담고 다음 스승을 갈 때는 완전 새로운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스승한테도 초심의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3선지식을 만나는데, 그중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도 있고, 뭐 사문도 있고, 뱃사공도 있고, 또그 기녀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배움을 청할 때는 내가 안다는 마음으로는 배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에게 가르침을 받겠다. 내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들의 터득한 바는 나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텅빈 마음으로 오로지 배움을 청하는 거예요. 오로지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53분을 찾아가는 그 역정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한세분 찾고 나서 아 이거 충분하다 이러고는 멈출 만도 한데, 53선지식을 한분한분 찾아가서 그 가르침을 다 청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문수보살에게 돌아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보현보살에게 완전히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것을 알게 되느냐? 뭘 알게 되었을까요? 선제동자가. 아, 그건 전부 다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었구나. 내가 처음 질문했던 그 질문이, 그 질문을 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부처의 마음이었구나, 보살의 마음이었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이 그것이 결과로서 깨닫게 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잖아요. 그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팥을 심는 마음으로 콩이 되기를 바래. 명상을 하면서 뭔가 욕심을 막 내는데, 아, 내가 뭔가 되고 뭔가 특별한 게 되고 막 엄청난 뭐 신통력을 부리고 이런 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은 아주 못난 마음인데 결과는 막 대단한 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래서 처음 마음이 부처의 마음인 거예요. 처음 마음이. 근데 그 부처의 마음이 놀랍게도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텅빈 마음.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배움을 갈구하고 알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끝없이 구도를 향할 수 있는 그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목표라는 게 열정이 없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열정을 갖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그 사실을 자각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될 때까지 갔는데 그 결과로 뭐예요? 텅빈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마음이에요. 웃기죠? 근데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을 아는 그 마음은 텅빈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출발점의 상태와 끝의 상태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본질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3선지식을 한분한분 챙겨낼 때마다 선제는 자기 마음의 본질에 더 충실해지는 과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확인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또 질문하고. 그래서 53번째 선지식을 만났을 때 나는 그동안 많은 배움을 배웠고 나는 경지가 굉장히 높고 이제 마지막 단추만 끼우면 나 부처가 될 거야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 구도자 처음 시작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마지막 가르침을 청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명상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뭔가 경험을 했다. 아, 난 뭔가를 했다. 뭔가를 안다. 남들보다 1시간, 2시간 더잘 앉아 있다. 아만심이 생기거든요.
스님들도 그래요. 선방에서 남들은 막 몸을 비틀고 있는데 난 집중.

공부를 잘해 그러면은 마음속에 이렇게 암만심이 싹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공부의 바른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 초심을 잃지 마라. 그건 되돌아서 그 생각을 해서 리마인드해서 그 마음을 다시 생각하라. 그게 아니라 그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음, 알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근데 그 마음은 나라는 생각도 없고 오로지 진리를 향해서 오로지 부처 얘기를 향해서 집중된 마음이라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쭉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달라지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명상을 하면 내가 달라질 거야. 내가 뭔가가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물론 그 기대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우리 명상을 경험하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몸에도 변화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몸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서양에서는 이걸 의료에도 활용할 만큼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학습이라든지 또는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명상을 하다가 학습에도 굉장히 효율이 있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바라고 마음을 먹고 수행을 하면은 이건 수행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야 돼. 그 우리 이제 옛 선조들께서 그런 거에 마음 쏟지 말라. 그거를 자꾸 얻고 그거에 이제 마음을 쏟고 그런 건 외도다.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그게 우리 마음을 다른 데로 삿된 길로 끌고 가고 또 실제로도 그런 종류의 수행법에 사람들이 마음을 기울이게 하고 그래서 정말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해서 뭔가 변화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은 순수하게 초심으로 나는 모르는 존재. 그래서 더 뭡니까? 모르니까 더 알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정진하는 그 정진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체험했다, 어느 정도 뭔가 단계에 올랐다면, 이걸로 충분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다가 안 하거나 또는 그 상태에 이게 정체되면은 사실은 그 단계에 정체된다는 거 없어요. 뒤로 미끄러지죠.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 다시 시작할 때 사람들은 또그 전에 했던 걸 갖고 내가 안다, 난 해봤어 이런 마음으로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다시 진짜 시작하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모른다, 나는 처음이다. 이 계에 첫 발을 들이는 사람이다. 오로지 배우려는 마음, 알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추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렵게 이제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쉬운 거예요. 누구든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뭘 하고 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난좀할수 있어. 난 잘하는 거야. 남들보다 나아.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사실 경계할 거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들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경계하고 마음의 그 배우려는 마음, 모자라고 내가 모른다는 마음을 유지하면은 그건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화두는 어떤 겁니까? 답이 없죠. 당장 모르죠. 내가 그거 알면 화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간절하게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에 꿰어 맞추고 이러면은 그게 공부가 아니고 생각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스승이 된그 이제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서 스승이 되었다면 그 스승은 어떤 존재냐? 그 스승 역시 무지한 스승이에요. 선사들이 그죠? 나 아무것도 한거 없어. 나 가르쳐 준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게 바로 가르침의 본령이에요.

얼마 전에 저기 성철스님의 열반송에 내가 사람을 속인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걸 타 종교인들이 아 성철스님이 사람을 속였단다 마지막에 실토했단다 이러면서 우리 이제 불교에 처음 들어온 분들에게 아 그렇게 이제 호도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당신이 뭡니까? 당신이 알려준 것조차도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자비심에서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쳐 준 것조차도 어긋난다는 그런 본질, 본연 그 자체에서 한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수준이 안 되니까 그 말이 사람을 속인 이야기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승이 진정한 스승은 그것조차 없는 스승이에요. 안다는 것도 없고 알려줄 것도 없는 것이 진정한 스승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마음을 그대로 갖고 가서 끝 마음이 된다면 그게 우리가 공부입니다. 화엄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범부여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는 거죠. 부처의 마음으로 시작해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막 특별한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 모른다는 그 마음, 그래서 알려고 하고 배우려는 열망을 갖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길을 한번 출발하면 진지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여러 번을 반복해도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할 때 정확하게 목표를 잡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올바르지 않은지를 확실하게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예, 네, 그때 그 올바름이라는 거는 오로지 순수한 마음, 오로지 텅빈 마음, 모른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출발한다면 끝까지 갈수 있어요. 그 끝은 각자에게 어떤 형식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상태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오늘. 네, 그래서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명상,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시되, 아, 내가 이 공부를 정말 진지하게,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내가 모르는 나를 계속해서 배워가고 알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모름을 완전히 타파하고,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단계의 무지의 상태로 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어나서 노력하라. 영원한 안락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라. 마음의 불안이나 방임, 나태, 이 모든 것들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근본을 알고 규명하여 마음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라.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보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태백산맥이 나무로 뻗어나가다 우뚝 솟은 팔공산. 큰 스님들의 수행처가 되었던 웅부암이 자리한 곳도 바로 이곳 팔공산이다. 웅부암은 711년 의상 스님이 창건한 절이다. 창건 당시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났다 하여 떠다니는 구름이란 이름을 갖게 됐다. 우아하게 휘어진 나무도, 쭉 뻗은 곧은 나무도 지붕을 받치는 데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다. 자연은 그대로 보화루가 된다. 중앙에서부터 좌우로 조금씩 높이와 넓이가 다른 보화루 바라지창은 묘한 건축미를 선사한다. 원통전의 관세음 보살은 해철국사가 인도에서 해금강으로 들어오는 배로 모셔왔단 전설이 전한다. 운부 난야는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운봉, 향곡, 정담,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승들의 수행처였다. 지금도 치열하게 정진해가는 수행승들의 열기가 고스란히 배어난다. 구름, 물, 달마, 그리고 선. 웅부암은 제 모습 그대로 선이요, 부처님 말씀인 도량이다. 연기 가득한 팔공산 자락에 아기자기 모여 앉은 웅부암. 대돌 하나, 기와 한 장, 불법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 정갈하고 아늑한 수행처 웅부암은 청아한 참선의 향기로 기억될 것이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장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그게 뭐야? 오동나무. 오다가 주웠지.
1: 그걸 뭐 하려고?
0: 땔감으로 쓰게? 아니, 염주 만들려고. 염주 만들어서 부처님께 배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야.
2: 배 아픈 건 너무 많이 먹어서잖아.
3: 알아. 세상엔 맛있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
2: 그래도 맛없는 것만 많은 것보다 낫잖아.
0: 그렇긴 하네.
2: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부여무량사다.
0: 부여무량사?
2: 무량사는 신라 문성왕 때 범일국사에 의해 창건된 절인데,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렸지만 조선 인조 때 진묵대사가 다시 일으켰지. 세조 때 김시습이 여기서 말년을 보내다가 삶을 마감한 곳이기도 해. 무량사는 많은 시련에도 2층 구조의 극락전과 5층 석탑 등 문화재를 간직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이라고.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떠나볼까나? 수리수리 마하수리 부여무량사로 고고! 1622년의 어느 날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받던 진묵대사에게 무량사와 송광사의 두 스님이 찾아와 동시에 점안불사를 부탁했습니다.
4: 동안거라 절을 비우기도 어렵고 또 두 절을 동시에 가는 것도 힘드니 다른 스님을 찾아보시지요.
5: 스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무량사도 스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4: 이렇게 합시다. 송광사 스님께서는 저 주장자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무량사 스님께서는 이 염주를 가져가십시오.
5: 우리 놀리시는 겁니까?
4: 아이, 놀리다니요. 그것들을 불담 위에 올려놓으면 반드시 두 절 모두 불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5: 감사합니다. 뭐 일단 올려놔 보지요.
4: 무량사의 스님께서는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5: 아, 명심할 거라니요.
4: 불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절을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로.
2: 진묵대사의 말대로 송광사 스님은 주장자를 불단에 올려놓았는데, 불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주장자가 꼿꼿이 서 있었고, 무량사 역시 불단 위에 올려놓은 염주가 밤낮으로 돌며 진묵대사의 신통력을 증명했죠. 그렇게 무량사

0: 불사가 진행되던 어느 날 한산해가 무량사 스님을 찾아왔죠.
1: 저는 흥산에 사는 백성인데 제 돈 3,000금으로 무량사의 삼전불상을 모시고 매일 참배하고자 합니다.
2: 3,000금? 아이, 3,000금을 혼자 내겠단 말입니까?
1: 예.
2: 아하, 그럼 돈은 언제?
1: 나흘 뒤 가져오겠습니다.
0: 하지만 3,000금을 가져오겠다 말한 산에는 어쩐 일인지 약속한 날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2: 아, 온다는 날이 지났는데 설마 안 오는 건 아니겠지? 아무래도 직접 가봐야겠어. 이대로 3,000금을 놓칠 순 없지.
0: 돈에 욕심이 생긴 무량사 스님은 진묵대사의 경고를 어기고 기어이 절문을 나갔죠. 그러자 갑옷을 두른 신장이 나타나 경고를 어긴 스님에게 벌을 내렸죠. 그 후 무량사 스님의 욕심으로 중단되었던 불사는 동안거를 끝낸 진묵대사에 의해 완성되었답니다.
3: 하여튼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난다니까. 그런데 이 부도탑도 진묵대사가 만든 거야?
0: 아니, 이건 그 훨씬 전 일이야. 너 생육신이 뭔지 알아?
3: 알지. 조선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몰아낼 때 반대했던 여섯 신하, 맞지?
0: 오, 맞아. 반대하다 죽은 여섯 신하는 사육신, 살아남은 신하는 생육신이라 불리지. 이 부도탑이 생육신 중에 한 명인 김시습의 부도탑이거든.
3: 아, 그런데 김시습의 부도탑이 왜 무량사에 있는 거야?
0: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무량사 부도탑 이야기로 고고! 속세의 삶의 회의를 느끼고 불교에 귀의한 김시습은 말년을 보내기 위해 무량사를 찾았습니다.
4: 무량사는 험하고 외진 곳에 있어서 귀찮게 하는 사람 없이 조용히 보낼 수 있겠어.
0: 그렇게 무량사에서 부처님의 은덕을 갚으며 평화로이 말년을 보내던 김시습은 죽음을 앞두고 스님들을 불러 특별한 유언을 남겼죠.
4: 내가 죽거든 화장하지 말고 3년 뒤 장사를 지내주십시오.
0: 스님들은 김시습의 유언대로 유해를 임시관에 안치해 양지바른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장례를 치르기 위해 관을 열었다 깜짝 놀라고 말았죠.
5: 이것 좀 보세요. 낯빛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같이 생생합니다.
6: 이는 분명 성불에서 그런 걸 겁니다.
5: 맞습니다. 그러니 장례는 다비식으로 하는 게 옳을 듯합니다.
6: 네, 그럽시다.
0: 그렇게 스님은 김시습의 장례를 다비식으로 행하고 이때 나온 사리를 봉안해 부도로 만들었답니다. 뭐하냐?
3: 생각.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돌아가신 우리 엄마랑 약속했거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0: 간단하네. 공부 열심히 해.
7: 근데 공부는 재미없단 말이야.
0: 으이그, 공부라고 다 재미없는 건 아니거든. 봐봐, 절 따라 전설 따라도 공부지만 재밌잖아.
3: 절 따라 전설 따라도 공부야?
0: 당연하지. 모르는 걸 깨닫게 되잖아. 그럼 그게 바로 공부지. 뭐가 공부냐?
3: 그럼 나 공부할래. 절 따라 전설 따라 오늘은 어디야?
0: 오늘은 조선 정조의 효심이 가득한 화성 용주사로 가자.
3: 용주사?
0: 화성 용주사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옛 가량사터에 다시 세운

0: 조선의 마지막 원찰이자 효행 근본 도량이야. 그래서 보물로 지정된 대웅보전을 비롯한 많은 문화재와 수행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사찰이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화성 용주사로 고고! 조선의 정조 임금은 11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불행하게 잃었는데 세월이 지나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조 앞에 죽은 아버지의 원혼이 보이기 시작했죠.
1: 아버님,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계십니까? 이 아들이 어찌하면 아버님의 원혼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0: 정조는 아버지의 원혼을 달랠 방법을 얻기 위해 보경 스님을 찾아가 설법을 듣게 됐는데 바로 10가지의 부모님 은혜를 담은 부모 은중경이었습니다.
1: 스님의 말이 맞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이리 깊은데 아직도 아비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니 내가 참으로 불효자입니다. 스님, 어찌하면 아버님의 한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2: 경기도 화성이 궁에서 가까운 명당이니 아버님의 묘를 화성으로 이장하고 그 옆에 능사를 세워 원혼을 달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1: 좋은 생각입니다.
0: 그 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지금의 육릉인 화성 현룡원으로 이장하고 능사를 지을 장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2: 능사를 지을 마땅한 곳을 찾았습니다.
1: 그게 어딥니까?
2: 여기가 병자호란 때 소실된 신라시대에 세워진 절 가량사가 있던 자리입니다.
1: 가량사라면 이름 있던 도량이니 터가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소나무가 많아 아버님께서 흡족해 하실 겁니다. 이곳에 능사를 세우세요.
0: 그렇게 사도세자를 위한 능사가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 정조의 꿈속에 여의주를 문 용이 나타났습니다. 정조는 꿈에 본 용을 떠올리며 완성된 능사의 이름을 용주사라 지었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정조의 효심이 담긴 부모 은중경이야.
3: 근데 한글로도 새겨져 있네.
0: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도 부모 은중경을 보고 효를 배우라는 의미지.
3: 우와, 진짜 정조는 효심의 본보기네.
0: 맞아. 정조의 효심이 얼마나 깊은지 한 달에 29번이나 아버지 묘를 찾았다는 말이 있어. 게다가 능참봉까지 두고 묘를 관리했지.
3: 능참봉?
0: 능을 지키는 벼슬이야. 좋아, 이번엔 능참봉에 얽힌 이야기다. 절 따라 전설 따라 능참봉 이야기로 고고! 능참봉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관리했는데요. 어느 날 묘를 관리하고 내려갔다 출애한 과객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4: 참으로 안 됐구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대는 사흘 안에 죽을 팔자요. 말도 안 돼. 내가 죽다니.
5: 어떻게 살 도리는 없어?
4: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5: 뭐든 하겠어. 그러니 그 비법을 알려주시오.
4: 사흘 뒤 저녁쯤에 비가 내릴 것이요. 그러면 나라님 산소 앞으로 달려가 엎드려 있으시오. 그러면 살게 될 테니.
0: 과객의 말대로 사흘이 지나 저녁이 되자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5: 헛 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로 비가 오네. 당장 능으로가 엎드려 있어야겠어.
0: 능참봉은 부랴부랴 사도세자의 묘로 달려가 밤늦도록 엎드려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0: 뭐야? 과객의 말이 거짓이었나? 에이, 아이, 비도 오는데 그냥 가버릴까?
1: 그 시간 비 때문에 아버지의 묘가 상하지 않을까 걱정하던 정조는 자객에게 은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 능참봉에게 매끼 달걀 주고 아버님 묘를 잘 돌보라 명했는데 그자가 이 빗속에도 아버님 묘를 잘 돌보고 있는지 확인하거라.
3: 분부 받들겠습니다.
2: 그자가 묘에 없다면 그자의 목을 가져오도록 해라.
1: 엎드려 있던 능참봉이 막 일어나려던 순간 자객이 시퍼런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3: 네가 능참봉이냐?
0: 그런데 누구십니까?
3: 왜 빗속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냐?
0: 그것이 비가 내리길래 행여 묘가 손상될까 이곳에서 밤을 새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3: 그래? 이곳에 있지 않았으면 목숨을 다하였을 텐데.
1: 능참봉의 이야기를 들은 정조는 크게 기뻐하며 능참봉에게 큰 상을 내렸답니다. 땅 꺼지겠다. 웬 한숨이야?
4: 내가 아껴 먹으려고 숨겨뒀던 고구마가 없어졌어.
1: 없어져? 혹시 선짐승들이 가져간 거 아닐까?
4: 아니야. 법당 불전함 아래 숨겨뒀었다고.
1: 그래?
4: 어? 잠깐! 너 얼굴에 뭐야? 그거 고구마잖아?
1: 아니, 난 주인이 없는 줄 알고. 미안.
4: 아니야. 내가 더 깊이 숨기지 못한 게 잘못이지.
1: 그럼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숨기는 거랑 관련 있는 삼각산 진관사로 떠나볼까?
4: 진관사?
1: 진관사는 북한산에 둘러싸인 서울 근교 4대 명찰 중 하나인데.
4: 잠깐! 삼각산이라며?
1: 아, 북한산을 삼각산이라고 하기도 해.
4: 계속해봐.
1: 진관사는 고려 현종 때 진관대사를 위해 창건한 절인데 임금을 보살핀 은혜로운 곳이라 하여 고려시대 여러 임금이 왕래하면서 왕실의 각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은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됐지. 조선시대에는 나랏일로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수륙제의 근본 도량이자 왕실의 각종 제를 지내는 국찰이었지.
4: 우와, 대단한 절이네.
1: 그럼 바로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삼각산 진관사로 고고! 고려 목종은 이복 동생인 대량원군을 왕위 후계자로 삼았는데 대량원군이 현명하면서도 성품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3: 암자에 들어가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5: 부처님 법을 배우며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3: 그래, 하지만 다음 왕위는 네가 이어야 함을 잊지 말거라.
5: 네, 전하.
1: 그렇게 대량원군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러 산속 작은 암자로 향했죠.
6: 누구신가?
5: 진관스님, 저는 부처님 법을 배우러 온 제자입니다.
6: 그럼 가서 짐을 풀거라. 비록 작은 암자이나 수행하기엔 좋을 것이다.
1: 그 시간 교활한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는 대량원군이 아닌 자신의 사생아를 왕위에 올리고 싶어 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7: 대량원군이 머문다는 암자가 어디라더냐?
8: 삼각산에 있는 신월사라는 암자에 머문답니다.
7: 그럼 당장 쥐도 새도 모르게 대량원군의 목을 베어라.
8: 네, 태오마마.
1: 기도를 하고 나오던 진관스님은 멀리 자객들을

0: 발견하곤 불길한 기운을 느꼈죠.
1: 이곳에 자객이라니. 그 아이를 노리고 온 게 분명해. 어서 아이를 숨겨야겠어.
0: 진관 스님은 급히 법당으로 들어가 본존불 아래 땅굴을 파고 대량 원군을 숨겼죠.
1: 자, 이 땅굴 안에 몸을 숨기고 있어라. 내가 나오라고 하기 전까진 절대 나와선 안 된다.
2: 네, 스님.
0: 자객들은 암자를 샅샅이 뒤졌지만 땅굴 속 대량 원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 대량 원군을 어디에 숨겼는지 말해라!
1: 아이, 숨기다니요. 다 찾아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곳은 나 혼자 수행하는 암자이니 그만 가시지요.
3: 다른 곳으로 도망쳤나 보군.
0: 그렇게 목숨을 구한 대량 원군은 그 후 고려 현종이 되었고 진관 스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신월사를 중창하고 이름을 진관사로 부르게 하였답니다.
4: 여긴 어디야? 칠성가?
0: 한국 역사에 소중한 자료가 담겨 있는 곳이지.
4: 한국 역사? 불교 역사가 아니라?
0: 뭐, 백초월 스님과 관련된 거니까 불교 자료기도 하지.
4: 백초월 스님? 그분이 누군데?
0: 나, 독립운동을 이끈 스님이야.
4: 아, 그럼 칠성각에 발견됐다는 자료는 독립운동에 관한 거겠네.
0: 오, 똑똑한데. 맞아. 다음 절따라 전설따라는 칠성각 태극기 이야기로 고고! 2009년 5월, 진관사 스님들은 칠성각을 해체 보수하다 보따리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풀어보니 그 보따리는 일장기 위에 그린 태극기였고 태극기 안에는 몇 장의 독립신문들이 쌓여 있었죠. 바로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이 그린 태극기였습니다.
3: 우리 조선에 일장기가 걸리게 할 순 없어. 이 일장기를 태극기로 만들어 사람들을 독려해야겠군. 우리 불교계가 모두 뭉쳐 이 태극기를 조선 방방곡곡에 걸어야 합니다.
5: 독립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힘을 합치겠습니다.
6: 맞습니다. 불의가 행해지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3: 고맙소. 모두 힘을 합쳐 독립을 이뤄냅시다.
0: 독립운동에 앞장서던 백초월 스님은 일본군이 진관서로 들이닥치자 태극기를 칠성각에 숨기고 일본군에게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안타깝게 1944년 해방을 한 해 앞두고 백초월 스님은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보물로 지정된 태극기는 진관사 칠성각에 보존되어 백초월 스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있답니다.

치면서 굴려치는 것이.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겁을 목숨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다시니 세상 욕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불제자라. 호히 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이라나 배운 것과 실천행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이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음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마를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누구의 답보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불조처럼 발심하여 목숨 바쳐 정진하고 보살 같은 원력으로 중생들을 제도하라.

현자를 만나는 것은 즐겁다. 그들과 같이 사는 것도 언제나 즐겁다. 어리석은 자와 만나지 않으면 마음은 언제나 즐겁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

0: 상담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예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끄야 하

아래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 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린 아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것을 먹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허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원교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인생 무별념 아미타불 국상수 심심성계 옥고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동생인무이 문하명자면 삼도 견하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뭔가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 업 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닌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하심 권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개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도강왕 하렴조불 일체

호강월전 묘음 존황불 환희장 만이 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황불 제보당만이 승강불 열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맹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 주의 계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

이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 준재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원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오 지림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비명.

우리 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머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조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 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 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움.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랑, 내 생각은 영원하길 바라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느슨해집니다. 저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무심히 흐르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 정보 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합

0: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골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게 싸우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

0: 에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2: 세상에서 가장 위 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0: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들을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들을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1: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닿으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사찰이나 개인, 문중이 소유한 목조 문화유산의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차원의 화재보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웰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상의 가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 명상 콘퍼런스에서 마음 챙김과 명상 수행법, 웰리스 도구 활용법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올해는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돌이 되는 해입니다. 조계종 전 불학연구소장 허정 스님이 한글의 음성학적 뿌리가 고대 인도와 불교 문화권의 깊은 지식에 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불교 성지인 왓프라 마하타 사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해상 교육을 통한 문화교류의 흔적은 물론 1500년 넘게 이어진 신앙과 전통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찰이나 개인, 문중이 소유한 국가지정 사유문화유산 상당수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화유산의 경우 미가입률이 70%를 넘는데요. 화재 피해를 입으면 복구 비용은 물론 문화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되돌리기도 어려운 만큼 국가 차원의 화재보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1: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33건 가운데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문화유산은 25건. 이 가운데 14건, 절반 이상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보험 대상인 불교문화유산 9개 가운데서도 통도사와 불국사를 제외한 7개가 미가입 상태입니다. 팔만 대장경이 있는 합천 해인사 장경판정과 영주부석사 등 주요 산사도 포함됐습니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유산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사찰이나 개인, 문중이 소유한 사유 목조 문화유산은 212건 가운데 151건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미가입률이 70%를 넘겼습니다. 보험 가입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높은 보험료와 문화유산의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도 걸림돌입니다.
2: 문화재는 거의 뭐 500년, 1000년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은 가치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치를 얼마로 할 것인가, 이것이 도무지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1: 지난해에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이 5건, 피해액만 36억 2,600만 원에 달합니다. 고운사 역시 보물인 연수정과 가을루가 전소되며 피해액만 7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더 큰 문제는 건축물을 다시 복구하더라도 원래의 모습을 되살리는 데 그칠 뿐, 문화유산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온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 문화재에 담겨 있는 시간을 도저히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훼손되면 모방된 모작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고 문화재적 본질적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 예방이 거의 생명과 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 이에 따라 사유문화유산의 보험 가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3: 또한 사유문화유산에 정책성 화재보험이 도입이 되면 가입 과정에서 사전 위험평가를 거치게 되면서 소유자의 자발적인 방재 역량과 안전관리 유인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0: 문화유산의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공신력 있게 평가하고 이를 보험사와 소유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1: 손해보험사 10곳 중 6곳이 공신력 있는 가액평가와 지자체의 실질적 관리 권한이 전제가 된다면 문화유산 보험 인수에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제도적 신뢰 구축이 필요합니다.
0: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 등 재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방제시설 확충을 넘어 보험과 가치평가까지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예방중심 보호 체계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조계종 전국 비군의회가 산사태와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해 구호성금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전국 비군의회 회장 광용스님과 운영위원장 진명스님, 수석부회장 수경스님 등 임원진은 어제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동행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전국 비군의회 산하 19개 지회가 십시일반 정성을 모은 것으로 재방선언에서 정진 중인 원로 비구니 스님들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광용 스님은 부처님의 고향이 있는 네팔에 유례없는 수해가 닥쳐 한국 불자들의 마음도 매우 아프다며 빠른 재난 수습을 기원했습니다.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전국 비구니회 스님들이 큰 원력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추가적으로 네팔을 지원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명상의 가치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 이튿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챙김과 명상 수행법, 명상의 웰니스 도구 활용법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3: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열린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명상콘퍼런스 이튿날 일상 속 정신건강, 마음챙김, 명상 수행의 실천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첫 강연으로 포문을 연 용타스님은 불교와 해오주의로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명상이 어떻게 웰니스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제시했습니다. 스님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 중 이성과 지성의 사유를 통해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해탈하는 해오에 주목했습니다. 기복이나 번뇌에서 벗어나 명료하게 자신의 마음 작용을 관찰함으로써 일상에서 즉각 심리 안정감을 얻는 웰니스적 접근법인 겁니다.
4: 해오, 이해의 깨달음. 지성, 이성이 사유 이해함으로써 얻어낸 깨달음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성을 가지고 인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이 이치를 깨닫는 쪽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지성을 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3: 사라낭까르 모아테로 스님은 자비명상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알아차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흡과 식사, 걸음 등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마음 챙김을 유지할 때 진정한 웰니스와 내면의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 Meditative knowledge and insight are associated with profound forms of happiness. Meditative experiences bring physical, verbal and mental tranquility.
3: 투텐 텐다르 교수, 안희영 한국 MBSR 연구소장, 유기준 명예교수는 발표에 이어 명상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청중과 소통했습니다. 이번 명상 콘퍼런스는 기술과학적 탐구에 이어 일상 속 웰니스까지 다루며 선명상이 현대사회의 필수 문화 콘텐츠임을 증명했습니다.
6: 시기적절한 주제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나눴다는 면에서 좋은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선명상 부분도 종문양 스님이 추구하시는 것과 학교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3: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소리와 대화, 자연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선명상 축제가 울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울산 태화 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 만디 선 페스타를 주제로 2016 선명상 축제를 개막했습니다. 지난 4월 서울 봉은사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 중인 선명상 축제의 7번째 일정입니다. 행사에서는 핸드펜의 울림과 명상을 접목한 체험을 비롯해 스님과의 대화로 마음을 돌아보는 마음 처방전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명상을 어렵고 특별한 수행으로만 바라보기보다 음악과 자연,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오감 빛 선명상과 하물산 걷기 명상, 소리 선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부산 범어사가 근대 불교 개혁과 항일운동에 헌신한 성월당 일전대선사 오성월 스님의 열반 83주기를 맞아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어제 경내 보재로에서 방장 정여대종사와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한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명정학교 건립, 3.1운동 지원, 독립운동 후원 등에 앞장선 성월대종사 열반 83주기 추모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정호 스님은 일제강점기 범어사 산내 전체를 선원으로 삼은 것은 결사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스님이 남긴 항일 정신과 근대 불교 개혁의 뜻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성월 대종사는 범어사에서 출가해 선찰 대본산 승격을 이끌었으며 일제 사찰령에 맞선 임재종 운동을 주도하고 범어사 3.1운동 배후 지원과 상해 임시정부 군 자금 지원 등 항일 활동에 힘썼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조계종 제31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인국당 법장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수덕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추모 다례제에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 덕숭 총림 방장 달하 대종사, 원로의원 법등 대종사, 호계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31대 총무원 집행부 스님들과 문도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설정 스님은 법장 스님은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선연구소를 설립하고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다며 스님의 고귀한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고 말했습니다. 법장 대종사는 1960년 수덕사에서 원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중앙종회 의원과 수덕사 주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5년 9월 법납 45년 세수 64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조계종 제주 한온봉림사가 석가열의 진신사리보탑 점안식과 주지 이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어제 제주 봉림사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과 종단 스님 등 4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은사 스님께 삼배를 올린 신임 주지 명현 스님은 청정한 수행으로 어린이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는 미래 도량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주 일경 스님은 봉림사가 새로운 포교의 길을 열길 바란다며 4부대중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하기를 축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꼽히는 한글. 올해는 한글날이 제정된 지 백돌이 되는 뜻깊은 해인데요. 조계종 전 불학연구소장 허정 스님이 한글의 음성학적 뿌리가 고대 인도와 불교 문화권의 깊은 지식에 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한글날 제정 백돌을 맞아 훈민정음의 뿌리를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불교평론 편집위원회와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동국대 동창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제143회 열린 논단. 한글의 우수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창제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이견이 있는 만큼 한글의 음성학적 기원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추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8: 역사적 문제는 우선 뒤로 조금 놓고 이게 그 음성학적 뿌리는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는 거죠.
7: 불교와 문자, 범어와 한글의 관계를 오랜 시간 연구해온 전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허정 스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님은 한글이 독창적인 문자임은 틀림없지만 음성학적 기원과 형성 과정 이면에 고대인도 브라흐미 문자와 불교 언어학에 깊은 영향이 스며들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전해지지 않았다면 음차법, 반절법, 운서도 없었을 것으로 보고 결국 훈민정음 탄생도 어려웠을 거란 판단입니다.
9: 인도에서 음성학이 전해지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범어의 자음모음이 음차되다가 그다음 음차가 불완전하여 반절이 3세기부터 쓰이고 그다음에 운서가 제작되고 그래서 등운학이 발전했다는 거죠.
7: 스님은 고대 인도 언어인 범어의 소리 배열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인도 문자들은 목구멍에서부터 입술까지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에 따라 목구멍음, 입천장음, 혀꺾임 소리, 치아 소리, 입술 소리 순으로 과학적으로 배열돼 있습니다. 이 정교한 소리 분석법은 불교 경전이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전해지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음운학의 뼈대가 돼 한글 창제에도 디딤돌이 됐을 거란 분석입니다.
9: 많은 스님들이 인도 스님들이 와서 경전을 전해주고 번역해서 음차, 반절, 운서, 훈민정음까지 와 닿았다.
7: 이번 논단은 한글이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에 흐른 불교 음운학과 소리의 역사가 집대성된 위대한 결실임을 일깨웠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논의를 두고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천 불교 승가회 등 4대 종교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군사적 파견이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높이는지 오히려 무력 충돌 당사자로 인식돼 위험을 높이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파병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실천불교승가회 종호 스님은 군사적 행동은 보복과 긴장 고조, 추가적인 무력 사용과 새로운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기적 관점에서 파병으로 이어질 폭력과 고통의 결과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호르무즈 파병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외교부는 국익과 국민 안전 등을 고려해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보문산 형통사가 추석을 맞아 지역의 소중한 이웃들에게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형통사는 지난 17일 경내 육화경당에서 주지 용담스님, 김재선 대전 중구청장, 정지우 종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중한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주지 용담스님은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 살피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며 자비 나눔이 사회의 따뜻한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형통사는 대전 중구청에 백미 20kg 300포를 기탁한 데 이어 계룡시 종합사회복지관과 다문화 장학회, 자회원 등에 100포를 전달하는 등 총 8,000kg의 쌀을 나눴습니다. 한국불교 신행문화의 새 지평을 연 108 산사순례 기도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안내서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 산사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2006년 첫 발간 이후 23쇄를 거듭한 이 책은 개정판을 통해 실제 순례 순서에 맞춰 내용을 새롭게 재편집했습니다. 또 새로 순례한 사찰 정보를 추가하고 사찰별 시와 사진 교체, 지역별 지도를 수록해 순례객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2006년 발족한 108 산사 순례 기도회는 연 인원 65만여 명이 동참하며 108배와 108 선행, 108 염주 봉헌을 통해 불교 신행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108 산사 순례 기도회 회주 선목 혜자 스님은 개정판이 바쁜 현대인들과 순례객들의 지친 영혼에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남부의 대표적인 불교 성지인 왓프라 마하타 사원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8세기부터 이어온 불교 중심지로 해상 교육을 통한 문화 교류의 흔적은 물론 1500년 넘게 이어진 신앙과 전통까지 인정받은 건데요. 세계불교 소식 이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 태국 남부 최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왓프라 마하타 사원. 8세기부터 남부 태국의 불교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곳으로 해상교역을 통해 다양한 종교와 건축문화가 오간 역사와 1500년 넘게 이어진 신앙 전통을 인정받았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 좁은 반도에 자리한 나콘 시탄마랏은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잇는 해상교역의 길목이었습니다.
11: 사람들은 นั่นก็คือคนจากทางจีนทางอะไรพวกนี้ก็มักที่จะล่องเรือลงมาค้าขายกับคนที่มาจากทางตะวันตกนั่นก็คือจากทางอินเดียจากทางอาหรับตะวันออกกลางหรือแม้แต่ไกลถึงยุโรป
10: 바닷길을 따라 인도와 스리랑카, 자바, 미얀마 등지의 종교와 건축 문화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힌두교와 대승불교, 스리랑카의 상자부 불교가 차례로 전해졌고 서로 다른 전통들은 왓프라 마하타 사원의 건축과 의례에 녹아들었습니다. 사원의 중심에 자리한 거대한 대탑 역시 이러한 문화 교류의 흔적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11: 바나이 พระวิหารหลวงเนี่ยจะเป็นพื้นที่ศักดิ์สิทธิ์ที่คนทางภาคใต้เขาจะเชื่อกันมากว่าถ้ามาประกอบพิธีอะไรก็ตามเช่นการบรรพชาหรือ
10: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나콘시탄 마라슬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알리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태국 관광청 나콘시탄 마라지부는 독일과 폴란드, 스칸디나비아 북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와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해외 방문객과 미디어의 관심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2: โปแลนด์พวกนี้นอร์ดิกพวกนี้ครับเป็นการจับคู่ส่งเสริมเมืองน่าเที่ยวซึ่งจะเพิ่มทั้งตัวเลขของจำนวนผู้เยือนและการรับรู้ข่าวของเมืองน่าเที่ยวของนอร์เซบราชตรงนี้ครับ
10: 해상교류의역사를품고1500년넘게신앙과전통을이어온왓프라마하타사원세계유산등재를계기로살아있는불교문화유산의가치를세계에알리는새로운발걸음이시작됐습니다 BTN 뉴스이지수입니다
2: 9월셋째주주간법보신문브리핑시간입니다오늘은진우스님연임이후불교계주요단체장들의당부와제38대집행부의과제그리고선거과정에서불거진논란의후속조치소식을전합니다제38대조계종총무원장으로연임한진우스님에게불교계주요단체장들이종단의안정과화합한국불교의미래를위한적극적인역할을당부했습니다사부대중의소통과참여를확대하고그동안추진해온미래세대전법과사회적역할강화의성과를이어가야한다는주문인데요특히비구니스님의참종권확대와제가불자조직활성화청년포교강화등이주요과제로제시됐습니다전국비구니회는비고와비구니가함께책임과권한을나누는승가운영체계를요청했고중앙신도회는신도조직의역량을결집할수있는종단차원의지원을강조했습니다포교사단과청년불교계역시현장중심의전법과디지털 AI 포교청년들의종단참여확대를주문했습니다불교계단체장들은서로다른목소리를아우르는화합을바탕으로사부대중의역량을하나로모아야한다며제38대집행부가내부소통과사회와의연대를통해한국불교의새로운도약을이끌어주길기대했습니다제38대조계종총무원장선거가진우스님의연임으로마무리됐지만선거과정에서불거진각종논란에대한후속조치가새로운과제로남았습니다종단내부에서는선거기간반복해서제기된책임을묻겠다는경고가실제징계와조사절차로이어져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이번선거를앞두고종회파행과농성후보자격논란사회법제소등이잇따랐습니다금품선거의혹도나오며이역시철저히조사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등형평성있는대응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기됐습니다선거이후공원이실제조치로이어질지는호법부와호계원의판단에달렸습니다종단안에서는근거없는비방과음해종법위반행위에대해서는지위와진영을막론하고엄정하게책임을물어야한다는요구가이어지고있습니다9월19일토요일 BTN 뉴스를마칩니다시청해주신여러분고맙습니다
13: 안녕하십니까소중한나무한행보소나무시간입니다오늘또여러분들에게좋은이야기전해드릴까합니다
14: 미국올적에는75년도에왔는데지금까지도부처님을항상생각하면서전에는자주못가니까스님법문으로다가안정저마음을다스립니다한번들어보니까 법문을 아주 잘 이해하게 그렇게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웅 스님 법문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생각합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숙교뜨 시청하는 부부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 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A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으로 포교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서 발생한 14비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14비법 논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불교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 BCE 386년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 100년 뒤에 외사리 강음성에서 발생하는 상자부와 대중부의 근본 분열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80살에 노쇠한 부처님이 마가다의 아자타샤투 왕이 왓지국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 준비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이곳에 부처님이 전쟁을 막으려고 도착을 해서 안바빨리 망고동산에 많은 스님들과 함께 여정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교단의 분열은 부처님 제세 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스님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행하는 스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순진한 거죠.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9년 10년 정도 뒤에 꽃삼비 꽃이다 선언에서 스님들 사이에 화장실 사용 에티켓 문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분쟁이 거의 1년 동안 지속이 되죠. 그리고 부처님이 사람을 보내고 나중에는 직접 분쟁 현장에 가서 조정했지만 부처님도 쫓아내고 싸움이 지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고삼비의 불교도들이 스님들에게 분쟁 당사자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지 않음으로 해서 부처님도 못 말리던 싸움이 2주 만에 깨끗하게 해결이 됐죠. 그래서 부처님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10년 만에 발생한 그 교단의 분열은 1년 만에 수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단의 분열은 BCE 494년 무렵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후 37년 정도 지나서 부처님 세수 72살 정도 될 때 최초의 불교 도량이 만들어진 라자가하 왕사성 중림정사에서 발생을

이때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자 아난다존자의 형님인 데바다타가 아자타샤트르가 빈비사라 왕을 제거하고 쿠테타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깊숙이 관여가 됐죠. 스님으로서. 그러고는 자기는 부처님을 제거하고 불교 교단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요 데바달타의 욕망과 명예욕이 교단을 분열을 시켜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데바달타는 세 번에 걸쳐서 부처님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마지막에는 본인이 돌아가시게 되는 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만 이 사건 또한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사리푸따와 모깔라나 존자의 신심과 지혜력으로 무사히 극복이 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교단은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BCE 486년 음력 4월 보름 쿠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서 세수 여든 그리고 출가한 지 51년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지 45년 그 깊이를 알수 없는 지혜와 그 끝을 알수 없는 자비심, 그리고 수행으로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겠노라는 그 굳은 원력으로, 숨쉴 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수행을 지도하겠다고 하시다가, 쿠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서 고요하게 인매를 하시죠. 그때가 BCE 486년 음력 4월 보름 저녁 11시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율장 소품에 따르면 정확하게 100년이 지나서 왓지국 외사리 강엄성 대림정사에서 스님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이 무사히 수습은 됐는데 교단은 분열을 해버리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시중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표현은 합니까?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죽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간혹 할 때가 있죠. 이때 일어났던 14비법 논쟁에 대한 수습은 잘 됐는데, 부처님 이래에, 부처님이 제세 시에 45년, 그리고 인멸하시고 100년, 약 150년 동안 단일 대오를 유지해오던 불교 성단이 이 논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분열을 해버리게 되고, 이게 근본 분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 한번 분열이 시작이 되니까 향후 200년 동안 약 20개 부파로 분열이 되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흔히 부파불교라고 하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중국과 한국어로 미치면서 중국의 종파불교가 만들어지게 됐고 중국이나 우리나라 스님들은 가령 조계종이나 태고종이나 천태종과 같이 종파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죠.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만 부처님 인멸하시고 100년 뒤에

바로 외사리 강음성에서 최초의 분열이, 교단의 분열이 일어났던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한국 불교까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사리 강음성에서 발생했던 14 비법 논쟁은 BCE 386년 무렵, 장소는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였었고요. 약 8개월 동안 700명의 대아라한이 참여해서 논쟁을 했는데, 양 진영에서 팽의원을 4명을 선발을 해서, 그러니까 8명이 팽의원을 선출을 해갖고 조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 핵심 쟁점은 외사리 강음성 지역에서 스님들이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던 10가지 간행이 부처님 정법에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였습니다. 그 10가지 간행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조항은 외사리 강음성에서 수행하던 스님들이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계율 조항도 있었고, 어떤 조항은 부처님이 만들어 놨는데 그 조항을 완화해서 적용을 했던 것도 있었죠.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새롭게 스님들이 임의적으로 계율을 만들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처님이 이미 정해놓은 계율을 해석을 다르게 해도 되는가? 그 해석은 엄격한 것이 아니라 편리주의에 따라서 완화시켜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결론은 새로 계율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부처님이 제정해 놓은 계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안 된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은 쌈박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부처님 이래 단일 대오를 유지하던 불교 교단은 분열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분열을 하게 되면 이제 부파불교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 200년 동안 양파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테라바다 계열, 상자부 계열에서는 11개 부파로 분화되어 나가고, 그리고 마하상기파 대중부 계열에서는 9개 부파로 분화되어 나갑니다. 물론 자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일단 분화가 되고 나니까 각 부파는 자기 부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겠죠. 그리고 활동도 열심히 하겠죠. 경쟁이 되니까. 그래서 불교가 전 인도로 확산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 좌파 이기주의에 매몰됨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는 부처님 가르침조차도 위배하는 결과를 가지고 와버립니다. 그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게 마련이죠. 세상 만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치를 부여할 건지에 따라서 평가는 다르게 이루어지겠죠.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녹야원으로 옮겨서 오비구들에게 당신이 경험한 수행을 가르치죠. 그러고는 근본 교단이 이루어지죠. 부처님이 탄생한 곳은, 고타마 시탈타가 탄생한 곳은 룸비니죠. 우리는 이 룸비니를 부처님이 탄생한 곳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고타마 시탈타가 태어난 곳이 룸비니. 그리고 부처님이 탄생한 곳은 보리수 아래지 않습니까?
보리수 아래서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을 때 비로소 부처님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깨달음의 내용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은 보리수 아래서 창안됐고,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제자들의 모임, 수행자들의 모임, 흔히 상가, 승가는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면서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최초로 수행을 오비구들에게 지도했다, 최초 설법지다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의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즉 성단이 녹야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세 불교도들은 녹야원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이루어졌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근본 교단이 만들어졌는데,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이후 첫 교단이 만들어진 후 145년 뒤에 바로 외사리 강음성에서 근본 분열이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상자부와 대중부로 분열을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상자부는 부처님이 제정해놓은 계율을 새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안 된다라고 했고, 대중부는 새로운 계율을 만들어도 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라고 했던 분들이고, 더 핵심은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신도로부터 돈을 시주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자부 쪽에서는 개인적으로 받지 말자 했고, 대중부 쪽에서는 받아도 된다라고 했고, 그걸 원전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산치대탑 쪽에서 수행을 하던 야사 깔란다까 뿌따라는 스님이 한 1500km 정도 이동을 해서 외사리 강음성으로 옵니다. 그 외사리 강음성으로 왔는데, 산치대탑 쪽 그 지역을 우째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 보팔이 있는 바로 그 지역들이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계율의 내용하고 요 외사리 강음성에서 스님들이 간행처럼 하고 있는 계율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스님들이 포살하는 날 발생을 합니다. 율장 소품에 보면 스님들이 포살을 하려고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동으로 만든 바루를 놓고 제가 남자 신도들에게 벗이여 비구 상가의 돈으로 보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주를 하면 이걸 우리가 모아갖고 스님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데 쓰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시주된 걸 스님들 숫자별로 나누어서 개인한테 주겠습니다. 이 말이 대빈 거예요. 원전에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내부 고발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이 야사 스님이 그 포살법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같으면 나중에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는데,
저 스님은 바로 즉석에

주화를 해버립니다. 이 있습니다. 하면서 벗들이여 비구상가의 돈으로 보시하지 마십시오. 사문 사키아의 아들들은 금이나 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 현장에서 바로 문제 제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게 됩니다. 율장 소품에 따르면 그날 밤 왓지족 비구들은 금이나 은화를 비구들의 숫자에 따라서 몫을 나누고 분배했다. 그리고 야사의 몫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야사는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모여있는 데서 바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남자 신도들이 의견이 분분해졌지만 또 그럼에도 시주했던 분들이 있겠죠. 안 한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몫을 나누어 갖고 저녁에 그 포살에 참여했던 스님들의 숫자만큼 N분을 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사 스님이 저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내부 고발자가 되어버립니다. 원칙주의자 스님이 나타나서 원칙을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당신들끼리 모여갖고 어떻게 수습할 건지 수습 이야기를 했겠죠. 그 율장 소품에 보면 벗들이여 존자 야사 깔란다까부터는 자기만이 홀로 사문사카예의 아들이고 왓지국의 스님들은 사문도 아니고 사키아의 아들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내만 진짜 스님이고 다른 사람들은 가짜 스님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이 기존에 있던 스님들이 이게 보통 곤욕스러운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스님들이 그 야사 원칙을 이야기하는 스님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중들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야사 스님이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부처님 가르침의 원칙을 이야기했고 나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이 스님들이 계속 징계는 안락하고 야사 스님이 아마 그 문장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물리적인 위협도 가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야밤에 탈출했다 요랬거든요. 이래 가지고 서쪽에 가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10년 성도한 지 10년 뒤에 최초의 교단의 분열이 일어났던 고산비 지역으로 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침 고산비 지역에 와가 있던 우제이니에서 온 산치대탑 지역에서 온 스님들 그리고 구시나가라 조금 밑에 가면 빠빠라는 데가 있는데 빠빠에서 온 스님들 이래가지고 전 인도에 있는 스님들에게 우리식으로 하면 사발통문을 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렇게 분쟁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적에 율장 소품에 보면 돈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관점을 취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 당시에 중림정사에 살던 스님이 돈을 받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100년 뒤의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 제세 시에도
시주를 직접 받는 스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대신들이 모여갖고 사문 삭기야의 아들들에게는 금과 은이 허용됩니다. 사문 삭기야의 아들들은 돈을 주면 돈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무원들이 대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 마침 거기에 앉아있던 분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금과 은을 받지 않습니다. 사문 삭기야의 아들들은 금과 은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석과 황금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한테 가서 말씀을 하니까 부처님이 맞아, 내 제자들은 어떤 경우든 신도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돼. 여기에 율장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사리 강엄성 대림정사에서 14 비법 논쟁이 될 적의 판정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사리 강엄성에 있던 스님들이 요 야사 스님에게 압력을 가해서 당신의 주장을 철회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종원종법에 따라서 징계를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율장에 입각을 해서 행위를 했어.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아마 저 다음 구절을 보면 밤에 외사리를 떠났다라고 했으니까 꽤 물리적인 위협까지도 가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고는 풍문에 따르면 그 야사 스님이 서방으로 가서 전 인도에 사발통문을 돌려서 스님들을 외사리로 다 모시고 온다라는 소문이 외사리 스님들한테 들리니까 이 외사리 스님들이 율장 소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쟁사는 가혹하고 곤욕스럽다. 어떻게 우리 편을 더 만들까? 그러면 더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건데 하면서 이제 진영끼리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요, 야사 스님이 꼬산비에 있던 율사 스님한테 이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비따라고 하는 율사 스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외사리 강엄성에 있던 스님들도 그 레비따라는 율사 스님을 지명을 하고는 그 율사 스님한테 로비를 하러 갑니다.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그리고 가사하고 뭘 다른 걸 챙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따 스님이 소문에 들어보니까 계율을 지키지 않고 새로운 계율을 만들어 가지고 하던 스님들이 자기한테 로비하러 온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저기서 한 1000km를 오늘 여기 오면 이 마을로 가버리고 저 마을로 가버리고 이래가 계속 피해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서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만나달라고 하니까 안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이 외사리 강엄성에서 로비하러 왔던 스님들이 율사 스님한테 로비가 안 통하니까 그 시자 스님한테 로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시자 스님이 넘어가 빈 거예요. 돈에. 그래가지고는 외사리 강엄성 스님들이 옳고 야사 스님 문제 제기를 했던 야사 스님이 잘못 알았습니다. 쿠니까 레비따 스님이 자기 시자를 파문을 시켜 버립니다. 그건 네가 잘못 알았어. 하고는 파문을 시켜 버리고 그리고는 야사 스님을 만납니다. 야사 스님이 전략을 잘 짭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레비따 스님한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항목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불법이지. 이래가지고 두 분이서, 그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를 하고는, 자, 그러면 제하고 갑시다. 해서 이제 외사리 강엄성으로

갑니다. 이 외사리 강음성으로 가는 중간에 사빠가민이라는 노선임을 찾아갑니다. 항상 분쟁이 있으면 건의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노선임의 나이가 140살이에요. 그러니까 140살인데 출가한 지가 120살이에요. 그리고 아난다 존자의 제자예요. 이 노선임은 말년에 부처님 말년에 부처님을 직접 먼 발치에서라도 뵌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 인도에서 연세가 제일 오래된 스님, 법납이 제일 오래된 스님, 아난다 존자의 직계 제자, 그리고 부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봤던 스님이에요. 모든 근위를 이 스님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한테 가서 외사리 강음성의 스님들이 행하고 있는 열 가지 사항, 간행, 그 십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전부 다 듣고는 그거는 잘못됐어. 그런데 이게 그냥 잘못됐어 쿠면 패싸움이 나니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포옹을 하지 말고 그 상황이 일어났던 현장에 가서 조항을 하나하나 다시 대중들하고 토론을 하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지어야 문제가 없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고 우리 의견을 먼저 발표를 하면 곤란하다. 이래서 기가 막힌 전략을 짭니다. 짜서 외사리 강음성으로 모여듭니다. 이때 700명의 스님들이 8개월 동안 대토론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 중에 8명의 평의원을 선출을 합니다. 양쪽에서. 기존의 계율을 완화시켰던 그룹에서 4명을 자기들 대표를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든 새로운 계율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원칙주의자들 중에서 네 분을 선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8명의 평의원이 그 사건 하나하나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외사리의 스님들이 자기들 대표였거나 또는 그 외사리의 스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던 야사 스님의 대표들이나 8명이 만장일치로 이 10가지 사항은 잘못됐어 하고 14비법을 14간행을 비법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사리 강음성에서 그 10가지 간행을 지켰던 고 스님들의 대표들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판정은 잘 끝났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 교단이 이제 그런 판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근본 교단에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걸 떨어져 나가갖고는 이름을 대중부라고 지어버립니다. 우리가 인원이 많아 했는데 외사리에서만 인원이 많았고 전 인도 지역에서는 소수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름이 대중부라고 하니까 다수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마을에서만 다수파였고 전 인도로 놓고 보면 철저한 소수파였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 부파불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이 인멸한 후 100년 뒤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서 발생한 근본 분열, 상자부와 대중부의 근본 분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근본 분열

0: 를좀더 설명을 하고 그 이후로 20개 부파로 발전해가는 분화되어가는 과정을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타파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효,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반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시기.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 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1: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2: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3: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4: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2: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스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불교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위기의 실체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봅니다. 한마음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0: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정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의 기억,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낙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대의 지혜와 함께하는 시너지의 노정렬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을 통해서 저희가 궁금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요. 또 정보통신시대 AI는 우리가 묻기도 전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곤 합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정작 쉽사리 답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왜 태어난 것일까?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언젠가 마주하게 될 죽음 앞에서 나는 내 생을 잘 살았노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죽으면 과연 그 다음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현인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정보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를 안내해 줄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혜를 여쭤볼 현인, 이화여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성구 교수님과 만나봅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진짜일까? 실제일까라는 주제로 교수님과 깊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교수님. 내가 죽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나서도 혹시 의식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늘 궁금했었던 건데요, 교수님.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 문제는 사실 그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에 하면 인간이 그냥 인류라는 것이 생겨날 때부터 예. 그 삶과 죽음 문제에서 소위 그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 과학에 들어오면서 19세기 이후부터 유물론이 이제 과학계에 횡행하면서부터 예.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시 20세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의학자들이라든가 의사들이 그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소위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0: 임사체험.
1: 네. 네. 그러니까 임사체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삶과 완전한 죽음 사이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죽었는데 예. 어떻게 하다 보면 살아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near death라니까 죽음에 가까이 이른 사람들의 체험인 거죠.
0: 죽음에 임했다 해서 임사체험이군요.
1: 네. 그러니까 네. near death 네. experience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2000년 한 3년쯤만 되더라도 벌써 미국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예. 뭐 1300만이나 임사체험을 했다는 그 통계가 있고요.
0: 1300만이요?
1: 1300만요.
0: 1300명이 아니고요?
1: 네, 그 본인이 갤럽 조사니까 예, 예. 자기가 이제 체험했다고 말한 거고. 근데 이제 소위 우리가 호스피스 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호스피스란 말도 만들었고 예. 호스피스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엘리자베스 큐블러스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 사람에 의하면은 적어도 1991년까지 예. 의학계에 보고된 임사체험이 한 3만 건 정도 된다 그러더냐.
0: 아, 그렇게 많군요.
1: 아, 그건 사실은 그 뒤에 조사해 뭐 여러 가지 보면 3만도 작은 거죠. 어쨌든 그 의학계 보고된 게 3만 건인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깨어났던 사람들인데 많은 경우 죽은 뒤에 어떤 우리가 소위 저세상이라고 부르는 그 사후세계를 경험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종교는 그 뭐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 사후세계를 얘기하죠. 따라서 그 사후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 경험으로 체험을 못하지만은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이제 이 사람들이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를 하고 적어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전혀 무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0: 예,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풀어가자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내가 있는 이유가 뇌가 있고 세상을 인지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0: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의식이 있는 뇌가 있고 그러니까 의식하는 뇌가 뇌의 지각으로 현존한다면 살아있는 거고
1: 네.
0: 만약에 의식하는 뇌가 없어지고 뇌가 죽은 뇌사가 되면 예를 들면 뭐 죽음도 심폐사가 있고 뇌사 등등 있습니다만
1: 네.
0: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고 뇌가 활동을 정지하면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1: 네.
0: 그 후에 의식이 있을 수가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1: 사후세계나 또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미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뭐 더 이상 뭐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지금 임사체험 문제는 그 세계 3대 의학 저널에도 다 실리고 있습니다.
0: 아, 3대 의학 저널에도 실릴 정도로.
1: 3대 의학 저널에도 실린단 말은
0: 예.
1: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를 도대체가 사후세계가 있다고 설명하지 않는다면
0: 예.
1: 뭐라고 설명할 건가? 또는 이게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떤 적절한 답을 못한다면 우리가 부정을 할 수는 없죠. 부정만 할 수 없죠.
0: 물론 그러네요.
1: 일상 경험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긍정도 못하지만은 부정도
0: 부정할 수 있는 근거도
1: 없습니다.
0: 없는 거네요.
1: 네.
0: 일단은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그 상태가 우리의 마음 상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1: 그 임사체험이나
0: 예.
1: 사후세계를 말하는 것을 당신이 조사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보니까 당신이 이런 면에서 실수를 했다. 그 자료가 틀렸다. 이렇게는 해서 그 자료를 부정하는 건 맞지만은
0: 예.
1: 그 자료에 대한 그 컨트롤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두뇌 상태가 마음의 상태인데
0: 예.
1: 두뇌가 없을 때도 불구하고 의식 활동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로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흰 까마귀를 봤거든요.
0: 예.
1: 어떤 사람이 그 착각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0: 예, 예.
1: 어쨌든 봤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과학계에서 만약 가정하기를 과학계에서는 모든 까마귀는 조사해 보니까 그때까지 조사한 것은 검었어요. 거기 이제 균합적 추론이거든요. 100만 마리 뭐 200만 마리 해봤더니 다 검었으니까 균합적 추론으로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하고 이제 어떤 하나의 기본 전제를 세웠어요.
0: 예, 세상의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1: 까맣다 하고 이제 전제를 세웠어요.
0: 네.
1: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과학적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런데 누가 숲속에 가다 보니까 흰 까마귀가 하나 발견됐어요.
0: 하얀 까마귀.
1: 하얀 까마귀 봤어요. 자기가 봤어요.
0: 예.
1: 검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흰 것이 있었다고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죠.
0: 예.
1: 지금 이게 지금 두뇌와 마음을 지금 비유인데
0: 예.
1: 그럼 이때 저기 비난하기를 당신이 그 흰 까마귀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조사해보니까 그거는 흰 비둘기를 당신이 까마귀라고 착각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비난이 맞습니다. 그렇게 비난한 건 맞거든요.
0: 예.
1: 또는 그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 흰 까마귀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잘못 보고 뭔가 착각을 해가지고 예. 그랬다는 증거를 댄다면은 흰 까마귀는 잘못된다고 한다면 맞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까마귀는 검게 마련인데 흰 까마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이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흰 까마귀란 말은 지금 검지 않은 까마귀도 있다는 말인데 까마귀는 검기 때문에 네 말이 틀렸다는 말은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거든. 네 말이 틀렸으니까 네 말이 틀린 거라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0: 그렇죠.
1: 그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 부르거든요. 지금 저희 삶과 죽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0: 네.
1: 지금 목숨이 끊어졌다고 심장도 정지했고 뇌도 정지한 상태에서 누가 사후세계를 봤다거나 윤회를 말한다면은 그건 뭘 전제를 하냐면은 몸이 없어도 활동하는 의식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0: 네.
1: 지금 그걸 말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인데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 된단 말은.

0: 입마리가 똑같잖아요. 까마귀는 검게 말했는데 흰 까마귀는 이딴 건 틀렸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럼 그런 걸 부정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당신이 조사했던 임사체험이나 그 윤회 같은 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두뇌의 어떤 착각이라든지 두뇌가 환상을 봤다든지 이런 거다 했기 때문에 틀렸다 한다면 그건 맞아요. 그거는 올바른 그 비평 맞거든요. 또는 아, 당신이 지금 뭐 사후 세계를 봤다는 것을 우리가 자조사해 봤더니 인간의 어떤 그 심리적인 소망이라든가 어떤 산소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두뇌가 이제 활동을 멈출 순간에 그런 걸 경험한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면은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건 옳지만은 그렇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어디가 잘못됐다든지, 뭐든가 착각했다든지, 그걸 지적하지 않고,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라고 지적하는 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까마귀는 검게 말해도 흰 까마귀를 해서 틀렸다는 말과 마찬가지여서, 그거는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1: 사실은 모든 세상에 까마귀가 까맣다고 믿어왔지만 실제 하얀 까마귀, 흰마귀라고 해야 되나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 사람이 진실로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뇌 상태가 의식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뇌 상태가 아니더라도 의식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0: 그럼 보고 나오고 있거든요.
1: 3대 전원에도 사례들이 실리고 논의가 될 정도로. 그러면 이걸 사후 세계, 세계가 너무 크니까 사후 의식이라고 해볼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사후
0: 뭐
1: 의식이
0: 그거보다도
1: 있다라고
0: 정확한
1: 주장하는.
0: 표현은요. 정확한 표현은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두뇌가 지금 상태가 멈췄으니까.
1: 두뇌를 떠난 마음 상태, 의식 상태. 이거 화두를 던졌는데도 굉장히 있을까, 진짜 그러네요. 저희는 임사 체험을 해본 적은 없어서. 근데 그 모든 많은 분들이 수만 건의 혹은 아까 1300명이 갤럽 조사에서 했다고 하는 미국사를
0: 1300만.
1: 보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한다. 그건 또 오히려 상정할 수가 없어서.
0: 거짓말한다기보다도 착각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착각했을 수는 있죠.
1: 물론요, 예.
0: 뭐 착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착각이라고 보기 어려운 아주 결정적인 사례도 있거든요.
1: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일
0: 그건 이제
1: 궁금합니다.
0: 유명한 걸로서 1991년에
1: 예.
0: 팸 메이놀즈라는 미국의 작곡가 겸 대중가요 가수가 그 수술을 뇌수술을 받았어요.
1: 네.
0: 그 뇌수술을 받았는데 그 동맥류라 그래가지고 뇌 동맥 하나가 크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다른 신경을 뇌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뇌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활동을 못하거나
1: 네.
0: 동맥류가 터지면은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1: 큰일 나죠.
0: 생명이 위험할 증세가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동맥류가 너무 커서 그냥은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저체온 심정지법이라 해가지고 체온을 15.6도까지 낮춰요. 우리
1: 36.5도인데요.
0: 36.5도잖아요.
1: 20도나 낮춰요?
0: 근데 20도 이상 낮춰요.
1: 와.
0: 15.6이니까 낮추고 그다음에 몸에서 피를 다 뽑아요.
1: 실제
0: 그냥 우리
1: 행해지고 있는.
0: 지금 상태에서 피부 뽑으면 우리가 죽지만은
1: 예.
0: 아, 그 체온을 낮춘 다음에 뽑고 뽑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심장이 이제 활동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1: 심정지가 오죠.
0: 그 심정지 오고
1: 예.
0: 그다음에 그 심정지가 오니까 두뇌로
1: 가는
0: 그 저기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1: 예.
0: 피가 없으니까 흐르지 않으니까 산소도 공급이 안 되고 영양분도 공급이 안 되고 두뇌가 활동이 멈췄잖아요.
1: 뇌정지까지 온 겁니다.
0: 뇌정지죠. 그런데
1: 예.
0: 그것도 그냥 한게 아니라
1: 예.
0: 전부 다 몸에다가 의료 장비를 부착해 갖고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1: 체크했겠죠.
0: 관찰하고
1: 예.
0: 그다음에 귀마개를 꼽아 가지고 거기에서 그 두뇌에서 뇌파가 나온지 안 나온지도 다 검사했어요. 뇌파가 완전히 정지됐어요. 7시간 동안. 그 7시간 이제 수술이 끝났더니 팸 메이놀즈가 깨어나서
1: 예.
0: 하는 말이
1: 예.
0: 자기가 수술 광경을 다 봤다는 거예요.
1: 소위 말하는 유체 이탈했다는
0: 그런 거죠.
1: 그죠? 우리가 흔히
0: 수술 광경을 다 봤는데 그때 표현이 재밌어요.
1: 네.
0: 자기 평소 때보다도 의식이 더 명료했다는 거예요. 더 맑았다는 거거든요. 맑고 깨끗했고 의사들 사이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다는 말까지 해요. 일종의 뼈를 자르는 톱이죠. 네. 톱이 치과형 드릴과 같았다는 것도 치과형 치과.
1: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확했던 건가요?
0: 아, 정확했어요.
1: 아, 참.
0: 그래서 근데 그냥 정확한 정도가 아니고 예. 그게 의료 저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몸에다 저 도구가 붙어 있어가지고 눈은 가렸으니까 뭐
1: 당연히 못 보는 거지만은
0: 뇌파가 지금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전부 다 지금 관찰됐거든요. 그리고 더 거기다 다 의료 일지가 다
1: 그렇겠죠.
0: 기록이 돼 있었어요.
1: 예.
0: 그래서 이게 2002년에 그 여기 91년인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임사체험에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BBC 방송국에서 그 이 담당 의의를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 스피치를 박사인데 스피치 박사 있더니 스피치 박사가 증언하기를
1: 예.
0: 팸이 말하는 것은 다 맞다.

0: 우리 의사들이 20명이 되는데 20명이 넘었어요. 20명이 되는 의사들이 무슨 얘기했든지 정확하게 묘사를 했고 어쨌든 팸이 한 말은 다 맞다. 근데 나는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발뺌을 했어요. 이미 좀 사후세에 있다는 말도 하지 않고 없던 말도 않고 그냥 나는 모르겠다 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건가를 생각하는 의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일부는 예. 이거는
1: 뇌활동을 떠나서 활동하는
0: 뇌활동을 떠나서 저기 활동하는 의식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2: 설명할 수 없죠.
0: 그리고 더군다나 팸 레놀즈가 한 말 중에 하나는 그 병원에서 일하는 걸 본 것뿐만 아니라 예. 사후세계를 또 갔어요. 사후세계를 가서 자기의 돌아가신 할머니와 삼촌을 만나갖고 뭐라고 말해서 그냥 거기 있고 싶었는데 죽어온 자식들이 있어서 좀 걱정했더니 삼촌이 떠밀어서 자기가 다시 왔다는 말을 했는데 그런 건 확인할 수 없죠.
2: 그렇죠.
0: 그렇지만 확인할 수 없지만 의사들의 대화 같은 건 확인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인되는 거 있고 확인 안 되는 게 있는데 적어도 확인되는 걸 놓고 볼 때는 다 사실이고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의사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지해서 사후세계가 있고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 이걸 그것 말고 뭐가 설명할 거냐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일부의 의사들은 예. 이거 네덜란드에 있는 의사인데 의사 이렇게 표현해요. 아 그거는 그럴 리가 없다. 마취 중 각성일 거다. 마취 상태에서 예. 보통 그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1,000명 중에 두세 명은 마취 중에서도 의식이 깨어 있을 수 있대요.
2: 예.
0: 마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깨어 있어서 이건 마취적 각성이다.
2: 근데 그
0: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2: 예.
0: 자, 그럼 둘 다 전문가예요.
2: 둘 다 의학 전문가죠.
0: 예, 뭐 예를 들면 사후 세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도 전문가고 예. 아, 그걸 그럴 리가 없다. 그건 마취중 각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전문가예요. 그럼 두 전문가 집단이 지금 서로 이게 저기 의견 대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 보고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더 진실 가능성이 있느냐를 빠져야 되는데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예. 우월리라고 그러는 그 네덜란드 의사가 마취주 각성이라는 건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어요.
2: 그렇죠.
0: 보지 않고
2: 예, 미국 사례니까.
0: 도대체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면은 마취 중에 각성했을 거라고 추론한 거예요.
2: 아까 까마귀 흰 까마귀 얘기 비슷하네요. 네,
0: 추론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저기 의료 일지가 있고 정확한 의료 일지가 있고 그다음에 저 의료 관찰이 됐는데 이걸 도대체가 두뇌세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할 그렇죠. 거냐 하는 의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두 사람 주장을 들어보고 예. 어느 쪽에 더 오를 가능성이 큰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 만에 하나 마취중 각성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2: 근데요, 잠깐만요, 교수님. 네. 제가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 마취중 각성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뇌를 여러 가지 지금 메스도 되고 의료용 톱도

0: 지금 작동한 상태잖아요.
1: 네.
0: 그 아픔은 잊은 채 사람들 대화랑 그것만 할수 있나요?
1: 그럴 수가 있는 거가 어떻게 되냐면은,
0: 예. 그 부분만 맞춰야 돼서.
1: 어떻게 해서 이제 마취중 각성이라 부르냐면은,
0: 예.
1: 저기 팸 레이놀즈가 이런 걸 봤다 그럴 때,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제 막 피를 뽑아갖고, 이제 의식이 사라질라 그럴 때,
0: 예.
1: 시간적으로 볼 때, 계산해서 볼 때, 그런 때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거죠. 적어도 어쨌든 그 이런 사건을 놓고 볼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두 전문가 집단이 이런 대응할 때안 보고 추론에서만 한 사람이 더 맞을 건지 아니면 그 정확한 의료 관찰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맞을 건지 이것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판단해야죠. 아무래도 마취중 각성보다는 뱀이 실제 뭐 그런 걸 봤다고 보는 쪽이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밖에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를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 해가지고 호스피스 운동을 일으킨 그 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의 말을 의식해가지고 일부러 시각장애인만 골라갖고 10년 이상 시각장애인 사람만 골라갖고 임사체험을 따로 연구했어요.
0: 아, 그렇게까지
1: 했더니,
0: 했군요. 예.
1: 근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본 사람인데, 오늘 병실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수술한 의사의 넥타이가 어떻게 생겼고, 병실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누구고,
0: 아, 시각적인 얘기까지.
1: 자기를 깨운 사람이 누군지를 시각장애인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 키블러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더 이상
0: 예.
1: 이걸 반대한 사람들한테 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그들도 죽으면은,
0: 그 입장이 그럴 것
1: 아니,
0: 같으니까.
1: 그게 아니고 그
0: 예.
1: 사람들도 죽으면은
0: 예.
1: 그런 걸 체험할 테니까 난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 근데 이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서는 대단한 사람으로서 여성 명예의 전당까지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의사로서 경험을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그 반대한 사람, 찬성한 사람 놓고 볼때 누구의 말이 더 맞을 가능성이 크냐.
0: 그거를 이제 고심하죠.
1: 확률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근데 대강, 토론토 대학교의 조엘 히튼이라는 또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물론 임사체험자들을 그 얘기를 듣고 사후세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0: 예.
1: 그 사람은 대강 그렇게 말합니다.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그런 사후세계 존재를 인정하는 의사들이 대개 한 5%, 토론토 대학의 경우에. 그 다음에 그럴 리가 없다. 두뇌 상태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는데 95%
0: 네, 90.
1: 정도로서 나눠졌다는데, 그리고 토론토 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 비율이 그 정도로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95%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쪽이 옳겠지 하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라는 걸 믿고선 그냥 구체적으로 사례를 조사하지 않고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0: 예.
1: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보고 나서 주장한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거 알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의학계에서
0: 예.
1: 합리적인 대안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부정하려면은 그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라는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흰 까마귀, 검은 까마귀 논쟁과 같은 게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고
0: 예.
1: 구체적으로 그 사례가 어디가 잘못이 있었다든지 착각이라든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 20가지 정도의 대안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가지 정도의 대안론이 나왔다는 말은 어느 한 가지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0: 그렇죠.
1: 누군가가 이런 대안을 내세웠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딴걸 내세우고 그게 안 되니까 또딴걸 나가 한 20가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20가지 정도의 대안론이 나올 정도로 지금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후세계 존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우왕좌왕하는 입장에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여기서 교수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할 때 영혼이란 말 쓰잖아요. 소울. 뭐 소울메이트란 말도 쓰고. 그래서 영혼이 과연 어떤 것인가? 혹시 지금 말씀하신 사후 의식, 뇌가 정지됐거나 뇌가 멈춘 상태에서 의식할 수 있는 그것이 영혼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뭐

0: 문학자들은 영혼을 그냥 우리 인간의 정수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비유적으로. 과연 플라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영혼 불면으로 이데아를 찾아간다고
1: 네, 그렇게 말하죠.
0: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혹시 이런 사후 의식, 뇌가 정지되고 나서도 우리 인간에게는 의식 상태가 있을 수 있다, 혹은 있다라는 걸 의식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1: 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불교를 제외한
0: 예.
1: 나머지 종교와 사후세계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불멸의 영혼이 있다고 믿거나 상정을 하는 거죠.
0: 아,
1: 적어도 그런 게
0: 불교를
1: 없다면
0: 제외한 다른
1: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0: 사상에서 그럴
1: 생각해서
0: 수밖에 없다.
1: 상정하는 거죠.
0: 네.
1: 근데 불교는 불멸의 영혼을 부정합니다. 그게 무화거든요. 그 불교에서는
0: 불멸은
1: 무아를 주장할
0: 없죠.
1: 때 무아를 주장하면서도 윤회는 주장하거든요.
0: 예.
1: 그러면 그게 모순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우리 하게 될 텐데, 그거는 모순이라고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은 우리의 사물인식 방식이 실체론적이고 이분법적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실체론이란 말은 뭐냐면은 제일 원인이 있어서 그 제일 원인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0: 예.
1: 다른 것과 관계를 맺지 않고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거 실체론이라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는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불멸의 영혼도 없는 거죠.
0: 네.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누가 죽어서 윤회한다는 뜻인데 그 사람들 생각에는
0: 예.
1: 누구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불교는 그렇게 보질 않고 불멸의 영혼은 없지만은 불멸의 영혼은 없지만은 연그그 인과적으로 연결된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동일성은 없지만은 연속성이 있다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제일 예,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아를 이해하기가 쉬운 점이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 다그 분해가 돼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게 세포 생겼으니까 물질이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의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내 느낌이라든가 생각이라는 것은 두뇌신경이 만든 그 시냅스 연결인데 이것도 다 바뀌었거든요.
0: 네.
1: 이거 늘 바뀌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0: 동일하진 않지만.
1: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내가 한 일에 내가 오늘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동일성은 없지만은 인과로 연결된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10년 전에 내가 9년 전 나로 바뀌고
0: 예.
1: 그 9년 전에 내가 8년 전 나로 바뀌고 해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다. 그게 불교의 맛에 말한 무아윤회입니다. 그래서
0: 예.
1: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영혼을 상정하건 연기법을 상정하건 간에 적어도 윤회나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사후세계를 인정한 사람들은 어쨌든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0: 교수님도 두뇌를 떠난 의식 인정하는 편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근데
0: 어떻습니까?
1: 그 점에 대해서는요 조금 제가 설명을 좀더 드려야
0: 예.
1: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을 한다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발상 자체, 생각 자체가 아까 실체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뇌는 물질,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은 정신. 그러면 물질이라는 것과 정신이라는 두 가지 실체가 있다 해서 이거 실체론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신 물질 이원론이 돼요.
0: 따로 보는 거죠. 네.
1: 그럼 이제 불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걸 합쳐서 볼수 있는 어떤 관점이 필요한데 불교는 그걸 뭐냐면 연기법이기 때문에 둘로 나눌 수 없거든요. 정신과 물질은 사실은 같은 실제 다른 그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승불교의 최고 논사라고 그러는 그 대승 기준 논사는 색심불이라고 그러거든요.
0: 네.
1: 색이 물질이잖아요.
0: 예.
1: 그다음에 심은 마음이니까 정신이잖아요. 정신과 물질은 다른 것이 아니다.
0: 불이, 예.
1: 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렇게 보인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과학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아직은 정신을 그 연구하는 학